피아노라는 악기의 이름은 원래 피아노 포르테인데요.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피아노와 세게 연주하라는 포르테가 합쳐진 말입니다. 피아노는 해머로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데 음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자, 피아노 소리처럼 제 심장 소리를 크고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갈매기 때 여러분의 따뜻한 글과 시원시원한 신청곡뿐입니다.

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바나나라마의 노래 Cruel Summer. 저희들이 보통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버전으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 바나나라마의 버전 네, 보내드렸습니다. 5초의 법칙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피아노의 원래 이름 피아노 포르테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작고 이 샘여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악기는 살살 칠 수 있고 세게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손가락 힘이 강해져야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체르니 얘기했습니다만은 한홍이라는 또 음악책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손가락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음악책이죠. 손가락 힘이 기타도 그렇고요.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악기들은 손가락 힘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연주하고 그러면은 손가락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야 약하게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래도 사실은 그렇죠. 강하게 할 수 있어야 여리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Proud Mary 이 노래는 310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erenade Steve Miller Band의 노래는 하이나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이 소박이 담았다고 1354번으로 5천원의 행복 노래 3개 듣는 동안 완성했어요. 계속 오면 사랑이고 정이에요. 네, 맛있어져라 그러셨습니다. 오이소박이 맛있죠. 여름에는 오이소박이. 오이하고 가지 요리가 여름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지찜 말씀드렸는데 가지는 사실 뭘 해도 맛있죠. 예,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오이소박이 저는 얼마 전에 샀습니다. 예, 마트 갔더니 오이소박이를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샀는데 예, 맛이 괜찮아요. 예, 담그는 것도 물론 맛있죠. 가끔은 사 먹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사라 맥클라클란의 When She Loved Me. 이진희 씨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 토이스토리 주제곡이잖아요. 얼마 전에 토이스토리 5편 봤거든요. 아, 이 When She Loved Me, 사라 맥클라클란의 음성도 좋지만은 이 토이스토리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연주가 있습니다. 이 연주만 나오면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When She Loved Me, 사라 맥클라클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루 리드의 Perfect Day, 이 노래는 음악 포토그래퍼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Holidays, 미셸 볼라레프의 노래죠. 욜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사라 맥클라클란, When She Loved Me.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모니엠의 써니에이에서 조이의 터치 마이 터치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톰보이님이 모니엠의 써니 신청을 해주셨고요. 터치 마이 터치 이 노래는 뭐 사실 거의 매일 신청곡이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496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터치 마이 터치. 그린님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인천이고요. 최근 후쿠오카 사는 후배 집에 갔다가 즐겨 듣는 걸 보고 저도 라디오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아 그래요. 일본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답니다. 아 이 해외에서도 또 유명하네. 큰일 났네 이거.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비치보이스의 노래 코코모 083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라밤바 로스로버스의 노래 천밀밀 9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집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Air Supply의 I Can Wait Forever, 그리고 Westlife의 My Love, 834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5529번으로 Take This의 Back For Good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음악 속으로 푹 빠져있다가 그냥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오늘 끝곡은 Message of Love, Don't Vanish의 노래입니다. 미네르바의 봄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성경을 차라리 20초 동안 정리해달라고 하면 간단한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다. 이게 다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데, 30분 동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건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간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끝없이 달아나고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달아나는 인간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이것이 이제 성경 서사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 로마의 학자인 롱기누스는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숭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크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지정학적 맥락과 관련시켜 봐야만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 등장했던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신바벨론 제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제국, 이런 그 제국들이 각축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렵게 생을 이어가야 했죠. 그런데 제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를 보더라도 창조는 신들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고, 전쟁은 폭력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에 의해서 힘을 장악한 자가 힘을 잃은 자, 패배한 자를 함부로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세상이죠. 이것이 신화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제도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제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악마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국에 의해 짓눌렸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그 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완벽하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창조의 방법 또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조를 하나님의 자기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오히려 창조함을 통하여 당신을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까닭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성경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폭력과 파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조각나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창조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으뜸가는 생애 태도는 아낌, 존중,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끼지 않고, 이건 뭐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 역사, 기타 모든 것들 다 포함입니다. 아끼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모순 속에 빠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얘기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근원적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맑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가 없겠죠. 이게 인간의 보편적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일을 통해 낙원 밖으로 쫓겨난 인간은 제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났던 첫사람 가인이 형제 살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게 될 어두운 운명을 그대로 암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찾아와 물으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질문합니다.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 속에 답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아름다워집니다. 너와 내가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가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의 비극성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폭력이 어떻게 증대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람에게 노래 같은 것들 보면 나에게 조금만 상해를 입힌 자를 내가 죽여버렸다고 자랑합니다. 폭력이 자라나죠. 그래서 슬프게도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을 무화시킬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이 홍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고 홍수 이후의 역사 또한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 이후에도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어두운 창세기의 초대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소위 믿음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늘 뭘 보여주고 있냐면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주 깊은 갈등 속에 있어서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고 설득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화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에덴 이후에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갈등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심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전제적 상황을 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상징되고 있는 애굽의 세계는 끝없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당연시 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보고 듣고 아시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불의한 역사를 의의 방향으로 이끌기를 작정했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의 재앙 이야기,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이런 것들이 벌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시내산 앞에 그들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과거에는 정보가 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왕과 사제 계급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뜻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뭇 백성에게 알리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새로운 현실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내 뜻은 이러한데 그대들이 내 뜻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대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동의를 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그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언약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순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역사를 대속하는 존재,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존재로서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욕망의 문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타자들과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임을 성경은 거듭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류사의 새로운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야 할 그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땅의 비옥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언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적대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경쟁관계로만 파악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곳에 있으면 내가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에 있으면 내가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곳,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대장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라에 속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펼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펼친 것을 하나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설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그들의 입장에 되어보고 그들의 살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환대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토라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결국은 왕정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고, 왕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형제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배와 피지배가 갈리는 그런 세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던 제국의 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동원된 백성들은 노예처럼 자유를 잃고 강제 노역에 가까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명분은 아름다웠지만은 애굽으로의 귀한 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대를 이었던 르호보암이 학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역사서의 우울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끝없이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다시 받은 그 기회를 또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의 반복,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겠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성문서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내면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벌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응축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잠언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펼쳐간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의 세계관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많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내가 복받아야 하고 악인들은 벌받아야 마땅한데, 이것이 인과론적으로 맞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경우로 등장한 것이 욥기 같은 책이죠.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건가?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욥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똑같은 도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욥이 그렇게 큰 죄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욥기의 세계관입니다. 전도서의 세계관은 우리가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얘기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헛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한 단어는 바람, 입김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간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내 손아귀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이것은 붙잡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항속적으로 나의 통제 속에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전도자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았던 것,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이 내게서 빠져나갈 때 인간은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단일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살아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한껏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 전도서도 끝부분에 가면은 젊은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란 뭡니까? 내 일상이 때때로 힘겹다고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빛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도서의 세계입니다. 세계관이 점점 확장돼요. 시편이라고 하는 세계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시편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행복하고 내 삶이 무한히 값다는 사실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는 내게 가장 가까이 계셔야 할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때때로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게 인생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시편 세계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다 담겨 있어서 시편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내 얘기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시편 세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기도 하고 또 율법이 주고 있는 그 든든함에 대해 찬양하기도 하고 또 아주 선한 왕들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인생의 고달픔 이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가는 것이 시편 세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것들이 예언서인데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종교와 권력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졌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역사를 만들라는 것인데, 왕들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또 종교인들조차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착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스피커로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죠. 그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들이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언제나 그 출애굽 정신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출애굽 정신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지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잘 피지 못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언어는 사뭇 날카롭습니다. 때때로 망치의 언어로 사람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타격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러나 동시에 예언자는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꿈꾸게 해주시는지를 일깨워줘서 그들을 일으키는 것도 예언자들의 직무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관통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점점 죄로 향하게 되고 죄가 제도화 되었을 때 제국이 등장하고 제국이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할 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꿈이 몸을 입고 등장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0: 会要见你。
1: 최고의선물은승소최고의결과로증명하는강력한법률그룹교통사고사고상해전문샌델센킴러그룹대표김동석변호사가9시30분을알려드립니다
2: 종프로그램임을알려드립니다
3: 제가정말너무슬픈상담을하나했는데이분이8년전에제게와서상담을받았던분이고다시금제게상담을받으러왔는데그사이에남편이죽고아들둘이다죽었습니다2년반안에가족셋을잃은겁니다이분께여쭤봤습니다어떻게하고싶으세요그랬더니죽고싶대요저라도그랬을겁니다제가그분께말씀드렸어요당신은신에게불평할자격이있다당신은신에게소리지를자격이있다제가감히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이분하고거의한1년반정도를상담을했거든요상담을하면서이분은이제죽고싶지않아요이분은이제새로운선택을시작했습니다거기에가장결정적인역할을했던게
4: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1호선2호선3호선4호선그중에멈추지않는순환선2호선입니다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네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네사실상담현장이라고하는건이절망의봉우리에서눈물의저수지로뛰어드는순간입니다사실굉장히무겁기도하고아프기도하고때로는이희망을바라보며설레기도하고그러다또한번좌절의늪에빠지기도하는데요생각해보면우리도살다보면어떤것이내인생에반복적으로넘어지는그주제인가를생각해보게되죠근데그주제들이보면긍정적이질않아요그죠나는왜이돌뿌리에무너지는가나는왜저구석에늘박혀있어야만하는가이런생각이드는데이런순간들이딱한순간으로끝나지않습니다아돌아보니까내인생은매번큰돌뿌리들이반복적으로있었고나에겐불행은멈추지않았구나라는생각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실텐데이게당연한거예요당연한거예요왜냐면이걸우리가부정성편향이라고부릅니다인간은긍정적이게태어나질않았어요기본적으로부정적이고옛날에힘들고서럽고아프고힘들었던그모든여정을가장먼저또반복적으로생각하게그렇게출생을한존재들입니다왜그러냐간단하죠이런걸기억하고또이런생각들을오래가지고있어야실제나에게그와비슷한일이또한번일어났을때다시넘어지지않을것이다덜넘어질것이다덜아플것이다라고하는기본적으로자기를보존하는아주본능적인행위또본능적인사고방식이게바로부정성편향인데이부정성편향이라고하는말이사실그냥일어나는건아니에요여러분제가얼마전에상담을좀했는데너무나도아름다운이여인또너무나도사랑스러운남자가같이신혼여행을갔고이커플은불과3년밖에는연애를하지않았어요근데이3년이라는세월이그냥계속이어진세월이아니라중간중간장거리연애가있었기때문에실제만나는시간자체는그렇게많지않았는데너무나애틋했습니다너무나깊이사랑했고아름다운그파리에서멋진시간을보내고돌아오자마자상담실로왔습니다아왜냐하면눈물범벅이돼서온거예요이신부가그래서왜이렇게눈물범벅인가봤더니7박8일중에서7일중에4일은너무잘지낸겁니다그런데5일째되던날이신랑이이남편이술을마시고전애인얘기를시작한거예요제정신이아닌거죠그런데이애인얘기를하다보니까둘다술이약간취하기도하고그래서어떻게본격적인싸움이시작이된겁니다소리를지르게됐고심지어는아내를밀치고이아내는남편의멱살을잡기시작했어요이런다툼이이틀나머지이틀동안에벌어지고나서마지막날비행기를타고오는내내비행기안에서아내는펑펑울고정말눈이이렇게부어가지고오자마자그친정어머니가예약해놓은제상담실로온겁니다보세요제가여쭤봤어요신혼여행은어땠어요지옥이었습니다그결혼이후에그시간들은어땠어요저는결혼을잘못한것같아요이런얘기를했어요근데가만생각해보세요이아내는말입니다그7박8일중에우리가4일5일은너무괜찮았어요
3: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한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룰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 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 바라다가 그렇게 떠나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애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룰이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4: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 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에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폼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워낙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십중팔구 그의 피부로 그의 온몸으로 그들의 통증을 안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뭐라 그러냐. 아, 병원에 갔더니 별일 없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여긴 신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중팔구 우울증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안색은 약간은 흰 편이고요. 또 노란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눈은 충분히 내가 뜰 수 있는 100%를 뜨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편이고 걸음이 발이 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 자체도 굉장히 늦고 눈꺼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심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다 심인성인 거예요.
3: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불행하다 싶은데 전혀 불행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은 10중 8구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심리학에 보면은 알렉시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20, 30, 40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알렉시티미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가 있는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의 지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는 분, 내가 뭔지 모르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건강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일기. 저는 제게 오는 내담자들 중에 10명이 있으면 6명은 10중 8구 저는 건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분 1점에서 10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1점에서 10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있죠. 식사의 질 1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이 항목들을 나누어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죠. 요거 한 3주만 모아도 여러분이 환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정신승리를 말해요. 누가 감히

내 몸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불행합니다. 얼굴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과연 단순한 우리를 침범하는 하나의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불행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조건 마치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속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음료나 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나가 뛰세요.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나만의 불행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적 행동과 대안적인 몸의 상태를 살펴서 나라는 사람의 불행의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도, 내가 생각했던 이런 행운도 내게 그냥 침범적으로 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를 짓밟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바시 역대 가장 평균 연령이 젊어요. 늘 늑스그레 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젊은데, 전이 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 페이지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 중에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의 건강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배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장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는 늘 매를 맞았고, 부모에게도 매 맞는 일이 아주 흔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작품이 잘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한 작품이 잘 됐는데, 이 유명해진 배우가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다가 상담 현장에 왔습니다. 상담 현장에 왔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은 뭔지 아세요? 불행을 찾아가요. 내게 행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머릿속에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나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는 것마저도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행을 생각하면 편안해진대요. 고난을 생각하고 안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일기를 썼어요. 하나, 건강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 일기는 어떤 거냐면 감정 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행복했던 감정 3개,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걸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점.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1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 10점이고 최악의 순간이 1점일 때, 1점과 10점 중에 나는 오늘 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별했을 때몇 점이었는지 쓰게 했습니다. 한달 반이 지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달 반이 지났는데, 평균 점수가 1.8이 좋아졌어요. 평균 점수가. 본인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만났을 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때 요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하고 나서 그 감정 일기에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점수를 1.8점을 높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인생은 다 편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억도 다 편집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해석으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봉우리,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봉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다행의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상담은 못 보던 지점을 보게 하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왔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찾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편집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전 편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 걸어 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희망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편집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그 봉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과 불행의 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희망의 서사들이 이미 있었고, 있는 그 서사들을 발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그리고 편집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희망 서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조용히 혼자 생각해 본 말일 것 같습니다. 넘어진 사업, 끝나버린 관계, 놓쳐버린 기회.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요, 다시 해본다는 건 예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걸어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조금 천천히, 더 단단하게 걸어보는 일 말이에요. 혹시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분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투데이 생각 함께 나누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벌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아주 작은 새, 우리 손바닥보다도 작은 벌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벌새는 몸무게가 한 3g 남짓? 동전 하나보다도 가벼운 아주 작은 그런 새죠. 그런데요. 이 작은 몸속에는 이 동물 중에서도 손꼽히게 빠른 그런 심장이 아주 팔딱팔딱팔딱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뛸까 싶죠. 벌새가 평소에요. 초당 40번에서 한 80번 정도의 날개짓을 한대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1초에. 아주 작은 일부 종은 최대 한 200번 가까이 날개를 치기도 한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벌새의 날개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퍼덕퍼덕 소리가 아니고 붕 하는 그 벌. 그래서 벌새잖아요. 벌처럼 붕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때 이 벌새의 심장은 평상시에 한 1분에 250번에서 한 500번 정도 뛰다가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는요. 최대 1200회 안팎까지 빨라진대요. 대단하죠. 그 작은 새가 사람 심장이 뭐 이 정도로 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몇 분도 버티기 어려울 그런 속도죠. 벌새는 매일 이 극한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사는 새인데 그럼 이걸 과연 이 몸이 작은 몸이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벌새는 쉬는 법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해요. 밤이 되면 이 벌새는 토포라는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심장 박동을 1분에 약 50번까지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체온과 대사량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서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거죠. 쓰러져서 잘 때는 거의 뭐 가사 상태처럼 이렇게 자게 되는 겁니다. 낮의 질주와 밤의 그 완전한 멈춤, 그 극단을 오가면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게 이 벌새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벌새의 삶에서 가장 뭉클한 장면은 아마 이동 시기일 것 같습니다. 루비목 벌새라는 종이 있는데요. 매년 봄에 이 멕시코만을 건너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거리로 치면은 최대 한 800km를 대부분 쉬지 않고 한 18시간에서 22시간 정도 날아야 하는 그 긴 여정입니다. 바다 위, 한 바다 위니까 앉을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벌새들은 떠나기 몇 주 전부터 그 꽃에 있는 꿀들과 작은 벌레를 부지런히 먹어둔대요. 그래서 몸무게를 평소에 본인 그 몸무게보다 한 두 배까지 늘려놓는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축한 지방을 연료 삼아서 그 긴 바다를 건너가면 되죠. 사람으로 치면 하루에 뭐 햄버거를 한 100kg 정도 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 무리를 지어서가 아니라 벌새는 대부분 혼자 이렇게 홀로 이동을 한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스스로 준비한 만큼만 가지고 스스로의 날개짓만으로 그 먼 길을 건너는 거죠. 이 벌새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종종 이 벌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그 전력을 다해서 살아내고요. 어떤 날은 정말 숨가쁘게 막 헉헉거리면서 질주를 하죠. 그런데 이 벌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전력을 다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춰서 시간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도약을 앞두고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잘 먹어두는 그 준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벌새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새의 이 비행은요, 화려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밤의 그 정지와 잠깐 멈춤과 몇 주간의 조용한 축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도약을 보면서 정말 잘한다, 멋지다, 부럽다. 그 순간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준비했던 그 이후의 쉼까지 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이 벌새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도 도약을 하는 그 결과만 보지 말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잠깐
쉼을 갖는 것, 잠깐 멈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쉰다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닌데 잠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쉬고 있으면 굉장히 죄책감을 갖거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들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것은 도약을 위한 과정이다. 벌새처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쉴 때는 확실히 쉬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휴가들도 많이 가시는데요. 가셔서는 정말 완벽하게 잘 쉬고 돌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미도가 부르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면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 많이 들으실 텐데 결혼 전보다 인간관계라든지 친구관계들이 좀 줄어드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확장이 됐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 정리의 수준이 그냥 보통 정리가 아니라 거의 만약에 단절에 가깝다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아내의 강한 집순이 성향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한 남편의 사연을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40대 직장인 A씨인데요. 평소 이분은 동호회 활동도 굉장히 즐기고 또 특히 사람 만나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누가 봐도 활동적인 그런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아내는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집 밖을 거의 나서지 않는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집순이 집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순이 스타일에 가족 외에 사회적인 활동은 전혀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죠. 보통 우리가 요즘 말하는 MBTI로 따지면 아주 극아이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침묵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회활동까지도 조금씩 통제하기 시작한 건데요. 뭐 동호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아내가 이제 좀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남은 아주 가까운 친구는 겨우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회식 자리가 있어도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겨우 참석하고 뭐 미리미리 나오고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여행은 아주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다 라면서 하소연을 한 건데요. 이 남편이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배우자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 사회와 단절된 그런 채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원래 결혼이 그런 거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겠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 둘로 갈렸어요. 먼저 남편 입장에 공감하는 쪽의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버리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는 결국은 양쪽을 다 지치게 만든다. 이거는 아주 좋지 않다라는 파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시각도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고 집밖에 모르는 내향적인 아내를 만났다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 밖으로만 이렇게 자꾸 나가려는 남편도 문제가 아니냐.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집중하는 게 맞다. 뭐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건 결혼하고 나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글쎄요.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분명히 그 두 사람의 세계를 딱 전혀 다른 그 두 세계가 만나는 거는 맞는 일이긴 한데 그게 한쪽의 세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이 맞는 걸까?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와 또 각자의 어떤 좀 숨쉴 공간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어떤 솔직한 대화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분의 고민이, 이 남편의 고민이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누구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에게 좀 묻고 있는 게 바로 그 균형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밖으로 놔두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 본인의 개인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사람의 인간관계까지 제약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균형을 잘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겠죠?

0: 여러분들 혹시 그 집에서 식물 같은 거좀 가꾸세요? 저는 아주 예전에 정말 많이 가꿨습니다. 베란다에 거의 식물원처럼 그렇게 해놓고 물도 잘 주고 그런 게 하나의 진짜 행복이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사실 많이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창가에 놓인 그 작은 화분 하나만 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나 이런 꽃이나 이런 식물들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저만이 아니라 그 초록빛을 많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따뜻해지죠. 그런데 최근에 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우리가 동물들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별자리마다 잘 맞는 반려 식물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물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풍수, 뭐 서양 아니면 점성술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인 해석이라는 거 먼저 알려드려요. 그래도 재미삼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생일마다 별자리가 있잖아요. 먼저 그 양자리, 내가 어떤 별자리인지는 알고 계세요? 몇 월생이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데, 양자리이신 분들은 이좀 추진력이 강한 성격들이시라서 생명력이 강한 선인장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집에 선인장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좀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황소자리들은 오래도록 그 푸른 잎을 유지하는 고무나무가 추천됐어요. 고무나무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고무나무가 좋다고 하고 또 호기심이 많은 쌍둥이 자리들은 잎 모양이 독특한 몬스테라처럼 이렇게 개성 있는 식물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게자리들, 그 둥글고 풍성한 잎을 가진 평화백합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잘 어울린다고 하고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사자자리 분들, 이분들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안쓰리움, 이것이 잘 어울린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꼼꼼하신 처녀자리들은 관리하기가 참 쉬운 그 스투키라는 식물이 좋고요.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 천칭자리들, 우아한 난초가 어울린다고 하네요. 아주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전갈자리 분들, 이분들은 붉은 빛이 매력적인 홍콩야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사수자리는요, 빠르게 자라나는 행운목, 행운목들도 많이 키우시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염소자리 분들, 단단한 이미지의 금전수가 좋다고 합니다. 아주 창의적인 그런 면이 강한 물병자리들은 독특한 그 에어플랜트가 좋고요. 감성이 풍부한 물고기자리 분들, 물을 좋아하는 아이비가 잘 어울린다고 소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식물들을 키운다고 해서 갑자기 막 행운이 찾아오거나 뭐 재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증거는 없는데 하지만 식물을 돌보는 그 시간 자체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말 그 마음의 안정감을 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은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저희 집에 반려식물이 많아서 입양 보내려고요. 오, 어디로 이것도 입양을 보내나요? 누구한테 주실 생각인가요? 천칭자리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좀잘 키우는 분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을 준다면 하나쯤 집안에 들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뭐 주말에 한번 식물 들여보실 계획이 있다면 여기 보니까 그 식물 파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꽃가게들이 있잖아요. 한번 나의 별자리를 갖기 전에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내가 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식물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겠죠. 행운은 어쩌면 사실 별자리보다도 매일매일 물 주고 가꾸고 정성껏 돌봐주는 그런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 자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나는 식물하고 상관없어라고 지내셨던 분들 계시다면 하나씩 한번 들여놔 보세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요즘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처럼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열풍이 있습니다. 바로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인데요. 이미 오랫동안 소개했는데도 많은 분들의 앵콜 요청으로 다시 소개하는 의료기기,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서 더욱 기대가 큰데요. 바디닥터의 다니엘 박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사실 요실금 하면 말 못할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정도로 엄청나게 맞아요. 고통이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그런 정말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오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는데요. 어떤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바디닥터 케겔에 대해서 들으시고 네. 또 사용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0: 그렇죠.
1: 구매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이번에 정말 무이자 할부 준비했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개인의 네. 크레딧에 따라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추가 부담 없이 네. 무이자로 할부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머니백 개런티가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아,
1: 처음으로
0: 그래요?
1: 소개하는데요.
0: 네네.
1: 그동안 방송 들으시면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 네. 15일, 2주 정도 사용하고 나서
0: 네.
1: 100% 만족하지 못하셔서 반품하신다면
0: 네.
1: 저희가 묻고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배송비하고 리스타킹 비 10%만 제외한 나머지 모두 머니백 드리겠습니다.
0: 저는 사실 방금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네, 세상에. 15일을 사용한 후에 100% 만족 못하신다, 반품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머니백 개런티, 이걸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크레딧 할부하고 또 머니백 개런티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벌써 너무 이제 만족이 좀 되는데 그 미국에 있는 닥터들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요. FDA 의료기 인증까지 받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극찬을 한다면서요.
1: 네, 요즘은 특별히 그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 추천해 주셔서
0: 아, 네.
1: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가 더 신뢰가 가는데요.
0: 네.
1: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 엄청난 혜택 예, 다 누리시길 바라고
0: 네.
1: 이 제품은 정말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제품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믿고 신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지금 혹시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좀 적어두세요. 본사 번호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우리 K 실장님 번호는 213-831-5855 213-831-5855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효능을 딱 보시고는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요즘 사용하신 분들은
0: 네.
1: 후기도 많이 보내주시고,
0: 네.
1: 또 본인이 직접 그동안 고생했던 요실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되면서
0: 네.
1: 주위 분들 상당히 많이 모시고 오세요.
0: 그러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이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1: 네. 사실 그 친필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아니면 직접 그 목소리로 녹음까지 해서
0: 네.
1: 보내주신 케이스가 많으신데요.
0: 네.
1: 몇 가지 소개한다면
0: 네.
1: 요실금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기로 했는데
0: 네.
1: 바디닥터 일주일 사용 후
0: 네.
1: 다시 진료하니까 좋아졌고
0: 오.
1: 요실금도 양이 많이 줄어서
0: 네.
1: 수술 안 해도 된다고
0: 아, 호전이 되셨군요.
1: 3개월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0: 네.
1: 요실금 재발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그렇군요.
1: 또 어머님이 요실금이 심하셔서
0: 네.
1: 지난 그 9월 중순에 제품을 받아서 매일 사용했는데
0: 네.
1: 요실금도 멈추고 방광염도 사라졌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0: 네.
1: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오셨고
0: 네.
1: 그리고 어느 남성분은 화장실을 3번 이상 갔는데
0: 네.
1: 지금은 한 번 정도로 줄었고 또 며칠 전 치질 수술로 항문 쪽이 아팠는데
0: 네.
1: 그 치질도 없어졌고
0: 와.
1: 어깨 통증 완화되고
0: 네.
1: 또 치료기가 집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서 좋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0: 그렇군요. 정말 생생 그 후일담들인데 이렇게 효과들을 보시니까 이게 참 어떤 원리인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카톡으로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세요.
1: 네. 카톡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1: 뭐 언니의 심한 요실금이 4, 5일 만에 확실히 좋아졌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오늘이 바디락트 사용한 지 22일째 악성 변비 해결됐고
0: 네.
1: 요실금 확실히 잡혀가고 있고 양쪽 무릎 아픈 거 완화되었고
0: 네.
1: 소변 줄기가 힘차고 시원하게 보고 잠을 푹 자고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붓기 빠지고
0: 네.
1: 내 몸에 여러 곳이 완화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셔요.
0: 그렇군요. 와 진짜
1: 네.
0: 다양하게 보내주시네요.
1: 특별히 그 전립선 비대로 소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0: 네.
1: 아침까지 푹 자고 시원하게 소변 본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0: 네.
1: 디스크 허리 협착증으로 10분도 서기 힘들었는데
0: 네.
1: 바디락도 사용하고 나서 허리도 안 아프고 자골신경도 낫다고 하면서
0: 네.
1: 이렇게 또 그런 카톡 내용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0: 그렇군요. 이 사용하신 분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한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동 케겔 운동 치료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좋은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케겔 운동하면 이제 모두가 잘 아실 거예요.
0: 네.
1: 항문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또 관략근 운동이죠.
0: 네.
1: 이 운동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개발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케겔 운동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요실금 있는 분들이 주치의 만나면 피지컬 테라피를 받아보라고 해요.
0: 그래요.
1: 그러면 PT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바로 케겔 운동을 시켜줍니다.
0: 네.
1: 이 케겔 운동이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문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0: 네.
1: 문제는 이 케겔 운동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0: 네.
1: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
0: 네.
1: 내 노력과 의지와 1도 상관없이
0: 와.
1: 신기하게도
0: 네.
1: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자동적으로 시켜줍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냥 이 딱딱한 방석처럼 생겼는데요.
0: 네네.
1: 그 자동 케겔 운동기에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가 있어서
0: 네.
1: 앉는 순간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0: 네.
1: 이완시켜주고 두드려주고 마사지되고 완화시켜주면서
0: 네.
1: 이 동작을 30분 동안 반복시켜주는데
0: 네.
1: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무려 210회 넘도록 시켜줍니다.
0: 그래요. 210회가 넘도록.
1: 네, 그냥 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1: 네.
0: 네.
1: 케겔 운동을 시켜주면서
0: 네.
1: 나이로 인해 느슨해진 속근육, 골반 근육,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까지 엄청나고 확실하게 강화시켜줍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실금이나 또 좌골신경통도 치료가 된다라는 분들의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아까는 그 후기를 보내오신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오늘 또 음성을 좀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지 함께 좀 들어볼게요.
1: 네.
2: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0: 아,
2: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0: 네.
2: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0: 기침을 네.
2: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정말 네.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오줌 안에 정말 기침 안도 오줌이 안 나와요.
0: 아, 이거 진짜예요.
2: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3: 좌골신경은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4: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3: 네,
4: 텐데.
3: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 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4: 아 정말이에요?
3: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4: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3: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4: 근데 그게 3, 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3: 네, 너무 신기해요.
0: 자, 이분의 그 너무 신기해요라는 말이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대표님.
1: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네, 모르세요.
0: 모르죠.
1: 저도 자골신경통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갖고 네, 있었거든요. 네. 얼마나 저리가 아픈지 지압을 받으면 남자 지압사가 내 위에 올라가서 네, 그 체중을 싣고 발 네, 뒤꿈치로서 허벅지나 엉덩이를 밟아줘야 시원할 정도로
0: 그 정도로
1: 그렇게 저립니다.
0: 네.
1: 근데 저도 사용하고 나서 네, 일주일 정도 딱 되고 나서 그 저림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0: 와, 그렇군요.
1: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네, 진짜 가능한 건가? 네, 근데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네, 그렇게 효과를 보시고 주위 지인분들은 상당히 많이 모시고 올 정도로
0: 네,
1: 매우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0: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실금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림의 좌골 신경통까지 치료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번호 전화번호 또 요청하신 분들 있으세요? 본사 번호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그리고 213-831-58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효능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표님.
1: 네, 결국 그 바디락터 통해서
0: 네,
1: 골반의 근육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골반의 근육,
0: 네,
1: 그리고 골반 속에 있는 속근육,
0: 네,
1: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 이런 근육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네,
1: 야뇨나 비뇨, 잔뇨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0: 네,
1: 확실하게 치료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허리 통증이나 이제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
0: 네,
1: 허벅지,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그 좌골신경통 증상
0: 네,
1: 이것이 치료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아주 심한 변비, 즉방이에요. 바로 없어져요.
0: 변비.
1: 흡연할 수 있고요.
0: 네.
1: 또 수술 단계까지 간 치질에도
0: 네,
1: 탁월하게 효과가 되고요.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0: 네,
1: 처진 엉덩이가 힙업이
0: 네,
1: 됩니다.
0: 네.
1: 애플힙을 만들어지고 또 성기능 향상에도 굉장히 탁월하게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0: 네.
1: 기본적으로 30분 앉아서 받으시면 그 다음에 발바닥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0: 네,
1: 발지압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0: 네,
1: 일반 발지압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혈액순환을 가져다주는 발지압을 해줘서
0: 네,
1: 그 부종이, 발이 붙는 그 부종이 바로 빠지고요.
0: 네.
1: 그리고 종아리를 올려놓고 한 5분, 10분만 받으시면 이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거든요.
0: 그렇죠.
1: 여기에 혈액순환이, 되면
0: 네,
1: 피곤이 풀어지고 몸이 살아나는 것, 막 눈도 맞아요, 밝아지는 것 같고
0: 네,
1: 이런 걸 경험 바로 하십니다.
0: 네.
1: 그리고 손바닥을 올려놓고 받으셔도요.
0: 네.
1: 이 손바닥 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뇌의 활성화로 연결되는데.
0: 그렇죠.
1: 손가락 관절에도 좋고.
0: 네.
1: 기억력 향상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허리나 어깨 또 목 혹은 담이 온다든가 이런 견갑골 부근에도 받을 수 있는데.
0: 네.
1: 뒤로 누워서 이렇게 받으시면 혈액순환 촉진은 물론이고 근육을 단시간 내 풀어주기 때문에 어깨 결리고 허리 결림 아주 탁월

0: 그런 것이 임상 결과로 드러났고
1: 그렇군요.
0: 이것을 근거로 한국식약처
1: 네.
0: 최고 등급 3등급 의료기기 인증
1: 네.
0: 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어서 저희가 치료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허가 받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게 다 입증되고 검증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받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임상도 확실하고 또 한국식약처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처음에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너무 좋은 가격에 머니백 개런티까지 준비를 하셨죠?
0: 네. 자, 저희가 이제 특별가 공개하겠는데 한국에서 네. 바디닥터 검색하시면 이 케겔 자동 운동기가
1: 네.
0: 300만 원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1: 네.
0: 미주 공식 판매가가 현재 2,500불로 측정되어 있고
1: 네.
0: 이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
1: 네.
0: 자, 오늘 하루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에서 네. 엄청난 특별가 나가는데
1: 네?
0: 이 특별가는 오늘 연락 주시는 분들 한해서
1: 네.
0: 저희가 500불 대폭 할인해서
1: 네.
0: 1,999불 이 가격으로 드리겠고요.
1: 네.
0: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는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망설이는 분을 위해서 단 한 번의 기회 오늘 전화 주셔서 주문 주시면
1: 네.
0: 7월 말까지 머니백 개런티 드리는데
1: 네.
0: 제품 받으시고 2주 정도 사용하시면서 어떤 이유든 만족하지 네. 못하시면 저희가 반품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1: 네.
0: 10%의 리스타킹 피만 제외한 모든 금액 머니백 드립니다.
1: 와.
0: 저희가 그만큼 자신 있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다음에 지금 장안의 화제죠.
1: 네.
0: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
1: 네네네.
0: 네. 이 바디락트에서 똑같이 나온 건데요.
1: 네.
0: 20분 사용하면 6시간 운동한 효과를 가져다주면서
1: 네.
0: 복부에 분당 7,500번 이상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1: 네.
0: 내장 지방이 분해되고 뱃살이 빠지면서 인치가 줄어드는 허리벨트
1: 그렇죠.
0: 함께 주문하시는 분들
1: 네.
0: 저희가 엄청난 스티커 혜택 준비했습니다.
1: 아.
0: 이거 공개하지 않고요. 방송에
1: 네. 네.
0: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따로 서프라이즈로 공개하겠습니다.
1: 아.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1: 네.
0: 무이자 할부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1: 그렇죠.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까 진짜 이 경제적인 부담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2,500불로 미주 공식 판매가 책정되었는데 오늘은 1,999불로 구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머니백 개런티를 해주시니까요. 진짜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그리고 K 실장님 번호 따로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213-831-5855 213-831-5855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시고 또 주문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아, 대표님 이게 사실 요실금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니까요.
0: 너무들 힘들어하십니다.
1: 네.
0: 여행도 못하시고
1: 그렇죠.
0: 사회생활도 못하시는데 요즘
1: 네.
0: 100세 시대의 특별한 저 건강에 정말 더 집중해서 삶의
1: 네.
0: 질을 높이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이 바디락터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1: 네.
0: 그동안 이 바디락터 케겔 운동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1: 네.
0: 한결같이 이제는 가정의 필수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 그렇죠.
0: 또 케겔 운동으로 요실금 전립선 잡으면서
1: 네.
0: 14시간 성지순례 비행기 여행하신 분도 계시고
1: 와, 네.
0: 또 허리 통증에 자구신경통 다리저림 이런 증상에서 벗어나서
1: 네.
0: 활기차게 또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용하셨던 분들이 정말 한결같이 아, 내가 정말 이거 산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이걸 또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진짜 조금 내가 그런 부분들에 요실금에 대해서 빨리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케겔 운동기로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방광 문제, 또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이런 것들에서 좀 노임 받으시고요. 허리 벨트로는 이제 여름인데 뱃살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주신 그 특별가 꼭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전화번호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29-5493

0: 5343-562-5293-5343-562-5293-5393번이고요. 그리고 K 실장님 번호 213-831-5855-213-831-58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요즘은 정말 그야말로 100세 시대라고 하죠.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0: 네.
1: 이런 바지락도 자동 키기로 능기 사용하셔서
0: 네.
1: 그런 여러 가지 통증, 예, 우울에 있는 그런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증세,
0: 네.
1: 그리고 허리 통증, 자골신경통, 다리 저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또 여러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2층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좌은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기에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좌은신 디렉터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이수일입니다. 괴세성신건강 임상감독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수일 박사님 성함 많이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KCS에서 이 부서별로 총 출동해서 잔치집 마냥 이렇게 메뉴를 쫙 펼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3: 네, KCS 한인봉사센터를 들어보신 분이 많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 나와서 부서를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아 정말 KCS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들어보셔야 정말 잔치집에 제맛 나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5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워크스 프로그램과 어덜데이 케어 센터 프로그램 그 두 곳만 제가 2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워크포스는 인력개발서입니다.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는 나는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KCS에 녹화하십시오. 잡은 열려 있습니다. 트레이닝해서 저희가 잡을 연결해드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덜데이 케어 센터라 함은 KCS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또 미션이고 네. 또 그들도 케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센터로 모시는 거, 센터에서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거, 그 다음에 워커글도 다니시면서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혼자 집에서 힘드신 분들 모시고 집에서 나와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민 회장님께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한 소절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진짜 마음이 담겨있다는 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KCS 한인봉사센터는 다 아는데 뭐 하는지는 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나한테 딱 와닿아야 내가 한번 가봐야 아는 건데 아직 가보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오늘은 놀라운 잔치상을 잠시 후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만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4: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성 오전 11시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잔치집에 온 듯. 아시겠지만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선은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 자, 분위기 한번 흥을 돋아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 저만 너무 흥분한 분위기로. 자, 이 잔치집이 어딘가 하니 KCS입니다.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각 부서별로, 아, 디렉터님, 뭐 매니저님, 우리 회장님까지 다 오셨거든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잔치집에 가면 뭐 먹을 게 있을지 그냥 메뉴랄까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KCS 한인봉사센터의 김명미입니다.
0: 김명미 회장님 오셨고요. 옆으로 갑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매니저 주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0: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윤 매니저님이시고요. 그 옆으로 갑니다.
3: 안녕하세요. 예, 건강보험 그리고 소셜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나순일입니다.
0: 나순일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KCS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민입니다.
0: 김승민 매니저님. 네. 혹시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4: 아닌데요.
0: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이민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매니저 클로이 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6: 예, 안녕하세요. KCS 에이징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전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존신 디렉터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 예, 안녕하세요. 이수일입니다. KCS 정신건강 임상감독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수일 박사님, 성함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KCS에서 이 부서별로 총 출동해서 잔치집 마냥 이렇게 메뉴를 쫙 펼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1: 네, KCS 한인봉사센터를 들어보신 분이 많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 나와서 부서를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아, 정말 KCS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들어보셔야 정말 잔치집에 제맛 나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5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워크플러스 프로그램과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프로그램 그 두 곳만 제가 2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워크플러스는 인력개발부서입니다. 네.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는 나는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KCS에 노크하십시오. 잡은 열려 있습니다. 트레이닝해서 저희가 잡을 연결해드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라 함은 KCS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또 미션이고 네. 또 그들도 케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센터로 모시는 거, 센터에서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거, 그 다음에 워커 끌고 다니시면서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혼자 집에서 힘드신 분들 모시고 집에서 나와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미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한 소절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진짜 마음이 담겨있다는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KCS 한인봉사센터는 다 아는데 뭐 하는지는 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 나한테 딱 와닿아야 내가 한번 가봐야 아는 건데 아직 가보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오늘은 놀라운 잔치상을 잠시 후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만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바로 저 카메라입니다. 네. 저 카메라를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요. 잠시만요.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KCS에 가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CS 만난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KCS에 요즘 좋은 소식 뭐 있는지 아니? 물었더니 아, 일단은 6월경에 플러싱 경로회관이 이전했다는 소식, 그리고 7월부터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첫 여름 프로그램이 개설됐다는 소식, 또 뉴욕주에서 보조금 5만 달러 확보했다는 소식, 그리고 경로회관의 그 셰프 김송영희 셰프가 지난번에 요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 등등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 좋은 소식이 많은 KCS. 자, 잔치상을 한번 그러면 숟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이벤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조윤정 매니저님.
2: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KCS 다 아시죠? 50여 년 동안 저희가 뉴욕과 뉴저지에 다양한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7월 1일부터 지난주에 벌써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네. 웨체스터 스카스데일에서 저희가 매달 매주 한 번씩 수요일 9시부터 2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었어요. 네. 예, 사실 웨체스터의 한인 인구들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퀸즈랑 뉴욕시 지역에 비해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데 좀 제약이 많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네, 네. 교육, 교통이라든지 언어적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의 제약으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꾸준히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KC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즐기고 싶다. 저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적극적인 요청에 부응하고자 7월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선 저희들이 시간적인 제약과 있어서 AI 핸드폰 클래스, 그리고 서예반, 네. 그리고 키보드, 피아노 교실, 이 프로그램들을 우선은 저희가 제공하게 됐고요. 이 놀라운 소식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1: 짜잔!
2: 네, 네. 그리고 점심도 무료로 저희가 건강 만점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가을부터는 이틀, 뭐 3일,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그리고 소셜 프로그램, 뭐 스냅이라든지 메디케어 뭐 같은 것들을 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기회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1: 아,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2: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웨스트민스터 지역 주민 여러분, 이런 굿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아무나 웨스트민스터 주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나이, 연령 관계 없고요. 근데 사실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리기에는 좀 날짜나 시간에 제약이 있지 않냐 하는데, 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니까요. 우선 따뜻한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웨체스터에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스카스데일 백민교회에서 수업이 열린다는 거, 무료라는 거,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 꼭 별표 땡땡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옆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부 소셜케어 담당의 나순일 매니저님.
3: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뭐 제가 듣기로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분들 중에서 아주 획기적인 복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소셜케어 네트워크. 이게 뭐지? 비슷한 말들이 너무 연거푸 나와가지고요.
3: 아, 네. 소셜케어 네트워크에 지금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요. 사실 저희 공공보건부가 하는 네. 일이 좀 많습니다. 일단 당뇨, 치매, 뭐 간암 예방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예, 소개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지금 질문해주신 그러니까 소셜케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작년 그러니까 뉴욕주 1115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된 건데요.
1: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 뭘까요? 이거 좀 용어가 뭐지? 궁금하거든요.
3: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자면 좀 오래 걸려요. 네.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시작되었다가 끝난 SHM 플랜 200에서 250, 그 플랜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와이드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 아우르
3: 포함하고 있는데 소셜케어 네. 네트워크는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사실 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자면 건강은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안정된 주거 그리고 건강한 식사 같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3: 소셜케어 네트워크는 이런 사회적 필요를 간단하게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 사회 의료 및 복지 사회를 아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딱 이렇게 설문해 보고 그게 맞춤으로
3: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타깝게도 모든 뉴욕 지역에서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퀸즈, 맨하튼, 브루클린, 그리고 스테이튼 아일랜드 거주자 네. 그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대상이고요.
1: 네.
3: 그리고 작년에 혹시 스크린 하셨던 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나 또 혹은 뭐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재스크린이 가능합니다.
1: 네.
3: 뭐 살아가면서 뭐 얼마든지 내 신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네. 예. 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다시 한번 설문조사 스크리닝을 통해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혜택을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 네,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은 이 자격 요건이 될 확률이 높다?
3: 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1: 네.
3: 자격 요건이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은요.
1: 네.
3: 일단 지난 12개월 동안 응급실 방문을 조금 자주 하셨거나 그러니까
1: 네.
3: 응급실 방문 혹은 입원이 잦았던 분들
1: 네.
3: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신 분들 아니면 중증 정신질환이나 지적 발달장애가 있어서
1: 네. 그러니까
3: 추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1: 네.
3: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천식 혹은 비만이 있을 경우 역시 자격이 가능하고요.
1: 네.
3: 그리고 메디케이드 카드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일단 이런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3: 예, 사실 뭐 소셜케어 네트워크 하면 조금 이렇게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1: 네.
3: 우리 주변에 흔히 있으신 분들인데 우선 가장 필요한 거죠. 주거 지원으로 곰팡이, 해충 제거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렌트비나 임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1: 네.
3: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영양 지원으로서 만성 질환자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 맞춤형 식사 배달
1: 네.
3: 그리고 또 심지어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 그리고 조리 도구 역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복지기관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 그 수단이 마땅히
1: 네.
3: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비 역시 지원을 해드리고요. 단 병원 진료를 위한 그런 교통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초과하기 직전인데 하나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소셜케어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꼭 괜히 내 정보 다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전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뉴욕주 그 데이터베이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한 그 아주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1: 네.
3: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세요.
1: 네.
3: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러니까 39세 자메이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 분은 만성 질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 이 소셜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사 비용하고 조리 도구
1: 네.
3: 그리고 심지어 미니 냉장고까지 지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뉴욕 거주자신데 이분 역시 만성 질환하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분 역시 의료 맞춤형 식사하고 냉장고를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 렌트 지원 절차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코멘트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대부분 망설이지 마시고 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저희 KCS로 연락 주셔서 예,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1: 네, 사실 5분이 넘어서 제가 마이크를 내릴까 땡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부로 갑니다. 김승민 교장쌤 아니신 김승민 매니저님? 네.
0: 네, 아, 교장쌤 아니고요. 저는 네?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1: 네. 아마 지금 애들이 집에서, 집에서 뭐라 그럴까, 뒹굴뒹굴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CS 교육부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이요?
0: 네, 저희 KCS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에 성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여름에 뉴저지 테너플라이 저희 뉴저지 로케이션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와 고등학생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썸머 프로그램은 8월 21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되며 가을 학기 기준 킨더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원하는 주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오. 주별 등록이 가능해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너무 좋네요. 우리가 뭐 여행을 2주 가기 때문에 고주 빼고 네. 나머지 주 네, 보내고 싶은 이게 가능한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KCS 썸머 캠프만의 특별한 장점이랄까요?
0: 네, 저희 KCS 썸머 캠프의 장점은 첫째로 대부분의 강사진이 현직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미술, 태권도, 케이팝, 수영, 코러스 등 다양한 창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습 효과도 좋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주에 이틀 동안에 한국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해외봉사단 SIWA 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요.
1: 네.
0: 한국 역사와 한글, 케이팝 댄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봉사단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이 오면 그 온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지만 여기 네네. 있는 친구들에게는 진짜 생생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0: 네,
1: 그런 시간이겠네요.
0: 또한 저희 그 차별화된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마지막으로 저희 주방에서 직접 준비한 영양 만점 한식 점심이 매일 제공되고요.
1: 우와, 네.
0: 금요일에는 수영장 활동도 있으니까 아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1: 네.
0: 저희 썸머 캠프의 정규 시간은 9시부터 3시이며 수업 전 얼리 케어와 수업 후 애프터 케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일찍 보낼 수도 있고
0: 네,
1: 조금
0: 그렇습니다.
1: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와
0: 네,
1: 완벽한
0: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 네. 그리고 고등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모집해서 캠프 동안에 그 강사들을 돕는 교사 보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수업 시간 동안에 네. 출석을 체크업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1: 네.
0: 영어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많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뉴욕에서는 대학생과 대학 고등학생을 위한 YAS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요거 솔깃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알차고.
0: 네, 네, 네. 맞습니다.
1: 자, 이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만은 시간은 종료. 네, 더 많은 교육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 법률 서비스의 변혜원 매니저님이신데요. 이 우리 변 매니저님은 제가 따로 시간 제한 없어도 광고로 자동으로 끊기게 되니까 5분 시간 주어집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민권 신청 요즘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4: 네, 시민권 신청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4: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오는 8월 24일부터 기존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1: 네, 수수료는 매번 올라요.
4: 네. 근데 이번에는 특히 비용 부담이 두 배 가깝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인상 전에 지금 바로 서둘러서 KCS 이민 법률 서비스로 연락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시민권 괜히 했다가 무슨 일 생길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뭐 딱히 걸릴 게 없으면 별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수수료 오르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네, 저희 KCS 이민법률부서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미국 여권 신청, 그 외에 기타 이민국 관련 서류들 그리고 인터뷰 준비 등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원스톱 기관이라서 그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즉 메디케이드, 스냅 등 수혜자분들이 있으시면 그 확인을 통해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자격을 받게 도와드리고요. 네. 증빙 서류 구비까지 여러 부서들과 연계해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1: 네. 뭐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여권 신청, 뭐 인터뷰 준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주시는데 이걸 또 무료로 해 주신단 말이죠. 이러면 변호사님들이 전화 안 와요?
4: 네, 그래서 이제 저희 KCS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변호사분들께서 이제 연락도 많이 주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네. 변호사님들과 법률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하고 프로보노 클리닉이라고 해서 네. 그 무료로 변호사님들이 한 30분 단위로 그 일상생활의 법률 문제들을 좀 상담해 주시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워낙 이민 관련해서 요즘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KCS로 문의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받았던 전화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주로 이제 뭐 시민권 신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란에 뭐 yes or no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뭐 한국에서 거의 중년 남성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네. 분들을 이제 뭐 무기 트레이닝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yes, no 이런 거를 잘 체크해야 되고 네. 또 증빙 서류도 잘 붙여드려야 되고 또 여기서 영주권자가 대신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결혼 증빙 서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영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재촉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4: 네, 그 이민 서류 요즘은 또 절차가 특별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e-request라고 해가지고 조금 프로세싱이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고 네. 저희 직원들이 이민국에 고객분과 직접 트루웨이 컬을 해가지고 네, 좀 답답함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민국에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신청하다 보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네. 예, 의지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급해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있다고요?
4: 네. 저희 유산 상속이나 자산 계획, 에스테이트 플래닝 그리고 세입자 권리, 형사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로 전문 변호사님들과 협력해서 무료 법률 세미나 및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역사회 봉사에 뜻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참여 연락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S 한인봉사센터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뭘 하는 곳인지 한인봉사센터에서 다 한대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하셨던 분들 뉴욕 베이사이드 번호입니다. 718-939-6137 유저지에 돼 있어요. 페너플라이 201-541-12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라디오 생활 백서 KCS 한인봉사센터의 모든 것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니어 복지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존신 디렉터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우리 KCS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 역사가 꽤나 깊다고 들었거든요.
2: 예,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었죠. 한 40년 전에 우드사이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네. 어르신들을 이제 몇 분 모시면서 저희 시니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0: 몇 분 이렇게 모시고 식사 나누고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2: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미 최초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네. 그분들에게 이제 따뜻한 식사를 드리고 같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제2의 집 같은 곳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0: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노인정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오순도순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2: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게 시작하였는데 그 4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건 같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도 저희가 시니어센터를 플러싱, 코로나, 그리고 맨하탄의 이틀,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작은 팝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2: 신기하게도 40년이 지나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네.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클래스를 배우면서 또 본인들의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시니어 센터를 이용할까요?
2: 네, 그게 참 좋은 질문 같은데요. 네. 세월이 지나서 한 10분 정도로 시작했던 저희 프로그램은 네. 지금 하루에 한 평균 600여 분들에게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학교잖아요.
2: 엄청 많으시죠?
0: 예. 네. 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인원이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2: 직원들이요? 네. 그렇진 않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데디케이트 하시고 정말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아까 아침, 점심, 식사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프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이 있죠. 영어를 배우시고 또 요즘에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것은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AI 클래스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0: 네.
2: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챗GPT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어디 있어?
0: 네.
2: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아주 퍼스널한 질문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삶에 이제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참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K-라디오로도 사실 내가 여기 사는데 우리 집 근처에 한인약국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2: 그렇죠.
0: 네. 네. 그런 업무를 이제 우리 GPT가 가져갔네요.
2: 그럼요. 이제는 네. 사진 하나 갖고,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오셔서 그걸 찍으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걸 통역해 줘야 되는데 이제 GPT가 그거를 다 설명해 주는데 이제 저희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0: 이렇게 네. 찍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여기까지.
2: 그쵸. 이 편지 네. 내용은 뭐야 이렇게. 네.
0: 아까 그 웨체스터의 그 수업 프로그램에도 AI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2: 네. 네.
0: 자, 그러면은 가서 먹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게 최근에는 뉴저지 지역까지 확장했다는 소식이 네.
2: 예,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뉴저지에 이제 활동을 오피셜리 시작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벌겐 카운티의 가정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0: 네.
2: 그 벌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국 밥을 이제 배달하기 시작한 거죠.
0: 배달 집으로 직접 갖다 준.
2: 네.
0: 야, 그럼 배달 인원 한 2,000명 되나요?
2: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로 시작한 것이고요.
0: 네. 네,
2: 50여 명 분들에게 월수금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음식만 집 앞에 딱 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럼요. 네. 저희가 이걸 퀸즈에서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퀸즈에서는 지금 한 450여 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고요.
0: 네.
2: 배달하면서 이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같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0: 네.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뭐 괜찮으신지 무난 인사도 좀 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되게 오면 반가워하실 것 같다는
2: 거예요. 그럼요. 네. 저희가 항상 우리 아까 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분들에게 봉사하는 그 가정급식을 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는 그 어르신들을 만나는 30초가 하루에 그냥 짧은 그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어르신들에게는 유일한 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은 스마일을 드리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 학생들에게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연륜이 묻어나는 이야기여서 학생들에게 어느 순간에는 찡하게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윈윈이네요.
2: 그렇죠.
0: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시락 배달 또 안부 인사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비드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죠. 그래서.
0: 네. 아, 코비드 때 그러면은 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얼핏 드네요.
2: 제가 시간이 계속 있나요?
0: 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2: 잠깐 더 드리면은 코비드 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직원분들도 이제 많이 못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비드 때도 저희는 배달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0: 와. 네. 사실은 다들 막 걱정하고 막 나 걸리면 어떻게 이런 걱정 때문에 외출도 안 했던 그 시기에도 네. 이웃들을 돌봤네요.
2: 그렇죠. 마스크를 두 개 끼고 네. 우비를 입고 그때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하루도 배달을 끊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맨 처음 이제 KCS 김영미 회장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부서별로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CS 한인봉사센터 네. 우리 시니어 복지 담당의 존신 디렉터였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사님.
3: 많이 기다린 훈련이 되었어요.
0: 아, 네. 기다림의 훈련이 된 우리 박사님 마이크 네. 조금만 가까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KCS 정신건강클리닉이 뉴욕주 인증을 받은 전문 치료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3: 예.
0: 소개를 좀, 네.
3: 인증을 2015년부터
0: 네.
3: 저희들이 뉴욕주 정신보건의 영어로 Office Mental Health라고 그러고 OMH 약자로 하는데요.
0: 네.
3: 전문 정신건강 클리닉으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불안, 우울증, 또 이민생활, 스트레스, 가족 및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여기는 여기서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이 와야 될까, 왜 안 올까 이런 걸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0: 네네, 그럼요.
3: 그러면
0: 네.
3: 저기 진행자님께서는 야구공이 만약에 눈앞으로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0: 지금 야구공보다 먼저 날아오는 게요. 우리 이수일 박사님의 얼굴인데. 왜냐하면 마이크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거의 진짜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네. 저를 보셔가지고 소리가
3: 예.
0: 약간 멀어지는 듯
3: 예,
0: 말씀드리고요.
3: 예.
0: 눈앞에 오면요 피해야죠.
3: 그럼 피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죠?
0: 네.
3: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번 야구 공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피하게 되겠죠.
0: 그렇죠. 또 보네.
3: 그런 예 그런 트라우마들이 옛날에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정보로 있어가지고 몸 신경에
0: 네.
3: 야구 공만 하더라도 눈에서 보고 브레인에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신경에서 반응하면서 이걸 호황물을 이제 저기 정기화시켜서 근육을 자극하잖아요.
0: 네.
3: 근육이 이제 뼈를 잡아당기면서 그래서 피하게 되고 이런 동작의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3: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인간관계나 트라우마들이 몸에 다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0: 네.
3: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으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맞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0: 그러니까, 했는데. 네네. 제가 그쪽으로
3: 그래서 예.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팔이 부러졌는데 주변에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서 하는 말인데 푸시업 50개 하면 좋아질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0: 진짜.
3: 예.
0: 네.
3: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교회나 해서 좀 사랑의 이야기로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자체가 먼저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0: 그쵸.
3: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될 거예요. 이런 조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외로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고립증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데 이제 저희 정신건강 이게 전문팀들은 신뢰를 먼저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암을 치료하려면 의사를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3: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정신과 전문의 또 전문 간호사 그리고 상담 팀들 그렇게 친절한 서비스가 여러분들 신뢰할 준비를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서 미국 병원 못지않게끔 단단하게 저희들이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 얼굴도 보시고 당장 달려오세요.
0: 네.
3: 그리고 약물 치료도 좋은데요. 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좀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면 이제 반응이 들어온다 그러면 화학물이 머릿속에 생길 거 아니에요.
0: 네.
3: 그게 이제 불안증이나 여러 화학물인데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제 정신건강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항우울증, 항불안증이 약이 이제 처방이 되고 좀 안정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이 빠져나가면 생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톡을 통해서 미국에서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사람 그 오신 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정신건강 상담으로 치료법으로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어서 저희 기관도 거기에 함께 가는 그런 영예를 이제 안게 된 것이죠.
0: 네. 정신건강 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면은 약물 처방도 해주신다는.
3: 그렇죠.
0: 네. 예. 그리고 또 약에 또 의지해서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낫더라 해서 계속 먹으면 그거보다는 실제로 얘기를 나누고 어떤 위안을 받고 그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네. 미국 정신건강협회는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도록 하는데 네. 너무 급하게 빨리 변화를 원하시면 약물만이라는.
0: 네.
3: 근데 약물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사이드 이펙트나 여러 가지 이슈를 걱정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약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네. 딱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실 경우에 이제 약도 처방 받으실
3: 그렇죠.
0: 수 있고 상담도
3: 예.
0: 나누실 수 있고 궁금한 게요.
3: 예.
0: 이게 나는 지금 행복한데 무슨 정신건강 클리닉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3: 네.
0: 너무 우울하고 힘드신 분만 가는 곳인가요?
3: 현재는 우리가 자기 성장 상담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치료 기능적으로 정신건강 우울증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증상을 경험한다게 되면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학교 공부도 잘 안 되고
0: 네.
3: 그런데 이것이 치료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성장의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분들은 7년, 8년, 10년도 상담을 받고 그래요.
0: 네.
3: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뭐 신문에 칼럼 하나 쓰더라도 자기가 주관해서 책에서 객관적으로 남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네.
3: 그걸 더 공감

0: 지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 하나는 조심스러운 게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모든 분이 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최선의 방법도 인정을 하시고요. 그러나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다. 또 어떤 이슈가 있다. 네. 또 관계 문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권장을 해봅니다.
0: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참고 넘어가라. 어머니 그렇게 사셨고 그래 나도 참고 넘어가자. 괜찮겠지 괜찮지. 그 넘어가는 게 많아서 사실 속병이 많을 것 같아요. 일명 화병. 네.
1: 저희 집에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 한 분이었죠.
0: 우리 집에도. 네네. 자 이게 이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나 거리상의 제약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1: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스포트 그룹이라고 이제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굳이 와서 우리가 진단으로 치료 관점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성장을 해내고 자기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고 또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일종의 소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자기 오픈 마인드를 많이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슈로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더라. 그리고 또 나중에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라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기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또 개인 상담을 받아서 좋아지는 분도 그룹에 가서 소셜 앵자이티가 참 많거든요. 사회 네. 불안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 불안 요소도 많이 줄여가는 이런 소통 기술이라든지 자신감을 키우는 이런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줌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0: 네.
1: KCS에 연락하시면 그런 정보를 보내드리고 거기 오시면 또 저를 보시게 됩니다.
0: 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고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온라인으로 그걸 뭘 하실 수 있는데 KCS로 문의하시면 아마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에요 예. 자기 아픈 거를 AI한테 막 물어보고 진료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예. 오진도 많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1: 정말 훌륭한 도구 맞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쪽으로 가는 걸 저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지식을 빠르게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환자나 이런 이슈 좀 그걸 확인하면서 여러 군데를 AI를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타당을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하거든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화하는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가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변화하려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네. 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언행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소통이거든요.
0: 네.
1: 근데 AI가 거기까지 가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거, AI도 공감하는 척은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디서 내가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막혔다. 그거를 이제 제 3자가 보고 이렇게 대화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기술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리고 기술이 메스터리로 갈 때 태도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게 전까지는 근데 AI는 거기까지 아직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기술이 반복해야 이제 생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신건강 극복이 되는데 AI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아직 상담으로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직 기술과 그리고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아직 많은 차이가 갭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네, 상담 조합이 아직은 유지될 만하다.
0: 예. 사실 AI 하면은 참 불안한 직종 중에 하나가 방송 진행자들이거든요.
1: 예.
0: 아주 그냥 기똥차게 우리가 연습했던 발음법을 자기는 그냥 뚝딱 해내니까. 근데 한 가지 걔네들이 못하는 게 공감인 것 같아요. 그죠? 방송 이렇게 진행하면서 눈으로 보고 사실 아무 말 필요 없이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데.
1: 그리고 상담에서도 네. 가끔 며느리나 아니면 주변 관계에서 이제 롤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럼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AI한테 한 검증을 받아보자 그러면 굉장히
0: 네.
1: 공격적이시군요. 나와요.
0: 오, 네.
1: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롤플레이를 해가지고 AI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며느리하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다듬어서
0: 재밌다. 네.
1: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고 이 점을
0: 네.
1: 고쳐라고 저는 그래서 AI 피드백이 저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니까요.
0: 네.
1: 근데 잘 허용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지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술로 익혀지려면 단지 한 번만의 사례가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태도가 형성되니까
0: 네.
1: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더 가능하다

0: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까지. 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잔치집에 맛집 맛있는 것들을 한 번 다 맛을 봤는데, 우리 김영미 회장님 앞서 처음에만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시고 쭉 우리 KCS가 해나가는 얘기들, 하고 있는 얘기들, 얘기를 들으셨는데, 끝으로 이제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사람이 일하는 곳이 KCS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1: 야, AI 아니에요. 네.
2: AI가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KCS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커뮤니티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1: 네.
2: 느꼈고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이 사람의 손을 한번 다듬어줄 때, 만져줄 때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도 잊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6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에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기보다는 어느 하나하나가 알아지면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지역에 관계없이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이제 웨체스터까지 소셜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KCS가 되겠습니다.
1: 시간이 지나면 딴 데는 다 AI가 할지라도 한인봉사센터는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진짜로 내가 여기서 어디다 의지하지 마시고 KCS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베이사이드는 718-939-6137 놓치셨죠? 718-939-6137번이고요. 뉴저지 테너플라이 201-541-1200번입니다. 201-541-12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KCS 한인봉사센터의 김명미 회장님, 그리고 이벤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조윤정 매니저님, 공공보건부 소셜케어 담당의 나순일 매니저님, 교육부의 김승민 매니저님, 이민법률서비스의 변혜원 매니저님, 시니어 복지 담당의 존신 디렉터,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나 가기 전에 나는 한마디 더 해야 하는데 하시는 분 있을까요? 딱 20초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수일 박사님 끝으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예, 저기 상담이라는 뿐만 아니고 저희들 항상 We are listening to learning이에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잘 또 공감 경청이 우선이니까 오시면 많이 서비스 중요하지 먼저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저희들이 연결해드리니까 거기서 아, 이런데 내가 속할 때가 있구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합류했고요.
1: 네. 힐링 힐링 하는데 힐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공감이거든요. 바로 그런 곳 KCS 한인봉사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오늘 주제가 아니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2: 네,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1: 통하려면
2: 입자.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입니다. 와. 아마 오늘 우리 네. 저희 성도님들 다 함께 여기 방송국 오시면서 의상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1: 그래도 방송국에 오시는데.
2: 네, 그리고 진주 목걸이 좀 가짜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여기 오시면서 얼마 뭐 브로치, 뭐 신발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쓰셨겠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장소에 맞는 옷이 있답니다. 주일날 저는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 초원의 집이라는
1: 그 외화 시리즈.
2: 네, 그렇죠. 미국 네네.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 초원의 집 아세요?
1: 맞아요.
2: 그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 이렇게 농부죠.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멜빵 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옷을 아주 이렇게
1: 쫙 차려 입고
2: 그렇죠. 차려 입고 네. 그리고 모자도 쓰고
1: 맞아요.
2: 그리고 여자애들은 드레스 입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전 너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차려입는 것,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 그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의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했던 청년부에게 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보통 청년들이 다 청바지 입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편한 복장 입잖아요.
1: 그렇죠.
2: 운동화 신고 오고. 네.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은 그냥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1: 와, 좀 차려입고 와.
2: 그렇죠. 합니다. 청년들도 다 검정색 구두 신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결혼식장 갈 때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예의를 갖춘 옷, 그 옷을 입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감격이겠는가. 젊은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주일날 정말 결혼식장 가는 것도 아닌데 최고로 좋은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오고 자매들도 이렇게
1: 최고로 좋은 옷.
2: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몸매를 최대한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의 바른 옷으로 이렇게 탁 입고 오늘 오신 너무 우리 집사님이시죠? 너무 와, 느낌 좋으시죠?
1: 진짜로요?
2: 그러시죠? 아. 저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그렇게 차려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은가?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통하고자 할 때, 인생을 살다가 나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네. 이 옷 말고 마음의 옷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네. 예배당을 이제 증축하려고 허물어 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기까지 우리가 저녁 9시만 되면 기도를 하자. 와서 30분이라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된 남자아이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그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증축도 되고 그랬는데 그 기도에 이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나는 나이가 먹더라도 집은 교회 근처에 얻어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저녁에 내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루 일과 다 보내고 나서 네. 예배당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가자. 네. 집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진 거예요. 그 구시 기도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눈물은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 공회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안팎으로 때가 끼는데 네. 눈물을 통해서 그 안팎의 때가 같이
1: 씻겨지고
2: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예배당을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하고 철야 예배하던 습관이 들어져가지고 네. 장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예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의식을 떠보니까 주위가 조용한 거예요. 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잠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1: 그 상태로?
2: 이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찰 집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무한하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잤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찰 집사님이 오는 것 같으니까, 지어, 아버지, 지어,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사찰 집사님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따고, 이렇게, 아, 겨울 기도도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가던 추억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50세, 60세, 70세가 되어도 정말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저녁에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근데 이제 5분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뭐 10분 기도하게 되고.
1: 그렇죠.
2: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악과가 되면서 제가 어떤 옷을 입게 됐냐면 양복을 입게 된 거예요.
1: 정장.
2: 정장을.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이렇게 입고 오신 것처럼 줄이 딱 잡힌 정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장을 입고요.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뭐 추리닝만 입고 다녔었어요. 아니면 면바지.
1: 그러니까 하얀복장으로
2: 그렇죠. 정말. 내 무릎이 구겨져도
1: 상관없는.
2: 상관없고 금방 다시 펴지는. 그런데 이제 성악과 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일이 생기고 학교에서 연주가 할 일이 멋진 일이 생기면서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녁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는데 무릎을 못 꿇겠더라고요. 왜 못 꿇는 겁니까? 바지가
1: 아 무릎 나올까 봐.
2: 바지가 아, 무릎 나올까 봐.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바지가 구겨지면
1: 그렇죠.
2: 아 이거 나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이거 구겨지면 이거 다시 세탁소 가서
1: 또 다려야죠 또.
2: 또 다리거나 그리고 이게 기도가 이제 30분 이상하면요 잘 안 다려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빨아야 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이거 아깝다. 기도 한번 하는데 내가 이거 바지를 베려야 되나? 주여 제가 오늘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바지 주름 안 가게.
2: 바지 주름 안 가게. 주름 가면 버려야 되니까.
1: 야,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겠어요.
2: 네.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도 살짝 주름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기도를 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기도가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 안 됐어요.
2: 그날 기도가 은혜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뭘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여기에 그렇죠. 가 있는.
1: 바지 주름으로 가 있는.
2: 갈까봐. 그리고는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하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추리닝을 입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복장이다. 근데 그 추리닝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옷을 말하거든요. 요즘 추리닝이야. 워낙 막 추리닝을 막 이렇게 막 몸에 딱 달라붙고 막.
1: 또 패션 아이템이기도
2: 그렇죠?
1: 하고요.
2: 패션 아이템으로 넣었지만 네. 아마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잘하셨을 때는 그때는 추리닝이라는 게 막 무릎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또 엄청 해지고. 길게 입어요. 길게. 네. 길게 입고 주머니 늘어나 있고.
1: 고무줄 뛰쳐나와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추한 거 막. 남편 입다 안 입은 옷도 엄마 입고 또 막. 그러니까 아무데나 찰퍽 앉아도
1: 그러니까
2: 편안하고 뭐 밥 먹다 국물 튀어도
1: 다음에 빨면 되고
2: 다음에 빨면 되고 또 안 빨면 되고
1: 맞아.
2: 뭐 들어오지면 버리면 되고 그런 옷.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옷은 멋진 옷이 아니라 멋진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저 사회에서 성과 이만큼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봉사 이만큼 했어요. 제가 아니면 저희 예배당 중축 어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한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하나님 저 뭐예요? 사람마다 그런 멋진 그 옷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줄 이렇게 쫙 잡힌 옷, 풀 매긴 옷, 내 자존심, 막 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과물. 아, 그런 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기가 어렵구나. 하나님, 저는 국물도 묻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릎도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네. 그 마음을, 마음의 추리닝을 입을 때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의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의 종교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찬양대의 지휘자까지 한 거예요.
3: 우와.
2: 새벽 기도에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4시 반에 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오세요. 이렇게 어른들이. 그럼 이제 그때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4시 55분까지. 그리고는 5시 새벽 기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1: 매일이요?
2: 매일.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살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구만.
1: 나는 매일 나오는데.
2: 나는 매일 나오는데.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도 매일 나오는데.
1: 맞아.
2: 장로님 오늘 또 빠지셨구만. 믿음이 의심스러워. 권사님 또 오늘 안 나오셨네. 주여, 저는 감사합니다. 맨날 나오니까요.
1: 야.
2: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의 그 교만함이.
1: 그러네요.
2: 막 하늘을 찔리는 거예요. 왜냐? 월요일 날부터 뭐 주일 그렇죠. 예배드리죠. 저녁 예배도 꼭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약간 이제 손가락질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어머, 어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려?
1: 맞아.
2: 드라마 보는 건가? 장로님 또 스포츠 보러 가시는구만. 나는 저녁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1: 야.
2: 철야 예배도 드리고.
1: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요.
2: 예배 다 드렸죠. 새벽 기도 이제 지휘자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람이 뭔가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또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요, 정말, 정말 제가 요셉처럼 정말 유혹을 피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진짜 유혹에 못 이겨서 오늘 제가 죄를 저질렀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제가 그래서, 에? 이건 뭔 말이야? 죄가 너를 유혹한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유혹했잖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가서
4: 저기 저랑 좀 놀아보실라고요?
2: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가 저를 유혹했는데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1: 용서해 주세요.
2: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 한쪽으로 아, 난 참 정말 신앙이 있어. 이 저녁에 또 나와서 회개하는 거 봐. 이렇게 또 교묘하게 기도하면서 속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았어요. 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죄를 유혹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서 마음의 추리닝을 잊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제가 죄를 사랑합니다. 근데 눈물이 이렇게 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본질적으로 제가 저를 유혹해서 제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다시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 그냥 죄송합니다.
2: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1: 뜨겁게.
2: 네. 피부가 실제로 뜨겁다고 느낄 만큼 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의 메시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누군지 모르고 사랑한 거 아니다. 네가 죄를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걸 누구만 모르는 거야?
1: 나만 모르는
2: 저만 모르는 거야.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신앙의 행위에 열심이 없는 자들을 손가락으로 속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다녔는데 그걸 깨달은 순간 멋진 줄 잡고 있던 제 신앙의 프라이드가 순간 추리닝으로 확 바뀌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의 열심이 없는 사람을 봐도 마음의 손가락질이
1: 안 되죠.
2: 안 되고 그냥 그분들이 더 신앙의 기회를 얻을 그걸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나는 진짜 뭐 이러는데 저 사람 말이야 저 11조도 안 하고 아 저거 지가 먹으려고 말이야 아 먹고 뒤질 거야 아마 아 믿음 완전 없어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철야 예배도 안 하고 말이야 예배를 소홀히 해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그 다음에 가도 이렇게 마음에 빳빳한 걸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를 입고 가게 되는 겁니까?
1: 추리닝.
2: 마음의 추리닝. 여러분 최근에요. 저는 요즘에 잘 나가다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2: 사업 잘 나가다가
1: 네. 저 요즘에 힘들어서.
2: 힘들어요. 옛날에 그 장로님 이름만 대면 전부 다 아는 분이었어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는 이름을 대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막 옛날에 막 권사님 막 몸매가 장난 아니었어요. 애 낳기 전에. 애 낳고 나니까 막 완전 장난, 유머가 돼버린 거예요. 몸매가 유머. 유머 1번지, 몸매가. 옛날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지나가다가도 막 나를 쳐다봐줬는데,
1: 맞아요.
2: 이젠 집에 있는 남편도 나를 안 쳐다보고. 옛날에는 정말 뭐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설교가 내가 하고도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날이 삶의 무대를 오래 경험해 보셨으니까 다 있으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쩌면 요즘이 아마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셨는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전엔 잘 나갔는데 제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데 이제는 예전만한 집에도 못 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많이 떨어졌고 주님 저는 인생을 너무 지금 정말 이 말년이 제가 너무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비참한 때가 아니죠.
1: 그렇죠.
2: 마음의 추리닝을 입을 때가 온 거죠. 이제는 내 잘난 맛에서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만났었던 때가 아니라
1: 네.
2: 내가 진짜 내가 고난 중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중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사업체가, 내 주변 환경이,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기도할 때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죠.
1: 사람들은 그때를 실패했다거나
2: 그렇죠.
1: 좌절할 순간으로 파악하는
2: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꽃 떨어지면 뭐가 시작됩니까?
1: 열매.
2: 열매가 시작되죠. 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혀져야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열매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대요. 근데 그 씨앗 안에 열매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잘난 맛의 꽃이 떨어져야 돼.
1: 떨어져야 돼.
2: 내가 줄 쫙 잡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쫙 입을 이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떨어지고 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이 되면서 이제는 잘난 맛인 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아서 세상에 이렇게 꽃이처럼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시면 마음껏 기뻐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혹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만약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못 나간다 라고 하면 지금은 교회가 위험한 때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3: 아멘.
2: 저희가 자원해서 추리닝을 입을 때도 있지만
5: 그렇죠.
2: 하나님께서 너 추리닝 입어라. 너 이제 추리닝 입고 나하고 깊게 만나자. 근데 그때 저희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5: 그러니까 그 꽃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꽃을 그렇죠. 억지로 막 접착제를 막 붙여놓고 있고 막
2: 수간 접착제를 붙이려고 막 그거. 주여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주여 저 이런 놈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놈인데 진짜 정말. 주여 저는 이렇게는 안 돼요. 제 자존심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존심 살려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꽃이 떨어지고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열매로 거듭나는데 거기서 계속 꽃에다가 본도 붙이고 있으니까 울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매우 속상하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만약 또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삶의 무대를 꽃이 떨어질 때가 오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추리닝을 입으라고 하는 때인 것 같다. 주님 제가 추리닝을 입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추리닝으로 제가 갈아입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냥 마냥 좋아서 하던 때하고는 또 정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겨울인데요.
5: 그렇죠.
2: 가을에 단풍이 색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게 왜 빨갛냐면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분을 다 뿌리로 가져가기 때문이랍니다.
5: 그래서 색이 변하는 거죠.
2: 그래서 색이 이제 빨간,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노란색이 되고. 말라가는 거거든요.
5: 그렇죠.
2: 전에는 초록색이었잖아요.
5: 맞아요.
2: 예. 네. 그런 것처럼 삶의 겨울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마음의 추리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그 영양분을, 더 그 은혜를 뿌리 깊이 내리는 과정이니까, 겨울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겨울을 믿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오늘 주제는 이 소통의 열쇠네요.
1: 네.
2: 그죠? 소통의 열쇠.
0: 네.
2: 쇠떼라고도 하죠.
0: 쇠떼, 쇠떼.
2: 쇠떼, 쇠떼. 쇠떼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를 열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3: 열쇠.
2: 열쇠. 요즘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0: 키, 버튼.
2: 집사님 키가 열쇠입니다. 자, 키가 열쇠죠. 네, 키는 열쇠.
0: 아니, 저 특별히 네. 말씀은 다시고 아, 키.
2: 네, 키.
0: 키, 키, 키, 키.
2: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속으로는 맞으신 거예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지 않습니까?
3: 네.
2: 아무리 견고한 문이라도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곳이라도 키가 있으면
0: 들어갈
2: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소통의 키에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감하고 연관됩니다. 감.
0: 감?
2: 감.
0: 감. 요즘 최고죠, 감.
2: 그렇죠.
0: 네.
2: 감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3: 변비가
2: 온다. 네. 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온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2: 근데 이제 아무리 추워도 떨어지면 안 되는 감 하나를 소개하려고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0: 아, 자존감.
2: 자존감.
0: 자존감.
2: 자존감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
0: 아, 자존심.
2: 자존심.
0: 그게 다른 겁니까?
2: 그렇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냥 짝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짝퉁을 써보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비슷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르거든요.
0: 결국은 티가 나죠.
2: 그렇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짝퉁이구나, 너. 근데 이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통 저희는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나 이런 자존심은
0: 맞죠,
2: 있어. 맞죠. 뭐 그런 거 있으시죠?
0: 나 자존심 강한 여자야.
2: 그렇죠. 나 자존심 빼면 시체야.
0: 아, 그럼.
2: 물론 살을 또 좀 있긴 해. 근데 나는 자존심이야. 난 완전 자존심. 그리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0: 맞아요.
2: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입니다.
0: 내가 잘났다는 마음.
2: 나 잘났다. 우리 아이 공부?
0: 잘한다.
2: 잘한다.
0: 1등한다?
2: 네. 우리 남편 돈?
3: 잘 번다.
2: 잘 번다.
0: 왕창 번다. 네.
2: 우리 남편 집도 잘 안 들어온다. 아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줘. 뭐, 나밖에 몰라.
0: 나밖에 몰라.
2: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나밖에 모를까요?
3: 아니요.
2: 나만 몰라.
0: 나만 몰라. 아,
2: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다 알아.
0: 야.
2: 다른 자매님들이 내 남편을 다 알고.
0: 맞아, 맞아.
2: 나만 내 남편을 잘 모르고. 나만 내 아이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낳았는데 내 아이 속을 나만 모르고 다 지 친구들하고 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2: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겨진 자존심이 여러 군데 오는데 여성들인 경우에는 아이 낳고가 제일 먼저 온대요. 아이 낳고. 우리 집사님들 아이 낳아보면 몸이 전보다 어떻게 되나요?
0: 불어요?
2: 불어요.
0: 네, 불어요.
2: 원래 분 분도 있는데 원래 부른 데다가 더 불죠. 그리고 이제 옷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 안 맞아요.
2: 합창이 나오네요. 자, 이게 베토벤의 합창이 나오네요. 옷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0: 안 나와요.
2: 그리고 구겨지고
0: 구겨져요.
2: 막 이게 안 나오고 뭐 어가 이렇게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 그냥. 전에는 지나가면 막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0: 맞아.
2: 그러면 좀 이렇게 사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3: 좋아요.
2: 좋아요. 사실은 좋죠.
0: 네.
2: 엄마가 별꼴이야, 지금.
0: 딱, 남자들이란.
2: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죠.
0: 맞아요.
2: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아이도 낳고, 나이도 많이 잡수시고,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데도 안전하고.
0: 안전하고.
2: 어떤 범죄에서 그냥 예방이 되고. 막 그런 날이 오면,
0: 으경이 상해.
2: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 정말 전에 잘 나갔는데. 정말 나 사랑 많이 받았는데.
0: 많이 받았
2: 이제 사랑도 못 받고. 네.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없어도 세상은 합창이 나오네요. 이야, 이거 뭐 오늘 아주 아주 한이 사무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까지 한이 사무쳐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좀 안 나갔더니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게 교회가. 저희 사전에 연습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그리고 막 나 없어졌는데도 막 남편이랑 애는?
1: 안
2: 살이 더 푸덕푸덕 치고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막 새 엄마 고르고 막 난리. 야, 어떤 엄마가 좋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서 나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되고, 나 없어도 우리 교회는
0: 너무 잘 돼.
2: 너무 잘 돼. 나 없어도 성가대는
1: 잘 돼.
2: 지휘자님이 어머 우리 박 집사님 없으면 엘토 안 돼요. 그런데 나 없으니까 화음 더 잘 되고. 자꾸 이상한 소리 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꼭 한 명.
0: 그 사람이 나요.
2: 우리를 위해 나셨다. 안 하기? 이런 분이 내가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완전 야. 하모니 되고, 막, 교회 부흥되고, 막,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더 은혜 받고, 막, 나 까는 소리만 자꾸 들리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아, 세상에 나는 잘나지? 않았구나. 내 아이도 잘난 줄 알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 내 아이보다 더 잘나는 애들이 많구나.
0: 그렇죠.
2: 아, 나 정말 설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전도사님 발음 안 들린다고 그러고 아유 전도사님은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아, 속상한 잘나간 줄 알았는데 안 잘나가. 그 안 잘나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거든요.
3: 아멘.
2: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0: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2: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
0: 네.
2: 나 이제 좀 잘나지는 않았지만 나 여전히
0: 소중해.
2: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0: 난 소중해.
2: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화장품 광고 있잖아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0: 난 소중하니까.
2: 소중하니까. 소중한 거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전사님은 잘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소중한 거죠.
3: 아멘.
2: 그리고 잘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다고요?
3: 소중하다.
2: 소중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 정말 방청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외적인 준비를 하는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엄청 저 위에서 준비를 막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2: 그 준비한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다라고 봐주길 바라는 걸까요?
0: 예쁘다.
2: 그렇죠. 나 예쁘게 봐달라는 거예요. 네, 괜찮다. 어머, 참, 저 집사님, 괜찮다. 와,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집사님, 아, 눈이 저게, 아우, 너무 예쁘시다.
0: 맞아요.
2: 이런 거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쁘게 했는데, 어머, 집사님, 파트라슈예요, 뭐예요? 완전 웃겨! 아, 뭐야! 뭐. 엄청 동의하시네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엄청 시원해가지고, 와! 와, 맞아, 맞아, 맞아! 아씨, 내가 파트라슈.
0: 유일하게 한 번만 안 웃고 계세요.
2: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은 얼굴이 굳어버리셨어요, 그냥. 이 파트라슈 내가 이제 파트라슈. 여보세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이거 아이섀도우 엄청 이쁘게 하셨는데, 그럼 기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살짝 해서, 어머, 집사님, 그 눈에 그 느낌이요. 그냥 겨울 눈밭에 매화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막, 어머, 집사님 눈썹 문신하셨죠? 이러고. 와, 오래되니까 녹색이 되셨네?
0: 지금! 야, 지금! 아주 사람 하나 들었다 놨다 하네요, 지금.
2: 야. 또 오세요. 집사님, 그거 하셨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상처가 되잖아요.
0: 아...
2: 어, 나 진짜 방송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0: 맞아, 맞아.
2: 진짜 좀 방송에 은혜스럽게 나오려고 나 좀 했는데, 네. 좀 예쁘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요. 자, 지금 순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자, 지금 손으로 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매화라고 하면,
0: 막 또,
2: 어우, 막 너무 기분이 네.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존감의 원리인데요. 자존감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불러주면 자존감이 형성돼요.
0: 불러준다.
2: 불러주면. 불러준다는 건 그렇게 믿어준다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이기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뭘 받을까요?
3: 세례.
2: 세례. 어떤 교회 갔더니 세례 요한에게 그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도대체 어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 요한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0: 그때 받는 것만 들으시죠.
2: 그렇죠. 다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0: 조난 받기를 잘했네요.
2: 그렇죠. 네. 세례 요한에게 뭘 받는다고요?
3: 세례.
2: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촥 임하면서 들리는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자,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엄마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는 사실 좀 얼굴에 질서가 좀 어긋났어요.
0: 객관적으로 보기에.
2: 객관적으로 보기에.
0: 그렇지, 그렇지.
2: 내가 봐도 좀.
0: 그 병원에서 간호사님들 평가에도.
2: 그렇죠. 근데 저거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야.
0: 그렇죠.
2: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3: 예뻐.
2: 이건 애를 낳아본 부모님만 아는 거예요.
0: 최고죠, 최고.
2: 그렇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1: 맞아요.
2: 다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 똑같은 머리띠를 해도 엄마는 누구만 보일까요?
3: 자기 아이만
2: 보이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애는 3등도 못하는데도 자기 아이만 딱 보이는 거예요.
0: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시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의미로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에 자기 생명을 바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하는 게 좀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의미 있고 다른 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나는 조금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꾸미는 거를 위해서는 뭐를 쓸까요? 돈을 엄청 쓰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엄청 이거 엄청 쓰셔요. 그리고 나는 몸매 가꾸는 게 좀 나는 의미가 든다. 그러면 또 뭐 엄청 막 집안에 기구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막
0: 운동기구.
2: 이런 거 사시고, 그리고 또 플라이프 안에 오징어 빨판처럼 생긴 거 막 이런 거.
0: 사그라면 멍드는 거.
2: 돌면 이거, 그런 거. 운동기구를 엄청 많이 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서 가요. 성형제 끼고. 예? 네? 뭐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분은?
1: 운동의
2: 의미를 두니까요. 근데 여차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간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 창조주 절대자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치와 의미를 뒀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내 피값을 주고 너는 내가 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나의 의지다.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값으로 바꾼 거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첫 시점에 얘기해 주시죠. 너는 누구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전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엄마는 기뻐하잖아요. 애들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미. 그래서 자존감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소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 성경이 얘기하는 소리.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죠. 뭐 여자가 나이 먹고 그 나이에는 아파트가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돼.
1: 맞아.
2: 여자가 허리가 뭐 26은 돼야 돼. 어머 나 36인데. 나는 너무 질서를 어긋나니. 그리고 애들이 그 정도 학교는 다녀야지, 뭐.
1: 아이고.
2: 사람은 다 뭐,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1: 맞아요.
2: 뭐, 그래야 돼. 돈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 남편이 그 정도 돈은 벌어야지. 학교 그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아? 너무 우리 박 집사님은 겸손한 학교 나왔어. 이름을 알리지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지. 뭐 이런 소리가 막 있다고요. 예? 그런 소리가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맞아요. 우그러진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어떤 자존감이요? 우그러진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주 참 소리. 참. 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세상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고요. 오직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전에 미국이에요. 미국,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0: 아, 제가 아는 미국 맞죠? 미국. 네.
2: 발음.
0: 미국에.
2: 미국에 그레이스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뭐 병이 엄청 돌잖아요, 한국에요. 네. 그때처럼 마마라는 게 돌았습니다. 마마. 그래서 마마가 돌면 열 곳이 핀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마을의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이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열 곳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흉이 지니까 어차피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다 파줬어요. 손톱깎이 같은 이제 쇠 같은 걸로.
0: 파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2: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얼굴에 뭐로 남았을까요? 곰보라고 하는. 흉으로 남은 거예요. 흉으로. 이게 얼굴에 다. 근데 우리 여집사님들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여자들은 얼굴에 뭐 하나만 생겨도 네. 엄청 난리가 나요.
0: 맞아요.
2: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0: 지금 다 손들이 다 여기다 올라갔다 그렇죠, 왔어요.
2: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면 주일날? 너무 신경 쓰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얼굴 전체에 그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짓궂잖아요. 네. 놀리기 시작하는 놀리죠. 거예요. 네. 괴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넌 괴물이다. 아, 얼굴이 괴물이야. 애가 학교에 온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엄마, 아, 애들이 괴물이래.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줬어요. 얘야, 이날이 언젠가는 올지 알았단다. 넌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마마라는 아주 안 좋은 병이 돌았어. 그래서 너희 오빠도, 너 동생도, 그리고 이웃의 친구들도 매우 많이 목숨을 잃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만 살려줬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이고 얼마나 귀중한 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너 거울 볼 때마다 늘 확인하라고 너의 얼굴에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사인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 다 죽었을 때 너만 살려줬으니까 너는 너의 삶을 너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너의 이름도 그레이스.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0: 아, 그럼요.
2: 이게 갑자기 괴물에서 갚을 수 없는 선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더니 아이가 너무 성격이 좋게 잘 큰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 이제 법 전공하는 곳으로 들어갔어.

0: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1: 아, 뭐죠?
0: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그레이슈라고 하는데요. 저의 뭐 댄스 파트너가 되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얼굴 보더니 어이, 어디서 이게 그냥 네 얼굴이나 보고 그런 얘기예요. 한국 같았으면 만약에 이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놈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래?
1: 그래서
0: 엄마가 내 죄다. 내 죄야. 엄마가 죄가 많아. 그래서 근데 이 그레이스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 그레이스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1: 아.
0: 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자가 꺼져.
1: 아이고.
0: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꺼지라고. 아 그럼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랑 같이 댄스 좀 가주실래요? 이 남자가 자꾸 꺼지라고 그러는데도 이 네. 여자가 계속 웃으면서 제가 제 얼굴에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이 남자는 가라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명문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여자들은 아무리 이뻐도 조금 비슷한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면
1: 맞아요.
0: 화를 확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더 예민하게
0: 봐요. 응.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쁜 연예인들도 열등감이
1: 아유.
0: 이때라고 하다고. 얼굴이 완전 축복이 받았는데도
1: 네.
0: 뭔가 열등감이.
1: 저도 있대요. 정말 심해요. 그게.
0: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뭔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고 그렇죠. 아무리 이쁜 여자도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는데 네. 오, 이 친구는 너무 치명적인 얘기를 해도 계속 여유 있게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시계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을 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제 남자는 미국 상원 의원이 되고 여자는 미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자 그거하고 되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준 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또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고 당신이 아주 특별히 소중하다라는 사람이지 그것이 당신의 상처로 평생 얼굴을 가리고 살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의 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너무 인상이 안 좋아졌겠죠. 이거 얼굴이었는데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되니까.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서는 이거하고 반대의 얘기가 있어요.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 재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나 궁금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1: 안 좋죠.
0: 너는 나쁜 놈?
1: 너는 나쁜 놈?
0: 네, 집사님 본인 아이한테 한 얘기를 하시네요.
1: 너는
0: 나쁜 놈?
1: 너는 천벌을 받을 놈이야.
0: 천벌을 받을 놈이야. 뭐라고 했냐면 90%의 재소자가 똑같은 말을 딱 한마디 들었대요.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나 갈 거야.
1: 이게, 정말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미국식 욕이에요.
1: 아~
0: 여러분 미국의 욕은요.
1: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
0: 되게 직접적이고 저주의 말이 많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1: 맞아, 맞아, 맞아.
0: 하나님이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이 미국 욕은 저주가 많고, 직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렇죠, 현실적인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뭐, 교도소에 갈로마. 네. 한국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렇죠. 저희는 그.
0: 동물. 동물이 많이 나와.
1: 그것도 저 어린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0: 그렇죠.
1: 어린 동물, 어린 동물.
0: 새끼, 새끼, 새끼.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이 시베리아야! 날도 추운데 시베리아라야. 그럼 너는 십장생이다! 오래 살아라!
1: 어우, 좋은 얘기.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동물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이게 한국 욕이라면, 미국 욕은?
1: 되게 구체적으로.
0: 저주. 뭐, 지옥에 가라.
1: 뭐, hell.
0: 그렇죠. 예. 네. Go hell. 네. 너 지옥에 가.
1: 맞아요.
0: 뭐 하나님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1: God 나오죠.
0: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 아이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아이들은 어디에 온 겁니까?
2: 교도소.
0: 교도소에 온 거예요. 교도소. 예. 네. 여러분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당신은 나에게 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0: 꽃이라고 부르니까 나에게 와서 뭐가 됐다고 했을까요?
1: 꽃이 되었죠.
0: 꽃이 되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우린 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의미로 자기의 자존이 결정됩니다. 네.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부르는지 그 소리를 자꾸 들어야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마음을 딱 지켜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사람에게 그런 선한 의미의 부여를 해낼 수 있거든요. 이제 날씨가 아무리 추워서 이제 감이 조만간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은 떨어져도 무슨 감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2: 자존감!
0: 자존감. 자존감이 안 떨어지기 위해선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 아멘.
0: 여러분, 겨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아멘.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저희 EBS 방송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저희도 좋고 행복하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EBS 방송이에요. 우리 제니퍼 쌤도 EBS와 함께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1: 네, 오래됐죠.
2: 20대 때 시작하셨어요.
1: Yes.
2: 저도 20대 때. 많이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1: Yes.
2: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말 오랜 기간 EBS를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방송을 이제 활용을 해주신 거죠.
1: Uh-huh.
2: 오늘날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입티형 매니아 마이클 청취자님이 신청해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사연 내용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와, 7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EBS를 활용을 하셨대요. 그 당시 이름이 EBS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그 당시는 뭐 KBS3인가? 이렇게 방송국 이름 자체가 좀 달랐었죠. 자, 그럼 한 줄 한 줄 볼게요. EBS 방송은 나에게는 참 오랜 친구와 같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이거 그대로 되는 모양이네요.
1: Yeah.
2: 영어적으로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EBS broadcasts, EBS 방송이 are like an old friend. 오랜 친구와 같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앞에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 are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Is this possible?
1: Yes, it is possible.
2: 가능합니다.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1: Yeah.
2: So,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전혀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주어하고 보어의 수위치를 항상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to me, one more time.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79년을 딱 받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Way back in 1979.
1: Yeah, so 1979 is many, many years ago. And so if you want to emphasize that, you can say it was way back in and then year. Way back.
2: 그렇죠. 강조네요.
1: Yeah.
2: 한참 전에 언제 이럴 때 way back in 1979,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려면 when으로 붙여도 돼요. When I was in 10th grade.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하셔도 되고
1: sure.
2: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10학년에 해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 first experienced 갑니다.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좋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 이름도 달랐고 대학 입시 과목 위주로 방송이 진행됐었다. 오케이?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를 그냥 college admissions, S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과목들에 집중해서 방송이 나갔었다. 그 당시엔 이름도 달랐다. Station은 여기서 뭐 기차역 할 때도 station 쓰지만 방송국도 TV 스테이션 혹은 radio s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BS 혹은 교육방송도 하나의 스테이션이죠.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당시에는, okay? 그 다음에,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자, 지금은요, 학생이 아니라 중년의 사회인으로서 EBS를 듣고 있다. 옛날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입시 때문에 EBS를 이용했지만 now 갈게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중년의 사회인.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네요.
1: Yeah.
2: Middle-aged. 주의할 거는 age 다음에 d를 넣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Member of society. 그럼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라는 얘기죠. As는 뭐뭐로서라고 연결할 때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문장 다시 한번요. 이제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최근 가장 친근하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EBS FM의 어학방송들입니다. Okay?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저 입지형, 귀지형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학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들인데 language studies 저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study보다는 studies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어학 학습이란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의례의 복수형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학업에 좀 집중해야 돼 그럴 때 I have to focus on my study 혹은 studying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그 문장은 좀 써놓으세요. 그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한 번만 더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그러면?
1: You have to focus on your studies.
2: 아이한테. 예. 너 저 공부에 집중해라. 그럴 때도 study나 studying이 아니에요. studies. 이건 관용적으로 영어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Most familiar. 자, 그 문장 다시 한 번.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좋습니다.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2: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라디오를 청취한다라는 얘기죠. 청취하다. Tune in to. 인의 힘을 주세요. Tune in 다음에 to는 전치사고 in은 tune에 붙은 거예요. 시청하다, 청취하다. Tune in to. 한 번만 더요.
1: Tune in to.
2: Mm-hmm.
1: Tune in to.
2: 2시간이니까. For 2 hours each morning. 매일 아침 2시간씩 또 전시다 나오네요. From 6 to 8 o'clock. From 6 to 8 o'clock. 자, 이렇게 전시사 동그라미 다 쳐놓으시고 정확하게 씁시다. Unless something comes up. 이거 무슨 말인가요? Something comes up?
1: If something comes up, it happens.
2: Uh-huh.
1: A situation occurs unexpectedly.
2: Unexpectedly.
1: Mm-hmm.
2: 이거 약간 갑자기 일어나는
1: 네,
2: 거죠?
1: It's not planned. It's, uh-huh.
2: 계획된 게 아니에요.
1: Nope.
2: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꼭 이렇게 듣는다. 다시 한 번요.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무슨 뜻인가요?
1: So, after so many years, 이렇게 오랜 동안 자, 공부를 하다 보니 English, 영어가 feels like a hobby. 그러니까 즐겁다는 말이 되겠죠. 취미처럼 느껴진다니까.
2: 그렇죠.
1: Not an academic pursuit. 그러니까 이게 학업, 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취미처럼 느껴진다.
2: Pursuit 하면 여기서 명사예요. 추구,
1: 예.
2: 따라가는 건데 학업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보다
1: Right.
2: 그냥 취미처럼 느껴진다.
1: Right. An academic pursuit would require you to study something, okay. right?
2: Take a test, perhaps.
1: Right. So this does not feel like studying. It feels like a hobby.
2: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나의 삶의 습관이지. 이게 무슨 어떤 학업을 추구한 이런 느낌은 안 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좋습니다.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2: 입지형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접하는 실생활 주제, 실생활 주제, 영어로 real life topics. 그대로 하시면 되네요. Real life topics. 다시 한번요.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 life topics every day.
2: 살아있는 실생활 주제들의 표현들을 매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Okay?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아니,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재미를 이제서야 느낀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띠형 함께 해주시고.
1: Especially if you're enjoying it so much these days.
2: 오, 이게 너무 재밌어. Yeah. 막 매일 뭐 이렇게 낭독해서 올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진작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A twinge of regret.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Okay. A twinge of something. 여기서 regret니까 후회잖아요. A twinge is a feeling, okay, or an emotion that you feel
2: okay.
1: that suddenly hits you. It's a sudden feeling or a sudden emotion.
2: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twinge라고 하는군요.
1: 확 느껴지는 거, 갑자기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진작에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1: Right.
2: 그럴 때 feel a twinge of regret.
1: So 있습니다. you could feel a twinge of regret. You could feel a twinge of sadness, for example.
2: Okay.
1: You could feel a twinge of any emotion.
2: 확실히 와닿네요. 여러분 뜻 이해하셨죠? twinge의 의미. 다시 한번.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옛날에도 영어를 막 꼭 뭔가 해야 되는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약간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죠. I wish는 옛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Consider 뭐뭐뭐 곧장 명사 쓰시면 돼요. Consider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chore 같은 건 좀 힘들게 꼭 해야 되는 뭔가를 chore라고 하잖아요.
1: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2: 억지로.
1: 되는 일?
2: right. 그걸 chore라고 하잖아요. 아, 옛날에 영어를 막 억지로 했었던 그런 게 좀 아쉽다. 지금처럼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문장.
1: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자, 오늘 사연도 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매일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1: 패턴 practice.
2: 자, 여러분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 오픈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 탭에서 입지형 쳐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내용 관련된 궁금증, 질문 같은 거 운영 시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들어 가볼게요.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여러분이 영작할 때 상당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면 이걸로 픽스 하시면 됩니다. College admissions. S 꼭 붙이시고요.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1: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 과목 위주의 방송이 진행됐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문장이죠.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이 된다. 영어로
1: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is stressful for both students and parents.
2: 그렇죠. 거기 S 보이시죠? Admissions process. S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학업이라는 의미로 academic pursuit 뒤에 강세를 해주시고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오랜 기간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취미처럼 느껴진다. 가 되겠죠? 자, 학업이라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영어로
1: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2: If you have the right intentions and if you have the motivation level, I guess,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후회 같은 거, twinge라는 단어 기억해 보세요.
1: I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냐? 최근에서야 깨달아서 좀 후회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았다 혹은 느껴졌다.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한 번 더요.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다. 그것이 갑자기 느껴졌다의 의미로 twinge를 쓴 겁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연습 잘 해보셨길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3: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3: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1: I do the same.
3: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자, EBS 방송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대화 내용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1: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2: 와, 10년 넘게 하셨대요.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2: 예습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Study in advance.
2: 미리 공부한다는 얘기죠?
1: Yes.
2: 그리고 방송 듣고
1: 그리고 go over the contents means to review the contents.
2: 그렇죠. 뭐 훑어본다는 얘기인데
1: 네.
2: 방송 듣고 다시 본다는 얘기는 복습한다는
1: 복습.
2: 얘기고 그러면 하루가 즐겁다.
1: It makes my day.
2: 이런 표현. It makes my day 하면 방송 듣는 것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You made my day.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1: yeah.
2: 저 오늘 너무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요.
1: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다. 문장은 어렵진 않네요. Regardless of your age. 그러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great for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좋습니다. 대화문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1: Have a great day.
2: Good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청취율을 정점에 올려놔줄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우가차차 우가차. 아까 마오리 얘기군요.
1: 전혀 고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죠. 노 저하죠. 노.
2: 어휴 노를 저라. 노를 저라.
1: 어휴
2: 노를 저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1: 자 오늘의 썬문답 주제 아마 다들 전혀 눈치를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먼저 저희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1: 저 너무 쉽게 본 사진인데 뭘 어렵게 구해요. 예. 이거 월드컵 사진이죠?
2: 월드컵 사진인데 네.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1: 붉은 악마 아니네.
2: 붉은 악마는 아니고 그래서 노르웨이 응원단인데 그 지금 노르웨이 응원단인지 이른바 바이킹 롤을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1: 노르웨이가 이번에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도 이기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펼친 상태. 이렇게 승리 후에 선수단과 팬들이 다 같이 바이킹으로 예, 몰입을 해서
2: 분장을 해서 예. 노를
1: 저어라. 있습니다.
2: 우리는 노르웨이, 우리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다.
1: 바이킹의 역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주제예요. 바이킹이란 단어의 뜻도 궁금한데요.
2: 그러니까 바이킹은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2: 자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어? 바이킹족이라고 하잖아요.
2: 바이킹족 앞이 틀렸어요. 어, 우리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민족, 뭐 일본, 중국, 한족 같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아.
2: 우리가 알고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뭐 스칸다나비아에 있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까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있죠.
1: 네.
2: 거기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굳이 따지면 노르드족이에요.
1: 노르드족?
2: 북쪽에 아.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1: 아, 예, 예, 예.
2: 노르드족 가운데서 바이킹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어떤 직업이요?
2: 약탈하는 직업이요.
1: 아, 노르드족 중에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2: 직업이요. 아... 노르드족 가운데서, 네. 야, 우리 여기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네. 우리 따뜻한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네. 가가지고 우리 약탈하러 갈래? 배 타고? 아... 손들어! 어, 저 갈래요! 갈래요! 요 약탈하러 한 배 탄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불렀다.
1: 그럼 당연히 노르드족이라고 다 약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네.
2: 아니죠. 노르드족 가운데서도 우리같이 썬킴같이 착한 사람도 있었고 네. 정말로 난 폭력이 싫어요 또 있었죠.
1: 평소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래.
2: 농사도 짓고 그중에서 배를 타고 약탈 이른바 네. 약탈을 했던 그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아. 한다. 근데 바이킹의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가장 대표적인 예,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크라고
1: 네.
2: 피오르드 유명하잖아요.
1: 네.
2: 그 쭉 들어가 있는
1: 침식해안 같은 거.
2: 그렇죠, 그렇죠. 네. 피오르드를 고대 노르드어로 위크라고 하는데,
1: 어.
2: 그 V-I-K요.
1: 네네네.
2: 거기서 나왔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1: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2: 그렇죠.
1: 예, 예. 너무 그 잘 어울리는데.
2: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네네. 확실한 건 없어요.
1: 아.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가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르드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훌륭한 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2: 롱쉽. 말 그대로 긴 배. 어. 딱 저거.
1: 어, 저거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거네.
2: 놀이동산에 있는 그 바이킹이죠.
1: 네.
2: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일단 바다로 나가야지 약탈을 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1: 네네.
2: 저게 바닥이 평평해요.
1: 아, 네.
2: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진 할 수 있어요.
1: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2: 그래, 네. 앞뒤가 없어요. 뭐, 대리운전 같죠. 앞뒤가 똑같아요.
1: 앞뒤가 똑같네, 진짜.
2: 앞뒤가 어. 똑같아가지고, 네. 배를 돌릴 필요 없어요. 아. 가다가 일로 가면 바로 다르치 전진.
1: 아, 후진하려면 약간 지하철 시스템이구나. 전철처럼.
2: 그렇지.
1: 아, 아, 야. 아 후진, 그, 이거 할 필요 없이.
2: 이거 삐삐삐삐 할 필요 없다니까요.
1: 그냥 바로. 그게 좋네.
2: 이게 머리가 되어버려요.
1: 예.
2: 그리고 네. 가벼워요. 아, 가벼우다 보니까 네네. 들고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1: 어...
2: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그 발명품 가운데서 발명품이라기보다 발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르 있잖아요.
1: 타르?
2: 네. 그 석유에서 올라온 타르.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
2: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 거요. 네. 타르를 이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타르를 저 롱십 틈틈마다 바릅니다.
1: 어, 네.
2: 물이 안 새요, 방수가.
1: 아,
2: 잘 돼요.
1: 거의 메웠구나.
2: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칸다나비아에 출발해가지고 잉글랜드, 나중에는 우리가 노르망디라고 부르는 프랑스까지 어. 먼 거리까지 갔다가 약탈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아,
1: 자, 롱심 얘기해봤고요. 아까 이제 뭐 바이킹 투구의 뿔이 고증이 안 된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바이킹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머리에 뿔 달린 투구 쓰고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막 잔인하고 거친 모습.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벌꿀주 원샷하고.
2: 약간 벌꿀주, 와.
1: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게 다 그럼 고증이 잘 안 된 건가요?
2: 그 바그너의 오페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 아, 바그너? 네.
2: 바그너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 바이킹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바이킹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바이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종교가 네. 종교라고보다 신을 오딘 믿잖아요.
1: 오딘 북유럽.
2: 북유럽 예, 오딘. 오딘과 토르
1: 아빠, 토르 아빠.
2: 어. 토르 빵 어. 망치 네. 똥똥똥똥 망치. 네.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 야만인들을 조금 더 야만인 같이 우리 묘사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투구에 뿔 달아라. 해서 아, 무대 연출로 아, 만들어진 거예요. 바그너의 뮤지컬이에요.
1: 오페라에서 처음 그 이미지가.
2: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바이킹은 이걸 쓰고 있다라는 네. 오해가 생긴 아, 거죠.
1: 그럼 실제로는 뿔 없이 이런 돈 모양만 이렇게.
2: 아니 실제
1: 쇼트트랙 선수처럼 쓰는 건가요?
2: 그렇죠. 바이킹도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투구에다가
1: 아 저런 느낌.
2: 네. 심지어 그 눈구멍도 딱 보호가 되는 그 선글라스 같은 보호대가 있었어요. 어,
1: 아 중세 기사들 투구
2: 똑같아요,
1: 같네.
2: 똑같아요.
1: 어, 비슷하네. 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광기 어린 전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광전사 버서커라고도 하는 이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베르세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네. 그 광전사 여기서 광은 진짜 미친 전사들이거든요. 네네네. 설에 따르면은 그 광대 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마시고 휘하를 아~ 마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네. 여기에 약간 그 엠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전투에 임했다. 아~ 그래가 진짜 미친 전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바이킹 전사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1: 왜 그랬을까? 네.
2: 그 북유럽 신화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딘도 있고 뭐 토르도
1: 로키도 있고,
2: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영단어 가운데서도 그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오딘의 날이 영어로 바꿔진 것이 웬스데이예요.
1: 어.
2: 그리고 토르의 날이
1: 덜스데이고
2: 이런 식으로.
1: 어, 예.
2: 이 양반들이 뭘 믿었냐면은 네. 정말로 오딘 신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어. 발할라 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1: 아, 발할라.
2: 어. 발할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패러다이스예요.
1: 패러다이스야, 천국.
2: 천국이요. 어.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이 광전사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1: 아.
2: 나는 발할라 가서 오딘 신과 같이 난 파티를 한다.
1: 그게 명예였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2: 그러니까 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는 맞습니다.
1: 아, 용맹한 전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역사에서 언제부터를 바이킹 시대라고 합니까? 뭐 바이킹의 시대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2: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793년으로 가봅시다.
1: 아, 오랜만에 탄다. 이거 쓰세요.
2: 네. 쓰고. 때는 서기 793년. 아,
1: 통일신라 시대네.
2: 으쌰! 으쌰! 여기는 지금 잉글랜드, 영국의 어? 동북지역. 어. 동북지역에 있는 한 외딴 섬이에요.
1: 아, 잉글랜드.
2: 이 외딴 섬 안에는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사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1: 어, 예.
2: 수도원, 네. 당시에 네. 793년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는 다 브리튼 섬에 정착을 했고, 네. 수도원도 나름 정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속과 외딴 섬의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기도하시라고요. 여기도 돈들이 많았어요.
1: 수도원에?
2: 수도원에.
1: 아, 그래요?
2: 기부를 하니까. 어... 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뭐 금전도 바치고. 네네.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싼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어... 비싼 걸로 만들었겠죠.
1: 네네.
2: 여기 조용한 린디스판 수도원에 네. 저 멀리 앞바다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오기 시작해요.
1: 루! 무섭다.
2: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첫 유럽 습격이었어요.
1: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친 거예요?
2: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 이게 진짜로 첫 유럽사에 등장한 바이킹의 시작이에요.
1: 아, 그래요?
2: 793년 이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부터 네. 300년 동안을 이른바 바이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 아, 300년 정도를.
2: 이때부터 네. 다 휘젓고 다녀요.
1: 한 8세기부터 한 11세기 정도.
2: 그렇죠. 그래서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노르망디도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었죠. 프랑스.
1: 네.
2: 그러니까 크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일단 잉글랜드로 온 쪽 바이킹도 있었고
1: 네.
2: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1: 네.
2: 파리 공방전을 벌려요. 이쪽 바이킹도 있었고
1: 네.
2: 아예 동쪽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키우
1: 우크라이나
2: 수도 쪽으로 들어간 바이킹도 있었고 야. 나는 다 싫다.
1: 네.
2: 나는 저 멀리 항해해가지고 네. 탐험을 하겠다라고
1: 네.
2: 했던 탐험가 바이킹도였어요. 그 바이킹들은 지금의 뉴펀들랜드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1: 캐나다?
2: 캐나다.
1: 멀리도 갔네.
2: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1: 네.
2: 바이킹의 정착 마을이 발견됐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1: 정말 유럽 곳곳 또 북미 대륙까지 종횡무진. 아, 그 당시에 아무래도 뭐 좀 척박하고 환경이
2: 그래요.
1: 농사도 어렵고 그랬겠죠.
2: 너무 이제 인구도 폭발을 했고
1: 네.
2: 스칸다나비아에
1: 네.
2: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2: 그 노르드족 간에
1: 네.
2: 싸우다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길을 좀 밖으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서 약탈질을 하자.
1: 아...
2: 해가지고 듣던 소문이 야 지금도 잉글랜드 가면은
1: 네.
2: 그 수도원에 돈 많대. 그래? 우리가 있는 롱십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 당시에 서 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1: 네네네.
2: 거기 파리란 데 가면 돈이 네. 그렇게 많대. 가자.
1: 네.
2: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약탈질을 네. 시작했다.
1: 아, 그럼 바이킹이 향한 곳들을 차례차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잉글랜드 관련해서 바이킹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2: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1: 네.
2: 쳤을 때
1: 네.
2: 이른바 영국은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1: 네.
2: 영국은 7왕국 시대였습니다.
1: 7개의 왕국이 있었네요.
2: 7개의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 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만든 왕국들이었거든요.
1: 네네.
2: 7왕국을 그 지금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은
1: 네.
2: 노섬브리아 7개의 왕국 가운데서 노섬브리아 소속 왕국 그 수도원이었어요.
1: 네.
2: 여기서부터 바이킹이 상륙해가지고 7개의 왕국을 다 각계 격파로 치고 나갑니다.
1: 야.
2: 앵글로 색슨 빠빠빠빠빠
1: 어딘가 살아남았나?
2: 그 7개 네. 왕국 가운데서 웨섹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1: 웨섹스.
2: 네. 웨섹스 왕국의 한 걸출한 지도자가
1: 네.
2: 내가 이걸 다 막겠다. 라고 하면서 막아내요.
1: 그 누굽니까 그게?
2: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요.
1: 대왕이라 그래요?
2: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구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첫 왕이에요. 알프레드 대왕이요.
1: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2: 알프레드 대왕, 그 긴 영국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1: 네.
2: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나머지 6개 앵글로색스 왕국이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1: 네.
2: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이킹들을 몰아냅니다.
1: 아, 그래요?
2: 몰아낸다기보다는
1: 네.
2: 선을 딱 그어요.
1: 네.
2: 데인로우라고 하거든요.
1: 데인로우?
2: 당시 영국에서는 그 들어온 바이킹을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1: 데인족?
2: 그 데인족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1: 아, 덴마크. 데인의 땅 뭐 이런 건가?
2: 그렇죠. 야! 역시. 그래서 데인족과 협상을 해요.
1: 네네.
2: 이리 오라고.
1: 어.
2: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바이킹 땅 하라.
1: 네.
2: 그 이 밑에는 우리가 앵글러 색슨 왕국을 유지하겠다. 라고 해요.
1: 네.
2: 그래서 그 바이킹이 점령했던 그 땅을 데인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1: 네.
2: 이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이 또 들어와요.
1: 어떤 거요? 썬킴의 영어 한마디 오랜만에.
2: 데인로를 네.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킹 단어 중에.
1: 네.
2: 우리가 알고 있는 give, take, want 이런 동사들이 들어와요.
1: 기초 300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2: 거 다 들어와요.
1: 예, 예.
2: 그때 데인로가 안 들어왔으면
1: 네.
2: Can I give you something? 이거 안 쓰고 있다니까요.
1: 아, 예. 노르디인의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의 언어입니다.
1: Give and take가.
2: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랑 잉글리시라는 영어가
1: 네.
2: 굉장히 여러 개 다 섞인 거예요. 자, 그리고
1: 네.
2: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냈잖아요.
1: 네.
2: 막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1: 네.
2: 바이킹 애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네, 대왕! 어떻게 되겠, 어떻게 할까요? 아, 강화도에 가면 보.
1: 아, 그러니까 보,
2: 진 있잖아요.
1: 갑자기요? 예, 예, 예. 예, 있죠, 있죠.
2: 광성보.
1: 어, 있죠, 있죠.
2: 초지진.
1: 네, 예, 예.
2: 이런 것 같이.
1: 네. 약간 작은 성벽 같은.
2: 요새를
1: 예,
2: 만들어라.
1: 요새, 요새, 예.
2: 그 요새를 B-U-R, bur, 또는 buru,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1: 거기서 보가 나온 건가요? 네, bur라고 하는데. 네.
2: B-U-R 이라고 하는 그 네. 경, 성보다는 작은 요새. 광성보나 똑같아요.
1: 네네네.
2: 약간 요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쳐들어 내려올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B-U-R, bur가 당했을 경우에
1: 네.
2: 여기 A에 있던 주민들과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C든지 D로 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네. 다 그
1: 시스템을
2: 시스템 짜놓은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자치 단위를 또 만들어요.
1: 네.
2: 이 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
1: 네.
2: Sure.
1: Sure.
2: S-H-I-R-E.
1: 아, 요크셔, 버크셔 할 때 셔?
2: 요크셔, 버크셔.
1: 아, 셔. 그 영국 진영에 많잖아.
2: 그렇죠.
1: 셔, 셔. 예, 뉴햄프셔.
2: 뉴햄프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예, 예, 예.
2: 그리고 버 같은 경우에도
1: 예.
2: 그 영국이라든지 특히 뉴욕에 가시면요.
1: 네, 네, 네.
2: 뉴욕의 자치구를 보로라고 해요.
1: 미들스보로 이런 거.
2: 그렇지, 그렇지.
1: 그래.
2: 와!
1: 미들스보로 또 뭐 또 원클럭 많지, 많지.
2: 브롱스보로.
1: 피터스보로 이런
2: 그치,
1: 거 있잖아.
2: 그렇지, 보로. 근데 뭐 먹으시냐?
1: 예, 예, 예.
2: 그 자치구를 보로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2: 이게 다 알프레드 대왕 덕분이다.
1: 아, 그렇구나.
2: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대왕 이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네, 네.
2: 저 양반 덕분에 앵글로색슨 왕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2: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대왕이구나. 네,
2: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살려준 대왕이라고 해서 대왕 호칭을 붙입니다.
1: 네네.
2: 그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 있었다면은
1: 네.
2: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드족이죠.
1: 네.
2: 노르드족도 통합의 상징이 있었어요.
1: 누굽니까?
2: 다 통합하자.
1: 네.
2: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
1: 네.
2: 근데 그 양반이 네. 이가 파란색이에요.
1: 아, 파란이?
2: 파란이에요.
1: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2: 그 예, 예, 왕의 예.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 진짜로.
1: 아니, 근데 왜 블루투스를 왜 따온 거지? 그 네? 단어를? 통신용어로?
2: 이 에릭슨사가,
1: 네. 네, 네.
2: 에릭슨사가 통신사에 뭔가 연결시켜잖아요.
1: 그래,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맞아, 맞아.
2: 그래가지고.
1: 네. 아, 통합시킨 왕이니까.
2: 다 통합시킨 왕이다.
1: 아, 그러겠어요.
2: 그럼 이 시스템 뭐라고 할까? 우리 바이킹의 그 통합의 대왕. 네, 네. 블루투스 대왕 이름 쓰자.
1: 바이킹 없인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2: 그래서 블루투스 예. 마크 있잖아요, 저거요.
1: 네네.
2: 블루투스 마크가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라니까요, 지금요. 지금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에요, 저거.
1: 아, 그러네. 우리 또
2: 야,
1: 블루투스 이건... 앞으로 연결할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2: 맞습니다.
1: 여러분. 예. 자,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관계는 이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노르망디까지 바이킹이 진출했다 그랬죠?
2: 그 아까 롱쉽을 타고
1: 네.
2: 샌느강까지 내려옵니다. 샌느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샌느강 타고 쭉 올라가요.
1: 네.
2: 올라가서 지금의 파리까지 옵니다.
1: 네.
2: 당연히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1: 네.
2: 나오라고
1: 안, 빙을 뜯으러 간 거죠?
2: 빙을 뜯으러
1: 예,
2: 간 거죠.
1: 빙을 요구하러
2: 나오라, 나오라,
1: 예, 예,
2: 예. 안 나와요.
1: 네.
2: 그 지금도 그 샌느강에 가면 하중도라고
1: 네.
2: 여의도 같이
1: 네.
2: 그 샌느강에 조그만하기보다 섬이 두 개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섬. 당시에는 그 두 섬이 파리였어요.
1: 네네.
2: 그 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네. 나오는 거예요. 그 서프랑크 수도에서.
1: 네네네.
2: 그 무려 10개월 동안 공방전을 펼칩니다.
1: 야.
2: 그래서 바이킹도 지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도 지치고.
1: 지치고.
2: 해서 뭐 하냐면, 서프랑크 왕국에서.
1: 네.
2: 함락 안 돼요.
1: 네.
2: 돈을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1: 네.
2: 떨어졌는데도 계속 와요. 솔직히 한
1: 근데 돈으로 협상하면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 계속
2: 야야.
1: 옵니다. 계속
2: 그러니까
1: 옵니다.
2: 그러니까 돈 주더라야 네. 5만 원? 내가 야 난 4만 원에 갈게. 이게 된다.

0: 노르망디가 돼버려요.
1: 아.
0: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1: 아, 노르드족의 땅이구나, 노르망디가.
0: 그런데 오래 예. 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프랑스화가 됐기 때문에. 예, 예. 갑자기 뭐, 바이킹 마시다가.
1: 바이킹
0: 마시다가. 이다도시, 이다시골 하다가 바이게트 하고 빨리 프랑스화.
1: 동화가 빨리 되고.
0: 동화가 빨리 되고.
1: 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들이 다시 영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0: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 1066년. 네. 1066년이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진짜 드 보잡 섬나라였어요. 아무도 누구? 영국? 네, 네. 할 정도로요. 네. 당시 이제 영국에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네. 영국에서 이제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약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그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었던 윌리엄이 우리도 지분이 있다. 약간 뭐 친척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왕자리 공석이지. 네. 나 윌리엄,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그럼 내가 잉글랜드의 왕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잉글랜드에서는
1: 가소롭구만.
0: 가소롭구만. 너 지금 나보고 가소롭다고 했냐? 해서 바로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1: 아 진짜요? 윌리엄이?
0: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예.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보잡 섬나라였던 영국이 드디어 유럽 대륙에 편입이 된 순간이었어요.
1: 아 생소했던 영국이 유럽에 편입이 됐다.
0: 왜 나름대로 프랑스와 연결되어버렸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윌리엄은 프랑스 지금 물이 들은 사람이니까.
0: 그러니까 바이킹의 네. 후손이지만 네, 네, 네. 그냥
1: 프랑스죠.
0: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큰 변환점이 발생합니다.
1: 어떤 변환점이? 예.
0: 프랑스 바이킹이 호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지배층이 됐잖아요. 네. 언어가 달라져요. 영국 언어가.
1: 어떻게요?
0: 하층민이 쓰는 언어와 상류층 프랑스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1: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0: 예를 들어서. 하층민들 원래 살고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네. 소, 돼지 잡아도 못 먹어요. 비싸니까.
1: 그렇겠죠. 예.
0: 근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귀족들은 그걸 먹었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키우던 동물과 네. 먹는 동물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카우,
1: 비프,
0: 피그, 포크 이런 식으로.
1: 쉽,
0: 머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귀족 언어와 하층민 언어가 이때부터 달라져요.
1: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네, 영어가.
0: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그 장미전쟁 등등등등 네. 그 영국의 귀족들은 쭉 프랑스어를 썼어요.
1: 아, 프랑스랑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키우 지역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역사와도 연결되나 보네요.
0: 강을 따라가지고 네네. 쭉 올라가요. 네. 쭉 올라가서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네. 거기까지 갑니다. 네. 저희가 약탈의 고향이에요, 저희가요.
1: 아, 워낙 풍요로운 땅이라서.
0: 워낙에 그렇죠? 곡창지대고 네. 하다 보니까 약탈의 네. 고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진짜 원주민들이 네. 딱 보니까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루라고 그렇죠. 보니까.
1: 무섭죠. 예.
0: 그러니까 이왕 오신 김에 네. 그럼 여기 우리 지배층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좀 잘 보호 좀 해주십시오.
1: 아 그래요.
0: 라고 부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바이킹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네. 들어온 바이킹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라고 불렀어요.
1: 루스.
0: 네. 그 루스가 정착을 합니다.
1: 네.
0: 키우에 루스가 정착하는 거죠.
1: 네.
0: 이 루스가 러시아가 돼요.
1: 아, 그래. 이거, 아, 루스가 맞다. 바이킹을 뜻하는 거죠.
0: 바이킹.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1: 벨라루스 할 때 루스도.
0: 벨라루스도. 그렇죠? 예, 그치. 벨라루스가 네. 우리가 제가 세계사 공부할 때는 백 러시아로 배웠어요.
1: 아, 벨라루스.
0: 벨라가 네. 화이트란 뜻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백 러시아가 벨라루스예요.
1: 아, 백루스. 네. 야, 오늘 좀 용어의 그 기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활동 영역이 굉장했던 바다 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킹이 어쩌다 역사에서 흔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0: 그래서 문자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문자. 그러니까 바이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유럽에 동화되면서 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현지화가 돼버려요.

0: 그러면서 그냥 유럽인이 돼버립니다.
1: 아,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바이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그 유럽인들, 그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네. 유럽 본토와 동화가 되었다.
1: 섞인 거지.
0: 섞인 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자, 바이킹은 이민족, 뭐, 약탈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유럽 역사에서 바이킹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바이킹 역사,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70년 영국의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3집에 수록된 이미그란트 송. 뭐 젊은 세대에게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각성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아! 하는 바로 아시겠죠? 이 곡의 내용 자체가 중세의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뭐 토르 노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바이킹의 역사 들으셨으니까 가사를 따라가 보면서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광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뉴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앙 안에서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다니엘 김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3: 지금까지 이 이야기 진행대로 가면 당연히 이제 신학대로 진학을 할 것 같은데 네. 군사관학교를 가셨어요?
4: 저는 군사학교를 한 이유가 그 사실 저는 그 군사훈련을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3: 아,
4: 어렸을 때 제 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꿈도 야무지지만 세 가지 어렸을 때 뭐 제 유치원 때부터 이 꿈이었어요. 네. 첫 번째 꿈이 대통령 되는 거. 두 번째가 장군 되는 거. 세 번째가 목사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3: 다 리더들이네.
4: 예. 군사학교 가서 군사훈련 받으면서. 네. 정치학 공부하자. 그래서 일단 옵션 두 개를 열어놓은 거예요. 대통령으로 가냐, 장군으로 가냐. 근데 정치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공 바꿔버렸어요. 심리학으로. 왜? 안 맞더라고요.
3: 아, 군, 안 맞죠?
4: 난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5: 아, 정치학에는 너무 깨끗한 것 같아.
4: 그래서 이제 장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 4년 동안 제가 군사로서 정말 잘하거든요. 시키는 거 정말 잘해요.
3: 네.
4: 그리고 학교에서도 군사 이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 심지어는 그 저희 소총 분해하고 닦고 다시 재조립하는 거 너무 빨리 하니까 그 보던 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지? 카드레이 그 교관이라 그러는데.
3: 예, 교관.
4: 예. 네. 그분이 저보고 포레스트 건프냐고.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니까.
5: 그것도 은혜로 된 겁니까?
4: 그거는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제 그 성향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군사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제 안에 뭔가 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3: 네.
4: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이게 창의력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저희 그 음악 선생님, 예술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군사 쪽으로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막 대놓고 욕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3: 아, 그렇겠어요.
4: 그건 네 안에 있는 창의력을 죽이는 거라고.
3: 네, 그렇지.
4: 본인이 보시기에는 제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3: 예, 예.
4: 그러면 줄리아드 출신이시거든요.
3: 아.
4: 줄리아드 그 작사하시는 분이신데
3: 네.
4: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 안에 무슨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왜 죽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3: 그렇지. 복종해야 하는.
4: 그쪽으로 가냐.
3: 예.
4: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미솔라라고 해서 그 미조리 쪽에 있는 한 그 연극단이 있어요.
3: 네.
4: 그 연극단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다니면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올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녔거든요.
3: 네.
4: 그리고 이제부터 배우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3: 예.
4: 일본에서 딱 두 명 뽑혀요.
3: 예.
4: 근데 제가 뽑힌 거예요, 거기.
6: 오.
4: 근데 그것도 그냥 뽑힌 게 아니라 오디션 해보고 그 오디션에서 연극을 시켜요. 연극을 시킨 다음에 그 연극이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일본 전국에서 도쿄도 가고 뭐 오사카 뭐 오키나와 다 가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연기한 게 뽑힌 거예요. 제가 그 잭과 뭐라 그러죠?
3: 콩나물.
4: 예. 그 잭이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거기서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연극으로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극장에서 했는데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 학교에 가서 대학교 그 장학금 풀로 줄 테니까 연극 공부해라, 연극학과. 졸업하면 브로드웨이나 할리우드 진출해라. 근데 이미 저 대학교 군사 쪽으로 이미 그 허가서가 왔거든요. 네. 입학 허가서가.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난 군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저희 그 예술학과 선생님 쪽에서 화가 나죠. 다 잘 키워놓으니까 엉뚱한 대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졸업 4년 딱 졸업 놔두고 나니까 아, 내 안에 아, 군 생활은 4년이면 좋겠구나. 그리고 주님 섬기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을 그냥 지낸 게 아니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지냈고 또 제가 그 4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아, 주님 섬기는 거 외에는 나에게는 보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 근데 이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마음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군 사관학교 시절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3: 그러니까 어디 미국에서 다니신 거예요?
4: 예, 미국에서.
3: 어디서?
4: The Citadel이라고 해서 예. 저희는 미국 찰스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이제 학교인데 미국 쉽게 말하면 미국 남북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굉장히 남부 사상이 예, 강하고 아, 본인들이 아직도 남북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심지어는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노예 시장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5: 인종 차별도 심하겠는데.
4: 그래서 당시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구타하고 여생도들 저희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여생도들이 들어왔다고 여생도들 그 몸에다가 그 아세톤 뿌리고 불질러 버릴 정도로 학교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다른 사관학교 네. 같은 경우는 뭐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학교는 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심했어요. 훈련도 심하고.
6: 그럼 그곳에서도 정말 수많은 기도가 있으셨겠어요.
4: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저 여동생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짠한 게 저 여동생은 저에게는 동역자거든요. 지금도 동역자예요. 그래서 왜냐면 같이 노방에서 외쳤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서 떠날 때 여동생이 그 저한테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줬어요. 녹음을 한 어떤 테이프냐 한국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모음집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을 견뎠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거를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학교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구타당하고 밤새도록 시달리고 너무 외롭거든요. 또 정말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남부 쪽에 그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은 주말까지만 견디면 나는 외출 나간다. 근데 전 주말까지만 견뎌도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외박 가요. 근데 외박을 갈 곳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뭐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신발 상자에다가 케어 패키지라고 해서 주스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이제 보내거든요. 저는 오는 곳도 없고 정말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씩 제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 기도한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아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 이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그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 화장실 가서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침 시간 학교 오자마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럼 때로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놀래요. 여기서 뭐 하냐고. 근데 학교 복음화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익숙해졌는지 학교 가서 처음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예 바닥을 치고 반등해갖고 일어나면서 아침 먹고 학교 채플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학교 채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4년간 그 제가 기도했던 채플이 있어요. 학교 채플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 두꺼운 나무 문인데 삐걱걱걱걱걱걱 열고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감추신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데 거기는 어떤 선배도 어떤 장교도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도피성이었거든요. 제일 앞자리,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때부터 교회 가면 앉는 자리가 제일 앞자리, 그렇죠. 통로 쪽이거든요. 예.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 기도 안 나오잖아요. 예. 딱 한마디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1초 사이에 하나님하고 수천 마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마음 알아주시는 느낌. 예.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보내준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전도하면서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으로 가야 되겠다.
3: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우리 아들을 바로 신학으로 보내지 않고 왜 군사관 학교에서 지금 겪으신 이 많은 일들을 겪고 그 후에 신학 공부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4: 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리더십 훈련 받고 싶은 것이었고 네, 네. 두 번째는 일단 학교를 그 군사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 장교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장교로 나오면 나중에 미국의 리더십을 책임질 사람들인데 네. 학교 시절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노방에서 핍박도 당했고 네.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한다고 핍박도 당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강해진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예. 안 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어제까지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예. 그래서 어제까지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과 또 새로운 체험, 또 새로운 경험, 결과적으로는 또 새로운 간증.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간증을 만든다는 것이 주님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주님 만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힘든 곳에 있을 때 가장 뜨겁게 만나겠지. 그래서 그 학교를 지망했어요.
3: 하나님께서 어디가 나의 약점이고 통증 포인트인지를 그쵸. 정확히 짚고 그것을 연단하신 거네요.
4: 그래서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게 외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저희 그 4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통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예. 계속 거기에 프레셔를 내신 거예요.
3: 이후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셔서 예.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신앙의 배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 사실 신앙의 배짱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의 배짱이다. 예. 그래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네. 절대로 우리가 안 넘는 선이 있다. 네. 취업 못하면 취업 못했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네. 사역을 할 때도 그게 많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절대로 넘지 않는 선, 네. 절대로 가지 않는 곳, 절대로 하지 않는 일. 네. 그게 이제 신앙의 배짱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까지도 그 선교사의 삶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3: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뭐 네. 공부하실 때도 사실 학비도 문제고 여러 가지 네.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물질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4: 물질적인 문제들은 사실 저도 네. 대학원을 가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야쿠자 생활하시면서 안 타신 차가 없거든요. 지금도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데 예. 제가 그렇게 차를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가서 제가 한번 사관학교 4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예. 나도 한번 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제가 제 드림카 집차를 샀어요. 예. 처음에 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교회 갈 때 돌아올 때 집 딜러십을 항상 지나갔거든요. 예. 집이 수십 대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야 멋있다 하고 지나가고 올 때도 야 멋있다 하고 왔는데 예. 어느 날 이게 생각부터 들어온다고 예. 한번 들어가 볼까? 예. 들어가 봤어요.
3: 구경이나 할까?
7: 네. 아 이제 네. 점점 인간답니다.
3: 그래요. 네. 이제 좀 대화가 네. 통해요. 아,
4: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네. 나올 때는 집차 타고 나왔어요.
3: 와, 그렇지.
7: 그래.
3: 그래. 네, 그래서 자꾸 시승하라고 그러는 거야. 시승하면 다 좋거든.
4: 집차 타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경제 위기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zero zero zero였었어요. 이게 뭐냐면 zero down 그 deposit 없이 zero 그 뭐죠 이자도
3: 이자 없이
4: 이자 제로 그리고 zero payment 3년간 돈 안 내도 된다.
7: 와
3: 그런
7: 무조건 밀려.
3: 와
4: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제 집착은 그 페이먼트는 있었어요. 그래도.
3: 예, 예.
4: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저희는 큰 돈이었거든요. 예, 신학생으로는.
3: 그렇죠.
4: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서 생활비도 하고 그 자동차 유지비라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카포의 생활을 정말 일찍 해봤어요.
3: 네.
4: 그래서 한 4, 5년을 자동차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3: 예.
4: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서 11조를 뛰게 되더라고요. 11조를.
3: 네.
4: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신앙은 배짱이다.
3: 네.
4: 일단은 11조부터 뛰기 시작하자. 돈 들어오면 힘들지만 11조 뛰고 10불 들어오면 1불 뛰고 100불 들어오면 10불 뛰고.
3: 네.
4: 참 희한한 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학비가 없어요.
3: 예.
4: 학비가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3: 예.
4: 제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던 기회 같아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제가 파놓은 무덤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제가 그걸 톡톡히 대가를 치르면서
3: 네.
4: 아 물질이 묶인다는 건 이런 거구나.
3: 예.
4: 하나님의 종이 물질에 대한 자유가 없다면 가라고 하는데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3: 네.
4: 그러면 그래 너는 오늘 중국에게 가라 하시네. 주님 그래도 제가 지금 월세도 내야 되고요. 그럼 이거 주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물질에 묶인 사람이지.
6: 네.
4: 그래서 그때 정말 절실히 느끼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물질만큼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학비를 놓고 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학비도 그때 모자랐고 학비도 없었고 학비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학비를 신용카드로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신용카드도 하나, 두 개, 세 개 맥스아웃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신용카드 이자만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와중에 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부터 뛰기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그 제 저를 참 아껴주셨던 저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김 전도사가 그 우리 교회에 그냥 전담 영어 예배부 전체를 맡으면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겨라. 본인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풀타임으로 섬겨라. 그러면 종교비자 아플라이 할 수 있고 종교비자 이게 접수를 하면은 이제 몇 년 후에 종교비자가 나오면 종교비자가 나오면 몇 년 후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론을 할 수 있다.
3: 그렇죠.
4: 론을 빌리면 그 2년간 휴학하고 론 나오자마자 학교로 돌아가서 나머지 한 학기 잘 마치면 되지 않냐. 빚도 다 갚아라. 미국 시민인데. 좋잖아요. 그래서 빚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3년 반 MD부 과정 잠시 휴학 3년 반 했으니까 이제 잠시 2년간 휴학하겠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종교비자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제 잠깐 그 사역에 풀타임을 한 거죠.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종교비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한 3, 4개월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지가. 그때는 이미 제 학생 비자가 끊긴 상태였었어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종교비자 백바꾸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학생비자는 이미 만료된 지 오래됐고 종교비자는 거절당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불법 체류자에다가 그 빚은 많고 학비는 없고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은 못하고 목사 안수도 그러면 물 건너간 거고 이거는 인생 끝났구나. 이런 사람하고 누가 또 결혼하겠냐. 완전히 인생이 깜깜해갖고 제가 당시 있었던 곳이 시카고인데 시카고 그 사무실에 가서 제 전도사 사무실에 가서 얼마나 매일 울었는지 눈이 오잖아요 밖에. 우중충하고 어둡고 춥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매우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이 깜깜하고. 근데 그때 배짱이 생긴 게 뭐냐면, 일단 이거 다 정리하고 미련 없이 한번 떠나자.
7: 어디요?
4: 부모님 댁으로. 고향으로. 그래서 다 정리하고 교회에게 말씀드려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나가면. 작별 인사하고. 그렇지만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 불법 체류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현상소 일을 그만두시고, 현상소 쪽 하시기도 하셨지만, 당시 그 후쿠오카에서 벳부라고 하는 오이타 유후인이라고 하는 온천지대로 넘어가는 그 딱 중간 지점에서 온천 호텔하고 계셨거든요. 부모님 댁에 가서 온천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온천 호텔인데 1층이 사무실이라면 5층 꼭대기층이 저희 어머니 기도실이었거든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어머니하고 기도실에 가서 어머니는 뒤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강간 앞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고 호텔 다 조용히 이게 그 불 끄면 또 옥상에 가서 어머니하고 서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 뭐라고 하나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빚도 있고 종교 비자도 받고 되고 인생도 막힌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역하니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열정도 없고 왜 사역하냐라는 존재 이유도 없고 사명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도사들하고 누가 더 사역 잘하냐 하는 키재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신다면 미국 돌아가서 나머지 정리해 주시되, 그거 안 주시려면 전 여기서 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중국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 허락해 주시고 내가 사명자로서의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마음이 그 거절당한 그 종교비자 원서를 신청서를 그대로 일본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제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칸센 타고 오사카 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제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뷰한 분이 그 대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 문제 없는데 왜 거절당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5년짜리 그 자리에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게 이분 저분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학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비 들어올 때마다 11조 뛰고 11조 뛰고 100불 들어와도 11조 뛰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 돌아간 거는 그 미국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이제 신학생 때 머리 갖고 있었던 제 이상적인 인생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다민족 도시에서 다민족 교회를 하면서 선교사 양성 잘해서 세계 선교하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나왔다가 다 정리하고 다시 사명 가지고 돌아갈 때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미국 돌아가는 목적은, 일단은 내가 하루빨리 졸업해야 되겠다. 빚 다 갚아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겠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더라도 하루빨리 난 미국을 정리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오겠다. 그래서 돌아간 게 있기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정리하고 나오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기적적으로 6개월 안에 졸업하고 빚 다 갚고 학비 생기고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온 거죠.
7: 근데 그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 없는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혹시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4: 아, 워낙 힘들게 사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그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야말로 지금까지 후원이 좀 물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한 학생이 중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단돈 5천원 만원 보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그 어려운 돈 만 원을 보내면 내 목이 이제 만 원 이상은 못 넘어가는 목이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세 분? 네 분? 그런 작은 돈, 조금 그런 돈을 사랑의 손길로 한 몇 년 해주신 분은 몇 명 있는데 그 외에는 전 지금까지 그 교회 후원도 없고 아무 후원이 없어요.
8: 없는 겁니까? 안 받는 거예요?
4: 안 받는 거예요.
8: 안 받는 거예요.
4: 예, 그래서 후원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일이 되겠나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나온 이제 오늘 선교사 파송받은 지 20년째예요.
8: 예.
4: 20년째인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사역이
8: 네.
4: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떤 후원을 받는 사역도 아니고 제가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 투자하는 거나 제 모든 노력이라든지 제 모든 이 노동하는 네. 이 일이 80% 이상이 지금도 무보상이에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네. 후원을 지금까지도 웬만하면 거의 다 사양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때 1년에 미국 달러로 네. 3,000불 보내주겠다.
8: 예, 예.
4: 제발 좀 계좌번호 보내라. 지금까지도 제 그 사역 문의란에 예. 계좌번호가 없어요.
8: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저희도 후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 받아요?
6: 왜 안 받아요?
4: 받고 안 받고 보다도
7: 제가 대신 받을까요?
4: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돈을 얼만큼 물질을 얼만큼 모금할 수 있냐 보다도 그걸 어디다가 쓰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8: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물론 다 잘 쓰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받은 만큼 이 심판받는 생각한다니까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그러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물질이 생기는데
8: 네.
4: 필요한 곳이 지금 그만큼 없는데 물질만 받아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 아니 왜 필요한 데가 없어요?
4: 물질 후원을 받지도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최소한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저희 JGM 하는 제 그 JGM 예수세대 운동이라든지
8: 예.
4: 뭐 거기서 저희 공개 예배를 드릴 때
8: 예.
4: 저희가 헌금을 하거든요.
8: 네.
4: 거기서 받는 모든 헌금은 다 100% 선교지로 나가요. 그런데
8: 예.
4: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물질은 또 그런 것으로 충당이 되고
8: 네.
4: 또 그 외에도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이제 헌금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8: 네.
4: 거의 90%는 저희가 사양을 해요.
8: 아.
4: 들어보고 이런 분의 어떤 고백 같으면 꼭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8: 네.
4: 근데 많은 경우 어떤 물질들은 이건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8: 예.
4: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걸 하게 됐냐면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잖아요.
8: 네.
4: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일은 하지만
8: 예.
4: 교회 안에 제가 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저밖에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8: 예.
4: 그러니까 제가 가서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8: 네.
4: 근데 제가 그 3,000불 1년에 3,000불 헌금해 주시자는 교회에 그 3,000불도 네. 제가 사양을 한 이유가 그 교회에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갔었거든요, 항상.
8: 네.
4: 가고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눈치 보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네. 할 수 있도록. 근데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 선교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보다도 저를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에 걸림이 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 역시도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이나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기를 원했어요.
8: 네네.
4: 그래서 거절 사양을 한 것 같습니다.
8: 어떻게 보면 나실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골수의 삶이기도 하고.
4: 맞습니다. 예.
8: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으로 융통성 없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 그런 삶을 정말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반성도 많이 되고 그러네요. 아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좋은 역할로서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많이 추앙받는 메신저로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우리 사역자로서의 목사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제가 세 개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폴 킹도 아니고 폴 팍도 아니고 그냥 폴인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놔두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많이 보고 싶어서 사진 한 장을 갖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멀리 독일로 파견을 가서 자기 여자친구를 쉽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내와서 이제 그만 만나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또 내가 곧 약혼하게 되는데 그 약혼에 쓸 사진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사진 나에게 돌려보내라. 이 폴이 막 열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료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사진들 또 아무 자기 동생 여자 사진, 여자 동생 사진 아무 사진 다 여자 사진은 젊은 사람 여자 사진 다 뭐 40장을 이 폴에게 줬고 폴은 거기다가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껴서 40여 장의 사진을 이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쓰기를 낸시야 나는 네 얼굴을 잊은 지 오래기 때문에 어떤 게 네 사진인지 몰라 내게 있는 모든 여자 사진을 다 내게 보내니 네가 네 사진 골라 쓰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통쾌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만 그런가요? 우리 남자들 수준이 뭐 그 정도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어떨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 세뮤얼 베킷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요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명성과 위대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수잔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집에 전화가 와서 아내 수잔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화 메시지 내용은 자기 남편 베킷이 1969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는 뉴스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화를 내는 아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야 그런 여성분이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는 통쾌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때로때로 삐져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대가족입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도움이 됐어요. 추수할 때가 돼서 사과를 다 따고 모여서 사과를 까서 이제 그 뭐 사과 애플 파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기 위해서 까서 병에다 쭉 집어넣습니다. 물론 큰아이들은 일을 잘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서툴게 마련이죠. 세 살짜리 아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말썽만 피고 합니다. 일이 다 마치고 저녁이 쯤 되자 그러나 엄마는 열 아이에게 똑같이 스낵도 주고 저녁도 지어줍니다. 일을 잘했든 못했든 사과를 많이 깎았든 적게 깎았든 다 자기 자식이니까 열 자녀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먹을 만큼 음식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거죠. 가족.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가정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추함과 엉뚱함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별로 쓸데없는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짜집기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여인 이야기 1입니다. 2는 다음 주에. 두 여인 이야기 하나님의 완벽한 짜집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짜집기가 아니고 짜깁기가 표준말이라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짜깁기. 실이나 끈을 엮는 짜다와 헤어진 곳을 꿰매는 깁다. 깁다가 결합해서 짜깁기가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근데 설가다음 또 짜집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짜고 깊고 결합시키고 또 고치고 해진 곳을 꿰매는 작업 깊다 짜고 깊다 짜 깊다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일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격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짜고 깊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며 완벽하게 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밑에 깔려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이 워낙 깁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절 24절까지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나누게.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모든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가장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이에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는 안타깝게도 찬양과 감사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바닥에는 두 여인, 실제는 두 자매, 언니, 동생, 자매입니다. 같은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는 두 자매 사이의 질투와 경쟁심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정말 짜깁기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장들이 탄생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아에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이 이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33절 시므온 내 기도를 들으셨다. 34절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35절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라헬에게는 아직 아기가 없었고 라헬은 그러기에 언니가 아들을 낳는 것들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질투심 때문에 자기 여종을 6절에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8절에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수준이 이 정도예요. 라헬, 레이첼, 이쁘죠? 그 많은 분들이 레이첼 이름을 지금도 사용하는데 이쁜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은 그리 뛰어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레아도 또 질투심이 생겨서 라헬이 자기 여종을 집어넣자 레아도 자기도 여종이 있으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어 아이를 낳게 합니다. 11절에 갓 복되도다, 12절에 아셀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 아들 둘과 딸을 더 주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미신적인 노력과 질투심이 또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엮어 레아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욕구를 부추기는 약초 같은 거예요.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는 합판체를 달라고 언니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면 언니하고 딜을 합니다. 그 합판체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언니가 남편 야곱과 같이 가 동침하라. 이런 얘기들을 유치한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 두 자매의 이야기, 우리 죄인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젊을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삼노라. 라헬과의 딜 얘기를 하며 밤에 야곱과 동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 유치한 방편으로 접근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왜 이리 하시는지 이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이들을 계속 빚어나가십니다. 18절에 이사갈 레아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사갈. 20절에 스불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딸 하나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을 선물로 주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며 요셉이라 이름을 짓고 35장 뒤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아들 벤자민을 낳고 라헬은 죽게 됩니다.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도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의 여인에게서 낳았어요. 이게 무슨 족보가 이렇게 저질입니까? 그것도 두 아내가 친자매인 것을. 그것도 보달라 자매의 여종 또 둘째 라헬의 여종 4명에게서 열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못나고 추한 인간의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 교훈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본과 마찬가지로 장자권을 탐냈던 야곱. 영적인 복을 추구한 것은 좋았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고 범죄였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경쟁심과 질투심이 끊임없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꾀가 열심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족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우리는 봤습니다. 두 자매와 그 두 자매 각각의 여종 네 명에게서 글쎄 야곱이 르벤 바라보며 르벤은 장자니까 뭐 레아의 그 아들인 걸 쉽게 알았겠지만 저 밑에가 뭐 이사갈 뭐 스불론 이 참 우리도 잘 기억 못하는 그 이름 보면서 제가 누구 아들인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랬겠죠 야곱이. 그러나 이러한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명의 수장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이제 그 백성을 통해 보내실 텐데 그 백성의 구성이 아주 영이에요. 우리 양반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양반 가문 소리 듣기 어려운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며 이것이 죄인된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요셉과 벤자민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덜 사랑을 받았던 레아를 통해 여섯 아들과 딸을 주셨고 셋째 아들 레위 족속을 통해 제사장이 택함받게 되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우리 인생들 속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직접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십니다. 왜요?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 모두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했던 그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어마땅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으나 불가능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며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울 수 없는 그들의 인생에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지 아니하시고는 우리 속에 아름다움의 가능성, 생명의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모든 복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거니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짜깁기 하십니다.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네 개의 천조각, 아니 12개의 천조각, 당신이 쓰실 만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짜집기 하셨고 짜집기 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 개혁개정에 빠져 있어요. 오역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한글에는 은사로라고 되어 있었고요.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우리 것이 되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것으로 주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짐을 푸는 순간, 우리의 죄짐을 푸는 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짐을 푸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모든 죄짐을, 걱정의 짐을 대치시켜 줍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또 감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정돈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다윗은 또 어떻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 그 누구도 번듯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상한 양반도 아닌 가정을 통해서 오셨는가? 우리와 접촉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그래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저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반만 찾으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 그는 거리를 헤매이다가 한 목회자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는 반갑게 이 장발장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라고 하면서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며 사랑으로 장발장을 대해줍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주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뭐 물건도 거의 없고 그냥 은으로 된 집기, 뭐 숟가락, 포크 이런 거 좀 있었고 은촛대 두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따뜻한 숲과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오랜만에 장발장이 뜨거운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침대 있는 침실을 소개하며 여기서 오늘 밤 푹 편안하게 쉬라고 해줍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장발장의 본 모습이 옛사람이 또 고개를 쳐들고 나타납니다. 아까 봤던 그 은수저, 은포크, 장발장 그걸 훔쳐가지고 호의 베풀어준 그 목회자의 집을 도망쳐 나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죠. 경찰에게 붙잡힌 채로 다시 이 목회자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경찰과 함께 들어오는 장발장의 모습을 본 이 목회자 그 상황을 직감하고 상황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 이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어? 이 은촛대도 가져가야지. 그렇게 해서 경찰관은 돌아가게 되고 장발장과 이 목회자 둘이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과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은망덕하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비수를 꼽으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은으로 만든 집기 몇 개 정도가 아니고 훔쳐가는 것이 장발장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죄인을 찾아내 사랑하며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기에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때로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으나 그래도 참으시며 너덜너덜 다 찢어지고 헤어진 그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짜고 기우며 짝입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으면 만족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 속에 만족감이 생겨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를 믿으면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그러기에 우리 속에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강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 우리 복잡한 인생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의 영역들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아니 실상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 인생을 진행시키십니다.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0: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뒤덮어 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짜짓게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짜고 기우시는 작업이 없으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시간 두 다리에 힘을 갖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라도 저희들의 방문을 반겨주시며, 아니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힘입어 또 찢어지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이겠으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짐을 풀어놓습니다. 걱정에, 근심에, 시기에, 질투에, 부러움에 모든 짐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내세우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의존함으로 강하게 저희를 일으키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이런 복된 삶 허락해 주시기 위해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모든 찢어진 모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시며 엄습하시며 침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 내가 과연 야곱이구나, 내가 과연 레아요 라헬이구나 깨닫게 하시며, 그러나 내 장점이 아니요 내 선행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의 짜깁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교회 위에 영광의 주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0: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아주 해피리 잘 지냈습니다.
2: 아,
0: 해피리.
2: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0: 아,
2: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그리고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진짜? 했습니다. 아.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0: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2: 아, 잘해야죠. 네.
3: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0: 아, 정말요?
3: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해서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0: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0: 네네.
2: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어머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0: 네.
2: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0: 네.
2: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0: 네.
3: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3: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려주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0: 네.
3: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1: 저는 이제 해외 계신
0: 네.
1: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0: 네.
1: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0: 진짜 좋다.
2: 맞아요.
0: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2: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1: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고만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라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2: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에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0: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2: 네, 맞아요.
3: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래.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2: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3: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0: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3: 별 문제 없을 거예요.
0: 아, 진짜?
3: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그,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모아지고. 네.
2: 아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3: 그렇죠.
2: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0: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3: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에게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0: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1: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3: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0: 드셔야죠.
3: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끊어고 나면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바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0: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엄마가 눈치를 잘 봐야죠.
0: 네.
3: 이렇게.
0: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2: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밤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0: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전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3: 경제적인
0: 부분에서 그때 아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아.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3: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갈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런
0: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엄마의...
3: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시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청양버섯을 6kg에 60kg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황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3: 베개냐 버섯이냐.
0: 예,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2: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3: 오예요? 진짜요?
1: 아니요. 뭐
2: 대학교 보내세요? 대학교
0: 왜 숨기세요?
1: 네, 대학을 보내서.
2: 대학교 보내겠어요.
0: 아, 대학?
2: 네.
0: 대학을 보내겠어요. 독립이죠.
1: 그런 거예요? 어, 핸드폰 경우 제가 내는데요?
3: 제가 독립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
3: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됐디다.
0: 아, 아니에요.
2: 독립 아니구나. 네.
3: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0: 아, 진짜.
2: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좌.
0: 네. 계좌.
2: 아직 멀었네요. 네. 아, 핸드폰 경우 목사님 내시고.
0: 이제 고시입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있죠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의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0: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3: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다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식훈동 해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번지 날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3: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2: 네.
3: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1: 엄마는 일단 엄마죠.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 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아.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뻐꾸기를 날려주셔야 돼요. 뻐꾸로 가면 뻐꾸, 뻐꾸. 이거.
4: 뻐꾸기 많이 날리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지난 얘기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네.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4: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 해도 없대요.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2: 진짜.
4: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많아.
2: 근데 저는 저에게 엄마란 예.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1: 진짜? 네.
2: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아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의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 벗어서 사줬어야 되는데.
1: 잘못했다.
2: 그렇군요.
3: 하지만 라켓츠가 있으니까. 네. 네.
2: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 저는 이 말이 네. 좀 떠오르는데,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2: 네, 맞아요.
1: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시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네.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네.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2: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4: 그러니까.
1: 네, 상황 벗어 해요.
2: 아, 상황 벗어.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
4: 많이 싸네.
2: 진짜 비싸.
1: 제가 저기 상황 벗어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2: 아, 이건 믿을만 하네요.
4: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1: 상황을 봐서 그렇죠.
4: 상황을 봐야 돼요.
2: 라임의 황제.
4: 라임의 황제.
2: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벗은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진
4: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니까
2: 네. 지금.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3: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아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네.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4: 해봤죠.
1: 이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랄 뿐이에요.
4: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습니다.
2: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3: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2: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3: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2: 혹시 목사님이.
4: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2: 아, 그치. 네, 어쩐지 책. 청이 들어가가지고.
1: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2: 아, 그렇구나. 네, 청진기.
3: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제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레온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2: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네요.
3: 민망하네요.
1: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2: 청바지.
1: 또 이제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4: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1: 그러니까요. 청바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2: 그렇죠.
1: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적어왔어요.
2: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4: 저는 제가 적어온 게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편안하게
1: 책사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3: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2: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3: 네.
2: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네.
3: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2: 아, 준비하셨군요. 네.
3: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2: 네. 네,
3: 올해 주제는 일하십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세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세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2: 네,
3: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에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 저도 딸 바보인데요.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조금 많이 역부족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황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자, 이제
4: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0: 아따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만 줘봐. 두껍지 엄청나지 않아? 그냥 새 팔이야, 새.
6: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부모.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탈북 가족석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

0: 한국 드라마에서의 그 상황,
1: 네.
0: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1: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0: 아, 세트장을.
1: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래서
2: 그렇죠.
1: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0: 이 아라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1: 알아보고
0: 네, 아라씨 궁금하시죠?
1: 네, 네 궁금합니다.
0: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3: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0: 야야야야 자회전이었어.
3: 아,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회전 이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막히나 어기막혀.
3: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접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지혜야, 어서서 귀 통일을 주시옵소서.
0: 아, 갑자기 잘해졌네. 갑자기 너 또 왜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3: 야, 그거 몰라?
0: 조심해, 조심해.
3: 북한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0: 그렇지, 그렇지.
3: 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통일되면, 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만회할 거 아니야.
0: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3: 궁금하지.
0: 궁금하지?
3: 궁금하지.
0: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 자원. 빠밤.
3: 아니,
0: 이제.
3: 아,
0: 그죠. 그
3: 아라씨가, 아라씨가 배우잖아요. 네. 어, 평범한 될 것만.
1: 아닙니다.
0: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1: 네,
0: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5: 빗물 닦개.
0: 그러니까
5: 네.
0: 빗물 닦기.
5: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0: 아~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이라고. 뭐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아까?
3: 어기 막힌다.
0: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1: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0: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1: 그것도 있었어요.
0: 또
1: 마음이 마음이 간대없다.
3: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대없다가 뭔 말이지?
1: 속이 간대없다.
0: 속이 간대없다?
1: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아~ 그래서 그때 속이 간대없다 내가 지금.
0: 네.
1: 너무 불안하다.
3: 불안할 때.
1: 속을 둘대없다.
0: 네.
1: 없는 거죠. 네.
0: 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고.
3: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0: 의미는 있어요, 그죠?
4: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0: 연결이 돼.
1: 근데 저기 순 우리말이 될까?
0: 순 우리말.
3: 그렇지.
0: 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1: 네. 근데
5: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1: 맞아. 고쳐야 돼.
0: 고쳐야 돼요?
1: 네.
0: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 자원. 부족하잖아요.
4: 맞아요.
0: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4: 네.
0: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3: 막대.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리움.
4: 히토리움.
1: 히토리움. 네, 90%.
0: 90%. 네.
4: 중국이 갖고 있죠.
0: 그렇죠. 근데 그 히토리움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4: 그렇죠. 뭐
0: 자동차,
4: 스마트폰,
0: 그렇죠. 아, 네.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4: 네.
0: 북한도 이 히토리움을 갖고 있어.
4: 와.
0: 처음 들어보셨죠?
2: 오, 네. 소리요? 네. 아니, 그럼 잠깐만요.

0: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1: 네,
0: 희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2: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희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희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 아, 진짜?
2: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네.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숙군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오.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1: 로프를요?
2: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1: 바지선,
2: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연결된 거 타고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해서 팔아먹는데 그건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3: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2: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희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았어요. 아~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네?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희토류 소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 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4: 아~ 그렇죠.
2: 주옥이하고 내가 그 경계선이라 김정숙군하고 아~ 김영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1: 아,
2: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1: 강속으로.
2: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네. 희토류에서 내가 아는 희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희토류라 하는데 추억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게
4: 리한데 지금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중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5: 제가 있을 때 희토류란 말 북한에서
2: 아 나도 처음 들었어.
5: 그러니까.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희토류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6: 근데 아라씨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1: 회령.
6: 거기가 또 석탄이 또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7: 네.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1: 휘발유?
7: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빵깡통이라고
1: 네. 했잖아요. 네.
2: 그쵸.
7: 네.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2: 오. 아빠 그거 탄광에서 훔쳐왔겠구나.
4: 뭐 왜냐면. 휘발유 아니고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왔어.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 가공을
2: 엄청 많이 하면서 먼지들 들이간 거 아빠가 가만 훔쳐온 거. 그래서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
1: 아 그러니까 명칭은
2: 휘발유 디젤로.
5: 그러니까 탄광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1: 네네. 아, 네.
5: 그게 또 도람청체로 원래 이게 돌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벨트권폐하 네. 이거 다 돌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광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네. 라진 선봉시 이거 석유관에서 불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1: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5: 아라씨 아버님께서
1: 그걸 가지고
5: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1: 그러니까
5: 이거 좀 저절에 오신
3: 네.
5: 거예요.
3: 맞아요.
6: 그러실 것 같아요.
3: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0: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2: 그렇지. 우리나라는 난 줄 알고 우리나라는
0: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2: 네,
0: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맞죠?
5: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방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림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양이 나오는데 그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0: 아, 매장량이.
5: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군에서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군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8: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어요.
5: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2: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네, 하얗습니다.

0: 지하 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5만 몸 시한 그 매장량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 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 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백두산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1: 북한에선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님 문덕, 장군님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은 다 수련님 문덕, 장군님 문덕으로 빛이 난다. 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로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란 것입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2: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네. 압록강, 도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 다리가 있고 무역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했다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 그러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사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따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광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본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두지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서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맞아요.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네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 막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6: 그러니까 빨리 네. 북한의 지하전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렇죠.
6: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네. 네.
0: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1: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1: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 6살 때. 고난의 생활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1: 집이 정말 네. 빈대가 줄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6: 방에서
1: 네.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데 가마 두툼하기나 네. 네. 이런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1: 그 정도로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했다고.
1: 삼촌은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1: 그걸 이제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0: 아유.
1: 그래서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1: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뺏어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잡아다니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막 줄줄줄줄 흘려.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뭐 숨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5: 거기서
1: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1: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네,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저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앙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4: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4: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4: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0: 네.
2: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4: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4: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때 팔아먹었는
5: 그런 게
4: 네,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0: 네.
4: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4: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네.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0: 네.
4: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아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4: 12살
0: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2: 웬일이야.
6: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6: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2: 말도 안,
6: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4: 네네네.
6: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4: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서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네.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할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이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4: 오,
0: 아, 진짜요?
4: 네.
0: 중국에서?
4: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0: 네.
4: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0: 네.
4: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4: 어떻게 네.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와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6: 그렇죠.
4: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0: 네.
4: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의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0: 네.
4: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 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미나이다 미나이다 하는 그런 게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0: 네.
4: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찬물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0: 일주일
4: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0: 어디로?
4: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달라면서 엄마다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4: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반갑고 좋았지만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랑 그러네. 그런
0: 내 기도를 들으셨어.
4: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4: 근데 엄마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4: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무 귀하다.
4: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4: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4: 일주일.
1: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4: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 하거나 말을 못 하는 척 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4: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5: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맞아요.
5: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4: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4: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4: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1: 근데
4: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4: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희 있는데.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4: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회령부터 시작해서
4: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구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4: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4: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4: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4: 네.
6: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4: 막장 체험.
6: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4: 네.
6: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4: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6: 아,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북부 탄강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3: 수직갱.
6: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강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운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7: 지하에서?
6: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뿜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다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더해요. 그러면 아 저기 내 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탈선되고
7: 그렇지, 그렇지.
6: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떻게 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강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7: 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8: 극한
7: 직업을 아주 극하다. 하셨네요. 네.
8: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 사람 집단 진출이란 건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컴퓨터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증이라고 폐 돌이 차 여기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거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 좋은 뭐란 게 없단 말이야. 쌀이 모자였으니까 쌀이를 하시죠. 쌀이나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 수업한지 모르겠는데
3: 비닐 모자.
8: 어, 제대로다 그래도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5: 아,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 데
7: 뭐예요?
3: 물어야죠. 네.
7: 물어 목사님.
5: 금이 그렇게.
7: 아,
5: 금. 북한에 금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7: 어, 진짜 많아요?
8: 진짜 많아요.
7: 매장량이.
8: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 톤? 추정을 하고 있어요.
7: 그러니까
8: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7: 정말요?
8: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8: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7: 집에서요? 사실은
8: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광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입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도를 요만큼 캐왔는데 30km예요.
9: 와.
8: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9: 네.
8: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6: 맞아요.
8: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자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9: 예.
8: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화금이 남아요. 그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6: 터치.
9: 그럼 나오는데요?
8: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를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9: 네네.
8: 근데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새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9: 그쵸.
8: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9: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8: 거예요.
9: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8: 금이 정말 많아요.
9: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6: 땅 파면 금이 없어요.
7: 없어요.
10: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인지도 몰라요.
8: 북한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고.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9: 네.
8: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철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6: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8: 단속이에요, 단속이에요.
6: 그리고 그거를 군인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 들어가면 되는 거죠.
8: 그치.
6: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8: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7: 아니야, 천자 우리 북한 가자. 금좀 캐자 안 되겠어.
6: 잠시 갔다 올게요.
7: 금 좀
8: 캐자. 너무 힘들. 너무 힘들.
7: 아유 남한에서 못 캐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10: 우라늄.
7: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10: 이런 말도
8: 없죠. 평성 지역에 우라늄이 매장되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10: 그래서 왜 못 떠요?
8: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6: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거예요.
8: 그렇군요.
6: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8: 불법이
6: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몰래.
5: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9: 네.
5: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처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무명처가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처럼 생긴 온감자 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10: 식물? 식물 같은 거?
6: 아니 아닙니다.
10: 식물이 아니에요?
6: 아니 식물이야. 이건 혹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8: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봤어 내가.
10: 네 보셨어요?
8: 이걸 강원도 가니까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그 영접 뽕이 영접 똥지 있잖아요. 영종 당연히 그 찌꺼기째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어요.
6: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떤 데 파면 감자 막 밭처럼 파는데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3: 식품이에요?
6: 아니 이건 뭐라고 뿌리.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고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3: 아, 진짜?
6: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10: 뭐예요?
6: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10: 3대 진미.
6: 네.
10: 3대 진미.
7: 3대 진미.
6: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7: 아빠 얘기 좀.
6: 트러플.
10: 아, 저 트러플 봤어요.
6: 버섯.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10: 네네.
6: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인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신량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왜 북한 신량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10: 네네.
6: 그건가?
10: 그러니까 제가
6: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봤어요.
4: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6: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에 네, 돈을 맞죠. 버는 기억이 진짜로.
3: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하지, 진짜. 한국 국가가 진짜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8: 일 났지.
7: 일 났죠?
8: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7: 아, 진짜.
8: 보면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에 따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아,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대관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3: 맞아요.
7: 네. 빨리 남가북이 협정했으면 좋겠네요.
6: 네. 네.
7: 너무 자원 좀 캐오고.
4: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5: 너무 아깝고.
4: 아깝다.
5: 네, 또 너무 짠하고.
4: 짠하다.
5: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4: 네.
5: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4: 그렇죠.
5: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4: 네.
5: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6: 맞아요.
5: 저 영국까지
4: 와,
5: 그 복음의 대로 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4: 아멘. 아멘. 아멘.
9: 복음의 대로.
4: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11: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4: 왜요?
11: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4: 네.
11: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4: 네,
11: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3: 딸이에요?
8: 대견하다.
4: 그러니까.
8: 이거 대견한 말 한마디 한마디
3: 솔직히
8: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4: 그래요.
8: 그리고 제가 네.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4: 오.
8: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상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시를 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아, 네.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네.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12: 아, 그래요? 아,
8: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12: 아,
8: 네. 네. 너무 착하고 네.
3: 영혼육이 다 이뻐요.
13: 받은 거죠.
12: 네. 아, 그러니까.
13: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 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3: 너무 좋으세요.
12: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3: 아멘.
12: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한 직업으로 쭉 가기는 어려우니까 예. 뭐 중간에 많이들 직업이 바뀌시기도 하지만 보통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직업으로 이렇게 갈아탄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요즘 은퇴가 너무 빨라버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은퇴 시기를 앞두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요.
1: 목사님은 생각해 놓으셨어요?
0: 저는 목사니까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입니다. 그냥.
1: 아, 그게 무슨 저 해병된 거예요?
0: 아니요. 자, 은퇴가 있잖아요.
1: 예?
0: 은퇴한 후에
1: 예?
0: 은퇴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
1: 네. 오늘 나오실 분이 아마 목사님께 도움도 많이 되시고 나이 드신 분들 세월을 이제 쭉 따라오면서 어느 날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뭘 할까 하는 거에 도움이 되실 어른을 한번 모실 건데요. 그냥 뵙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행복이 그냥 확 느껴지는 그런 어른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한국의 빅키즈 키즈
1: 이거 같으면
0: 네,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딱 대상을 받고 나니까 아 유난주 유인복해 나면 완전히 예수쟁이 아 진짜 참 죽겠더라고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만들까 태그를 말렸어 그분이 아니셨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0: 너의.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아, 가수 예. 유난기 씨. 아, 예, 예.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셨던. 예, 예, 예. 아, 이 어떻게 불러요? 그래도 그냥 저는 가수 그래? 유난기 씨 모셨습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저처럼 예.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아, 예. 예.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5년 됐어요.
2: 어, 예.
1: 네.
2: 지금 어떤 이런 활동들을?
1: 이제 은퇴 후에는 뭐 이제 주일마다
0: 예.
1: 아, 이제 뭐 이 우리 국내 해외에서도 이제 그 이 초청 그 예, 예, 예배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0: 예, 예.
1: 가서 또 그 간증도 해주고 네, 설교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0: 예.
1: 또 학교 또 강의라든가
0: 예.
1: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2: 예.
1: 이런 데 초청받아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그러니까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2: 더 자유롭게. 더,
0: 예. 요새가 더 바쁘시지 않나.
1: 지금이 더 바쁘죠.
0: 그죠?
1: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활동할 때 뭐 총회장도 하고 무슨 뭐 단체장도 하고
0: 예,
1: 뭐 여러 가지
0: 예, 많은 예, 걸
1: 했지만
0: 예, 예,
1: 예. 그러나 그때는 그 하나의 우리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했던 예, 활동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거와 또 비례해서 이제 밖에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또
0: 예.
1: 강사로서 또, 또 학교 책임자로 여러 가지 예. 많은 것들을 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0: 네.
1: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쁜 거죠.
2: 그럼 다시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은퇴하신 후에 좀 그렇게 활동하시려는 계획도 있으셨던 건가요?
1: 일단은 은퇴하고 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또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또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유난기라는 사람은 이미 목사라는 걸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니까
0: 네.
1: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게 엄청난 큰 그게 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이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0: 네.
1: 했는데 역시 그 길로 저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이성민 집사님께서 제 얼굴에 항상 늘 미소가 넘긴다 그러는데
0: 네.
1: 그냥 가만히 말하는 거 그냥 웃고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네, 네, 같은 생각을 갖고
2: 예, 예, 예, 예.
1: 네,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면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놀던 얘기부터 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하세요.
1: 네, 네, 네,
0: 지금 얼굴로 봐서는 전혀 어렸을 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
2: 그렇죠.
0: 네,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1: 네, 네.
0: 어느 정도 왜냐면 세월이 얼굴에 묻어나는데 전혀 그 흔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어려우셨었는지.
1: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일단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0: 네.
1: 그 얘기지만 이제 이 부모님이
0: 예.
1: 저희 나라 아주 훌륭한 그 예술가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뭐 이 부친은 그 윤자 부자 길자
0: 네.
1: 우리 대한민국. 대중예술계 야. 코미디언으로서 예, 또 예, 작가로서 예. 또 배우로서 그렇게 또 활동을 처음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고
0: 예. 그 어려웠던 시절에
1: 그렇죠.
0: 예.
1: 그 일제 시대 때
0: 예. 네.
1: 제 모친 역시 또 무용가이시고 또 악극인이고 네 그렇게 또 배우였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말하자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악극단이라든가
0: 예.
1: 그런 쇼라는 걸 처음 이렇게 하실 때
2: 예.
1: 그때 좌우지간 저희 남매가 그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생산이
0: 예.
1: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0: 그러면 어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조용한 아이들은 아니었을
1: 아니었어요.
0: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여기다 놨두면 얘 어디 갔니 이런
1: 왜냐면 그 두 분의 직업이
0: 예.
1: 예,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0: 예.
1: 한 군데 정착을 못 하시고
0: 했죠.
1: 그렇죠.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뭐 우리 또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게
0: 예.
1: 다니면서 유랑이죠 유랑.
0: 그렇죠.
1: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계속 다니는 거죠.
0: 거죠.
1: 네, 네. 유랑 생활을 예, 같이 하게 된
0: 예,
1: 거죠. 이제 그러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런 거를 저희 아버님께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약을 그때 젊었을 때 물론 너무너무 이제 그 힘드시다 보니까
0: 그렇죠.
1: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또 친구분들 중에 예, 누가 그런 거를 같이 하신 분들이 또 권유하고
2: 예.
1: 결국은 그 중독이 된 거죠.
2: 아.
1: 그리고 가뜩이나 뭐 없는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또 마약까지 그렇게 하다 중독이 되시다 보니까는 뭐 조금 생기게 되면 다 그리로 전부 다 이제 탕진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이제 그 사실 아버지의 어떤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악극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가셨다가 무대에서 공연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객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 남매는 그때 이제 그 이 그냥 그 여관방에
0: 방치돼 있었고
1: 방치돼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뭐 그나마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관비도 못 내게 되고 그 이제 하루 아침에 쫓겨내게 된 거죠. 저희 남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퇴원을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세상에서 받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 선친이 아편 중독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천재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실력은 있는데 이 말하자면 좀 외면을
0: 낙인이 찍히신
1: 그렇죠.
0: 거죠.
1: 받게 되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몸도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제 가셨어요. 치료하시러 이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 시골에 계시다 거기서 그냥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동생 복귀하고 나하고는 뭐 이건 뭐 전혀 어떤 도움이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귀는 한때는 그 여관집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계집아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심부름도 시키고
0: 옛날엔 그런
1: 뭐
0: 게 있었어요.
1: 빨래도 시키고 뭐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여관집에서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되는데 나는 뭐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청계천 다리 밑에. 네, 예, 그 당시 청계천 다리 밑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거지들하고 넝마주의들이 그
0: 있었죠.
1: 다리 밑에 살았어요.
2: 그러니까
1: 뭐 천상 내가 가야 할 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가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뭐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청계천 거린들하고 같이 그렇게 거린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죠 거지. 당시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뭐 너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거는 다른 건 다 참 그래도 참고 견디는데 굶주림이요. 아, 이게 배고픈 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 참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2: 근데 그런 어린 시절 속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할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신앙생활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아 그때 일사울 때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 그 청계천 다리 밑에 운막 앞에다가 그 야전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거기다 세우신 거예요. 천막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곳에서 그 이 다른 나라에서 구물자로 받은 그 옥수수 가루 있죠. 깡맹이 가루. 그거를 이제 이만한 드럼통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걸 죽을 써가지고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거린들 와서 먹으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며칠 먹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저는 진짜 뭐 아사시점까지 굶어 죽을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천막교에서 그 깡냉이 죽 그거 이제 나눠주는 거 그거 먹고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천막교에서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야전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 이
0: 먹고 자고.
1: 목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제가 보호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 예배라는 거를 그때 거기다 처음 드리게 되고 기도를 처음 하고 찬송가를 처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게 어떻든 간에 짧은 그 시간이었었지만 예. 그 한겨울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예. 그분에 대한 그 이 이름을 예. 그때 이제 처음 예. 부르게 되고 예. 예.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게 이렇게 기도한 게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매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불쌍한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시키는 대로 됐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절박한 예. 예. 아, 그런 기도했는데 어떻든 좌우전 그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로 믿죠. 예. 이 남매는.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그 보육원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남산 밑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죠.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사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0: 알게
1: 됐다.
2: 천막에서 목사님 만났지, 보육원에서
1: 네.
2: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지, 그게 축복이셨네.
0: 근데 사실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 원망도 할 그런 형편이 안 됐나? 어땠을까라는.
1: 아니죠. 그때 사실은 아버지 원망 많이 했죠.
0: 아버지 원망.
1: 아버지 원망 많이 했었죠. 진짜 저. 아버지가 그렇게 아편 중독자가 되고 그런 바람에
0: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1: 이렇게 되고 어머니도 일찍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남매도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게 됐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0: 원망이
1: 엄청 컸어요. 평생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0: 미움과
1: 컸어요.
0: 원망이
1: 절대 용서를 못할 그런 분이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큰 집이 선교사였어요. 시골에서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요양하시다가 새벽기도 드리시다가 그대로 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목회자 될 때 이제 그때 제가 뒤늦게나마 저희 아버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되는.
0: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두 분이 다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야 이런 경우가 또 있네 싶어요.
1: 그거는
0: 예.
1: 제가 제 생각에 그 우리 부모님께로 같은 바로 그 DNA 같아요. 예. 유전자가 그래서 그 재능을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남매한테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주고 가신 게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0: 보니까.
1: 봤을 때는 아 진짜 아닌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동생이나 저나 뭐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뭐 노래를 어디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동생 복희는 6살 때부터 처음 무대를 섰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윤복희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 극단에 각극단에 윤복희를 거기다 무대에 세운 거예요. 그게 6살 때. 그러니까 저보다 큰 선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0: 그렇죠.
1: 저도 막 그게 하고 싶은데
0: 예.
1: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 몇 살쯤 데뷔가 시작되셨어요, 목사님은?
1: 저는 제가 1959년에 데뷔했어요. 60년대였으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2: 굉장히 빨리
1: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이 우리 동생 복희가 있는 그 미팔군쇼 A1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우리 작곡가 김희가 선배님이 그때 악단장으로 있던 바로 그 A1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속 가수로 있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제 그 놀러 갔다가 동생을 보고 싶어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갔던 또래 친구들이 거기서 뭐 드럼도 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내가 이거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살 길은 내가
0: 이거구나.
1: 이거밖에 없구나. 아,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김희갑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저도 좀
0: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1: 음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옛날에 쇼리라고 그러잖아요. 쇼리.
0: 예예 맞아요. 예,
1: 그렇죠. 예. 이렇게 막 허드름 이라고 시작하는 예, 예. 그 쇼리로 쉽게 말하자면은 헬퍼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59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미 8군 쇼 무대에 제가 이 그러니까 정규 스테이지는 아니고 B 스테이지예요.
0: 뭔지 알아요?
1: B 스테이지에 예.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된 게 데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로 60년입니다.
2: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0: 그러면 키보이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아니면
1: 아니죠.
0: 나중에 키보이스는 또 나온 거예요?
1: 제가 이제
0: 나온 거예요?
1: 그 59년에 그렇게 데뷔를 해가지고서 예. 한 1년간 활동을 하다가
0: 예.
1: 그 이듬해 60년 10월 달에 해병대 군악대를 그 입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 이듬해 바로 한국 최초의 그 락그룹 예. 키보이스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죠. 예.
2: 그 굉장히 막 그냥 나중에 인기가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0: 난리가 아니었죠.
2: 대단했어요.
1: 그 당시에는
0: 한국의 비틀즈.
1: 그렇죠. 마침 그때 또 64년에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막 시작할 때 또 세계적인 그 그룹이죠. 비틀즈가 그때 네. 같이 나왔잖아요. 네. 같은 해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네. 우리의 구성도 그 비틀즈하고 흡사했어요. 아~ 처음으로 우리가 네. 이제 네.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네. 그룹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틀스의 그 인기를 저희가 같이 타고 올라오게 돼서 그렇죠. 기회가 그렇게 참 그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우상이죠. 우상.
0: 그렇죠.
1: 그 당시 키보이스.
0: 데뷔곡이 뭐였어요?
1: 데뷔곡은 우리 가요 데뷔곡은 정든배.
0: 아, 정든배.
1: 그 정든배라는 곡이 사실은 그게 트로트예요. 트로트. 네. 그게 뽕짝이거든요.
0: 맞아요.
1: 우리가 말하는
0: 예.
1: 달 그림자에 이런 그
0: 예.
1: 근데 참 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예. 그 음반 안에 아우노 홀즈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 곡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안 가요로 많이 했어요.
0: 네.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거의 순수 이제 가요를 한 거는 그 정든배라는 곡이었거든요. 그게 히트가 된 거지.
0: 저도 따라 불렀었으니까요.
1: 그럼요.
0: 예, 제가 제 시대에 지금 정말 우상이었던 분을 오늘 만나는 거잖아요.
2: 그러면 당시 인기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1: 이제
0: 아유, 뭐, 여자들이 홍보난로 딴이었죠, 뭐.
1: 그러니까 지가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많이 오는 연령대가 바로 17살에서 19살 그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여고생들. 여고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예, 엄청난 그
0: 미어 터졌어요, 진짜.
1: 말도 못했어요. 예.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표를 파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뭐 예매가 없었잖아요.
0: 예. 그
1: 선착순인데 예. 그때 쫙 되게 되면 여고생들 그 책가방 있잖아요.
0: 예.
1: 가방을 쫙
0: 세워놓는 거죠.
1: 그게
0: 예.
1: 엄청난 그런 그 이 인기를 키보이스가 누렸던 그 젊은 시절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참 잊지 못할 그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인기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이제 이 부산에서 네. 큰 행사가 있었더랬어요. 부산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키보이스를 그쪽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저 이 기획사에서 지금 말하자면 기획사죠. 에이전시에서 키보이스를 만약에 초청을 해가려면은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차나 트럭이나 버스로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전세를 내라.
0: 우와.
1: 그렇게 하려면 보내고
0: 해라.
1: 안 그러면
0: 예.
1: 그러니까 그것에 진짜 그 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키보이스가 악기 다 싣고 그걸 타고 이제 부산에 갔죠. 부산 거의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 탁 내리니까는 그. 프랭카드가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드디어 부산에 오다 해가지고서는 프랭카드 들고 막 그냥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막 그냥 나오는 난리치고 막 이 브라스 밴드까지 나오고 이거 저 무게차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차 했잖아요. 집 그거 쫙 돼가지고 이제 다섯 대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랩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그거 한 대씩 이제 타고서 시가행진 했잖아요. 예.
0: 시가행진을 했어요. 왜 그 시가행진 하는 건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 그 당시에
0: 여기다가 이렇게
1: 그렇죠. 스포츠맨들이 예, 이런 거죠. 예. 대단했었더랬죠? 엄청나요.
0: 그러면 이제 제일 그러는 게 이제 돈도 있지만 여자들이 엄청 따라다니, 여성 팬들이 뭐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잖아요.
1: 그건 뭐, 그건 어떻게 그건, 표현을, 이제 말로.
0: 말로.
1: 어,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0: 또 다르잖아요. 네,
1: 그때 그 인기야말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그 팬들이 여고생들 또 여자 대학생들도 많았고. 어, 그 진짜. 옛말이요.
0: 그렇게 많은 여성 팬들을 물리치고 딱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 어,
2: 고민이 많으셨.
0: 아유. 근데 머리 빠지신 거죠? 고민하셔가지고.
1: 그게 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이 우리 키보이스가
0: 예.
1: 그 주간에 그 이 무교동에 있는
0: 예.
1: 쇼 보면서 이제 예. 그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극장 식당인데 거기가 그때 낮에는 그게 음악 저기 저
0: 아,
1: 음악 감상실이야.
0: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키보이스가 낮에 거기서 라이브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해요.
0: 어머머머.
1: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이 온 그 이 손님들이
0: 네.
1: 온 팬들이 거기서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사게 되면은
0: 하고?
1: 거기서 이제 음료수 예, 술은 안 팔고 음료수만 이렇게 해서 그걸 마시면서 이제 그 음악 우리 키보이스 하는 거를 이제 감상하라고 하는
0: 네,
1: 그런,
0: 네.
1: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0: 그때. 우와.
1: 그때 거기에 오던 팬 중에서 이제 그 한 명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한 거죠.
0: 네.
1: 제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예, 제가 이제 좀 사귀다가
0: 예.
1: 제가 프로포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결혼식은 이제 나중에 했어요.
2: 예. 예.
1: 저는 그때도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0: 옛날에는 총각 가수가 연애를 하거나 스캔들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쉬쉬하면서 연애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아,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살았다니까. 아,
2: 예.
1: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0: 다
1: 그 당시만
0: 많이 그랬었죠.
1: 많이 예, 이걸 다들 예. 우리 선배님들도.
0: 예.
2: 근데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교회도 다니셨고 부유교원에서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데뷔하시고 인기가 높아지시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계속 하셨어요?
1: 안 했어요. 이게 예, 네, 그러니까는 예, 어렸을 때 그때 그 청계천 다리밑에서
2: 예, 예, 예.
1: 그때 그 이 천막교회하고 그다음에 고아원에서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있고 뭐 그렇죠
2: 예,
1: 뭐
2: 예.
1: 그 신앙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0: 예, 예.
1: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그 안 하게 되면은.
0: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1: 아, 쫓겨나야 되니까
0: 예, 예, 예, 예.
1: 그런데 이제 예, 내가 나와서 그러고 이제 그 사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는
2: 예, 예, 예.
1: 잊어버린 거죠.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 진짜 생각지도 않게
2: 예.
1: 예, 뜻밖의 일이 저한테
0: 뭐가요?
1: 다가온 거죠.
2: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계기가 있었구나.
1: 그렇죠.
0: 어떤 일이었어요?
1: 그때 뭐 좌우지간 뭐 이제 가수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 최고 인기를 예, 늘 그때였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러다 제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0: 왜요?
1: 그게 폐결핵 말기였어요.
0: 아~
1: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내가 그 폐결핵인 줄 몰랐죠.
0: 어머.
1: 그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너무 일을 많이
0: 하니까
1: 너무 그때는 뭐 방송이다 공연이다 뭐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요 뭐가 해요.
0: 일에 끌려다니셨다.
1: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우리가 또 내가 또 그 이 그룹 사운드도 같이 또 그때 또 예, 했을 때니까 예, 예. 키브라더스 해가지고
0: 예.
1: 그러니까 그 뭐 밤에는 밤새고 하죠 또
2: 예, 예, 예, 예.
1: 클럽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딱 진찰해 보니까 폐결핵 말기라는 거야. 폐결핵 말기인데 그때 가장 참 실망스러웠던 거는 1년 이 상태로서는 1년 이상을 생존하기가 어렵다. 예, 예. 예. 지금은 뭐 참 이 대한민국이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발달돼서 참 뭐 세계에 참 열성고락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참 그런 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 말기 하게 되면은 거의 열에 아홉은 죽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병원에 갔더니 도저히 뭐 그 당시 의술로서는 너무 이제 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예, 이게 되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동생의 권유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왜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거머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근데 막 그때 너무너무 제가 참 정말 원망스럽고 그때도 원망스럽고 막 근데 왜 이렇게 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인기 끌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0: 어? 이제 살만한데
1: 이제 지금 살만한데 여기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예 그때 내가 그 나이 그 40이 채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망과 뭐 이 분함과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0: 말도 다 표현 못하죠
1: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달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억제를 못하고 그때 그냥 막 그냥 가득이나 그 안 좋은 데다 맨날 그냥 땀 소주만 마시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마시고 완전 자포자기 한 거. 자포자기 한 거. 어째 이리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자포자기 한 거. 예, 근데 그때 지 동생하고 지 집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를 지민 포함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고 그때 우리 돌아가신 곽규석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 이 하영조 목사님도 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아,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주님 앞에 제가 이제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제가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대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2: 서원기도 참네. 서원기도.
1: 서원기도로 한 거죠. 예,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
3: 그랬는데?
1: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그렇게 해서 세상 무술로서는 그 당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3: 보통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아휴 이제 살았으니까 여보 이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해서 돈 받는 장로로 삽시다 하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그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많이 오케이 하고 따라가 주셨나요? 아니다. 이 길로 그냥 가야 된다. 이 반대도 있었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2: 근데 고침 받으신 다음에
1: 그게 네.
3: 그래도
1: 그게 연결이 그때 내가 예? 77년도에 그렇게 쓰러져가지고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 이 동생이 예. 그해 말인가 가서 저 다시 또 또 파격을 받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생도 이제 좀 두 번씩이나 그랬던 예. 아픔을 겪고 나니까 참 힘들어 할 텐데 예.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제가 좀 기도밖에 동생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지 나라에서 이제 그 이 국제 가요제가
3: 예, 예.
1: 열리게 됐어요.
3: 예.
1: 그게 마침 그때 79년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저한테 그 국제 가요제에 나와달라는 참가해달라는 우리 남매 그런 이제 부탁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지금
3: 힘들어서
1: 힘들한데 우리 그 가요제 나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나가겠어요? 근데 막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생도 힘들어하고 나도 그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회복되었는데 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3: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1: 어떻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동생을 설득하는 그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청을 그쪽에서 이 초대가 왔는데 어떠냐? 내가 지금 곡을 저는 이미 그 이전서부터 1973년 4년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최하는 가요제를 매년마다 나갔었어요. 국내에서 하는 가요제 매년마다 나가는데 이제 국제 가요제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요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곡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할 때 그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생을 제가 설득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곡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동생이 나가서
3: 불러보지 않겠느냐.
1: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은 예, 예.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건 그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그건
3: 꿈도
1: 꾸지 말자. 우리는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예? 거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3: 예.
1: 그러면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때 설득을 했더니 동생이 또 쾌히 그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서울국제가요제 여러분이라는 곡을 만들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어떻든 그때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가요제 나가서 처음으로 그랑프리 대상을
3: 받았었죠.
4: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
5: 서울 송 페스티벌 1979
4: 1979년 대상 대한민국 윤복희
6: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감사드리고 제일 많이 감사드릴 분은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그 순간보다는 되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참 죽고 싶었던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도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그냥 뭐 집사, 장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목사로 사는 거는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왜 목사가 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전혀
0: 하다보니 목사가 그럼요. 되신 거예요?
1: 물론 뭐 내가 무슨 뭐 그 목사가 되겠다고 미리 뭐 내가 뭐 기도하면서 뭐 그거 뭐 콜링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보니.
1: 네, 아닌데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강배동에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같이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 그 우리가 나가서 섬겨줬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랑 우리 동생이 같이 그 이 성가대 찬양대를 이제 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일반 가요는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중음악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찬송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예인 교회 그래도 제가 연예인 교회 초창기 멤버잖아요. 가서 뭐 예배 드릴 때 부르기는 해봤어도 나서서 이렇게 약간 지휘는 안 해봤거든요. 지휘라는 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 클래식 그게 이제 그걸
0: 딱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클래식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딱 그게 이제 그 이 막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 이 음악을 내가 이걸 하려면은 뭔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이 신학을 음악 신학을
0: 하겠다
1: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지금 소천 아시지만 저 우리 한국의 이 찬송가 예, 아주 큰 별이시죠. 그, 구두일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이, 추천해 줘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참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 참 뭐 교단 총회장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참 우리 교회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무사히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내가 또 이렇게 또 세상에 나왔지만서도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웃리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2: 그런데 은퇴하시고 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던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1: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학교, 신학교 시작할 때 정말 일을 단돈 10원 하나 없이 했어요. 10원 하나 없이 하는데 참 그게 거기서부터 기적에 또 기적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 왜 저 이 한국 우리 교회 음악에 또 대가신 그 이 나운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운영. 그분이 그때 그 학교에 합장으로 계셨더랬어요. 그 학교에 제가 이제 부학장으로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이 찬양 신학과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복음성가도 만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내가 그 학교에 나도 그냥 교수로 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 안 했다 그냥 그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걸 학교를 학장으로 맡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제가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오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는 그게 전부 그때그때마다 기적이야. 정말 맨바닥에서
0: 하나님이 하시는 거.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0: 그러면 오늘 왜 평상시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찬송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그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그때 폐교력으로 제가 투병 중일 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갈부 이제 인살리신 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통합찬성 405장이 허매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부르시는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거를 누워서 들으면서 그래서 그 찬성은 그렇죠 그건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우리 저 형제 자매한테는 그 찬성은 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찬성이죠.
2: 그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거든요.
1: 아유 감히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나이가 어떤 분이냐 감히 내가 전 그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아 참 우리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그게 전부 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셨으면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매일 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아니죠. 지금도 저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0: 와요. 그럼 앞으로 계획도 계속 기적의 일만 그렇죠. 남았네요.
1: 매일매일 하루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데까지는 매일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0: 오늘 간증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목사님 그냥 감동입니다.
2: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0: 은혜가 그냥 뚝뚝 넘쳐서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목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2: 네, 사실 목회자로서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0: 그냥
2: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냥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양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0: 저는 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밥그릇을 같이 나눈 분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늘 저희는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게 하나님 저분이 우리 연예계 쪽에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 있는 어른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연예인이셨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그 어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 또 한 가지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폐결핵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셨기에 인생이 바뀌셨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0: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 이 이야기를 빌드업해 보라고 한다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해한 이슈들도 적지 않게 끼어 있고 이게 이야기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오늘 읽은 24장까지 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압 평지에서 펼쳐집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 40년의 끝자락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그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질목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통과해야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문턱에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이 발락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까워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된, 탈출된 유일한 백성, 유일한 사람들. 탈출해놓고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서 대열을 가지고 진군해가는 백성.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모압 땅 근처에 아주 강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최근에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 이유들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그 문턱에서 이 38년 전에, 즉 이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38년 후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를 무너뜨렸고 그 소문이 모압 왕 발락에게 치명적으로 들려졌습니다. 발락은 그런데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더 은밀하게 무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의 힘을 믿었고 저주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그 땅의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불러서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 왕은 이 발락을, 발람 왕이 아니죠. 나도 헷갈리네. 발락 왕은 발람을 세 차례 장소를 이동시켜 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못 보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뷰포인트를 세 군데를 이동하며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뷰포인트입니다. 그걸 보고 제단을 쌓게 하고 발람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 장면이 그 말이 민수기 23장 7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 안에 지난 주일 설교했던 민수기 23장 9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지난주일 말씀은 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에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축복을 하는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 이거 다 보여줬더니 이 겁먹었나 보다. 아마도 이번에는 이 진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 진의 끝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여주고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또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막 공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로 발람이 예언을 하는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 말이 민수기 23장 8절에 14절까지 담겨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는 광야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그 광야의 드넓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이 광야가 드넓은 곳에서 딱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별 볼 일 없게 보이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 부탁받은 저주는 하지 않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민수기 24장 4절부터 9절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걸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축복해주는 말입니다. 세 번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발락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왜 이 본문을 또 하라 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짐작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에서 놓치기 쉬운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반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장소를 세 번이나 옮겨가며 그 장소 옮기기 전에도 이 옥신각신하며 뭐 고관 대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선물을 공세하고 하는데도 안 오다가 와가지고 세 번이나 하면서 눈엣가시 없애려고 위협의 대상을 없애려고 뭔가 모종의 아주 막강한 긴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장황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그 대상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위에서 뭔 일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만나를 줍고 아이들은 뛰놉니다. 못 보는 산 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산 아래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사건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정작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발락의 음모를 막으려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3자인 청자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야 긴장감이 이게 모르는데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막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를 막아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악한 계획을 꺾어주셨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경험이 축적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도 우리의 뷰포인트는 앵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모릅니다. 등 뒤에서는 아예 모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 태어날 때 그 순간 나 알아, 나 봤어. 한 분 혹시 계세요? 나 그거 나 진짜로 그거 아주 생생히 기억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팩트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못 봤는데 그 엄마가 산고에 잉태하는 그 뼈가 으스러진 고통을 통해서 나는 태어났고 오늘 실존의 존재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엄마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생 합니다.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파를 썰고 생선을 다듬고 뭐 당근을 썰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매 끼니 다 봤어. 눈 떠보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고 눈 떠보니까 태어나져 있고 눈 떠보니까 어느새 나는 자라고 있었고 눈 떠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과 모르는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봤습니까? 우린 쉽게 착각합니다. 마치 스스로 큰 것처럼 내 노력이 투여된 만큼 난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애쓴 손길들이 무수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줬던 헌신과 사랑이 무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케이션도 이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피곤할 텐데도 이민 생활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도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순간을 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순간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꼬박꼬박 타박타박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졸지 않는 것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졸지 않는 걸 보려면 다윗은 24시간 365일 앉아야 됩니다. 분명히 못 봤을 겁니다. 일종의 각성이고 깨달음입니다. 나중 생각해보니 아 내가 도망쳤을 때도 내가 그 숨었을 때도 내가 막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내가 두려워했을 때에도 내가 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다윗은 각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인생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나를 설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발락의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람을 그냥 왔지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뻔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체가 뭔지, 사랑이 실제 어떤 건지, 사랑으로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사랑, 사랑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심층부에 있는 정체가 뭔지, 사랑의 파괴는 파괴력은 뭔지, 사랑의 위대함은 어떤 건지, 우리는 구원받고도 나를 끄집어 살려냈는데도,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은혜 덕에 사는데 내 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걸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주가 내게 임할지 모를 산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 위기는, 진짜 위기는 그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저주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저주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이 내 안에 저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넌 안 돼. 넌 필요 없어. 넌 자격미달이야. 너 부족하잖아. 처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처럼 타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게 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결국 발락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저주를 내 마음의 언어로, 랭귀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 숱한 세월 동안 이끌어 경험하게 했습니다.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주 자신을 노예처럼 여겼습니다. 끄떡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그리워했고 자신들을 메뚜기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했는데 저주의 기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메커니즘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요즘 이메일로 스팸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이걸 걸러야 되는데 이게 혼동될 때도 많습니다.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즉시 클릭하십시오. 나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믿고 클릭하는 순간 이건 파장이 큽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끝났어. 넌 쓸모없어.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게 안 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생각합니다. 숱한 다양한 스팸 메시지가 내 영혼에 침투해 옵니다. 배달됩니다.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클릭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 하면 마음의 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이 붙인 딱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곳에서도 너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난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저주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말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너는 축복의 백성이다. 너는 독특한 백성이다. 너는 원오브댐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발람 이야기의 핵심은 저주의 성패가 아닙니다. 사람 독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진짜 저주할까 발람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 포인트일 텐데. 실제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연출은 그 저주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저주의 성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실존에 닥쳐오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민수기 24장 9절에 나오는 이 복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을 받았을 때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 거 뺏어서 내가 수치 맞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넌 나 때문에 덕보고 넌 나 때문에 수지 맞을 거야. 아브라함도 모든 열방들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나를 축복을 받게 하신 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가장 극단적인 처절한 저주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가장 극악무도하게 저주했던 게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저주는 구원이 되었고 피는 용서가 되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저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저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새로운 의미로 바꿉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증오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상처의 연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hacer el que también.

0: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멈추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
1: 지금까지 뉴욕 우리 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안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의

국제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란, 중국, 북한 문제에서 강경 노선을 펼쳐온 외교 안보 매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동맹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렇게 7, 80대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가운데 고령 정치인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세대교체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미국과의 군사 충돌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선박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폐쇄 선언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흔들리며 아시아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전 인텔 CEO 팻 겔싱어가 AI 수요는 여전히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며 유일한 제약은 전력과 에너지 공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AI 투자에 더 신중해지고 있지만 수요 자체는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픈 AI와 메타, XAI가 잇따라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내놓으며 기업용 AI 시장의 가성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시장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AI 기업 주식의 절반을 국부펀드에 편입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확산으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AI 산업의 성과를 사회 전체에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던 초당적 주택공급 확대법이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효됐습니다. 투표 관련 법안 처리를 우선 요구하며 서명을 보류한 게 공화당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쿠바 내 정보 활동을 문제 삼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연쇄적인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지난달 마련된 양국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12일 이란의 상선 공격을 비난하며 호르무즈 해협 연안을 넘어 이란의 서부와 중부까지 때리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걸프 지역 내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폐쇄 선언과 미국의 자유항행 방침이 충돌하면서 해상 운송 재개와 안정화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시호를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 공습을 재개했고 이틀 연속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총 나흘에 걸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후 공습을 종료했다는 성명에서 전투기와 해군 함정, 일회용 공격용 드론,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투입된 일회용 공격용 해상 드론을 동원해 이란군의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및 드론 전력을 타격하고 소형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해상 통로이며 이란은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공격 발표 이후 이란 남부 시르크 지역과 주요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데이르, 에너지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부쉐르와 아살루에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의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과 멀리 떨어진 중부와 서부 지역까지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서남부 도시 아흐바즈의 한 당국자는 시내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중부 혼다부에서도 별도의 미군 공격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만 북단에 위치한 후제스탄주의 부지사는 아흐바즈 외에도 오미디에, 마흐샤르, 베바한, 데즈풀, 안디메슈크, 아바단 등 주내 여러 도시가 공격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이 같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 5월 이후 처음으로 공격 대상이 됐고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한 직후에 공격받았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는 이날 영공으로 날아드는 이란 미사일 방공망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단은 이날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요르단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와 미사일 저장고, 바레인 미군 제5함대 거점인 주페르 해군기지와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 오만 내 미군 레이더 등 감시자산,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 아흐메드 알제베르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 통행을 위해 호르무즈를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해협에서 자행되는 미국 침략군의 모든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개입이 계속된다면 걸프 영내 석유, 가스 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선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하고 자국이 출범시킨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최근 미군 병력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봉쇄 주장을 일축하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해협은 국제수로를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NBC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상업 운송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미군과 협조 아래 최근 24시간 동안 약 20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별도의 미군 조율 없이 통항한 선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6척입니다. 이는 최근 5주 사이 최저 통행량입니다. 이란은 충돌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해협의 통제권이 이란 당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이런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서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지난 수개월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부는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걸프국들을 불법적 전쟁의 공범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곳들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휴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위해 60일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그 시한이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공격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휴전은 사실상 무너졌고 종전 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세계 원유와 LNG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핵심 에너지 운송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정세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의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재발할 경우 해당 지역과 세계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사무실은 12일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짧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생인 그레이엄 의원은 1994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2년 상원의원 당선 후 20년 넘게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해온 공화당 중진입니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5선 도전에 나선 상태였으며 공화당 강세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였습니다.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란을 고립시키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상원 입성 후에도 이란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란 군사 대응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온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2년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10차례나 방문했습니다. 그는 별세하기 직전에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현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백악관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2017년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같은 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초강경 매파로 평가받으며 의회의 대중국 경제 외교적 제재 행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일례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제재 움직임을 차별로 간주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에 맞선 한미 공조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자 측근으로 꼽혔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두 사람이 경쟁자로 맞섰지만 이후 가까운 정치적 동맹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 별세 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과 상원 의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언제나 일하고 있었고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였다. 린지가 정말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위대한 친구 중 한 명을 잃었다. 미국은 위대한 애국자를 잃었고 나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로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2석으로 줄게 됩니다. 기존 상원 구도는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친 야당 47석이었습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가 후임자를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0: 현재 미 정치권의 고령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70대와 80대 의원들이 의회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령 정치인의 건강과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세대 교체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요양원, 미 연방 상원을 농담 섞어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70대는 물론 80대인 상원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국민들이라면 현역으로 일하기 어려운 나이지만 상원을 비롯해 의회로 가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71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의원들의 고령화 문제가 새삼 환기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상원 의원들 가운데 특별히 나이가 많은 축이 아닙니다.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원 의원의 평균 연령은 66세입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동갑이거나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하지만 70대 현직 상원 의원이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고령 의원들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척 그레실리 의원 역시 92세로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과 하원 의장에 이어 승계 서열 3위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강성 진보의 아이콘이 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84세입니다.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80대 의원이 7명입니다. 하원과 상원을 합치면 거의 4분의 1이 70대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너무 고령화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최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이 장기 입원하면서 이미 불거진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최장수 상원 1인자였던 맥코넬 의원은 84세로 지난달 중순 뚜렷한 설명 없이 입원했습니다. 온갖 억측이 쏟아지면서 상원 공화 지도부는 최근 맥코넬 의원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며 사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맥코넬 의원이 왜 입원했는지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70대와 80대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은퇴하는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평균 은퇴 연령으로 볼 때 미국의 남성은 64세, 여성의 경우는 62세에 은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엘은 의원들이 75세가 되면 스스로 워싱턴 DC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세 넘어서까지 상원 의원직을 유지한 선례를 생각하면 지금의 70대에서 80대 상원 의원들로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스트롬 서몬드는 현직 상원 의원으로 100세 생일을 맞았다가 이듬해인 200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몬드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상원 의원직을 메운 인물이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고령화에 따른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임 시 82세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으로 임기 내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준 채 퇴장하면서 단임 대통령으로 남았으며 그런 바이든을 맹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을 추모하면서 18일 저녁까지 조기를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12일 저녁 경찰에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독립조사기구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메릴랜드 주 게이더스버그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12일 저녁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직전 로스트 나이프 로드 9006번지에 위치한 몽고메리 빌리지 플라자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권총에 탄환을 장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남성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남성이 경찰관들이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남성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직후 경찰관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 소방구조대가 치료를 이어받았지만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이나 주변 시민 등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는 권총 한 정도 회수됐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메릴랜드 주법에 따라 경찰이 연루된 치명적 사건을 전담하는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실 독립조사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격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휴직 조치됐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의 코디 필즈 경감은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가족들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 총격 사건인 만큼 당시 남성의 구체적인 행동과 경찰의 무력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마이크 왈츠 주 UN 미국 대사는 12일 쿠바 정권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왈츠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미군 기지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쿠바 정권은 자국민들에게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 본토 앞마당인 쿠바에 정보기관 거점을 비롯해 신호정보 수집 거점, 군 장교들을 여전히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베네수엘라에는 더는 남아있지 않고 중미 남부 지역에서도 사라졌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전 행정부 시절에는 파나마 운하에까지 이들이 세력을 확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제 봉쇄를 포함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쿠바의 주요 원유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대쿠바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또 혁명 지도자인 고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과거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는 등 쿠바 지도자를 겨냥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크로비오 국무부 장관도 전날 쿠바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쿠바의 공산주의 지배자들은 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해외로 빼돌리며 자신들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계속 미국의 적들과 손잡은 채 미 본토에서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적대적인 외국 군사, 정보, 테러 및 각종 작전 활동을 수용하고 미국 내 위험한 전복 세력 및 테러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쿠바 정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11일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뉴욕타임즈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공급확대법의 서명을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하며 미뤘으나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효됐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회기 중이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된 지 일요일을 제외한 열흘 후에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회에 반송할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주택공급확대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했을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법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주택공급확대법은 주택건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치솟는 주거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공화양당이 모처럼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법안 서명식을 앞두고 세이브 법안, 즉 투표 자격 보호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서명을 돌연 보류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주택법안이 대통령 서명 없이도 법으로 제정됐지만 서명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그와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무난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따뜻한 햇살이 비추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낮에는 다소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한층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90도를 웃돌면서 체감온도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삶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4: 703-354-1950 703-354-1950
3: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시앤더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시앤더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3: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8: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8: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세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12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보다 157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상자 16,740명과 구조된 인원 6,462명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856개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이 가운데 190채가 완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 규모만 6,700톤에 이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진 공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지진 이후 여진만 1,222회 발생했으며 특히 11일 밤 11시 2분께는 규모 3.6의 지진이 라과디아주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라과디아주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6만 5천 명이 복구와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기반시설 붕괴로 인해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프랑스와 맞붙을 스페인 전 총리가 프랑스인이 없는 프랑스 팀이라는 발언을 해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후이 전 스페인 총리는 최근 현지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스페인의 준결승 진출을 축하하면서 상대팀인 프랑스 대표팀에 대한 평가도 내렸습니다. 그는 우선 프랑스는 두 차례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월드컵에서도 모든 경기에서 이겼으며 현재 FIFA 랭킹 1위라고 프랑스의 전력을 높이셨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는 선수단의 수준 역시 매우 높다면서 게다가 프랑스인 없이도 모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호이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프랑스 대표팀에 흑인과 이민자 가정 출신 선수가 많다는 점을 빗댄 것으로 해석돼 인종적인 편견을 담은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준결승전은 텍사스 댈러스에서 14일 오후 3시에 펼쳐지며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1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제9호 태풍 바비의 상륙과 폭우로 중국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항공편과 고속철도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교통에 차질이 빚어졌고 태풍의 영향권에 든 대만에서도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를 강타한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태풍 바비까지 중국 동부에 상륙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저장성 기상 당국을 인용해 태풍 바비가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저장성 위환시에 처음 상륙했으며 최대 풍속은 시속 144km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상륙 직전에 중국에서 최소 2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저장성 당국은 약 172만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13일 국제유가가 4%대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6분 기준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26% 오른 배럴당 79.25달러에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34% 급등한 74.51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일 배럴당 76.01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사흘 만에 3달러 넘게 뛰었습니다. 이달 들어 원유는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공급 확대 기대가 커지며 나타났던 하락분 일부를 되돌린 겁니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표적 수십 곳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맞서 요르단과 카타르 등 미 동맹국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이란은 해협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거의 전무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현물금은 온스당 4056.47달러로 1.54% 내렸고 은은 2.78% 하락한 58.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101.10으로 0.14% 올라 지난달 24일 기록한 1년 내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날 오후 전 거래일 대비 2.34% 내린 66,952.59에 거래됐습니다. CSI 300 지수도 1.97%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100 미니 선물도 각각 0.4에서 1.4% 내림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의 하락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뉴욕타임스 기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건강검진과 인지능력 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한 반면 해당 기자는 백악관의 건강정보 공개가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뉴욕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먼을 맹비난하면서 손해배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맥옷 해거먼은 10년간 나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일삼으며 생계를 이어왔다며 실패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한 우리의 수십억 달러짜리 소송이 법정에 가게 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기 하버먼이라는 기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맥옷 해거먼이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맥옷은 구덩이라는 뜻이고 해거먼은 마녀 또는 노파를 뜻하는 해그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해거먼 기자는 MS 나우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일본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잘못 말한 예를 들며 신체적, 인지적인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버먼 기자는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트럼프의 건강 문제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그들은 정보를 점점 더 적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방금 국립군의료센터인 월터 리드에서 완벽하게 신체 검사를 마쳤으며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한 번의 인지능력 검사를 요청했는데 이를 3번이나 요청했던 대통령은 내가 유일하고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반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에서 맥옷과 그의 하수인 조너선 스완을 포함해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역공했습니다. 스완은 하버먼과 함께 정권 교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에서도 지루하고 가짜뉴스가 90%라고 비난했습니다. 스완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때 언제든 카메라 앞에서 또 다른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적었으며 아마존 이달의 베스트셀러 상위 20위 스크린샷을 함께 올렸습니다. 공개한 순위에서 이 책은 7월 5일 주간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의 경제 침체 확률이 지난해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낮아졌다고 보면서도 이란과의 전쟁 탓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자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일에서 7일 이코노미스트 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추산한 향후 12개월 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평균 25%로 지난 4월 조사 당시 추정치 33%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2025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 2.1%로 2%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월 조사 당시 전문가들은 2.0%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교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응답자들은 올해 연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4%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월 설문조사 때의 3.2%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수립 시 주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3.2%로 역시 4월 전망의 2.9%보다 상향됐습니다. 목표 수준인 2%를 지속해서 웃돌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난 5월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응한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은 15%에 그쳤으며 다수는 연준이 연말까지 현 3.5에서 3.75%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인공지능이 알츠하이머나 암과 같은 질병 치료제도 획기적으로 빨리 만들어줄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이 질문에 대해 월가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하는 건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가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연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하고 있지만 인간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아직 경제적 이익으로 되돌아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연구실에서 AI가 이미 단백질 구조 예측, 잠재적 약물 표적 식별, 수백만 개의 분자 가상 스크리닝 등을 통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에서는 연구자들이 주로 수작업으로 약물 표적을 선정해 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질병이 어느 단백질과 관련이 있을지 판단하고 그 가설을 실험실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검증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AI는 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에서 전산 생물학자로 일하는 아비브 레게브는 루프형 연구실을 만들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유망한 표적과 분자를 예측하면 연구원들이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 모델에 입력해 다음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레게브는 이 연구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개발 연구자들보다 더 똑똑한 건 아니지만 AI는 관련 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코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디어를 인간에게 유효한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신약 후보 물질 중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는 건 10%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수년간의 연구와 수십억 달러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칩 성능의 기하급수적 향상을 말할 때 무어의 법칙으로 설명하지만 신약 연구는 이와 정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무어의 법칙을 거꾸로 쓴 이룸의 법칙도 붙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실험실의 배양세포나 실험동물, 컴퓨터 모델은 여전히 복잡한 인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룸의 법칙 용어를 처음 쓴 잭 스캐너는 오늘날의 인체 생물학적 데이터로 AI를 훈련하는 건 개구리에게 사막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한 뒤 이 엉뚱한 데이터로 복잡한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I의 잠재력을 믿는 이들도 그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엔트로픽의 생명과학 부문 책임자 에릭 카우더러 에이브람스는 AI가 여러 병목 현상을 동시에 해결해 신약의 임상 성공 확률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며, 하지만 AI를 활용한 제약 산업은

부담이 급증하고 저가형 중국산 AI 모델들의 추적이 거세지며 선두주자들이 앞선 성능만 강조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penAI, 메타, SpaceX AI는 지난주 각각 실속형 AI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OpenAI가 내놓은 GPT-5.6은 토큰을 종전보다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SpaceX AI도 그록 4.5 모델을 출시하며 타사의 동급 AI와 비교해 토큰 효율성이 2배에 달한다는 점을 핀촉 포인트로 내세웠습니다. 메타의 새 뮤즈 스파크 1.1 모델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주요 회사들이 코딩,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 생산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빠르게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서 AI 사용료는 기업 재무 구조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됐습니다. 오픈 AI 등 AI 개발사는 통상 토큰에 비례 AI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적용합니다. 동시에 많은 고객사가 AI 도입 경쟁으로 사내 AI 사용량을 대거 늘리는 토큰 매싱에 몰두하면서 AI 비용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H 컴퍼니의 고티아 굴루아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 CEO가 AI 사용료 청구서를 직접 보여줬는데 한 달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OpenAI 등 정상급 AI 개발사들의 가성비 개선은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AI 인프라와 R&D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AI 성능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을 붙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OpenAI는 이와 관련해 가장 크게 바뀐 사례로 꼽힙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경영진이 고도 AI 모델의 우위 덕에 기업 구독료를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공언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샘 올트먼 OpenAI CEO는 최근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모든 기업이 비용 부담과 AI 도입의 실질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기업이 비용 대비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의 핵심 지향점이라고 밝혔습니다. OpenAI는 지난달에는 자사 고객들이 AI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게 돕는 분석 도구를 선보였고 요금 상한을 관리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업용 AI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메타는 처음부터 실속형 AI의 공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일부 AI 개발사의 가격 정책은 극단적으로 비싸며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우린 최고 수준의 AI를 훨씬 더 합리적 비용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가성비 경쟁이 기업용 AI 시장의 강자인 엔트로픽에도 가격이나 압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인 Artificial Analytics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주력 모델인 오퍼스와 페이블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비싼 AI 제품군으로 분류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학생용 옴니 교통카드의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용 옴니카드를 스마트폰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개 공립학교와 차터스쿨로 교육국은 일부 학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디지털화는 기존 실물카드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실물 옴니카드가 계속 제공됩니다. 학생용 옴니카드는 뉴욕시 거주 학생 가운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0.5마일 이상인 경우에 발급되며 버스와 지하철을 1년 365일 하루에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학생용 교통카드 운영을 위해서 매년 MTA에 약 5,05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디지털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가 화재 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미 판매용 대형 SUV 텔룰라이드 약 46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아 미 법인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생산된 2020년형부터 2024년형 텔룰라이드 46만 2,869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앞좌석 전동 시트 조절 장치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전동 시트 손잡이가 충격을 받거나 눌리는 과정에서 스위치가 손상될 경우에 시터 모터가 계속 작동해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아는 지난해에도 같은 모델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조수석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모터가 녹았다는 신고가 약 18건 추가로 접수되면서 다시 리콜에 나서게 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소유주들에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건물이나 다른 차량과 떨어진 야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리콜 수리는 다음 달 초에 시작되며 차량 소유주들에게 다음 달 13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텔룰라이드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기아의 대표적인 SUV 모델로 미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략 차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의 여름철 무료 문화 명소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우스웨스트 워터프론트에 위치한 더 워프에서 열리는 야외 영화 행사 선셋 시네마입니다. 선셋 시네마는 포토맥 강변을 배경으로 석양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무료 야외 영화 프로그램인데요. 영화관 대신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여름 저녁을 보낼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행사는 노동절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진행되며 장소는 트랜짓 피어입니다. 관람객 입장은 오후 7시부터 가능하며 영화 상영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현장에는 일부 의자가 마련되지만 방문객들은 돗자리나 접이식 의자를 직접 준비해 강변 공간에 자리 잡고 영화를 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야외 행사인 만큼 비가 오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턴 DC는 이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문화 행사를 통해 도시 곳곳을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비용에 보다 조심스러워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AI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고 경제방송 CNBC가 12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팻 겔싱어 전 인텔 CEO를 비롯해 AI 인프라 업계 경영진들이 지난주 자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기술기업 전문 벤처캐피털 플레이그라운드 글로벌의 CEO인 겔싱어는 AI 수요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공급이 유일한 실질적인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관련 스타트업들에 임대하는 신흥 네오 클라우드 기업 네비오스의 최고 매출 책임자 마크 보로디츠키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으며 이는 이미 얼마 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인 바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남는 AI 컴퓨팅 용량을 임대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역시 올해부터 초과 용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컴퓨팅 자원의 과잉 공급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AI 칩 제조사 세레브라스 시스템즈의 앤드류 펠르만 CEO는 잉여 용량을 임대하는 메타와 XAI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업계 전체적으로 연산 자원 수요가 공급 가능한 용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도 부족한 상황이고 업계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투입되는 많은 요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받은 한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도 반도체 수요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윤 리벨리온 CEO는 AI 인프라 구축 모멘텀은 여전히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와 XAI의 컴퓨팅 파워 임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인프라에 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광학 및 포토닉스 제조업체인 루멘텀은 향후 5년간 생산할 제품까지 모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루멘텀의 마이클 헐스턴 CEO는 현재 5년 후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멘텀의 주가는 지난 1년간 약 7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인사들도 과거에는 AI 기업들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AI 도구 사용을 늘리는 데 집중했지만 지금은 AI 지출이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봤습니다. 네비우스의 보로디츠키 매출 책임자는 이제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들이 AI 예산을 삭감하거나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AI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밸류 맥싱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전에 토큰을 무제한 쓰는 토큰 맥싱은 기업이 투자 대비 이익을 얻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출을 더 합리화하는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이클에서도 항상 보던 현상이며 이런 합리화가 결국 AI 수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레브라스의 펠드만 CEO는 미래에는 최첨단 AI 모델은 더 복잡한 작업에 다른 모델은 나머지 작업에 쓰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동네 상점 가는데 큰 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프로 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의 비공개 결혼식을 위해 스위프트 측이 16만 달러 이상을 뉴욕시에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AP통신은 지난 10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위프트는 결혼식 행사와 행사 대응을 위해 16만 달러 이상을 허가 비용으로 지불했다며 허가는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에 확정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지난 3일 뉴욕 한복판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결혼식 외에도 전날 리허설 디너,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파티 등으로 사흘 가까이 인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현장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날 만단이 시장에게도 경찰의 초과 수당을 스위프트가 지불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허가 비용을 밝힌 것입니다. 뉴욕시에 지불한 돈은 결혼식 총 비용 가운데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브스는 결혼식 비용이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연예 매체 페이지 6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3천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웨딩 기업 더 노트 월드와이드의 에스터 리는 페이지 6에 장식과 꽃에만 최소 500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고 총 비용은 2천만에서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하객을 부른 만큼 이들을 위한 케이터링과 관리 비용이 250만에서 300만 달러, 의상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은 200만 달러가 소요됐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결혼정보업체 브라이드북닷컴도 이 결혼식의 비용이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사이일 것이라며 전 세계 결혼식 평균 비용의 거의 1,000배라고 언급했습니다. 결혼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하객들의 일부 증언을 통해서만 세부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K-Radio 성룡화입니다.
0: 중국 정부가 새로운 광업 투자 회사를 출범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구리 등 주요 광물 분야에서 중국 지배력을 줄이고자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해외 자원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된 광양 국제투자사는 자국 광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법률 준수, 위험 관리, 시장 분석 등의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를 맡습니다. 또 이들 광산 기업의 지분 매입도 해당합니다. 광야는 경제기획 총괄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공급망 강화 정책의 일부로 추진됐습니다. 광야의 설립을 위해 중국 당국은 해외 광물 자산 거래를 표준화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자국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향후 국외 광산 프로젝트에서 의무적으로 광양과 협업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정부 차원의 평가를 위해 자국 기업들이 광양 측과 적극적으로 사업 방안을 협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을 보면 광양은 지난 2월부터 채용 공고를 통해 인력을 늘리고 조직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처를 중국이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과거 중국 기업들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의 광산 자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서구 경쟁사를 크게 압도하는 진출 실적을 보였지만 최근 미국 유럽과의 긴장과 자원 민주주의의 강화 등 요인이 맞물리며 여건이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 베인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 광산업 분야 해외 인수 합병에 투입한 자금은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리, 철광석, 금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이 중국의 광물 자원 무기화에 맞서 적극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중국 측의 이런 공격적인 확장은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DR 콩고와 협정을 맺고 구리, 코발트, 리튬, 탄탈룸 매장량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는 등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과 공급망 동맹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도 미국의 행보를 주시하며 대중국 견제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 민족주의 등의 영향으로 광물 생산국의 요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DR 콩고는 지난해 코발트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짐바브웨는 리튬 정광 수출 금지 조처를 피하려면 자국 정제시설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무난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따뜻한 햇살이 비추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낮에는 다소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한층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90도를 웃돌면서 체감온도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7: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여러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까지 잇따라 공격하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이란이 12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자 이란 역시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이날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인근 국가들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계속된 이란 남부 공격에 대응해 이란 정규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함께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은 미군이 추가적인 행동을 한다면 더 가혹한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의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지휘 통제소와 MQ-9 드론 격납고를 탄도미사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 1개와 탄약고, 레이더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으며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해군 함대 사령부의 통신과 레이더 시설도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 국영방송도 이란발 미사일 3발이 자국 영토에 떨어지며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쿠웨이트군은 영국 내에서 발생한 적대적인 공중 표적에 대응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카타르군은 성명을 통해 자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만 국영통신 역시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오만 북동부 지역에서 드론 공격이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망을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격 범위를 대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군과 국지적인 충돌이 불거질 때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아크라미 니아 준장은 미군은 종전 양해각서 조항을 지켜야만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체계를 굳히려는 미국의 간섭은 안보를 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국민의 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우리의 표적 목록은 계속 갱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불법적인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이동한 선박 한 척에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중동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시호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측의 공격으로 해당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민간선원 한 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외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미군과의 공습을 주고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전반적인 기업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업계 해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민 대다수가 인공지능 공공펀드를 통해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업 베라사이트가 미국 성인 1,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초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기업들이 주식 50%를 공공펀드에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한 상원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력 지지한다가 21%, 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4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2%였습니다. 강력 반대가 12%, 어느 정도 반대한다가 2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베라사이트의 벤저민 래프 CEO는 대중의 눈에 AI 공공펀드는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더 넓은 사회로 다시 분배하는 도구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AI 국부 펀드법을 발의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은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혜택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미국 내 빅테크들의 해고 증가는 많은 근로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조지프 브릭스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전환기인 10년 동안 전체 노동력의 9% 이상인 약 1,5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브릭스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다른 중대한 기술 변화 시기에 목격했던 자동화 및 재배치 충격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릭스는 하지만 AI가 기존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해 이러한 손실이 일시적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윈드폴 트러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부 펀드가 자본 집약적인 AI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AI 개발을 주도할 수 있고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AI가 주도하는 경제적 이득의 일부를 국고로 회수할 수 있다고 CNBC는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부 펀드는 공익과 AI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윈드폴 트러스트는 재정적 책무와 전략적 책무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가장 훌륭한 재정적 투자가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AI 기업일 때 이 두 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유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투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0: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연쇄적인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지난달 마련된 양국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12일 이란의 상선 공격을 비난하며 호르무즈 해협 연안을 넘어 이란의 서부와 중부까지 때리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걸프 지역 내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폐쇄 선언과 미국의 자유항행 방침이 충돌하면서 해상 운송 재개와 안정화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지호를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 공습을 재개했고 이틀 연속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총 나흘에 걸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후 공습을 종료했다는 성명에서 전투기와 해군 함정, 일회용 공격용 드론,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투입된 일회용 공격용 해상 드론을 동원해 이란군의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및 드론 전력을 타격하고 소형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해상 통로이며 이란은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공격 발표 이후 이란 남부 시르크 지역과 주요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데이르, 에너지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부쉐르와 아살루에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의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과 멀리 떨어진 중부와 서부 지역까지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서남부 도시 아흐바즈의 한 당국자는 시내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중부 혼다부에서도 별도의 미군 공격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만 북단에 위치한 후제스탄주의 부지사는 아흐바즈 외에도 오미디에, 마흐샤르, 베바한, 데즈풀, 안디메슈크, 아바단 등 주내 여러 도시가 공격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이 같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 5월 이후 처음으로 공격 대상이 됐고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한 직후에 공격받았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는 이날 영공으로 날아드는 이란 미사일 방공망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단은 이날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요르단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와 미사일 저장고, 바레인 미군 제5함대 거점인 주페르 해군기지와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 오만 내 미군 레이더 등 감시자산,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 아흐메드 알제베르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선박 통행을 위해 호르무즈를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해협에서 자행되는 미국 침략군의 모든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개입이 계속된다면 걸프 영내의 석유, 가스 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선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하고 자국이 출범시킨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최근 미군 병력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봉쇄 주장을 일축하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해협은 국제 수로를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NBC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상업 운송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미군과 협조 아래 최근 24시간 동안 약 20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별도의 미군 조율 없이 통항한 선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6척입니다. 이는 최근 5주 사이 최저 통행량입니다. 이란은 충돌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해협의 통제권이 이란 당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12일 쿠바 정권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왈츠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미군 기지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쿠바 정권은 자국민들에게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 본토 앞마당인 쿠바에 정보기관 거점을 비롯해 신호정보 수집 거점, 군 장교들을 여전히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베네수엘라에는 더는 남아있지 않고 중미 남부 지역에서도 사라졌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전 행정부 시절에는 파나마 운하에까지 이들이 세력을 확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제 봉쇄를 포함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쿠바의 주요 원유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대쿠바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또 혁명 지도자인 고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과거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는 등 쿠바 지도자를 겨냥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전날 쿠바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쿠바의 공산주의 지배자들은 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해외로 빼돌리며 자신들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계속 미국의 적들과 손잡은 채 미 본토에서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적대적인 외국 군사, 정보, 테러 및 각종 작전 활동을 수용하고 미국 내 위험한 전복 세력 및 테러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쿠바 정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합병증이 생길까요? 합병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 큰 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임상에서는 눈, 신장, 신경과 같은 미세순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상동맥 같은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더라도 미세혈관, 미세순환이 무너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혈관은 하수관처럼 때가 끼어 막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청소하거나 닦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혈관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등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문제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과 혈증 관리, 이 부분은 반드시 처방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대의학의 핵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은 단순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동맥 경화, 혈관 기능 저하, 미세순환 손상과 미세순환 장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장기가 손상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혈관과 미세순환 상태를 함께 관리하고 장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양한방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방약은 혈당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합의학은 장기 기능과 회복 환경을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당뇨 합병증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의학적 근거가 검증된 과학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통합하여 치료와 회복을 함께 완성하는 이료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 있잖아, 누구 걔. 걔가 말이야, 네 결혼할 때 부자로 얼마 했어? 어? 놓고 이씨 이런 사람도 있고
5: 적게 돼서.
4: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예전에 살인죄 저지르려고 한 2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막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도 25년만 잘 도망다니면 그냥 죄를 못 묻는데 적어도 그 집에 무슨 경사나 안 좋은, 특히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최근에 세바시 관계의 거절? 뭐 이런 주제로, 관계의 정리라는 주제로 또 아주 바이럴을 일으킨 강연 주인공이고요. 또 여러 번 출연하신 분입니다. 조우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가 많이 키워주시고 그래서 세바시 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6: 네, 많이 자라다기보다는 이제 시니어 강연자세요. 시니어 강연자.
4: 초기에 그 이제 경청을 가지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변호사 업을 하면서 되게 좀 많이 알려졌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한테 그 법조 윤리 강의할 때 그걸 틀어준대요.
6: 아, 그렇군요.
4: 그만큼 의뢰인들을 뭐 생각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법조 윤리 강의 시간에 그 세바시를 튼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6: 교육 자료로 사용하려면 세바시에 먼저 연락을 하시고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강연도 굉장히 바이럴 되고 있었는데,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녹화한 걸로 아는데, 관계를 잘 맺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잘 헤어지는 거.
4: 그렇죠. 그때 관계 그 부재가 관계 유통기한이라는 걸로 잡아서, 관계를 사람들이 이제 맺는 것 못지않게 더 힘들어하는 것이 관계가 위기에 빠지고 관계를 끊어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몇 년 정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나빠지는 극단까지 가면은 소송이 발생하는 거죠.
6: 그렇죠.
4: 왜냐하면 소송은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잘 알던 사람끼리, 너무나 잘 알던 사람끼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갖 약점을 다 알아요. 아하. 소송하게 되면 다 나와요, 얘기가.
6: 그게 이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4: 그렇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전에 좋았을 때 했던 못되기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아, 이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고 변질되고 파멸로 가는구나를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래보고 싶었죠.
6: 그래서 강연은 뭐 지난해 나왔고 책이
4: 네.
6: 그렇죠.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4: 예, 예.
6: 책 제목이 되게 뭐랄까요? 뭐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4: 네.
6: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이런 제목은 왜 나오게 된 건가요?
4: 일단 이 제목 자체는 이 책의 컨셉을 잡을 때 뭐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은 많이 있는데 관계를 정리하는 것,
6: 그렇죠.
4: 그다음에 관계를 종결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춘 책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 제목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 책 내용은 작별, 이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6: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맺는
4: 챕터가 크게 네 개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렇게 네 개의 챕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알겠지만 봄은 이제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6: 우리 관계 봄 이렇게
4: 그렇죠, 관계 봄
6: 거죠?
4: 여름은 관계가 좀 성숙할 때. 그다음에 두 사람과 내가 더 끈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가을은 뭔가 관계가 좀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단계. 그다음에 겨울에서 끝나는 것이 겨울 그리고 봄. 이제 뭔가 관계의 유통기한이 다해서 또는 서로 간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헤어지고 정리해야 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봄을 생각하듯 정리해야 된다. 그게 답이더라. 라는 이제 제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6: 관계의 생애 주기와 순환을
4: 네.
6: 사계절로 해서 챕터를 네. 또 나누신 거군요.
4: 그렇습니다.

0: 사람들이 쿨하면서도 또 챙겨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계 고수들 같아요.
1: 빠지지 않는 사람들.
0: 볼링하지 않는.
1: 볼링하지 않는. 예. 리빙하는 사람들.
0: 예예. 예.
1: 저는 그 예전에 변호사님이 세바시 인생 질문 거기서 인맥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주신 적이 있어서 예. 아직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살고 있는데
0: 네.
1: 인맥이 뭐냐? 인맥의 정의가 뭐냐?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뭐 목록 그룹으로 알지만 예. 그게 아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의 그룹이다. 무릎을 제가 탁 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0: 근데 이제 그게 뭐 내가 도와준다 또는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에서 더 큰 개념은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만났지만 어느 순간 일방적이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이 사회생활에 바빠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뭘 생각하는지 와이프가 뭐 외로운지 괴로운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쭉 삶을 한 1년, 2년, 3년 살잖아요. 그럼 관계가 그거 어려워지거든요.
1: 그렇죠.
0: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모든 게 상호적인 거구나. 화초를 키울 때 물을 사흘만 안 주면 이게 시들시들하거든요. 하물며 화초도 그럴 텐데 사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화초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채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런 노력이 없다면 관계는 금방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관계라는 게 델리킷해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1: 우리가 인맥 쌓기가 대부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0: 예.
1: 내가 이익을 볼,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들을 인맥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실은 상호성에 바탕한 거라서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
0: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받는 것에는 되게 익숙해요. 아닌 듯하지만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건 없이 뭔가를 먼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어색해하고
1: 그렇죠.
0: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잘해주는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그게 되게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근데 그게 큰 걸 주는 건 아니지만은 먼저 이렇게 한 번, 두 번 베풀게 되면 그게 흔치가 않으니까 어?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네?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좋은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관계 마일리지 쌓기.
0: 예. 그래서 그럼 뭐 제가 이제 제 책에 쓰는 인심저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안 좋을 때 쓰기 위한 거잖아요. 네. 좀 여유일 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인심저축이라는 게 되게 현명한 일이구나.
1: 인심저축을 잘할 수 있는 뭐 비법이나 노하우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그 경청에 대한 강의를 예전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이 잘 헷갈려 하는 것은 경청을 don't speak라고 많이 이해를 해요.
1: 그렇죠.
0: 말 안 하고 들으면 되지 뭐.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고, 경청은 저 사람의 얘기를 딱 하면,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그 얘기에 맞받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얘기,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 이번에 우리 애가 육군사관학교 입학했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그 얘기에는 그 아줌마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는 거죠. 요즘 뭐 육군사관학교는 옛날보단 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1: 깎아내리기.
0: 괜히. 약간 질투가 좀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럴 바야 차라리 저기 뭐, 국립대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야, 거기 요즘도 장학금 다 나오죠. 아, 그렇죠. 그럼 거기 가려고 그러면 체력도 좋아야 될 텐데, 아니, 아드님이 체력이 좋은 모양이죠. 예. 아, 이거 효자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꺼냈을 때, 우리가 구글 들어가 보면은 구글에서 일단 처음에는 비어 있잖아요. 구글 화면. 근데 딱 치면은 구글이 아, 우리가 검색어를 치면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1: 것들을.
0: 우리도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경청할까 생각하면 딱 집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얘기를 딱 하면 아, 이 사람이

0: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고,
1: 아이고.
0: 거기에 대해서 톡톡톡 사실 이렇게 던져주면 그 사람은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심저축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에 그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말하라. 파토스는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라. 세 번째가 에토스예요. 근데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에토스가 뭐지? 에토스는 그 사람의 매력도, 그 사람의 카리스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말이 좋아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좋으면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1: 맞아요. 그게 에토스죠. 네.
0: 내가 저놈이 싫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됐네, 나 안 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쟤가 좋으면 그냥 뭐 뭔가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끌린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에토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설문을 해볼게요. 인기 투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에토스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 한 번씩 써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표를 모은 다음에 1등에게 제가 상품권을 20만원짜리 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어디 외부 강의 가서. 그러면 놀라운 거는 한두 명에게 표가 집중된다는 거죠.
1: 분명히 에토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0: 그리고 안다는 거지.
1: 사람들이 그걸 안다.
0: 즉, 저 사람은 좋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에토스랑 결이 닿는 그 어떤 속성 같은 걸 다 안다는 거죠. 왠지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신뢰가 가. 난 쟤한테 정이 가. 이제 그게 보면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가 잘나고 내가 말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좀 수더분하지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 힘들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그런 베푸는 사람들이 다 에토스가 높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같이 다 똑똑한 사람들만 많은 시대에서 좀 어리숙하지만은 내가 먼저 베풀고 잘 얘기 들어주고 그 얘기 하세요. 제가 들어주고 박수 쳐줄게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심저축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되게 마음이 와닿았던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신도 중에 한 분이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대학에 수시로 입학했습니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지금 어디 대기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그 밤에 오더라는 거죠. 와서 저기 술 한잔 하시죠. 뭐 이러는 거죠.
1: 목사님 말고.
0: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무색투명하게 좋아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주위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인마 술 한잔 사라. 뭐 이렇게 뭔가 좀 껄쩍지근한 이런 축하의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무색투명하게 축하한 사람이 없다라는
1: 순수하게,
0: 거.
1: 순수하게 같이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0: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 옛날에 본 것 중 이런 말이 누구를 위로하는 건 오히려 쉽대요. 위로하는 거는 내가 조금 위의 입장에서 아 그래 되는데 정말 누구를 투명하게 축하해주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축하가 정말 드문 시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되게 빛나게 하는 거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심저축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 것 같아요.
1: 인심저축 계좌에 자산이 많은 사람.
0: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왜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많아. 그러면은, 아이, 진짜 복도 많다. 주위에 도와준 사람 많네. 근데 그거는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1: 자기가 자축을
0: 그 사람이 원래 잘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잘 나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잘 나갔을 때 어떻게 처신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뭐 내가 잘 나갔는데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 뭐 네가 도와준 거 있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너 그래. 계속 잘 나가다 보자.
1: 보자.
0: 이런 사람들이
1: 보자.
0: 있어요. 거꾸로지잖아요.
1: 너
0: 그럴 줄 알았다. 안 도와줘요.
1: 자, 인심저축도 저축이니까 자산 쌓기니까 우리가 좀 이제사 좀 나이 들어서 아 이제부터 나 인심저축 쌓아야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에토스를 늘리는 뭐 경청이랄지 거기에 맞는 리액션이랄지 이런 걸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늦지 않은 건가요?
0: 제가 봤을 때 진짜 에토스를 기를 수 있는 나이는 네. 40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1: 40?
0: 왜냐하면 그 젊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모든 이 시선이 나한테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나한테 점수 달려 그런지가 보여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심저축을 하는 것은 뭔가 인생 어느 정도 살고 많은 경험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마치 녹찬물이 우러나듯이 저는 그게 그렇죠. 뭔가 한 적어도 한 마흔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1: 오히려 늦을 오히려, 때가 최적기군요.
0: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는 것이 더 잔잔하게 스며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신 책의 제목은 사실 풀네임은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0: 사실 이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책 제목에 대해서 되게 이견이 많았었어요.
1: 이걸 어떤 제목으로 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0: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는 저는 오케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책 제목을 정할 때는 출판사 뜻에 따르자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다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뭐 표지 디자인이나 책 제목은 출판사 뜻에 따르자. 그런데 출판사가 마흔을 꼭 넣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뭐 마흔에 읽는, 50에 읽는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류에 편승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흔을 뺍시다. 근데 마케팅 팀에서 결코 마흔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끄덕끄덕였어요. 끄덕이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좀 써보고 싶어요. 여기서 마흔이라고 하는 게 출판사의 그 어떤 마케팅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1: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것이고
0: 예, 제가 생각하는 마흔은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흔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자님이 논어에서 내 나이 마흔의 불혹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혹이 뭐냐 그러면 혹이라는 게 유혹되다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confused, 뭔가 이게 막 헷갈리고
1: 헷갈리다.
0: 그리고 그게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즉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내가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1: 네. 뜻이군요.
0: 내가 내 나이 마흔이 되니까 그런 경지가 되더라라는 건데 결국 거기서 말하는 마흔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의 마흔에 이룬 경지예요. 공자님이 그 옛날에 마흔에 이루었는데 과연 생물학적 나이 마흔이 아니고 정신적 나이 마흔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나이 마흔은 불혹의 경지가 되는 건데 사람에 대한 판단이 헷갈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혼자 잘해주고 나중에 상처받지 않고 적절히 관계를 갈 수 있는 그 나이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 나이가 50, 60이 됐다 하더라도 그 경지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나는 정신적 나이 마흔이 안된 거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마흔 불혹이라는 경지는 항상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지향점이 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마흔을 읽어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아, 또 시류 얘기를 좀 한번 질문으로 드려보면, 이제 MZ 세대라고 뭐 일컫는 이제 층이 있는데, 뭐 퇴사율도 높고, 뭐 MZ 세대 때문에 뭐 불편하다, 뭐 껄끄럽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관계에서의 껄끄러운 거, 껄끄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 뭐 이런 것 좀 있을까요? 기성세대로서, 대표님으로서.
0: 요즘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들에 대해서 약간 희화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니까 SNL에서
0: 그렇죠. 그래서 MZ 세대는 요래라고 하는 나름대로 또 카테고리를 지어서 대단히 이기적이고 맞아요. 개념도 없고
1: 본인들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런데 그거는 MZ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정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말도 솔직하기 때문에 그게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되게 투명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페이크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오히려 좀 강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관계를 껄끄럽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1: 모든 자기 사람은.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0: 자, MZ, 만약에 MZ가 아니고, 만약에 70대 할아버지다. 70대 할머니다. 그분은 유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공감이 되는데, 우리는 보면 나이가 들면서, 후덕해지고, 유연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내 원래 성격이 점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유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성격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MZ를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즉 뭐 튀르키예에서 몇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다친 그 뉴스를 보지만 내 손가락에 이 가시 박힌 게 더 아픈 게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어떤 뭐 회사에서 간부의 위치에 있고 밑에 있어. 그러면 내가 간부니까 찍어 누르는 그런 식의 발상은 밑에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어렵지만 역지사지. 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또 쟤는 도대체 어떤 성향일까? 우리 요즘 MBTI 되게 많잖아요. 뭐 옛날에는 혈액형이고 지금 MBTI인데 그런 식의 관점이 뭐냐 그러면 알고 싶은 거거든. 쟤는 어떤 어디에 사람이지? 공감을 할까? 뭐에 민감할까? 그걸 알고 싶은 용방들이 그런 툴들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똑같은 MZ세대라 하더라도 진짜 MBTI식으로 말하면 E냐 I냐에 따라서 T냐 F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경청을 하고 경관 바라도 보고 듣고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공략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거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얘는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가를 알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오히려 매니저 역할에 있고 위에 있는데 아니 걔한테 아첨하란 얘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춘다고 얘기할 때 아첨하란 얘기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물론 뭐 월급 받고 있지만 내가 내 보스한테 내 보스를 눈치 보고 아첨하란 얘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멋진 표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논리를 뛰어넘는다.
1: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논리를 뛰어넘는다.
0: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아까 에토스랑 이어지는데 그렇죠. 논리력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아야만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첨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많이 가까워져야 가까워진 상태에서야 바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더라도 충고를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 부장님 나를 좋아해. 그 전제에서 내가 너 진짜 내 동생 같은 애가 말한다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장이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이게 반발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한비자 강의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있어요. 충신과 간신이 있거든요.
1: 충신과 간신의 차이.
0: 자, 너 충신할래 간신할래 그러면 다 충신. 사람들은 충신한다 그러지. 네. 근데 충신은 어떤 건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전하 이렇게 하십시오. 아, 됐다 알았다. 전하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차라리 저에 모으십시오. 막 그래요.
1: 아, 자기 뜻을
0: 관찰하려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그걸 잘 들어주면 좋은데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1: 목을 내라.
0: 야, 제 목체.
1: 아, 그래 그게 놓고, 충신이에요?
0: 그래 놓고 한 20년 뒤에 그때 그놈이 충신이었어. 그 후손들에게 땅을 내려라.
1: 아, 이미 죽고 난 뒤에.
0: 뭐 이렇게 따지면 충신하고 간신 중에 뭐 할래 그러면 아, 충신이 이게 간단치 않거든. 그런데 충신과 간신 사이에 양신이라고 있어요.
1: 양신.
0: 꺼질 양. 이 사람은 뭐냐? 왕의 비율을 맞춰요. 왕이시여. 뭐 이런 거 같이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왕의 조항을 막 한 다음에 왕과 통로를 만든 다음에
1: 좋은 관계를 만든 네. 다음에
0: 근데 왕이시여.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은데 하면 어떨까요? 그럼 왕이 그래 그러면 해야지.
1: 그러네요.
0: 양신은 자기 때에도 칭송받고 후손도 칭송받는 거예요. 그러면 충신할래 양신할래 간신할래 양신할게 그러는 거죠. 네. 이게 직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압니까? 이게 되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한 과장 차장까지는 잘하는데 부장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 대표이사 다른 부장이랑 지금 술 마시고 있단 말이지. 난 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나중에 인사 국가 보니까 같이 술 마시던 부장들이 인사가 더 높아. 이 말이 돼, 이거?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관계의 관점으로 보면 술 먹으러 가잖아요.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요즘 어머니 편찮으세요? 아, 제가 아산병원에 우리 저기 동사가 그 의사로 있는데 제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아, 이번에 아드님이 재수하셨구나. 아, 내 저기 처남이 대치동에서 그 일타 강사인데요. 제가 따로 한번 불러서 한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되게 이 엮이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밤에 술 먹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일로 승부를 보겠다. 근데 이 대표는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을 풀어준 이 다른 부장이 더 좋은 거지. 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일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그 일에서 뭔가 삐끗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관계를 이렇게 맺어놓으면 이게 안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옳으냐? 자, 옳으냐 그러냐는 것을 약간 차치해놓고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다. 제가 이 책에서도 약간 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플라톤처럼 그런 아주 철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똑똑해지는 거죠. 전 최근담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최근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라 하면 깨끗하게 맑은 사람이 군자가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알고 하지만 그 더러운 것들을 알면서 그거를 잘 이렇게 삶 속에서 헤쳐나가는 사람이다. 나 혼자 깨끗해야지라고 하는 그 관점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1: 수긍은 가는데 네. 근데 우리가 관계에서도 뭐 특히 그게 어떤 권력 관계일 땐 더구나 특히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렇게 딱 빼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한비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탕왕이라고 하는 왕을 이윤이라는 그 신하가 어떻게 설득했는가가 나오는데 이윤이라는 신하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탕왕이 안 움직여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 맹자란 책에 보면은 왕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사람의 말을 왕이 안 들어주면 과감히 떠나라라고 맹자란 책에 나와요. 그만큼 맹자란 책은 아싸래요. 근데 이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왕이 뭘 좋아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왕은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지. 식도락가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일컬어졌던 요리사가 되어서 왕실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 왕에게 계속 요리를 접대를 해요. 친하게 돼요.
1: 왕의 마음을 얻는군요.
0: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언을 해요. 그래서 좋은 정치를 표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비자가. 상황이 위대한가요? 이윤이 위대한가요? 결국 이런 관계를 제가 이제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좋은 옳은 얘기를 쫙쫙쫙 하면 들어줄 거야라는 그 생각은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1: 순진하다.
0: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굽혀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굽혀가는 이유는 내 좋은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무림 사파와 정파를 다 이해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1: 너무 재밌네요. 양심. 네. 그,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소위 요새 뭐, MZ 세대와의 기성 세대와의 갈등 이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군요. 서로가 젊은 층이 기성 세대를, 기성 세대가 젊은 층을 서로의 마음을 얻어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거니까 사실 이거는 뭐, 요즘 특별한 문제만도 아니고
0: 제가 볼 때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 애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이집트의 그 벽화에 나온다 그러잖아. 요즘 애들 문제 있다고.
1: 그렇죠. 맞습니다.
0: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고전이 그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1: 고전의 가치죠. 사실은.
0: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이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또 관계를 끊을 때도 잘 끊어야 된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관계를 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0: 제가 이제 관계 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상담을 왔는데 이제 누구를 고발해 달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에 있던 회사 사장을 고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격리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료가 많은 거예요. 엑셀을 다 뽑아온 거지. 이렇게 탈세했고요.
1: 배임했고.
0: 이렇게 횡령했고요. 이렇게 배임했고요. 쫙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죠?
1: 아, 이분의 진짜 욕구.
0: 의도가 뭐냐?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약점을 좀 이렇게 해서 뭐, 퇴직금을 더 받는다든가, 위로금을 더 받는다든가.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딴 거 없고,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1: 정의의 심판이 이 사람에게 가해지긴
0: 한데. 뭐, 정의의 심판.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가 봤더니 이제 모욕을 당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고 싶다는 그 생각에 딱 자로잡힌 거예요. 저 그런 거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한 것이 보통 이게 사회 특히 직장에서 관계를 끝낼 때 아름답게 끝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뭔가 안 좋아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가게 되더라도 뭐 제가 했던 어떤 사례는 뭐 갑자기 그 사람 책상을 빼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인마 너 같은 놈한테 그동안 월급 주고 있었냐 내가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밥버러지 같은 놈 뭐 이런 얘기가 듣고 헤어지는 거죠. 관계를 계속 맺어갈 때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막 온갖 욕하고 싸우더라도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풀 수 있는데 헤어질 때 마지막에 상처를 받고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 기회가 없는 거죠.
0: 그 마지막 장면이 계속 남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것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럼, 야, 아니, 내가 쟤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어? 그거 섭섭하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데, 뇌과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카드를 나눠주고, 긍정적인 단어와 욕이 섞여 있는 단어를 알려주고, 외우게 한 다음에, 영화를 보여주고, 잊어버리게 한 다음에, 네가 봤던 단어를 한번 써봐라. 100개 중에 몇 개나 기억하느냐. 긍정적인 단어 50개고 욕이 50개였거든요.
1: 욕만 기억하죠.
0: 욕은 전부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은 뭔가 자극적인 단어는 뇌 속에 들어와서 뇌 세포를 바꾼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좋은 것들을 잘 기억해야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진화론적으로
1: 생존 욕구
0: 그렇죠. 생존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내가 쟤한테 잘해준 게 얼마인데 왜 나쁜 것만 기억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1: 그렇게 생겨 먹은 게.
0: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다가 헤어질 때 그런 완전히 막 이렇게 날려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서 점점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복수심으로 증오로 바뀌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아 오히려 계속 관계를 할 때는 싸워도 되겠지만 정말 헤어질 때는 더 조심하고 뭔가 더 잘해주고 say goodbye를 잘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뭐 성인군자니까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내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헤어질 때에 이 사람과 더 이상 안 보게 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고 리스펙을 보여주는 거 그게 필요하죠.
1: 근데 그게 아주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막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0: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도 누구보다 좀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욱해서 확 내뱉으면 시원은 한데
1: 감당이 안 돼.
0: 대가가 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후회했던 순간들은 다 욱했을 때예요. 욱했을 때 누구한테 말을 던지고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나는 말을 던진 사람을 잊어먹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아무리 멋지게 뭐 공정할 명정할 좋은 얘기 많이 했어도 그 한마디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조심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일에서도 욱하지 말자. 욱한 이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나 큰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면 이빨 딱 깨물고 정말 그럴 때 이빨 딱 깨물고 참아내야 돼요.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1: 관계를 끊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 관계에서 좀 힘이 더 있는 사람의 경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될 것이고 또 힘이 좀 작은 사람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뭐 당한 것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 건데 이럴 경우는 그 상처를 좀 관계의 단절, 거절로부터 오는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치유해야 할까요?
0: 그게 이제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소송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상대방 막 욕을 한단 말이죠. 아, 저놈 정말 나쁜 놈이고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저 사람은 진짜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7시 시작하는 영화를 제가 좀 일이 늦게 끝나서 7시 반에 갔어. 그래서 7시 반에 가서 영화를 딱 들어가니까 대강 어떤 스토리인지 알아요.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 내가 들어간 7시 반에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어? 둘이 우정을 다룬 보디무비로 알고 있는데 근데 7시부터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왜 둘이 싸우는지. 근데 저는 갑자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예요. 소송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7시 반 상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싸우는 상황을.
0: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소송을 할 때 상담을 좀 오래 하는 이유가 7시 때부터 얘기를 들어보려는 거죠. 왜냐면은 둘이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초이스한 이유가 있거든요. 쉽게 초이스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처음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가 7시 반에 싸운다는 거예요. 7시 한 20분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이제 제 의뢰인이 얘기를 하면서 예, 처음에 만나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네. 그때 그 일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 관계가 언제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나. 그거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자기 객관화라 표현을 하는데 아하 우리 관계가 이때부터 삐그러졌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 나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돼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난 모르겠고. 주놈이 나쁘다. 그러면 저도 그런 사건 안 맡아요.
1: 아.
0: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든지 일이 안 되면 나중에 또 변호사를 블레임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어떤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자기 객관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짐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알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쌓였기 때문에 다시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냥 상처받는 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사심없이 잘해줬는데, 제가 나 뒤통수를 쳤구나. 그럼 되게 상처를 받는 건데, 상당수는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다가 서서히 복귀를 하다 보면 나의 잘못과 그 사람의 잘못이 교차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한감이 조금 너그러웠던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되게 이 막 열받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걸 상담에서 하거든요. 약간 심리상담사 비슷한데, 그러면서 상당히 좀 저 사람에 대한 그 적개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
1: 그러면은 의뢰를 안 하잖아요.
0: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분쟁은 생겼으니까. 아,
1: 생겼으니까.
0: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감정은 드러내라. 감정은 대부분 돈 문제가 많잖아요. 정산이 필요하니까 소송은 하되 감정은 드러내고,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청구할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감정 드러내면 이건 5천만 원이라는 사건이다. 5천만 원이 있고 없다고 해서 당신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사업하시지만, 우리 이거 5천만 원짜리 지금 프로젝트다. 뭐 못 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 생각해라. 근데 여기에다가 저 자식은 나쁜 놈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인생 자체가 휘둘리는 거죠. 딱 돈 문제로 끊어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 소모를 좀 줄이는 방법이에요.
1: 쉽지 않겠지만 이제 관계의 상처도 사실은 자기 성찰과 객관화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덜 상처받으면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0: 그 말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풍파에 대해서 잘 버텨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미식축구 코치 중에 루얼츠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말 중에 정말 좋아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라이프는 10%와 90%로 이루어져 있다. 10%는 그 사람한테 발생한 일. 90%는 그 사람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 우리는
1: 자극과 반응.
0: 나한테 발생하는 그 일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90이고, 뭐, 반응하고 싶은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발생하는 일은 10%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아, 난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내가 이거 부족했네. 내가 성찰에 부족했네. 잘해야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호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10, 예, 100, 200, 300, 600 이렇게 고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퉁 부딪혔어. 아래 당해 있는 사람은 아, 난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해. 난 정말 재수가 없지 이렇게 느끼지만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다친 거 아니야? 보험 처리하면 되지. 되게 애랑 탔는데 놀란 것 같네. 내가 가서 좀 위로해줘야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 전반적인 게이지를 올리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아요.
1: 그러니까 이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라는 이제 우리가 관계를 딱 두고 봤을 때 사실 우리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는 생각에 아직 잡혀 있거든요, 사실은.
0: 네.
1: 근데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깨달음도 줬는데 또 거기서 한 번 더 딱 뒤통수를 치는 건 또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라는 말, 다시 만난다라는 거. 관계를 좀 열린 생각으로 보는 건데 실제로 관계를 만들고 우리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이것에서 이런 생각이 어떤 좀 도움을 줄까요?
0: 어떤 사람의 평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만약에 저한테 PD 구범준 씨 좀 알죠, 저 변호사. 저기 PD 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냐고 몇 마디 말로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인상을 갖다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PD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되게 솔직하면서 소탈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1: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진짜 내용이군요.
0: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은사님을 그때 한번 제가 세바시에 모셨을 때 그 이제 밀양에서 우리 은사님이 오셨는데 구피디가 그 바쁜데도 중간에 와서 저희 은사님한테 하는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강한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되게 디테일하구나. 뭐 예의가 바르다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쇼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다 챙기는구나.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수더분하고 털털해 보이는데 디테일이 있구나. 그게 제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몇 가지 단어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그 PD 얘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 쭉쭉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평판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하고 싶은 대로 기분 다 내고 세다 발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의 그것과 좀 참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속이면서도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리스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결국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로빈슨 크루즈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면 그럴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안전망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항상 여지를 두고 이게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지라는 게 다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다음에 만날 때는 좋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여지를 두라는 거죠. 저는 여지를 두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해요.
1: 여지를 두라.
0: 여지를 두라. 여지를 두지 않는 경우는 되게 가혹해요. 그리고 되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1: 그렇죠. 저는. 난 뭐 아니면 아니야.
0: 아니면 아닌 거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싫어요.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갖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전제는 내가 옳다는 게 전제거든. 너 이거 아닌 거야. 맞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또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몰라서 저럴까? 알아도 저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뭔가 문제 생기면 야 삼자 대면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것도 대답이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알아도 이렇게 못하는 여건이 있구나. 또 나한테 얘기를 안 할 때는 그것도 답이구나. 그 제가 좀 참아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때 참아줘서 고맙더라.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비자에 되게 탐닉했었거든요. 40대. 한비자는 되게 분명해요. 명확해요. 엄격해요.
1: 아, 여지가 없는 분이군요.
0: 그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인데 제가 요즘 사실 논어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고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읽고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1: 이끌려면.
0: 제가 이제 손자병법에는 한비자에 되게 탐닉했던 게 젊은 시절이었다면 되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데 따뜻함이 없어. 근데 논어를 읽다 보면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논어를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듯하고 뭔가 좀 모자란 듯하면서도 사람을 품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에토스를 느낄 때 저 사람이 정말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푸근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에토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책은 논어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어요.
8: 자, 뭐 오늘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의 저자 정우성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50 후반에 에, 뭐 동양고전을 통해서도
0: 50 중반
8: 중후 50 중반에 동양고전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천착하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고민하신 것들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0: 전 좋은 인간관계는 좀 담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 담백한.
0: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특히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다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8: 계산.
0: 예, 자기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되면서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게 돼요. 어릴 때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친구랑은 달리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만나다 보니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연기를 제대로 메소드 연기를 배워보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티가 나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서 뭔가 행동을 하면은
8: 티가 난다.
0: 어떻게든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막 사건도 수임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제가 대형 로펌에 있으면서 목표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뢰인이 돈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요 사건 나왔는데 내가 얼마 정도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나한테 좀 큰 매출을 줄 사람 같으면은 제가 막 약간 좀 저자세가 되면서 어떻게든 좀 잘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고
8: 대충하고
0: 대충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느 한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머리를 팍 한 대 맞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 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뭐 그때 막 마케팅 책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다양한. 그런데 되게 심플하게 바꿨어요. 그냥 온 사람이 내 삼촌이다. 내 형이다.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어찌해야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길일까를 알려주자.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꾼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지. 딱 얘기 들어보고 저기 사장님, 근데 솔직히 제가 제 삼촌 같으면 저는 이렇게 조언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말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요래 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다니까. 변호사는 자기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의뢰인들은 알아요. 이 변호사가 지금 그렇죠. 나를 돈으로 보는 아니다 안다니까요. 근데 이 인간은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끌고 온다니까요. 야, 그 어떤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되게 양심적이고 잘해.
8: 괜찮아.
0: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해관계로 따져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또 대박이었어.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막 계산 따지면 이게 피폐해져요,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거든.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시험 붙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일하려고 했나. 되게 자괴감이 빠지다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냥 투명하게, 담백하게 잘하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도움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 어느 순간이 저로서는 제가 변호사로서 되게 키가 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내 직업에 쪽팔리지 말게만 일하자. 그렇게 담백하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 보여요. 이젠 제주도 나이쯤 되면 아, 저 친구는 나한테 이런 걸 바라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러는 것 같구나. 근데 그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좋은 인간관계라고 했는데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잘해야지. 근데 물론 그걸 악용하는 상대방도 있어요. 제가 이 책에도 나오는데 상대방이 정말 내 것만 빼먹는 사람이다. 소위 말 체리피커, 테이커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파악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해주는 거지 내가 무리하게 잘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절한 선을 유지하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그런 원칙만 하나만 지키면 있더라도 내 관계는 되게 풍성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괜찮아. 그런 어떤 평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을 드립니다.
8: 네, 우리 그 조성 변호사님 뭐 저랑 알게 된 지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좀 칼 같았다면 지금은 뭔가 여지가 많은 분, 담백해진 분, 이렇게, 저도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아, 고맙습니다.
8: 그래서 오늘 책,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조우성 변호사님과 함께, 관계란 뭘까? 좋은 관계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좋은 이별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우리 관계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랫동안 길게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8: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규범준 PD였고요.
0: 네,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8: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7월 13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잘 지내셨죠? 푹 쉬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선물같이 찾아온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것들 또 계획하시는 것들 잘 이루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지치고 불평만 할까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에는 유리창을 닦고 있는 청소부가 보였지요.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젊은이를 거울 앞으로 데려갔지요.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거울 뒤에는 은이 한 겹 입혀져 있지. 그 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대신 자기 자신만 보게 된다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을 찾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을 찾는다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 리듬을 찾기 시작하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벌써 회의와 업무, 집안일에 지쳐 계실지도 모를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월요일도 전혀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는 것 같죠? 네, 새로운 한 주는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노트와 같습니다. 지난주의 실수도 아쉬움도 이미 지나갔지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이번 주는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둘 다 맞다. 둘 다 맞긴 맞는데요. 우리의 한 주는 환경보다 마음가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멀리는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시간만 성실하게 살아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오늘이 되고 또 이번 주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옆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손님을 맞이하고 계실 우리 자영업자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운전 중이신 분들,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세상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갈 오늘 여러분의 한숨을 조금 쉬시면서요. 큰 숨을 한번 쉬시면서 제가 첫 곡을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조선 힙합이라는 그룹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이 조선 힙합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가사가 참 재밌게 세상을 풍자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선 힙합은 우리 전통의 정서와 또 국악의 선율을 현대적인 힙합과 대중음악 감성으로 풀어내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인데요. 익숙한 장단과 또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적인 힙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들려드릴 거군요.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경쟁과 속도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결국 또 우리만의 계절이 찾아온다는 따뜻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밤사이 어떤 일이 세상에는 또 벌어졌을까요? 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소식을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요. 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면서 유가와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고 한국은 또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과 대규모 산업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 호황 뒤에는 미국의 고금리와 관세 부담,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한국 경제의 반도체 편중이라는 불안 요소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선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요. 최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든 컨테이너선을 공격한 뒤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에 미국 관련 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2달러대로 오르면서 하루 사이에 3%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지난해보다 물가 부담이 다소 안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자동차 이동과 항공 여행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기름값이 오른다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공식 물가 통계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건 양국의 공격이 제한적인 보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과 중동 지역 원유 생산에 실제 차질을 줄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와 지켜봐야 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미국도 사실 전면전을 원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좀 조기 정리하고 싶은 입장이겠죠. 그리고 이란 역시 장기전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은 제한적인 충돌과 협상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요. 다만 또 작은 오판이나 우발적인 인명피해가 또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계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와 금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 범위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는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올해 안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올해 말 금리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후 물가 상승률도 3.7%로 올라서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 상승에 더해서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상,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수요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가정과 기업은 올해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올해 한두 차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는 또 아주 중요한 게 되겠죠. 기준금리가 당장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똑같이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장기 국채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모기지 금리도 쉽게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 사업체 대출 부담도 계속될 수 있지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와 고용 지표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 경제가 고금리를 견디면서도 일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연준은 물가 억제를 우선할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이 급격히 악화가 된다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워지겠죠. 결국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미국 경제의 최대 쟁점은 물가와 고용 가운데 어느 쪽의 위험이 먼저 커지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도 계속 주요 쟁점이 되고 있죠. 행정부는 직장 단속과 주방 집행을 확대하고 있고 이민 단속 기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과 구금시설의 인권 문제, 장기 거주 이민자와 시민권자 가족의 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당연히 필요한 책임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 집행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집행 방식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과 오랜 기간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대규모 단속은 지역사회의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고 필요한 의료와 교육, 범죄 신고까지 기피하게 만들 수 있게 되겠지요. 한인사회의 이 문제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입법,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갱신이 늦어지거나 또 체류 기록에 착오가 생기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역시 장기간 해외 체류나 또 과거 범죄 기록이 있다면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이민 서류를 좀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소셜미디어나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기보다는요, 전문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각 단체에서 보면은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K-Radio AM 1310 703-273-4000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또 주변에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연결을 또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한국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7년도 국가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27조 9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죠.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법인세와 관련 세수가 증가한 만큼 또 이를 미래 성장 산업과 청년, 지역 균형 발전, 인재 양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세수를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산업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연구 인력,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80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예산이 커질수록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요구도 커지겠지요. 실적이 부족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미래 투자를 내세우면서도 또 실제로는 국가 지출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알려진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들, 그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또 반도체 경기는 항상 상승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공급 과잉이 또 발생을 하면은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지요. 따라서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모두 고정적인 복지나 상시 지출로 전환하기보다는 경기 하락기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미국과 한국의 주요 이슈를 보면요. 두 나라 모두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중동의 군사 충돌,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고금리, 관세와 환율이라는 오래된 위험도 함께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요. 미국은 강한 경제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물가를 잡지 못하면 고금리 부담이 가계와 기업을 계속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간 선거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와 수출이 늘고 있지만 경제 전체가 지나치게 한 산업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은 물론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진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동반자였던 린지 그레엄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 11일 향년 71세로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습니다. 네, 사인이 동맥 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의한 대동맥 박리로 알려져 있죠. 네, 이 그레엄 의원 어떤 분이셨을까요? 2003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상원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죠. 상원 법사위원장과 예산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공화당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반대로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맹으로 바뀌었죠. 두 사람은 외교와 국방 정책에서 긴밀히 협력을 했고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조언자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이분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좀 살펴보면은 린지 그레엄 의원,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친한 안보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을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았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력히 지지를 했지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또 2017년 당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죠. 한국 대통령 국방 외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는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는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동맹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견제와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고요. 이런 점에서 그는 한미동맹을 미국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의 별세가 미국 정치에서도 또 공백을 남길 것 같은데요.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아주 근소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의석 운영과 또 주요 법안 처리에도 아주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 대러시아 제재, 정보기관 관련 법안 등 그가 깊이 관여했던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린지 그레엄 의원, 한국의 우호적이면서도 또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전형적인 미국 정치인이었죠. 그의 빈자리를 앞으로 누가 채우게 될지,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의 방향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렌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편으로 이 지금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서 정치인의 나이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다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요양원이 어딘지 아냐고 이런 말을 할 때 미 연방 상원을 두고 이런 농담을 하는 말도 과장스럽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 상원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일 것 같습니까? 네, 66세입니다. 전체 상원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같은 71세 이상이며 80대 상원 의원도 7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모두 합치면 의원의 약 25%가 70대 이상인 거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서열 3위인 상원 임시의장 척 그레슬리 의원은 92세, 진보 진영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84세입니다. 최근에 또 장기 입원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미치 맥코넬 의원도 84세지요. 근데 이번 논란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이 과연 충분한 체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건강 상태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맥코넬 의원은 입원 후 한동안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고, 결국 넘어져서 입원을 했고 경미한 폐렴 증상이 있다고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지요. 정치인의 건강도 개인의 사생활인 것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또 국가 운영과 직결되는 공적인 정보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논쟁은 세대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남성이 64세, 여성은 62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은퇴한 나이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70대에서 90대인 것이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경험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있죠. 수십 년간 쌓아온 또 외교와 안보, 입법 경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유권자가 계속 선택을 한다면 나이만으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100세까지 상원 의원을 지낸 스트롬 서먼드나 92세까지 재임한 로버트 버드처럼 장수 정치인의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이 논쟁 의원들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인지력 논란에 시달렸고 반대로 그를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당시 기준으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고령 정치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셈이죠. 이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를 계기로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대의 활력일까요? 앞으로 미 정치권이 세대 교체와 경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공직자의 나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어서 지난 6월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베네수엘라 국회는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4,490명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만 해도 157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고 부상자는 16,740명, 구조된 생존자는 6,46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아직도 실종자가 최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어서 실제 인명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지요. 아직도 수습이 제대로 되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은 피해 지역인 라가오에라 주를 도시 전체가 폐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지요. 또 온전히 서 있는 건물을 찾기가 어렵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건물들마저 곳곳에 금이가 언제라도 무너질 듯이 위태로운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더미 안에는 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누군가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 모든 삶이 불과 몇 초 안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큰 비극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번 지진 자연재해이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카라카스와 리가이라 지역의 높은 지진 위험성을 경고를 했고 또 국제협력기구는 내진 설계와 방제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했고 상당수 공공주택은 내진 설계가 미흡한 상태였죠. 그리고 초기 구조 대응 역시 늦어지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856개의 건물이 파손되었고 또 그 가운데 완전히 붕괴된 지역들은 훨씬 더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222회의 여진이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원과 군인,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6만 5천여 명이 구조와 복구작업에 투입이 되어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붕괴 위험으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면서요. 폐허가 된 거리 한복판을 어린 소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구조 작업을 돕고 다시 삶을 시작하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난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희망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피해를 줄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준비와 책임이지요. 그리고 정말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응원과 또 빨리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분들께 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절망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명주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이 노래를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워싱턴 DC의 무료 문화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학이 한창이라서 아이들과도 함께 어디를 가실까,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어디서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여행 계획도 꿈꾸시면서 또 이 주변의 볼거리들, 문화 공연을 찾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여름철 워싱턴 DC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문화 공연장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비싼 공연 티켓 없이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요. 먼저 더 와프에서는 네, 선셋 시네마가 메모리얼 데이부터 노동절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여름 내내 이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맥 강변에 트랜스피어에서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고요. 누구나 돗자리나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서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가 보통 오후 7시 30분경에 시작을 하고 네, 강바람을 맞으면서 즐기는 야외 영화는 워싱턴의 대표적인 여름 풍경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올해 상영작도 다양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기 좋은 슈렉, 그리고 뮤지컬 팬들에게 인기가 있는 해밀턴, 고전 명작이죠. 로마의 휴일,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작품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워프의 또 다른 매력은 영화만이 아니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포토맥 강변을 산책을 하거나 요트와 수상택시가 오가는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해산물 레스토랑이 많이 있지요. 카페도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즐비해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자연스럽게 또 영화까지 즐기는 코스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 여러 공원에서는 무료 야외 영화 상영이 이어지는데요. 알레티아 파크, 유니온 마켓, 또 아담스 몰간, 마운트 버넌, 트라잉글에서도 또 가족 영화와 고전 명작을 무료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가 진 뒤에 시작이 되고요. 행사장에는 푸드 트럭이 함께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녁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로도 인기가 높지요.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락크리크 파크의 무료 여름 음악 행사도 추천드립니다. 공원 곳곳에서 지역 음악가들의 라이브 공연과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여름 저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워싱턴 DC 여름이면 문화예술을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문화는 돈이 많아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런 도시의 철학을 담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출 전 행사 일정과 날씨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은 야외 행사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 에어컨이 있는 실내를 벗어나서 포토맥 강변이나 또 여러 파크에서 영화 한 편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리는 가곡 산책으로 대한민국의 또 아름다운 가곡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부 순서에서는 제가 민화와 또 민화를 그리는 아주 아름다운 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민화의 세계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걷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산책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한국 가곡을 소개해드리지만 오늘은 한국의 가요를 성악가의 목소리로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할 곡은 조용필의 명곡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자신만의 깊은 울림으로 다시 들려주는 바리톤 김주택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편곡 때문이 아닙니다. 이 노래에는 견뎌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위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참 담백한 제목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제는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양한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인생곡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바리톤 김주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노래가 왜 더 깊게 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악가 김주택은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홀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성악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꿈 하나만을 품고 낯선 나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유학 생활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달랐으며 주변에는 또래 한국 친구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를 돌아보며 외로움이 가장 컸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오페라 DVD를 빌려 총보를 펼쳐놓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자신이 부르게 될 배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역할의 음악까지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갔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는 시간보다 연습실에서 홀로 보낸 시간이 훨씬 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그를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최고 성적 졸업으로 그리고 유럽 여러 오페라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주택이 부르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낯선 도시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김주택의 이야기가 미주 한인사회의 유학생들과 다양한 이민자 사회의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처음 가보는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익숙했던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인 만큼 그 시간은 외롭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이 노래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첫날, 낯선 언어, 낯선 거리, 그리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시간, 그분들의 하루하루 역시 누군가의 박수를 받지 못했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이 연습실에서 혼자 음악을 쌓아 올렸듯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말합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제는 조금 웃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조금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오늘까지 잘 버텨온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리톤 김주택이 자신의 삶과 시간을 담아 전하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오늘은 이 노래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쉼없이 걸어온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노래라고 생각하며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장르는 가요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 가곡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는 사람도, 가족을 위해 오늘을 버텨내는 사람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용기를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묵묵히 견뎌낸 시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악가 김주택의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그 소리 안에 오랜 시간의 노력과 외로움,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지쳐 계신가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나 자신을 아껴주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신변 초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스튜디오에 너무 고우신 분이 오셨어요. 제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림 한 장에는 시대가 담기고 사람의 마음이 담기고 또 한 민족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예술은 조선시대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려낸 우리의 전통 예술이죠. 바로 민화입니다. 여러분은 민화를 얼마나 많이 보시고 또 얼마나 좋아하세요? 네, 민화, 왕실이나 양반의 그림이 아니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과 장수, 건강과 부귀,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그렸던 생활 속의 예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에는 호랑이와 까치, 꽃과 새, 십장생, 책거리, 모란, 나비 등 자연과 삶을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웃음을 전해주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민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전통 민화 협회 워싱턴 지부 회장이자 또 한국 전통 문화 협회 민화 협회 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시면서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 민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신 우리 정정순 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지부장님과 함께 우리 민화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민화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고우세요.
1: 아, 그런 말씀이요.
0: 제가 나이를 좀 전에 이제 방송 좀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듣고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고울 수 있다는 것을 그 비법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민화일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렇죠.
0: 맞습니까? 네. 그 그림처럼 아름다우신 우리 정정순 지부장님과 함께 우리 민화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1: 저는 한국 전통 민화협회 워싱턴 지부 지부장입니다. 저희 본부는 한국 청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가 30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워싱턴 해외 지부는 둘입니다. 워싱턴에 있고 네. 또 하나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요.
0: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요.
1: 호주요.
0: 아, 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청주에 이제 본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는 지금 두 군데 네. 미국 워싱턴 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1: 아, 방콕에도 있어요.
0: 방콕에도.
1: 네.
0: 아, 그렇군요. 네. 와, 굉장히 정말 세계에서 민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정말 이 세계 속에서 민화를 알리고 또 전파하고 계시고 직접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정순 지부장님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 민화협회, 좀 전에 이제 전 세계 30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지금 맡아서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1: 그렇죠. 그 지부의 한 군데죠. 해외고.
0: 네, 해외. 네.
1: 그리고 한국 전통 민화 협회 그가 이제 서울에도 있고 청주의 본부니까
0: 본부가, 네.
1: 그러니까 부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30 지부가 있습니다.
0: 네. 민화가 요즘 굉장히
1: 뜨고 있습니다.
0: 뜨고 있어요. 네. 요즘 사실 저는 이제 K-culture 얘기하면은 네. K-pop, 뭐 K 문화에서 음식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작품들, 예술 활동들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아직 민화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알려지면은 더 많이 알려지면 세계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0: 네.
1: 근데 이 지금 뉴욕 같은 데는 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많으세요. 작가님들도 계시고. 근데
0: 네.
1: 이 워싱턴 지부, 버지니아, 북부 버지니아, 그 그 지부에도 좀 있어요. 네. 근데 나오시지를 않아요. 활동을 나와가지고 막 활발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집에서 그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0: 그러면 이 협회에 소속이 되지 않고 그냥 개인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군요. 좀 함께 모여서 함께 전시도 하시면 좀 알리시면 더 좋을 텐데.
1: 네. 저희 지부가 네. 생긴 지가 23년도에 생겼어요. 얼마 안 됐어요.
0: 2023년도. 아, 정말 얼마 안 되셨군요. 네.
1: 그래가지고 창립 기념일, 1년 창립 네. 기념일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각 지부 네. 회원들하고 또 여기 회원들하고 같이 전시회를 워크하우스 아트센터에서 했어요.
0: 그렇죠. 2개월간. 2024년도에 하셨잖아요. 네. 아, 제가 사실은 네. 몰랐어요. 하는 줄 알았으면 저도 미나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제 아시는 분이 또 미나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 지인을 통해서 미나를 이제 보면서 아, 너무 좋다. 이 조금 또 다른 그림들이랑 주는 느낌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네. 이 전시에
1: 화려하죠.
0: 화려해. 네. 색깔이 너무나도 네. 화려하고 보색 대비라고 하죠. 보통 좀 색깔이 반대 색깔들을 함께 이렇게 네.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고. 네.
1: 그러니까는 미나는 그릴 때 라인을 중심으로 해요. 라인이 굉장히
0: 그렇군요.
1: 끝 그러니까는 시작도 라인이고 끝도 라인으로 마감을 해요.
0: 아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딱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래서 이런 거가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민화가 어떤 예술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민화는 우리나라 그 조선 네. 조선 시대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0: 조선 시대요. 네. 네.
1: 근데 맨 처음에는 민화가 아니고 궁중회화, 궁중 그러니까는 궁에서 하는
0: 아,
1: 그런
0: 그걸로 시작이 되었군요.
1: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리다가 보니까 한도가 있어요. 이 그림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간인한테.
0: 아, 네.
1: 그리고 또 민간인.

0: 네. 근데 그 시대에 정조 임금님이 굉장히 네. 미나를 좋아하셨어요. 책가도 같은 네. 거를 좋아하셔서 네. 아, 밀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활동하시던 김홍도 씨. 네. 김홍도 씨 그 아, 작, 그러니까, 씨. 네. 그럼 씨름, 네, 그 다음에 뭐, 네. 근에 타는 네. 거, 그런 거를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그분 너무 많이 그리셨어요. 그분이 원래 궁중 작가인데,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 서민 쪽으로도 그리고, 네, 네 그리셨어요.
1: 풍속화를 굉장히 많이 네, 풍속화. 그리셨죠.
0: 네. 네. 그러니까는 씨름을 한다든가 그것도 풍속화의 네, 일종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분이 윤선도 씨.
1: 윤선도 씨. 씨. 윤선도 그, 씨는 또 이제 자연을 굉장히 네. 또 많이
0: 강가에서 뭐 네, 이렇게 네. 이제 배를 탄다든가 네. 뭐 그런
1: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평화로운 네. 그런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1: 신윤복 씨.
0: 신윤복 씨. 네. 아우 좀 많이 아시네요.
1: 신윤복 씨는 저희 또. 저희 집안 분이셔가지고.
0: 오, 그러세요? 아, 그러면 저기 활동하시면 잘 네. 그려보세요.
1: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궁중에서 시작된 분이신데, 이렇게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조선시대 때 그렇게 활발하게 이제 퍼진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궁중민화가 있을 때는 궁중민화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민화라고 얘기한 게, 네. 1929년부터 50년 사이에 일본 분이 민화라고 왜냐하면은 아, 네. 이거는 민중의 그림이다. 네. 이게 궁에서
1: 이게 민이 그림. 백성민을 네. 얘기하는 거죠.
0: 네. 네. 네. 그러니까 서민의 그림. 네.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 네. 거였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민화를 보면요, 네. 그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네. 그냥 일반 서양 그림이랑 네. 그리고 한국의 우리 그 수묵화 네.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네. 민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이게 좀 그리는 방법 아까 그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작과 끝이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좀 다른 점을 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0: 민화는 네.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1: 마음으로.
0: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는 기원을 한다든가. 또는 그러니까는 출산의 기쁨, 네. 그다음에 혼례 그런 데에서 정서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네. 민중의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 그렇게 하면은 제일 쉽게 말하는 겁니다. 네.
1: 마음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림.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굉장히 소망을 담은 것들이 많은 네. 거예요. 뭐 장수를 기원한다거나 네. 등장하는 것들이 호랑이, 까치, 모란, 나비 뭐 이런 것들이 십장생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0: 십장생은 네.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가
1: 십장생이 장수를 의미하는
0: 네, 네, 거기에는 네. 열 가지 동식물이 네. 표현을 합니다.
1: 그렇죠.
0: 네. 네, 소나무라든가 거북이라든가 학이라든가 또는 영지버섯도 나와요.
1: 영지버섯도요?
0: 네. 네. 그리고 물, 네. 그리고 소나무, 해, 네. 네, 해와 달.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이제 민나로 넘어가면은 네.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다 어떻게 사슴도 있고 그러니까
1: 그렇죠. 맞아요.
0: 그거를 좀 이렇게 뭐 여덟 개를 그린다든가 다섯 개를 그리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장생도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1: 그럼 이게 민나에서는 장생도로 표현을 해서 또 하는군요.
0: 네, 십장생을 아니고
1: 십장생을 장생도라고
0: 하고.
1: 다 네. 10장 그 10가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네, 10가지를 네. 해서 장생도라고 이제 네. 이름을 붙여서 그리시는군요. 네. 네. 네. 그럼 그 각가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첫째로 네. 거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네, 민화에 대해서. 네. 민화에서 나오는 모라는 부귀영화.
1: 네. 부귀영화. 네.
0: 그래가지고 그것은 여자의 방을 많이 걸어요. 여자의 방에. 그렇죠. 왜냐하면 시집가면 잘 살고 네. 그런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모란 평풍이 있거든요. 네, 평풍은 네. 결혼할 때 많이 뒤에다가 걸고, 이제 혼사 때라든가, 네. 어린이 돌잔치라든가, 네. 회갑 때 그런 걸 걸어요. 이렇게.
1: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친정 어머님이 술을 놓으시거든요. 네. 모란에 술을 놓으셔가지고, 제가 네. 결혼하실 때, 제가 그걸 주셔가지고 예. 제가 집에 있어요. 저희
0: 그래요?
1: 집 현관 맨 앞에 딱 들어오면은 예. 첫 번째 그 그림 모란이.

0: 그
1: 네.
0: 경품 수를 제가
1: 그래서
0: 네.
1: 옛날에 그 저기 궁중에서는 그 그러니까는 아가씨들
0: 네.
1: 말하자면은 전부 뭐그 자기 따님들이 전부 모란도
0: 아,
1: 술을 놓고
0: 술을
1: 나비도 놓고 뭐 이런
0: 네,
1: 게
0: 그렇죠.
1: 수로
0: 맞아.
1: 놨어요. 그림을.
0: 모란하고 나비가 있어요. 그림.
1: 네.
0: 네, 수에 네.
1: 그런 거라든가 벌도 있어요.
0: 벌, 네.
1: 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거가
0: 네.
1: 있고요. 그다음에 호랑이.
0: 호랑이, 네.
1: 호랑이는 액맥이에요. 그러니까는 액을
0: 액을
1: 막아주는,
0: 막아주는 거,
1: 네.
0: 네.
1: 그리고, 근데 우리 그 미나에서는 호랑이가 무섭질 않아요.
0: 무섭지가 않아요.
1: 웃어요.
0: 맞아요. 웃고,
1: 해학적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무서우면은 그거, 그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무슨 굉장히, 디테일하게 털 같은 것도 살고, 그렇고, 그런 거가 액막이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 그런, 아니, 거북이.
0: 거북이
1: 거북이는
0: 장수를
1: 장수,
0: 또,
1: 확.
0: 네.
1: 거북이 이런 거는 장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0: 까치.
1: 까치는 기쁜 소식,
0: 기쁜
1: 장수도
0: 소식.
1: 얘기하고.
0: 네.
1: 그러니까는 까치가 오래 사는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학 같은
0: 네.
1: 거라든가.
0: 그래요?
1: 네,
0: 네.
1: 까치는 특히 또 호랑이하고 또 이렇게
0: 많이
1: 많잖아요.
0: 같이 또 그릴
1: 네,
0: 것
1: 왜
0: 같아요.
1: 그러는 줄 아십니까?
0: 아니요,
1: 네,
0: 몰라요.
1: 호랑이는 양반을 뜻하고 그 까치는 서민을 뜻해요.
0: 아,
1: 그래가지고
0: 네.
1: 정치를 하는데 이거 진짜 얘기로 하면은 잡혀가잖아요. 옛날에는
0: 네.
1: 그러니까 까치가 대신 얘기를 해주니까 너 정치 잘했고 짹짹짹 하는 그런 의미가
0: 그런
1: 있어요.
0: 의미가
1: 네.
0: 있군요.
1: 근데 호랑이가 그 밑에서 웃는 웃고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하는 그런 의미적인 것이 있어요.
0: 그런 거는 정말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1: 네.
0: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이제
1: 네.
0: 그림에서 호랑이의 표정과 까치의 그 표정을 좀잘 봐야 할것 같아요. 네.
1: 재밌습니다.
0: 정말 재미가 있네요.
1: 네.
0: 네. 그러면 그림을 이제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희망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1: 네.
0: 어떻게 그립니까? 좀그 물감이라든지 재료가 좀 다릅니까? 다르죠?
1: 다르죠.
0: 네.
1: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오방색 위주로 했어요.
0: 네.
1: 오방색이라는 것은 빨강, 파랑, 노랑, 흰 거, 검은 거.
0: 네.
1: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색깔든지
0: 다 섞으면 되는
1: 섞을 수
0: 거죠.
1: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이뻐요, 색깔이.
0: 일반 물감이랑 다르죠.
1: 저르죠.
0: 어떻게 다릅니까?
1: 악유가 들어가 있어요.
0: 악요.
1: 왜냐면은, 미나는 그냥 한지에다가 그리는데,
0: 네.
1: 한지에다 그리면 막 퍼져요.
0: 퍼지죠. 보통
1: 네.
0: 한지는. 네.
1: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악유 퍼스를 해요.
0: 아, 그래서 이게 딱 접착이 되어서 이렇게
1: 네.
0: 퍼지지 않는군요.
1: 예. 덜
0: 아,
1: 퍼지죠. 퍼지긴 퍼져도 덜 퍼져요.
0: 네.
1: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데
0: 아, 네.
1: 동양화도 뭐 이제 그런데 동양화는 한 붓에, 붓 하나에 색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예를 들어서 흰
0: 네.
1: 거에다 빨간 걸 한다면 흰색을 하고 빨간 거한 번에 끝내요. 근데
0: 그죠.
1: 미나는 안 그래요. 미나를 맨 처음에 그리는 분이요.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카피를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한뭐 5년, 10년 가면은 창작이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다가 두고 그거를 같이 그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카피를 해요.
0: 그렇죠. 이제
1: 근데
0: 테크닉을 좀 배워야 되니까.
1: 네,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먼 처음에 가리킬 때
0: 네.
1: 이 줄긋기를 먼저
0: 아,
1: 시작해요.
0: 줄여볼게요.
1: 네.
0: 네.
1: 근데 이것은, 그, 미나라든가 동양화는 조금, 뭐랄까, 우리 여기를 말하자면은 명상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호흡을 조정하라
0: 네. 네.
1: 그래요.
0: 아,
1: 이렇게 줄을
0: 네.
1: 굴 때, 왜냐면은 긴 줄을 굴 때, 하면 삐뚤빼뚤하게
0: 네.
1: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은
0: 네.
1: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요. 그리고 가라앉아요, 마음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0: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1: 네.
0: 붓글씨랑 그리고 그 그림을, 동양화를 그리는 그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을 그리는 거, 또 이게 참 쉽지가 않고, 근데 이렇게 조금 뭐 잠깐 배웠지만 뭐한몇달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명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선을 한 번에 끝을 내야 되잖아요.
1: 네. 근데 그거 할 때 숨을 멈춰가지고 끝내고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붓끝을 들어요.
0: 네, 네. 네. 네,
1: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명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참 좋아요.
0: 네, 정신 수양에도 좋겠네요. 네, 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0: 네.
1: 화가 났을 때 뭐 미나를 그린다면은 사실상 잘 안 그려져요. 네. 그렇지만 조금 가라앉았다가 이제 호흡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화난다든가 네. 그런 걱정이라든가 다 없어져요.
0: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비님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그림으로 글로써 이렇게 다스리시잖아요.
1: 표현하잖아요.
0: 네, 표현을 하시고. 네.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그림들을 오늘 전시하신 사진들도 가져오시고 네. 또 작품도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마음을 지금 갖고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0: 그렇게 이렇게 지금 훌륭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국 전통 민화협회 공모전에서 특선도 수상도 하셨어요.
1: 특선도 하고 네. 대회장상도 받았고.
0: 대회장상도
1: 네, 그게 더 높아요.
0: 더 높으시고요.
1: 네. 네.
0: 그렇게 귀한 특별한 상을 받으셨는데 제가 보시기에는 지금 그림을 봐도 너무나도 잘 그리셔가지고요. 이렇게 경지에 오르려면 얼마나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전공을 하셨나? 도대체 그 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네. 붓글씨인데 붓글씨를 하다 보니까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배워가지고 쭉 하다가
0: 네.
1: 여기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0: 네.
1: 그러다가 동양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동양화 그 사군자,
0: 네,
1: 사군자를 했어요. 매남국주.
0: 네.
1: 그래서, 그거다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한 동기도, 그 동양화 글씨에, 동양화에, 그러니까 사군자의 글씨를 넣었어요.
0: 네.
1: 뭐, 난을 그리면은.
0: 그렇죠. 보통 이제 옆에 글도 쓰잖아요.
1: 네, 약간 네, 네, 가늘게, 약간, 네. 뭐, 난의 향기가 천리향, 네. 천리를 간다.
0: 네.
1: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그런 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미나를 하시는 분한테 그걸 잠깐 봤어요.
0: 네.
1: 그 색깔에 좀 갔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0: 네.
1: 혹시 그 워싱턴 DC에서 월간 미나의 그 리포트로 할 수 있냐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서 지금 서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도 있어야 되겠으니까, 철학 못 보내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인터넷이 그렇게
0: 네네.
1: 10년 전에도
0: 네네.
1: 지금 요새 조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월간 미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하고는 싶은데, 그 서류가 자기네 갖다 띈대요.
0: 네.
1: 그래가지고 다 줬죠?
0: 네.
1: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금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0: 아, 월간 미나라는 책자가 나오는군요.
1: 다닥이 나와요.
0: 그 책자에 이제 리포터로도 활동을 하시고 지부장님도
1: 네.
0: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네.
1: 그러다가 보니까 네. 미나에 접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아요.
0: 네.
1: 왜냐하면은 저 여기 미나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책자를 딱 보내주셨어요. 월간 미나에서
0: 네.
1: 좀 잘해보라고 그래서 네. 살려보라고
0: 네.
1: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한국에 가서 그 미나 월간 미나한테 물어봤죠. 어디 가서 배우면 좋으냐.
0: 네.
1: 좀 모르잖아요.
0: 네.
1: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0: 아주
1: 한
0: 특별한
1: 달 동안. 네.
0: 강행을 하셨네요.
1: 네. 그래서 해마다 갈 때마다
0: 배우시고
1: 뭐 보름을 2주를 배운다든가 뭐 또 2주, 3주를 배운다든가
0: 네.
1: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0: 아, 그러면 이제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다른 분이 먼저 하신 분도 계세요?
0: 개인적으로는 하셨지만 근데 직접 이제 한국에서 가셔가지고 아주 정말 열심히 그렇게 특별 개인 레슨을 받으시고 그걸 여기 와서 이제 또 전수를 하시고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시네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독학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 붓글씨를 배우고 또 이제 붓을 다룰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게 이제 받침이 되니까 그 길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재능이 있으신 거죠.
1: 아니에요.
0: 재능 타고난 없어요. 재능과 아니에요. 노력과. 네.
1: 재능은 없고 열심히 하는 거.
0: 아, 겸손. 아, 예술은 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이제 흉내내고 카피하는 건 해도 결국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우면 금방 또 이렇게 개인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1: 예전에는 5년 전만 했더라도 그 미대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네. 미나를 좀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직접적인 말은 안 합니다. 네, 네, 네. 했기 때문에 미나가 뭐 그 대학도 미대도 안 나왔는데 네, 무슨 네. 미나를 그려. 네, 네. 그런데 미나는 안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꼭 미대 간 사람이 전부 그 뭐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어떻게 보니까 미대 가가지고
0: 그렇죠, 그분들도 뭐 어렸을 때 네. 배우고 해서 간 거죠.
1: 근데 네. 이제 그 이제 일반 그러니까 네. 미대 안 간 분들이 재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미나를 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0: 아, 네. 오히려 또 이제 미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틀에 좀 갇힐 수 있는데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그 재능을 그대로 틀에 밖에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1: 네. 왜냐하면 네. 미나는 네. 틀에 박힌 게 아니고 자유 그렇고 그다음에 마음적으로 네. 그리고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 저기 다른 것보다도 틀에 박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그릴 수가 있어요. 아무나, 누구나.
0: 누구나. 네. 아, 누구나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네. 저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그리시잖아요. 저희 네. 저기 제 제자 중에는. 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진다예요. 그리고 미국 분이 네. 두 분 계세요. 네. 남자분 한 분 네. 계시고 네. 여자분. 여자분은 지금 1년 반 됐는데 지금 제가 밀어서 공모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대요.
0: 너무 좋겠죠.
1: 네. 네. 아주 여기만 오면은 너무 여기 다 잊어버린대요. 왜냐하면 네. 애가 어린 애가 두 명이 있는데 네. 토요일 날 하니까 남편한테 어려요. 애들이. 아, 네.
0: 맡겨놓고 완전 네. 그림을
1: 빠지지 않고 와요. 막 그런 거 네. 보면은 정말 막 밀어주고 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0: 네, 그렇죠. 그 외국 분들이 미나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표현을 하세요?
1: 네. 무슨 그림이 이래?
0: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이잖아요.
1: 네. 이건 어떻게 그린 거야? 네, 네. 그건 너무 놀래더라고요. 네. 그런데 색채를 이용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정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냐고. 네. 왜냐하면 서양 회화하고 이 민화하고는 이게 틀려요.
0: 네.
1: 왜냐하면 민화 특히 민화는 틀에 안 막히고 자연스러운 거를 자연 네.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고 마음의 소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한 거지만 서양은 틀에 박혔잖아요. 네. 뭐 빛을 뭐 표현한다든가 또는 틀에 박힌 거, 그 다음에 자연을 그냥 보고 그대로 그리는 네. 거. 그러니까 마음적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걸 사실적으로 네. 그리는 거, 네. 원근법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미나는 책가도 같은 거 보시면은 네. 이 앞에가 조금 그 먼 데가 넓어요. 근데 네. 이 서양화에서는 원근법을 해가지고 앞에 건 크고 뒤에 거가 좁잖아요. 그게 반대가 돼요.
0: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1: 네.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얽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림자를 잘 안 그려요.
0: 아, 그러네요.
1: 그림자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 물체에 대해서 그 그림자지 물체를 바깥에서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네. 없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다른 것 같아요. 이 미나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유일한 그림인 거죠?
1: 그렇죠, 미나는. 근데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의 그 미나. 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도 미국 미나가 그러니까는 네. 미나라고 할 수. 미나는 궁중이니까.
0: 국민들이 그리는 거니까.
1: 네. 그러니까 미국 궁민이 그린 그림.
0: 네, 네. 네. 근데 조금 약간 그 표현 방법이나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다른 그림들과 좀 다른 면이
1: 틀리죠.
0: 틀린 거잖아요. 네. 가장 크게 다른 게 뭘까요?
1: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빛의 그런 거라든가 네. 뭐 원근법을 쓴다든가 그리고 물체를 보면은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는 있는 그걸 그대로 미사를 하지만 이 민화는 상상적인 거,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모란을 그리면은 모란의 곧 요만건을 그리지 않고 크게도 그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0: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냥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리는 거.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예를 들어서 책가도 같은 것도 이 그러니까는 보통 아들 방에 걸어줬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학술 같은 학술적이라든가 지식 같은 거를 위해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0: 전 책가도가 참 좋더라고요.
1: 저도 좋아해요.
0: 지난번에 스미소니안 여기서 이거니 컬렉션을 했었잖아요. 전시할 때 거기 그분도 굉장히 책가도를 또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걸 봤고요. 민화도 또 수집을 해서 볼 수 있었어요.
1: 좋죠. 너무 좋.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특히 생각하는 거는 오방색을 사용했다는 거. 그럼 뭐든지 잘. 그리고 오방색에는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다섯 개잖아요. 오방이니까 동서남북 얘기잖아요. 근데 가운데는 우주를 나타내요.
0: 아, 네. 그렇군요.
1: 노란색으로.
0: 민화를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요 함께 노래를 하나 듣고 다시 좀 이야기 이어나가고 싶은데 우리 지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 노래 같이 들을까요?
1: 금강산 부탁드립니다.
0: 금강산을 부릅니다. 아, 금강산이 또 민화가 많이 소재가 되고 있죠.
1: 그려라. 임금님이 너 그거 금강산 좀 가서 그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 화가가 거기 가서 헤매고 하나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합쳐서 그런 그랬다는 그런
0: 그래서 그 금강산 민화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조수미 씨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들으시면서 민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민화 그림들을 좀 같이 감상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네 연락을 드릴 것.
6: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지금 이 시간에 한국전통민화협회 워싱턴 지부의 정종순 지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화입니다. 네, 민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도 궁금하시고, 사실은 제가 제 지인이 민화를 너무나도 배워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지부장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 소개를 또 해드렸는데 네. 그분도 이제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민화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우리 정종순 지부장님을 통해서 함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5: 네. 첫째는요. 저보다도 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로톤 네. 하면은
6: 로톤에, 네. 네.
5: 그러니까 두 군데서 지금 중앙장로교회에서 또 민화를 가리키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리고 캐토릭, 네. 한인 캐토릭 저기 성경 바울어 거기서도 네. 그 노인들 가리키는 시간에 네. 그거를 하고 있어요.
6: 그렇군요.
5: 네. 그리고 조금 전문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네. 주시면 됩니다.
6: 그렇군요. 그 클래스가 있어요.
5: 네.
6: 네.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5: 지금 현재로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하고 있는 스튜디오스가 있어요. 저기 네. 집에서 가까운 곳.
6: 어디입니까? 네.
5: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고 저희 집 네. 안에서
6: 집 안에서 개인 레슨을 하시는군요.
5: 네, 그 네.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6: 아, 집 안에. 네. 네. 네. 그러면 워크하우스 아트 센터에서
5: 쭉 했는데 네. 여름 되면은 학생들을 캠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6: 네.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게
5: 네, 네. 9월 달부터인데 제가 9월 달에 다른 행사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10월 달로 할 수 없냐고 시작을 했더니 네. 워크하우스 센터에서 물론이죠 그래가지고 네. 10월하고 11월 8주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1월 말일까지 하니까 12월 한 달은 쉬고 왜냐면은 많잖아요 그 네. 저기 크리스마스니 그렇죠. 그런기 네.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게 1월부터 시작해요.
6: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댁에서 가르치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10월부터는 로턴의 워크하우스 아트 센터.
5: 네.
6: 여기 전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굉장히 그냥 방문하셔도 참 좋은 곳이에요.
5: 네.
6: 이곳에서 이제 그림도 배우실 수가 있군요. 네.
5: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있으면 네. 학생들하고 저기 선생님하고 1년에 한 번씩 전시기를 줍니다. 네. 네.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잘 네. 그리든 못 네. 그리든 네. 상관이 없어요. 시작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한 마리 그렸다. 그러면 꼭 다 전시할 수 있어요.
6: 네.
5: 뭐 이렇게 잘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 그 어르신들이 보면은 취미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은퇴하시고 나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5: 네.
6: 많은 분들이 그림을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그림이라는 게 시간이 좀 드는 예술활동이잖아요.
5: 네.
6: 그러다 보니 은퇴하시고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기도 하시니까 그림을 많이 하시는데 민화 참 좋은 것 같아요.
5: 그럼요. 왜냐하면은 네. 은퇴하신 분 노인네들 뭐 저도 뭐 그 축에 들어가지만 머리를 쓰잖아요. 손을 또 네. 움직이잖아요.
6: 손을 움직이는 게 네. 또 예방할 수 있는 네.
5: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명상을 하잖아요. 네. 그림을 할 때는 뭐 숨을 쉬어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첫째는 또 그림을 그리면 색깔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를 쓰게 돼요. 아, 내가 이 색깔을 해서 뭐 이렇게 머리를 움직여 주니까 치매가 올다가도
6: 올 수가
5: 가요.
6: 머리도 쓰시고 손도 쓰시고 네. 마음도 수영도 하시고 네. 가장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6: 네, 또 작품 전시도 하시고
5: 네. 그리고 아들 딸한테 선물 주고 아, 지인한테도 선물 주고
6: 선물로는 최고의
5: 최고예요. 네. 저희 지금 학생 중에서도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들이 사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림 두 장을 그려서 줬대요. 그래서 뭘 그렸냐니까 아, 내가 거기 저기 그분도 작년에 입선을 했어요. 네, 네. 그거 몽땅 갖다 줬지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사업하시는 그런 분한테는 또 다른 사업하시는 잉어 그림 같은 것 같아요.
6: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 왜냐면
6: 본 적이 없는 그림이잖아요.
5: 네. 그거 어디서 그렸냐고 네.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참 좋아하셔요.
6: 그렇군요. 그 그림 그리고 이제 뭐 카드 같은 거 보낼 때 요즘
5: 물론이죠.
6: 카드를 이렇게 손 편지를 쓰는 게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카드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이 카드에다가 간단한 그림을 살짝 그려서 거기에다 카드를 써서 보내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5: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달을 그 한 1주, 2주 그거 해가지고 카드 하는 그런 클래스를
6: 하시는군요. 네.
5: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제가 여기서는 그걸 만들 수가 없는데 네. 한국 그 저기 그 월간미나 네. 거기에서 보내주셨어요. 봉투.
6: 봉투를?
5: 아, 내가 그걸 안 갖다. 그거 봉투가 너무 이뻐요. 아, 그림을.
6: 그러면 그 봉투 그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그림만 살짝 그리시면
5: 아니요.
6: 다 그려진 거예요?
5: 다 그려진 거예요. 색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여기서 내가 이제 몇 분을 드렸더니 네. 자기 지인 결혼할 때라든가 또 어머님한테 돈 드릴 때가 있잖아요.
6: 노드리
5: 너무 좋아하시고
6: 너무 좋죠.
5: 그다음에 네. 교회에 헌금할 때
6: 그랬다고
5: 너무 네. 좋다고 그래요.
6: 아, 참 그렇군요.
5: 그러니까 네. 민화는 생활 속의 민화입니다. 생활을 하면 네. 거기에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자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런 그림을 옷에다도 그릴 수가 있어요.
6: 옷에다가요?
5: 네. 네. 그러니까는 패브릭 물감을 네. 사용해가지고 네. 그런
6: 그러네요.
5: 민화는
6: 네.
5: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러니까 부채라든가 네. 또 조그만 그릇 같은 거라든가 또 나무에다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6: 네.
5: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게 꼭 이렇게 뭐 틀에 잡힌 그런 거보다도 자유롭게 뭐 그림을 어디다 그려? 그럼 손수건에도 그리고
6: 네.
5: 또 무슨 우리 다이닝 테이블에다가도 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는 생각을 하고 포인세트라를 네. 미나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좋겠어요.
6: 아, 그렇군요. 네. 많이 좀 배우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연락처 좀 주십시오.
5: 네. 제 전화번호는 703-927-4818.
6: 네, 703-927-4818. 703-927-4818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메일도 있으세요.
5: 네. 네
6: 전화 못 받으시면 이메일로도 연락 네. 주시면 좀 알려주세요.
5: 네. soon.spitzer@gmail.com입니다.
6: 네, soon.spitzer@gmail.com
5: 네.
6: 네. soon.spitzer@gmail.com으로 연락 전화 이렇게 메일 좀 보내 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5: 네.
6: 네. 정말 오늘 귀한 아주 특별한 민화에 대해서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5: 아, 물론입니다. 뭐 초보자도 한 몇 개월 배우면은 아들 딸한테 줄 수 있는 조그만 소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품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림을 캠퍼스에다가 붙여가지고 네. 줄 수가 있어요.
6: 다음 최고의 선물이죠. 네. 아, 네. 그 선물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림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건강도 지킬 수도 있고. 네. 네. 앞으로 또 워싱턴 지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전시나 문화 행사 있으시죠?
5: 네, 있습니다. 네.
6: 언제 또 전시를 하세요?
5: 여기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초창기 때 회원이 많으면 네. 좀 쉬운데 네. 지금 6사람 했다가 언제번에 8사람 했다가 왜냐하면 네. 로톤 제가 로톤에서 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가리키는 것도 로톤이기 때문에
6: 거리가 조금 이제
5: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근방에 사시는 젊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군인 가족.
6: 아 그죠. 그쪽 지역에 또 이제
5: 네.
6: 그
5: 근데 좀 그리다가 우리 전출돼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러니까는 두 분이
6: 2년마다 그분들이 네. 또 이동을 하시니까
5: 그래서 두 분이
6: 가셨구나.
5: 네, 그래가지고 줌으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조금 네. 생각해보자고 네. 제가 그랬고 미국 분이 두 분 그리시고 한 분은 지금 계속해서 오시고 네. 한 분은 남자분이신데 네. 아주 한국말도 좀 잘하세요. 네. 근데 외국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이번에 언칙은 그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기 전시에 참가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네. 그분이 많이 빠지셔서 못하시고 네. 이번 9월 달 전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6: 한국에서?
5: 네. 네. 근데 우리 멤버들은 전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모전에 참석할 수도 있고, 네.
6: 그래서. 그림을 해서 보내는 거죠.
5: 네. 네. 그리고 가을에, 아니, 1월 달에 또 그,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전시를 합니다.
6: 1월에 국회의사당에서 전시를
5: 네, 여기 말고.
6: 미국. 한국에서 네.
5: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활동을 하면은 네. 여기도 좀 국회의사당에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한국문화원.
6: 한국문화원에서 하면 좋죠.
5: 네, 지금 네. 그랬는데 기회가 잘 안 되네요. 그게 네.
6: 그래 가지고 좀 미리미리 또 이제 시간을
5: 네.
6: 잡는
5: 거죠. 왜냐하면은 계획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6: 맞아요.
5: 여기 워크하우스 아트센터에서 다시 한번 하려고 지금 제가 트라이하고 네. 있어요. 우리 여기서만 이 워싱턴에서 네. 계시는 네. 분.
6: 앞으로도 활동들을 기대하고 더 많은 전시회를 통해서 또 이 세계 속에서 미국 속에서 민화를 알리는 민화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응원하면서 네, 바라는 소망이
5: 있습니다.
6: 많으시죠?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5: 이 민화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배워서 못 온다 그거보다도 네. 그냥 민화를 하시는 분은 전부 조인을 같이 하셔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분은 그대로 가르치시고 같이 민화협회 이렇게 조인을 하셔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6: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시면서 꿈꾸시고 네, 그날이 뭐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K-Radio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5: 네. 네. 1310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민화를 전하는 기회도 됐고 앞으로 1310이 발전을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전시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6: 전시도 할 수 네. 있죠. 저희 공간이 있고 저희 밖에도 지금 저희 전시된 것들이 작품이 네. 좀 있죠. 네.
5: 기회를 주신다면은 네. 그런 공간을 좀 이용해서 네. 우리도 전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1310도 여기가 네. 사실상 듣는 사람은 듣지만 네. 전부 들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새 집에 그러니까 라디오를 잘 안 갖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선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네.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넓고 네. 보시면은 공간도 많아서 전시를 할 수 있기를 함께 다음에 또
5: 제가 눈여겨봤죠. 오면서 여기다 걸면 좋겠구나. 저기다 걸면 좋겠구나.
6: 그럼요. 너무 네. 좋죠.
5: 그럴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6: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도 라디오뿐만 아니라 네. kradio.us로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5: 아 그래요?
6: 네. 그래서 함께 또 우리 방송도 들으시고 그림도 함께 전시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5: 네.
6: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인사 말씀 네. 그것으로 네.
5: 네. 민화를 앞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310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통민화협회 워싱턴 지부 정종순 지부장님과 함께 한국 민화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또 그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이 민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꿈과 희망,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울음을 잃지 않았던 지혜가 담긴 그 문화유산을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아름다움을 미국에서도 이어가며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전하고 계신 우리 정종순 지부장님과 워싱턴 지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로턴의 워크하우스 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우리 미나 클래스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다음 주에 17일 날 또 미나의 맛백이라고 하셨어요. 네. 7월 19일 날 11시에 또 짧은 그 클래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연락 703-927-4418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10시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8: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7: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키움의 부동산이 보인다.
1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12: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란, 중국, 북한 문제에서 강경 노선을 펼쳐온 외교 안보 매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동맹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렇게 7, 80대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가운데 고령 정치인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세대교체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미국과의 군사 충돌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선박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폐쇄 선언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흔들리며 아시아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전 인텔 CEO 팻 겔싱어가 AI 수요는 여전히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며 유일한 제약은 전력과 에너지 공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AI 투자에 더 신중해지고 있지만 수요 자체는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픈 AI와 메타, XAI가 잇따라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내놓으며 기업용 AI 시장의 가성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시장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AI 기업 주식의 절반을 국부펀드에 편입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확산으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AI 산업의 성과를 사회 전체에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11일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세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두 개의 주택 관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주택투자보호법과 불법점유단속개정법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법안인 주택투자보호법은 주택수리나 재개발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안에는 보수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조 프로그램인 지역임대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택소유자와 관리업체가 수리를 위해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특히 임대 관련 분쟁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거 심리 절차에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퇴거 관련 심리가 60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는 일정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절차 진행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퇴거 통지서가 전달되고 접수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법안인 불법 점유 단속 개정법은 단기 임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기 위한 겁니다. 이 법안은 휴가용 임대주택이나 단기 임대시설에 머무는 방문객이 계약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단기 임대 이용객에 대해 워싱턴 DC 경찰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바우저 시장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가 지난 10년 동안 수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비 상승을 완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계속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주택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비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렴한 주택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기존 세입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DC는 최근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 왔으며 이번 법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차기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된 미셸 박 스틸 대사가 공식 부임을 앞두고 한국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새 대사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차기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된 미셸 박 스틸 대사가 주한미군대사관 공식 SNS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유튜브 쇼츠 등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미셸 박 스틸 대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건넨 뒤 영어로 차기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다시 한국어로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Michelle Steele and I am so honored to serve as the next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I'm just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ll. Thank you. 감사합니다.
1: 이번 영상은 공식 부임에 앞서 한국 국민들과 먼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 오시는 걸 환영한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기며 새로운 대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맡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셸 박스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으로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됐으며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부임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인공지능 개발사인 오픈 AI, 메타, 스페이스X AI가 최근 잇따라 저비용 고효율 AI를 출시하며 가성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AI 전환 열풍으로 기업의 AI 사용료 부담이 급증하고 저가형 중국산 AI 모델들의 추적이 거세지며 선두주자들이 앞선 성능만 강조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 AI, 메타, 스페이스X AI는 지난주 각각 실속형 AI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GPT-5.6은 토큰을 종전보다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스페이스X AI도 그록 4.5 모델을 출시하며 타사의 동급 AI와 비교해 토큰 효율성이 2배에 달한다는 점을 핀촉 포인트로 내세웠습니다. 메타의 새 뮤즈 스파크 1.1 모델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주요 회사들이 코딩,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 생산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빠르게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서 AI 사용료는 기업 재무 구조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됐습니다. 오픈 AI 등 AI 개발사는 통상 토큰에 비례 AI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적용합니다. 동시에 많은 고객사가 AI 도입 경쟁으로 사내 AI 사용량을 대거 늘리는 토큰 매싱에 몰두하면서 AI 비용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H컴퍼니의 고티아 굴로아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 CEO가 AI 사용료 청구서를 직접 보

0: 받고 요금 상한을 관리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업용 AI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메타는 처음부터 실속형 AI의 공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일부 AI 개발사의 가격 정책은 극단적으로 비싸며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우린 최고 수준의 AI를 훨씬 더 합리적 비용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가성비 경쟁이 기업용 AI 시장의 강자인 엔트로픽에도 가격이나 압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인 아티피셜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주력 모델인 오퍼스와 페이블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비싼 AI 제품군으로 분류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매집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점점 더 많은 미 주정부들이 폐쇄된 유전과 가스 시추공을 청정 에너지 용도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는 지난해, 알라바마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비슷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오클라호마는 내년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치된 유정 폐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정화 비용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데다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정부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염을 유발하는 이 난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정 용도 변경에서 지하 에너지 저장과 열 발전은 가장 실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몇 개 유정은 지열 발전에 적합하고 일부 유정은 탄소 포집과 저장 용도로 탐색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아르빈드 벤카트 주 하원 의원은 우리가 폐유정 가스정을 지열과 같은 청정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400만 개 방치된 유정과 가스정이 존재합니다. 미 주간 석유가스계약위원회는 주정부들이 2023년 기준으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미 폐쇄 유정인 고아 유정 14만 1000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방치된 유정과 가스정은 2022년 20만 톤의 메탄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130만 대가 한 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규모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환경방어기금의 이사 겸 수석 변호사인 아담 펠치는 미국인 1,400만 명이 등록된 고아 유정으로부터 2마일 이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정들은 누출을 일으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벤젠 등 발암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정은 규제가 거의 없던 19세기와 20세기 석유 붐 시절에 시추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고 이들이 방치된 건 기업의 과오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석유 가스 회사에 수명이 다한 유정을 폐쇄하도록 요구하지만 일부 회사는 정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유정 부지를 소규모 생산자나 제3자에게 떠넘깁니다. 지난해 뉴멕시코주 검찰은 수백 개의 비

0: 생산적인 유정을 유령회사에 넘긴 후 파산을 선언하게 한 혐의로 석유회사 임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은 주정부들이 고아 유정을 찾아내고 폐쇄할 수 있도록 47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일시 동결했지만 미국 내무부는 현재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주간 석유가스 계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아 유정 하나를 폐쇄하는데 평균 4만 달러가 듭니다. 많게는 25만 달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유정 용도 변경 법안을 발의한 닉 아처 주 하원의원은 연방기금에 의존해 고아 유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중고 폭스바겐을 사려는 적은 예산으로 고가의 캐딜락을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유정 폐쇄를 위해 가장 많은 연방기금을 지원받았지만 주에 있는 모든 고아 유정을 폐쇄하는데 2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멕시코와 텍사스가 도입한 법안은 주정부와 기업이 방치된 유정을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용도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도입된 대부분의 법안은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대체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침체 확률이 지난해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낮아졌다고 보면서도 이란과의 전쟁 탓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자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일에서 7일 이코노미스트 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추산한 향후 12개월 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평균 25%로 지난 4월 조사 당시 추정치 33%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2025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 2.1%로 2%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월 조사 당시 전문가들은 2.0%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교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응답자들은 올해 연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4%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월 설문조사 때의 3.2%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수립 시 주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3.2%로 역시 4월 전망의 2.9%보다 상향됐습니다. 목표 수준인 2%를 지속해서 웃돌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난 5월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에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응한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은 15%에 그쳤으며 다수는 연준이 연말까지 현 3.5에서 3.75%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연쇄적인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지난달 마련된 양국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12일 이란의 상선 공격을 비난하며 호르무즈 해협 연안을 넘어 이란의 서부와 중부까지 때리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걸프 지역 내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폐쇄 선언과 미국의 자유항행 방침이 충돌하면서 해상 운송 재개와 안정화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지호를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 공습을 재개했고 이틀 연속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총 나흘에 걸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후 공습을 종료했다는 성명에서 전투기와 해군 함정, 일회용 공격용 드론,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투입된 일회용 공격용 해상 드론을 동원해 이란군의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및 드론 전력을 타격하고 소형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해상 통로이며 이란은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공격 발표 이후 이란 남부 시르크 지역과 주요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데이르, 에너지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부쉐르와 아살루에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의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과 멀리 떨어진 중부와 서부 지역까지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서남부 도시 아흐바즈의 한 당국자는 시내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중부 혼다부에서도 별도의 미군 공격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만 북단에 위치한 후제스탄주의 부지사는 아흐바즈 외에도 오미디에, 마흐샤르, 베바한, 데즈풀, 안디메슈크, 아바단 등 주내 여러 도시가 공격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이 같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 5월 이후 처음으로 공격 대상이 됐고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한 직후에 공격받았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는 이날 영공으로 날아드는 이란 미사일 방공망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단은 이날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요르단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와 미사일 저장고, 바레인 미군 제5함대 거점인 주페르 해군기지와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 오만 내 미군 레이더 등 감시자산,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 아흐메드 알제베르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 통행을 위해 호르무즈를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해협에서 자행되는 미국 침략군의 모든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개입이 계속된다면 걸프 역내의 석유, 가스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선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하고 자국이 출범시킨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최근 미군 병력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봉쇄 주장을 일축하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해협은 국제 수로를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세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12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보다 157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상자 16,740명과 구조된 인원 6,462명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856개 건물이 파손됐으며 이 가운데 190채가 완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 규모만 6,700톤에 이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진 공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지진 이후 여진만 1,222회 발생했으며 특히 11일 밤 11시 2분께는 규모 3.6의 지진이 라과디아주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라과디아주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6만 5천 명이 복구와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기반시설 붕괴로 인해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프랑스와 맞붙을 스페인 전 총리가 프랑스인이 없는 프랑스 팀이라는 발언을 해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후이 전 스페인 총리는 최근 현지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스페인의 준결승 진출을 축하하면서 상대팀인 프랑스 대표팀에 대한 평가도 내렸습니다. 그는 우선 프랑스는 두 차례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월드컵에서도 모든 경기에서 이겼으며 현재 FIFA 랭킹 1위라고 프랑스의 전력을 높이 샀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는 선수단의 수준 역시 매우 높다면서 게다가 프랑스인 없이도 모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호이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프랑스 대표팀에 흑인과 이민자 가정 출신 선수가 많다는 점을 빗댄 것으로 해석돼 인종적인 편견을 담은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준결승전은 텍사스 댈러스에서 14일 오후 3시에 펼쳐지며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1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제9호 태풍 바비의 상륙과 폭우로 중국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항공편과 고속철도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교통에 차질이 빚어졌고 태풍의 영향권에 든 대만에서도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를 강타한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태풍 바비까지 중국 동부에 상륙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저장성 기상 당국을 인용해 태풍 바비가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저장성 위환시에 처음 상륙했으며 최대 풍속은 시속 144km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상륙 직전에 중국에서 최소 2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저장성 당국은 약 172만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무난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따뜻한 햇살이 비추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낮에는 다소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한층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90도를 웃돌면서 체감온도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PC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월츠 주 UN 미국 대사는 12일 쿠바 정권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츠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미군 기지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쿠바 정권은 자국민들에게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 본토 앞마당인 쿠바에 정보기관 거점을 비롯해 신호정보 수집 거점, 군 장교들을 여전히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베네수엘라에는 더는 남아있지 않고 중미 남부 지역에서도 사라졌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전 행정부 시절에는 파나마 운하에까지 이들이 세력을 확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제 봉쇄를 포함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쿠바의 주요 원유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대쿠바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또 혁명 지도자인 고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과거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는 등 쿠바 지도자를 겨냥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전날 쿠바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쿠바의 공산주의 지배자들은 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해외로 빼돌리며 자신들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계속 미국의 적들과 손잡은 채 미 본토에서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적대적인 외국 군사, 정보, 테러 및 각종 작전 활동을 수용하고 미국 내 위험한 전복 세력 및 테러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쿠바 정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사무실은 12일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짧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생인 그레이엄 의원은 1994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2년 상원의원 당선 후 20년 넘게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해온 공화당 중진입니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5선 도전에 나선 상태였으며 공화당 강세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였습니다.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란을 고립시키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상원 입성 후에도 이란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란 군사 대응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온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2년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10차례나 방문했습니다. 그는 별세하기 직전에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현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백악관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2017년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같은 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초강경 매파로 평가받으며 의회에 대중국 경제외교적 제재 행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일례로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제재 움직임을 차별로 간주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에 맞선 한미 공조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자 측근으로 꼽혔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두 사람이 경쟁자로 맞섰지만 이후 가까운 정치적 동맹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 별세 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과 상원의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언제나 일하고 있었고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였다. 린지가 정말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위대한 친구 중 한 명을 잃었다. 미국은 위대한 애국자를 잃었고 나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로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2석으로 줄게 됩니다. 기존 상원 구도는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친 야당 47석이었습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가 후임자를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현재 미 정치권의 고령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70대와 80대 의원들이 의회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령 정치인의 건강과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세대 교체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요양원, 미 연방 상원을 농담 섞어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70대는 물론 80대인 상원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국민들이라면 현역으로 일하기 어려운 나이지만 상원을 비롯해 의회로 가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71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의원들의 고령화 문제가 새삼 환기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상원 의원들 가운데 특별히 나이가 많은 축이 아닙니다.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원 의원의 평균 연령은 66세입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동갑이거나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하지만 70대 현직 상원의원이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고령 의원들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척 그레실리 의원 역시 92세로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과 하원의장에 이어 승계 서열 3위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강성 진보의 아이콘이 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84세입니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80대 의원이 7명입니다. 하원과 상원을 합치면 거의 4분의 1이 70대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너무 고령화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최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이 장기 입원하면서 이미 불거진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최장수 상원 1인자였던 맥코넬 의원은 84세로 지난달 중순 뚜렷한 설명 없이 입원했습니다. 온갖 억측이 쏟아지면서 상원 공화 지도부는 최근 맥코넬 의원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며 사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맥코넬 의원이 왜 입원했는지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70대와 80대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은퇴하는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평균 은퇴 연령으로 볼 때 미국의 남성은 64세, 여성의 경우는 62세에 은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라고 바와 행정부에서도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엘은 의원들이 75세가 되면 스스로 워싱턴 DC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세 넘어서까지 상원 의원직을 유지한 선례를 생각하면 지금의 70대에서 80대 상원 의원들로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스트롬 서먼드는 현직 상원 의원으로 100세 생일을 맞았다가 이듬해인 200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몬드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상원 의원직을 메운 인물이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고령화에 따른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임 시 82세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으로 임기 내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준 채 퇴장하면서 단임 대통령으로 남았으며 그런 바이든을 맹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을 추모하면서 18일 저녁까지 조기를 개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12일 저녁 경찰에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독립조사기구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3: 메릴랜드 주 게이더스버그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12일 저녁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직전 로스트 나이프 로드 9006번지에 위치한 몽고메리 빌리지 플라자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권총에 탄환을 장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남성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남성이 경찰관들이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남성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직후 경찰관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 소방구조대가 치료를 이어받았지만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이나 주변 시민 등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는 권총 한정도 회수됐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메릴랜드 주법에 따라 경찰이 연루된 치명적 사건을 전담하는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실 독립조사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격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휴직 조치됐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의 코디 필즈 경감은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가족들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 총격 사건인 만큼 당시 남성의 구체적인 행동과 경찰의 무력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13일 국제유가가 4%대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6분 기준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26% 오른 배럴당 79.25달러에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34% 급등한 74.51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일 배럴당 76.01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사흘 만에 3달러 넘게 뛰었습니다. 이달 들어 원유는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공급 확대 기대가 커지며 나타났던 하락분 일부를 되돌린 겁니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표적 수십 곳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맞서 요르단과 카타르 등 미 동맹국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이란은 해협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거의 전무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현물금은 온스당 4056.47달러로 1.54% 내렸고 은은 2.78% 하락한 58.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101.10으로 0.14% 올라 지난달 24일 기록한 1년 내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11일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보도에 성경화 기자입니다.
1: 뉴욕타임즈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의 서명을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하며 미뤘으나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효됐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회기 중이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된 지 일요일을 제외한 열흘 후에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회에 반송할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했을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법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건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치솟는 주거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이 모처럼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법안 서명식을 앞두고 세이브 법안, 즉 투표 자격 보호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서명을 돌연 보류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주택법안이 대통령 서명 없이도 법으로 제정됐지만 서명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그와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전반적인 기업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업계 해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민 대다수가 인공지능 공공펀드를 통해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업 베라사이트가 미국 성인 1,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초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기업들이 주식 50%를 공공펀드에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한 상원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력 지지한다가 21%, 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4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2%였습니다. 강력 반대가 12%, 어느 정도 반대한다가 2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베라사이트의 벤저민 래프 CEO는 대중의 눈에 AI 공공펀드는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더 넓은 사회로 다시 분배하는 도구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AI 국부 펀드법을 발의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은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혜택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미국 내 빅테크들의 해고 증가는 많은 근로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의 한남 체인 핫 썸머 쿨 세일. 캐나다 느타리 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K-Radio 정오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주현 과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3: 아, 반갑습니다.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4: 아, 네. 자기소개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과학기술계가 낳고 교육계가 품은 안주현입니다.
3: 이렇게 시작하시나? 어디 뭐 출마하시나? 네. 과학기술계가 낳고 교육계가 품은?
4: 네.
3: 아, 그리고 이제 방송계를 두드리는?
4: 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렇죠. 예. 워낙 뭐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도 수업을 하시고 또 방송에서도 또 많이 저도 보기도 했고요. 갓생을 살고 계신데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아, 감사합니다.
3: 안주현 선생님과 과학, 특히 동물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예정인데요. 아,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제가 좋아할 만한 사실 뭐 좋아함을 넘어서 약간 전율할 만한 그런 주제를 골라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동물들의 방귀 얘기를 우리 안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4: 네.
3: 왜 저희에게 방귀를 뿌리셨나요?
4: 아, 저는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모르고 예. 아, 초면에 너무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난감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네, 아니군요.
3: 전혀 아니죠. 아, 네. 너무 좋아합니다.
4: 제가 사실은 요새 이제 학생들 자습 감독을 하다 보면 자꾸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학창시절에 아마
3: 학창시절에
4: 이제 그 풍경을 한 생각해보시면
3: 혹시 계신 학교가 남녀 분반인가요? 합반인가요?
4: 아, 남고입니다.
3: 아, 남고면 뭐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예.
4: 그래서 이게 참 그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올 때 예. 그래도 이제 가끔은 그것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누군가 민망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최근에 혹시 관련된 방귀 관련 연구가 있나 보고 있었거든요. 어, 예. 근데 놀랍게도 예.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예. 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3: 아, 그 보고 계신 순간에
4: 네
3: 어, 예. 저희 PD가
4: 어, 네 그래서 전화를 네. 받았는데 이제 예. 자연스럽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최근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고 어.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서 예. 정말 그냥 방금 어 그걸 보고 있었어요라고 아,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렸더니 어. 주제가 너무 좋다고 그걸로 예. 하시자고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한 데 같긴 한데 예. 마음에 든다 이런 거죠.
3: 아 진짜 텔레파시가 통화했네요. 왜냐면 제가 진짜 그런 쪽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초적인 얘기.
4: 네.
3: 예.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첫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생물학적으로 방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4: 아, 방귀라고 하시면 보통 뭐 누구나 다 떠올리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 있던 기체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나오는 아래로. 예. 그쵸. 그런 걸 우리가 방귀를 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체내에 있는 가스가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방귀. 라고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명쾌하군요.
4: 아, 네.
3: 사실 우리 몸에 이렇게 배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뭐 통로나 구멍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4: 그렇죠.
3: 동물들이 방귀를 꼭 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4: 보통은 이제 몸 안에 기체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를 생각해 보면 네. 우선 저희가 이제 호흡을 하니까 뭐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죠. 그건 보통 호흡기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네. 방귀는 보통 이제 소화기관을 거친 그 기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화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위와 아래가 모두 뚫려 있어요.
3: 아 예.
4: 네, 위로는 입이 있죠. 어, 그래서 네. 입으로 집어넣고 네. 아래로 나오잖아요.
3: 그렇죠.
4: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입으로 들어간 것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소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소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분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3: 네.
4: 분해가 되고 그중에 이제 유용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고 네. 그다음에 남은 찌꺼기들은 이제 대변으로 배출이 아, 되죠. 보통은.
3: 예, 예.
4: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고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 기체도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3: 어, 예.
4: 화학물질이 이제 분해가 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막 나오는 어.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방귀만큼 효과적인 건 없는
3: 아,
4: 것 같아요.
3: 예를 들어 뭐 코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4: 근데 음식,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소화관 안에 들어 있는 기체 입장에서 이제 여행을 떠나 보면 어, 기체 분자 그렇죠, 입장에서
3: 그렇죠. 아, 그렇죠.
4: 그렇죠?
3: 예.
4: 그러면은 이제 그냥 위로 올라가면 입이고 어. 입으로 나오면 트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렇지. 현상이 되겠죠. 예. 아래로 내려가면 항문 뚫려 있으면 글로 나가면 되는데
3: 예.
4: 그럼 만약에 코로 나가려면 굳이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 굳이 그
3: 연어처럼 다시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서
4: 힘든 길을 가서 막 이렇게 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3: 후각세포 괴롭히고.
4: 그렇죠. 아. 게다가 또 그 기체 중에는 몸에 뭐 이렇게 뭐 영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해로운 아, 가스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예. 또 굳이 체내로 한 번 더 흡수가 된다면 문제가 어, 생길 수 있겠죠.
3: 어,
4: 가장 효과적으로 바로 그냥 밖으로 역시, 내보내는 거죠.
3: 이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4: 네.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소화관이라는 게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3: 어떤 면에서?
4: 약찬시를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소화관은 사실 체내가 아니라 체외라고 하거든요.
3: 소화관을요?
4: 네.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예. 입으로 이제 삼켜서 네. 식도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3: 예.
4: 위, 뭐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올 텐데 그 통로 자체는 사실 체내라기보다는 체외라고 표현을 해요.
3: 그래요?
4: 네.
3: 그게 왜 체외지?
4: 사실은 이제 하나의 관으로 뚫려 있는 셈이죠.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사실 몸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그냥 파이프 같은 관, 혹은 빨대 같은 관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3: 그럼
4: 빨대에 비유하면 빨대를 이루는 그 뭐랄까 플라스틱 부분이 우리의 몸인 거고 그 가운데 빨대의 그 관 뚫려 있는 구멍이 우리 소화관으로 아,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 예.
4: 그럼 위쪽은 입, 아래쪽은 항문 이렇게.
3: 그렇죠.
4: 그러면 결국 이제 기체 즉 방귀가 어디에 들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몸 안이 아니라 체외의 그 아, 관 안에 있는 거예요.
3: 어, 이해됩니다.
4: 네,
3: 예,
4: 그러니까 예. 어차피 외부에 있으니까 예. 외부로 이제 배출을 하기가
3: 아,
4: 좋은 거죠.
3: 그것도 용이한 면이 있구나.
4: 네.
3: 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대화가 없거든요.
4: 너무 진지했나요?
3: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 그 강아지를 전에 오래 키웠었는데
4: 네.
3: 딱히 이렇게 방귀를 꼈다 싶었던 순간은 좀 말티즈 정도긴 했는데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4: 아.
3: 대부분의 동물이 방귀를 낍니까?
4: 어. 네. 보통은 이제 뭐 방귀를 끼는 동물도 있고 이제 안 끼는 동물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3: 예.
4: 사람은 일단 당연히
3: 사람은 끼죠.
4: 네, 우리는
3: 예.
4: 알고 있죠.
3: 예.
4: 그다음에 이제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즉 반려동물로 많이들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개나 고양이도 방귀를 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3: 끼겠죠. 예.
4: 또 생각보다 냄새도 굉장히 독한 것으로 알려져요.
3: 꽃순내에 묻혔나?
4: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아니면 혹시 사료를 굉장히 막
3: 적게 줘서?
4: 절제해서.
3: 그렇진 않았어. 예,
4: 예. 절제해서. 아니면 뭔가 그 낯을 가렸나?
3: 제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 아,
3: 예.
4: 아니 뭐 안 보는 사이에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매너 있는 강아지였네요.
3: 그럼 포유류는 다 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4: 포유류는 대부분이 사람처럼 예. 이제 배추를 이제 반개 형태로 하고 있고요.
3: 예.
4: 그 아무래도 이제 소화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화 방식이나 소화 기관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3: 예.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방귀 뀌는 동물, 안 뀌는 동물이 따로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제 과학계에도 많이 계셔서 SNS에서 이 질문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답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해시태그 does it fart? 예, 이건 방귀 뀌나? 해시태그를 달아서 공유하고 이걸 문서로 저런 식으로 예, 정리한 과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서를 토대로 동물 방귀를 둘러싼 소문들이 생겼다는데 자, 그렇다면 방귀 뀌는 동물의 진실 안주현 선생님과 좀 팩트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런 명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곤충은 방귀를 뀌다. 맞습니까?
4: 오, 포유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그리고 곤충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일단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3: 좋습니다. 예.
4: 곤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척추동물이에요.
3: 그렇죠. 예.
4: 척추가 있는 동물이고 이제 예. 곤충은 무척추동물이고요. 이게 왜 이제 여기서 끊고 가냐면 얘네가 소화기관이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 좀 차이는 있거든요. 소화기관과 이제 배설기관에.
3: 네.
4: 그래서 곤충은 약간 분리를 일단 하고. 네, 나머지 중에서 사실은, 포유류는 확실히 대부분이 끼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아까 그 문서에서도, 네. 문서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네.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이제 쭉 봤는데, 네. 제일 재밌었던 건 일단 에일리언이 들어있습니다.
3: 에일리언도 끼워줬나요?
4: 네.
3: 아,
4: 에일리언.
3: 폭이 넓네.
4: 네. 보통은 이제 생물 이름이 있고, yes or no로 되어 있거든요. 네,
3: 낀다, 안 낀다.
4: 번개를 끼는 동물은 yes, 예. 아니면 no로 되어 있는데, 에일리언은 maybe로 되어 있습니다.
3: 아, maybe.
4: 네.
3: 네.
4: 과학자들의 나름의 재치?
3: 예.
4: 다음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암모나이트도 있었거든요.
3: 암모나이트 알 수가 있나요?
4: 그러니까요. 예. 암모나이트는 이제 멸종한 생물이죠. 중생대에 번성했던 예. 암모나이트도 메이비로
3: 메이비. 네. 그러면 왜 굳이 과학자분들의 네. 유의? 예.
4: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0몇 종, 85종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살아있는 실제 생존해 있는 생물들이거든요.
3: 예.
4: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포유류들이 예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어류, 양서류는 좀 세모.
3: 아, 세모예요?
4: 네.
3: 아, 세모. 완전 예스가 아니라?
4: 네. 그래서 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닌 건 아니다.
3: 그런데
4: 아, 네. 방귀를 안 끼는 건 아닌데 포유류의 방귀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3: 아,
4: 일단은
3: 좀 다른 방귀다.
4: 네, 결론부터 내릴 수 있고 예. 사실 이제 그 차이도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기관이나 다음에 먹이, 그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식 차이, 요게 좀 있어요. 우리가 방귀를 생각해보면 단순 기체만은 아닌 것 같잖아요.
3: 아, 예, 예.
4: 냄새도 나고,
3: 그쵸.
4: 소리도 나고, 예. 같은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냄새가
3: 다르죠.
4: 다르죠.
3: 예. 컨디션에 따라도 다르죠.
4: 그렇죠.
3: 예.
4: 전문가시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3: 네.
4: 같은 사람도 다른데 다른 사람은 더 다르겠죠.
3: 예,
4: 더 다양하겠죠.
3: 예.
4: 그런 거 보면 몸 안에 들어간 음식물 중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아까 가스가 발생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으로 섭취하는 주요 이제 세 가지 탄단지라고
3: 네.
4: 부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3: 네.
4: 보통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분해가 됐을 때 생성되는 기체들이 뭐 이제 이산화탄소,

0: 있지만 좀 답답한 환경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산소가 좀 부족해. 그래서 여기 사는 미생물들은 보통 혐기성 미생물이라서 산소 없이 무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발효라고 합니다.
1: 아, 그게 발효군요.
0: 네. 산소 없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걔네를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단백질 찌꺼기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기체들과 그다음에 화학 물질들이 바로 냄새의 주범이 돼요.
1: 아, 장내 미생물들이 산소 없이 호흡을 하는 게 이제 발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런 논리구나.
0: 네. 그러다 보니까 포유류는 대부분 어쨌든 비슷한 과정을 거치니까 공기의 어떤 특성이나 성분들이 비슷한 범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포유류를 제외하고 이제 파충류, 어류, 양서류는 아무래도 먹이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관 안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도 포유류와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끼더라도 포유류보다는 굉장히 미약하게 미약하게 나오거나 냄새도 그래서 많이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단백질이 문제인데 단백질 섭취에 좀 차이가 나서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반면에 소라, 해삼 이런 원시적인 소화기관을 가진 생물은 방귀를 끼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0: 네.
1: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0: 해양,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이제 수생동물들 중에 이제 소라해삼도 대표적으로 아까 곤충 잠깐 빼놨는데 무척추 동물이잖아요. 예. 이 중에서 육상에 사는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의 또 방귀 비슷한 것들을 배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곤충이? 예.
0: 네. 근데 이제 약간 형태는 좀 다르긴, 아니 형태는 같죠. 기체이긴 한데 이제 곤충은 항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문 대신 다른 이제 기관으로 서서히 배출을
1: 아, 서서히?
0: 네.
1: 한 번에 팍! 이게 아니라.
0: 저희는 사실, 어떤 또, 좋아하실 것 같은 얘기를 하자면. 상황한 끝에, 이제 항문은 사실 과략근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사실 생각해보면, 과략근은 근육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긴급한 순간에 사실은 참을 수 있어요.
1: 아, 그렇죠. 예.
0: 네.
1: 예.
0: 그래서 참으면, 나오려고 모아져 있던 방귀가 사실은 도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갑자기
1: 길을 잃으셨네요.
0: 갑자기 길을 잃었네요. 네, 아무튼
1: 지금, 지금 방귀처럼 길을 잃으셨어요.
0: 아니에요. 생각났습니다. 곤충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게 되는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과략근이 없단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무조건 흘릴 수밖에.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보다는 총배설강이라 그래서 이제 뭔가 항문과 비슷한 그런 공만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곤충의 그 옆면에 보면 기관이라는 호흡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서서히 공기 중으로 체경색을 확산을 시키는 식으로도 방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소라 해삼은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0: 소라 해삼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방귀의 주범이 되는 이제 가스가 몸에 모여야 되는데 모았다가 이제 내뿜는 게 방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제 가스를 모았다 배출할 필요 없이 그냥 생기는 대로 체액에 흡수시켰다가 물에 그냥 방출. 시켜버리는 혹은 아가미를 통해서 그냥 내보내버리는 이런 일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방귀 얘기하다가 한 3부작 나오겠다. 좀 스피디하게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뭐 기준일 것 같긴 합니다만 방귀 냄새가 가장 지독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0: 일단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1: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지독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워낙 좀 다양하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이를 씹히 저를 씹히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아주 쿰쿰하지 않을까.
0: 그렇죠. 사람 좀 약간 물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관계를 끼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뭘 먹느냐에 따라 또 이것저것 다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훨씬 지독해지겠죠. 동물들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그래도 약간 중간쯤이라고 했을 때
1: 중간밖에 안 돼요?
0: 위로 이제 있는 게 보통은 이제 개.
1: 개?
0: 네.
1: 그래요?
0: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뭔가 정제된 사료를 먹으면 약간 느낌이
1: 보다.
0: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초식하고 육식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1: 육식이 더 지독하지 않을까요?
0: 그럼요. 아까 단백질이 연쇄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초식 동물은 사실 주로 풀을 먹으니까 아니 물론 풀이나 그다음 식물성 단백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걔네들도 냄새가 없진 않지만 육식 동물이 고기 먹는 거에 비할 땐 없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잡식 동물들 개, 그다음에 돼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부분의 어떤 가축류들의 방귀가 또 지독한 것으로 왜냐하면 고단백 사료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장내 미생물들도

0: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육지 사는 동물들 중에 물론 뭐 제가 뭐 전부 다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조사한 중에는 그런 동물들이 좀 순위권에 있습니다. 인간보다도 좀 더 위에. 예.
1: 진짜 뭐 1인자로 꼽는 딱 그런 절대 방귀쟁이는 없나 보네요.
0: 네, 아무리 봐도 개나 돼지가 가장 네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는요.
1: 좋습니다.
0: 네.
1: 안주현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솔깃할 만한 최신 뉴스, 뭐 연구 결과 예,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는데 나무늘보 방귀에 대한 오해가 최근 들어서 풀렸다.
0: 아, 네.
1: 나무늘보 방귀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군요.
0: 아, 이게 예, 또 예. 제가 또 네. 방귀 연구를 보다가 예. 방귀 연구 제가 보던 연구가 바로 나무늘보 방귀 연구였어요.
1: 네. 중요하네. 아, 네. 그럼 나무늘보 방귀 연구를 보고 계셨군요. 예.
0: 나무늘보 방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처음에 그 같이 봤던 그 문서 있잖아요.
1: 아 예.
0: 예스 올 노로 되어 있던 거. 예. 거기 나무늘보는 노예요.
1: 나무늘보 포유류잖아요.
0: 포유류지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거의 그 연구자들, 연구자도 그걸 발표하고 정리하면서 포유류지만 거의
1: 노야?
0: 유일하게 나무늘보는 방귀를 끼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관찰된 적도 없거니와 예. 누구도 본 적이 없거니와 예. 나무늘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조차도 그때까지는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때가 저게 발표된 게 2017년이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2017년까지도 아, 나무늘보는 포유류지만 방귀를 안 껴? 그럼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포유류가 방귀를 끼는데 왜? 왜?
1: 아, 기본 자세가 약간 쟤는 약간 U자형이어서 좀 불리한가 방귀 끼기?
0: 근데 예. 모두가 설득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나무늘보는 일단 다 느리잖아요.
1: 느리죠.
0: 느리니까 네. 먹이를 먹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소화를 시키는데도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죠.
1: 아.
0: 먹이를 한번 이제 많이 배부르게 먹으면 예. 소화를 전 투하관을 전체 그 먹이가 지나가는데 한 2주에서 3주 걸린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몸을 최대한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를 아낀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체온도 일반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물질 대사도 굉장히 느린 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장내 미생물들 입장에서도 뭔가 먹이가 한참 기다려야 오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천천히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종합해 봤을 때 가스가 만들어지더라도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 잘 처리가 되지 그게 이제 방귀가 되면 모여야 되는데
1: 그때그때 천천히 방귀를 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그래서, 방귀
0: 그래서 안 끼는 걸
1: 아 그래서 안 낀다고 봤다? 안 낀다고 봤다
0: 예. 본 적도 없고
1: 예, 예, 예.
0: 왠지 그럴싸하고
1: 예.
0: 그래서 흘러갔었는데 최근에 나무늘보 연구하던 분들이
1: 관찰을 한 거.
0: 나무늘보 목욕을 시키는데
1: 예, 예.
0: 이제 물속에 이제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넣고 이제 씻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면 수영장에서 방귀 어떻게 되나요?
1: 요게 나왔어요?
0: 네, 나무늘보가 바로 그때.
1: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기라도 하듯이.
0: 이것은 우리가 첫 발견이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 너무너무 감동과 감격하는 그런 나머지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1: 예.
0: 또 이제 공유를 하고
1: 야.
0: 이제 그걸로 인해 나무늘보도 방귀를 낀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죠.
1: 이게 되게 사소한 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쪽 연구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위대한 예, 첫 방귀가 아닌가.
0: 그쵸.
1: 인간에게 포착된.
0: 위대한 첫 방귀죠. 사실 그동안 예. 잔잔하게 아닐 것 같아. 나무늘보도 방귀를 낄 거야. 우리가 못 본 거지라는 걸 주장하는 연구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도 직접 보지 못해서.
1: 그렇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는데.
0: 네, 없었어요.
1: 그 물 속에서.
0: 그렇죠.
1: 그 친구가.
0: 봄으로써 예. 뒤집힌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논리, 그러니까 방귀를 네. 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논리를 뒷받침하던 근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1: 네, 소화가 워낙에 느려서.
0: 천천히 배출이 돼서 네. 결국은 이제 혈류에 다시 흡수가 돼서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입을 통해 다시 나오겠지.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무늘보 데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1: 네.
0: 뱃속에 가스가 엄청 많이 차 있는 걸 우리는 많이 봤었어.
1: 아, 그렇구나.
0: 라는 거를 이제 증언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난 거죠.
1: 아,
0: 알고 보니까 나무늘보가 배에 가스가 진짜 많이 찬대요.
1: 아, 그래요? 오히려?
0: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물에 떠서 네. 물놀이도 한다고. 네. 부력을 이용해서. 근데 귀엽지 않나요?
1: 뿡뿡이네, 뿡뿡이. 이 친구. 예, 뿡뿡이었네.
0: 나무늘보 방귀 예. 양이 생각보다 그 몸의 크기 대비 사실은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메탄을 방출한다라는
1: 그렇구나.
0: 것이 밝혀졌습니다.
1: 그러면 뭐 포유류는 뭐 다 낀다. 지금 그 표에서도 예스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 방귀쇠 얘기를 저도 좀 들어봤는데, 왜냐면 소가 이제 방귀 끼면 뭐 환경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소, 돼지 방귀쇠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나 보네요.
0: 네. 2030년부터 우리는 이제 세금을 거둘 거다. 라고 발표를 했고, 정확히 명칭은 이제 방귀쇠는 당연히 아니고, 이게 농축산, 아, 농업 부분 탄소 배출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오고 가긴 하잖아요. 탄소 배출 총량을 규제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듯이, 네. 낙농업을 주된 어떤 업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주된 산업인, 그 소를 키우는데 대해서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1: 예. 네. 소나 돼지가 방귀로 내뿜는 그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0: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내보내는 이제 소 내보내는 메탄가스 기준으로 소는 하루에 200리터에서 500리터 정도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양을 이제 바꾸면
1: 한 마리가요?
0: 네.
1: 하루 200에서 500이요?
0: 네.
1: 리터?
0: 네. 와. 평균적으로 성체 젖소 한 마리가 네. 200에서 500리터를 내뿜는다고 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면 이거를 네.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 약 70에서 120kg의 메탄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인데 킬로그램 단위로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한 마리가.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마리만 키우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1: 그렇죠. 예.
0: 이제 굉장히 이제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들 키우시고. 근데 이거를 게다가 이제 메탄이긴 한데 메탄도 사실 공기 중에 네. 머무르다가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면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면 또 이산화탄소가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도 생각해 보면. 메탄 이 70에서 120kg을 환산해봤을 때 한 1900에서 3000kg 정도 되는 CO2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심각한 거죠.
1: 그러네.
0: 소는 단순히 이제 죄가 없는데.
1: 그렇죠.
0: 관계를 낄 뿐인데. 네.
1: 얘네가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뭐 코끼리나 기린이나 덩치 더 큰 애들이 사실 메탄가스는 더 많이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아... 일단은 문제는 소랑 이제 그 말씀하신 코끼리나 기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1: 아, 예.
0: 그 친구들의 방귀에는 차이가 있는 게 네. 소는 반추동물이라고 하거든요.
1: 소는 반추?
0: 네. 네 반추라는 게 이제 되새김질을 한다는 뜻인데 예. 되돌릴 반자에 네. 이제 그 먹이를 보통 꼬리라고 하죠. 꼬를 먹인다고 하잖아요.
1: 예.
0: 그거를 이제 추라고 이제 한자를 쓰더라고요. 즉 한 번 풀을 왕창 먹고 그거를 계속 되새김을 하면서 네. 안에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무르죠. 네. 오랫동안 머무르면 장내 미생물이 더 많이 발효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발효가 되면 더 많은 기체가 생기죠.
1: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몸의 크기를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코끼리나 기린이 훨씬 커 보이지만
1: 예.
0: 소가 내보내는 방출량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네, 알려져
1: 그렇구나.
0: 있습니다.
1: 그럼 방귀쇠 도입이 일단 뭐 기후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0: 효과적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진짜로 정말 얼마나야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실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네. 게
1: 의미 있는
0: 네. 네,
1: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죠? 가짜 방귀 끼는 동물들이 있다는데요.
0: 아
1: 가짜 방귀?
0: 네.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약간 속았다. 속았다 싶은 개념으로 네. 이제 가짜 방귀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1: 네.
0: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건드렸을 때 엄청난 기체가 그 녀석에게서 뿜어가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방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예. 이제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방귀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더라.
1: 아
0: 대표적인 아니요. 게 네. 스컹크 생각해 보시면
1: 스컹크는 대표 뿡뿡이잖아요.
0: 네. 예. 뿡뿡인 줄 아셨겠지만
1: 네.
0: 사실 스컹크 방귀 자체는 그렇게 독하지 않다. 항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 항문으로 나오는 진짜 방귀는 따로 있는 거죠.
0: 따로 있고요.
1: 근데 별로 안 지독하고.
0: 맞습니다.
1: 아,
0: 그래서 억울할 수 있겠다.
1: 그러네.
0: 뿡뿡이가 아니다.
1: 자 여기까지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동물들의 방귀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 모시고 동물 이야기 재밌게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와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 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자, 수요일의 과학시간. 오늘은 곽지식 작가와 함께 말라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정말 뭐 말라리아에 있어서는 최악의 나라다.
5: 그렇습니다.
1: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단
5: 맞습니다.
1: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이셨나요? 우리나라에 뭐 말라리아 환자가 많다는 건가요?
5: 일단 얼마나 최악이냐면 아까 8월 19일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5: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효를 하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 아, 그래요?
5: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고요. 아까 말라리아 모기가 발견되었다고 경보를 발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라리아 모기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전국에 경보를 발효하지는 않고요.
1: 아.
5: 이번에 발효를 한 이유는 그렇게 모기가 많이 나타난 지는 벌써 꽤 됐는데 그 모기를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말라리아 원충을 품고 있는 모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1: 아.
5: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던 실험을 하던 그분이 그 모기에게 물렸으면 그분이 실제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모기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1: 예.
5: 경보까지 발효를 한 겁니다.
1: 예.
5: 실제로 8월 한 13일 전까지 8월 상반기까지 금년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이미 373명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5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1: 아, 생각보다 엄청 많네.
5: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이 동네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나왔습니다.
1: 아, 여기 네. 양천구에서도?
5: 네, 네,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그분이 사시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서 전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의심을 했을 정도로.
1: 아, 그래요?
5: 네, 되게 이게 막 스며옵니다. 네. 얼마나 우리나라가 말라리아가 심각하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세 번째로 많은 나라를 OECD에서 조사를 해보면.
1: 네.
5: 멕시코라든가 코스타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2, 3위에 올라오거든요.
1: 네.
5: 2, 3위에 올라온 멕시코나 코스타리카는 열대 지방을 끼고 있잖아요.
1: 그렇죠.
5: 그 나라에.
1: 네.
5: 그러니까 모기가 많고 말라리아가 되게 많을 만한 나라에서
1: 상상이 가요.
5: 네, 말라리아가 많은 거거든요.
1: 예.
5: 우리나라는 열대 지방하고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1: 그러네.
5: 우리나라는 말라리아가
1: 예.
5: 굉장히 많은 OECD 국가 1위에 도달해버린 그런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그런 나라가
1: 왜 되어버렸습니다. 왜 환경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5: 뭐 일단 약간 좀 오해를 잡기 위해서 하나 살짝 말씀드리면
1: 네.
5: OECD 국가를 이제 좁혀놓으니까 그렇고요. 전 세계로 OECD 국가 아닌 나라로 범위를 넓혀보면 말라리아 환자가 뭐 만 명, 10만 명 발생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그런 나라에 비하면
1: 그쵸,
5: 또 말라리아가
1: 열대 지방 선에
5: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데
1: 네.
5: 그래도 선진국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너무나 이상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5: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많으냐? 좀 단순화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본다면
1: 네.
5: 원래 말라리아가 많았는데 근절이 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원래가 언제 원래예요? 예.
5: 아, 뭐 수천 년 전, 수백
1: 아, 수천 년 전에
5: 수만 년 전부터
1: 한반도에 말라리아가 많아요.
5: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가 우글우글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모기가 따라와가지고 말라리아가 퍼진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라리아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가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 아, 예.
5: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우리 말라리아가 뭐가 옮기는 병이죠?
1: 모기요.
5: 모기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예.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네. 그래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고 그 말라리아 원충을 모기가 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말라리아가 그 사람에게 모기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1: 예, 예.
5: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는 게 이게 퍼지려면 뭔가 이렇게 말라리아 동물들 사이에서 퍼지거든요.
1: 아, 그래요?
5: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동물들 사이를 모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라리아 원충을 퍼뜨려 주기에 좋겠죠.
1: 네.
5: 그런데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동물들 중에
1: 예.
5: 모기가 피를 빨 수 있는 이런 포유류 동물들 중에 제일 흔한 많이 모여 사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 뭡니까?
1: 그 사람인가요?
5: 사람이죠, 사람.
1: 아, 그렇구나.
5: 사람 모여 사는 동물의 대표 주자잖아요. 예, 도시에 보면 뭐 우글우글하게 몰려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1: 예.
5: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정말 먼 옛날부터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지어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라리아라는 이게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1: 네.
5: 말라리아, 예, 한국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1: 아니죠.
5: 말라리아 무슨 뜻일까요?
1: 영어도 아닌 것 같고.
5: 예. 예. 뭐 영어에서도 말라리아 합니다만, 예, 같은 거 그런 쪽에 뿌리를 갖고
1: 아,
5: 있는
1: 그래요?
5: 말입니다.
1: 아, 예.
5: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쓰는 말입니다. 말라리아는 말 더하기 아리아이거든요.
1: 말이 뭐죠? 말.
5: 예, 아리아 말 뭘까요? 말 뭔가 나쁘다 안 좋다.
1: 아, 뭐 말 펑션 이런 거.
5: 그렇죠.
1: 어, 예, 예.
5: 고급 단어를 아시는군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
1: 예, 예.
5: 악성 기능을 가진 나쁜 소프트웨어를 malware라고 하죠.
1: malware.
5: 예, 그래서 mal 이런 말이 붙으면 뭔가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런 뜻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5: malfunction 하면 뭐 기능이 오작동하는 거 이런 걸 malfunction이라고 하죠.
1: 아, 그 말이구나.
5: 그래서 아, 나쁘다는 뜻이에요.
1: 예, 예.
5: 아리아는 뭡니까? 뭐가 나쁘다는 걸까요? 아리아. 그럼 오페라에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도 아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아, 아리아.
5: 같은
1: 그렇죠.
5: 뿌리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리아.
1: 어?
5: 예, 공기. 어떤
1: 공기?
5: 기분, 분위기 이런 뜻입니다.
1: 아~
5: 그래서 오페라에서 아리아는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1: 에어랑 비슷하네요.
5: 그렇죠.
1: 어,
5: 에어하고 뿌리가 사실 같은
1: 예,
5: 말이에요.
1: 예, 예.
5: 그래서 나쁜 배드 에어 이런 뜻이에요. 말라리아.
1: 나쁜 공기.
5: 에, 나쁜 공기. 공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썩었다. 약간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예. 말라리아입니다.
1: 예.
5: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공기가 뭔가 안 좋아지면 그 공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이마셔가지고 아파질 수가 있는데 그게 말라리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5: 전 세계에 말라리아가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 네.
5: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말라리아가 있었거든요. 아주 아주 흔하게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5: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도 오다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5: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질.
1: 학질이 말라리아입니까?
5: 네, 네, 학질. 그래서
1: 아,
5: 우리가 한국어 관용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되게 싫은 게 있을 때 아, 난 진짜 그걸 하면 학을 뗀다.
1: 학을 뗀다.
5: 어. 야, 진짜 나 하나만이라 하면 진짜 학을 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 학이 말라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말라리아라는 말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이런 데서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 같은 이런 좀 외국어로 된 병은 없을 거야. 왜 옛날에는 더욱더 없었을 거야. 외국에서 들어온 병일 거야. 이렇게 좀 착각하게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 아~
5: 저는 오히려 학질 이런 말을 좀 부활시키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하거든요.
1: 예, 경각심을 예, 주기 위해서. 예,
5: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로부터 학질 그래 뭐 한자로 돼 있고 하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겪었던 병이었고 지금도 남아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학질이라는 표현도 좀 살려서 많이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하.
5: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질이라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어떤 구박받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노비가 있었는데
1: 아, 예.
5: 너무 많이 구박을 받아가지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1: 예, 예.
5: 그 동네의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는 학귀가 되어서
1: 학귀.
5: 돌아왔다.
1: 아, 두억 심리 때도 그런 노비 있었는데
5: 에, 그런 맞아요. 식으로 이 학질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고
1: 예.
5: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꽤나 있었을 정도입니다. 예. 말라리아가 전염병이고 예. 그 전염병을 옮기는 게 모기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된 게
1: 언제입니까?
5: 불과 1897년입니다.
1: 아, 진짜 얼마 20, 안 됐네.
5: 20세기가 시작되기 불과 한 3년밖에 그러니까 와. 거의 20세기 다 들어와가지고
1: 그러네.
5: 예, 이게 로널드 로스라는 사람이 이 영국에서는 흔히 이 사람을 영국의 과학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사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1: 아, 네.
5: 뭐 인종적으로 뭐 영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인도 태생의 과학자인 이 로널드 로스가 1897년이 되어서야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인도가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1: 그렇겠다.
5: 나라거든요.
1: 예.
5: 그래서 그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연구하면서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아. 열심히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낸 것이고
1: 네.
5: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과학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로 과학적으로 이 말라리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인류의 진짜 수천 년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원시시대에 살 때부터 모기한테 물리면서 말라리아에 시달렸을 거라고 그렇구나.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1: 아, 예.
5: 그랬는데 1897년 이후부터 제대로 된 대책을 아. 마련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1: 예.
5: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네네. 정말 이 대책을 쑥쑥 개발할 수 있었어요. 일단 이게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라는 게 발견된 이상 알게 된 이상 가장 기본적인 전염병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코로나19 때 이거 많이 했죠. 격리, 자가 격리. 말라리아가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어야지 옆 사람한테 말라리아를 전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5: 일단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을 못 가게 하면
1: 예.
5: 말라리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5: 그죠? 예. 그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게 도약입니다.
1: 아.
5: 말라리아가 전염병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했거든요.
1: 예. 예.
5: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있게 되었고
1: 네.
5: 그리고 두 번째, 아 중간에서 옮기는 게 모기니까 모기를 많이 잡으면
1: 박멸.
5: 모기를 없애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잘 되는 나라에서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정말 극적으로 쑥쑥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1: 그것만 알아도 어디야.
5: 에이, 이게 네. 하, 이게 진짜 놀랍죠. 그죠? 그리고 클로로퀸 계열의 말라리아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1: 네.
5: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하면 아무래도 몸속에서 말라리아 이 원충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덜 자라게 되기 때문에 모기한테 물려도 그러니까 치료가 돼서 나아버렸으니까 모기한테 물려도 이렇게 감염시켜줄 게 더 없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말라리아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5: 전 세계에서.
1: 예.
5: 유럽 지역에서는 아까 말라리아 뭐 이런 게 뭐 이탈리아, 라틴어 이런 데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사실상.
1: 아, 그래요?
5: 유럽에 뭐, 그리스 같은 데 아직 좀 남아있고.
1: 어.
5: 예,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1: 예.
5: 예, 그렇지만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옛날부터 말라리아 많기로 악명 높은 데였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1: 어허.
5: 말라리아 뭐, 미국에,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 이런 데 있죠.
1: 예.
5: 무슨 아니면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데 있죠. 따뜻한 데, 늪지
1: 예.
5: 많고 이런 데.
1: 예.
5: 옛날부터 말라리아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 곳이었는데,
1: 없어요?
5: 말라리아 막 다 사라졌습니다.
1: 와.
5: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잘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을 했어요.
1: 네.
5: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주로 도시지역에 전국의 각지에서 여름철이나 아니면 뭐 늦봄, 초가을 이럴 때 정말로 많이 실시하던 풍경이 이렇게 옛날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소독한다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
1: 소독한다.
5: 예, 방역을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허연 연기 같은 걸 이렇게 내뿜고 다니는 차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방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뭐 어깨 이렇게 하나 둘러매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5: 예, 뭐 이렇게 연기를 뿜는 장치를 들고 이렇게
1: 고스트버스터스처럼
5: 예, 예. 저는 어릴 때 그 예. 분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1: 멋있어요
5: 예, 어깨 그거 멋있어요. 둘러매고 그 연기 뿌리는 일 하시는 분들이
1: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올 것 같아요
5: 정말 예, 멋있어 보였거든요
1: 예,
5: 저는
1: 예.
5: 저는 진짜 그런 분이 되고 싶었는데
1: 예.
5: 요즘은 그걸 좀 덜합니다.
1: 네.
5: 요즘은 좀 그걸 덜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떤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 환경안전공학을 전공하게 됐으니까 뭐 얼추 비슷한 거를 하고 있게 된 거죠.
1: 네.
5: 그때 그렇게 그 흰 연기를 많이 뿌린 이유가 뭡니까? 그 흰 연기를 뿌리면 뭐가 좋다고 그걸 그렇게 많이 뿌린 거예요?
1: 모기 줄인 거예요?
5: 그렇죠.
1: 아, 그래요?
5: 이게 방역, 뭐 소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하면 무슨 뭐 바이러스를 없애준다거나, 뭐, 세균을 없애준다거나, 뭐, 도시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 좀 두루두루 하는 줄 알았어요.
5: 그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흰색 연기가 나오는 거의 결정적인 목적은 곤충을 없애는 겁니다. 곤충. 아~ 근데 우리가 그때 제일 작심하고 없애려고 했던 곤충이 뭐였냐면 네. 바로 모기였거든요.
1: 모기. 아 그래요?
5: 그게 기본적으로는 모기 없애는 작업이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한까지 말하면 조금 과장인데 네. 다른 여러 가지 해충성 곤충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기를 없앤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1: 아 그렇구나.
5: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학을 뗀다란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일 정도로 네. 관용 표현이 될 정도로 네. 학질이 그렇게 널려 있었던 나라였는데 예, 뭐 말라리아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급격히 감소해서 1980년대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퇴치됐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말라리아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아닌가 그 약간 생각했던
1: 그런 약간 말까지도 있습니다. 나왔어요. 어, 80년대.
5: 80년대, 90년 초까지도.
1: 어, 예.
5: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말라리아 탈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 근데 왜 지금 500분 이상 걸리시죠?
5: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의 그 기억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좀 오해하게 된 그런 게 있어요. 그 시대 때문에 아, 한국은 이제 말라리아 없어.
1: 맞아요. 예.
5: 어, 말라리아 열대지방에서 문제되는 거야. 우리나라 말라리아 있다고? 어, 나 말, 그러면 왜 말라리아가 왜 그래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이 스며들기도 했던 거예요.
1: 예, 예.
5: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어, 이 사람 말라리아 걸린 거 아닌가? 어, 이 사람 말라리아 걸린 것 같은데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 말라리아 없어진 거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각 잡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수백 명 단위로 말라리아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질 때는 1000명 단위 넘어갈 때도 가끔 생깁니다.
1: 예.
5: 지금도 이렇게 4, 500명씩은 꾸준히 나오고요. 많이 갈 때는 한 뭐 700명까지 갔다가 좀 벽을 짓던 한 400명까지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이게 20여 년째, 거의 한 30년 동안 이게 이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발전이 되었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라고 할 정도로 말라리아가 안, 뿌리가 안 뽑히고 있어요.
1: 야.
5: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뿌리가 안 뽑히냐를 알기 위해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곳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1: 예.
5: 이상한 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상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1: 아, 특징? 어떤
5: 매년 반복되는 희한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말라리아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예.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지 예. 누가 감염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5: 정부 당국에서 그렇죠? 예.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1: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5: 우리나라 안에서 예. 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 거니까 모기가 활동을 하면 일단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모기가 여름철에 많이 활동할까요? 겨울철에 많이 활동할까요? 이걸 질문이라고 제가 던졌나요?
1: 많이
5: 여름철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1: 예,
5: 그죠?
1: 예, 예.
5: 그럼 모기가 남부 지방에 좀 많을까요? 북부 지방에 좀 많을까요?
1: 남부가 따뜻하니까 그래도
5: 그러니까 예, 남부가 예. 따뜻하니까 남부가 모기가 많을 거다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1: 예, 예, 예.
5: 그런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1: 예. 예.
5: 그거는 그대로
1: 맞는
5: 사실이에요.
1: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5: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라리아 환자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영토 중에서도
1: 예, 예.
5: 제일 최북단에 몰려가지고 말라리아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1: 최북단.
5: 경기도 북부, 인천 북부, 강원도 북부 이런 지방이 말라리아 단골 출몰 지역이에요.
1: 경기도 인천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강원도도?
5: 아, 그렇게. 근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남부에서 경기도 말라리아가 북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서 부산에 사람 많이 살잖아요.
1: 네.
5: 부산에 말라리아 환자 안 나타나요.
1: 왜 그래요?
5: 저기 뭐 강화도 막 이런 데 있죠.
1: 예.
5: 인천에서도 제일 북부에 속하는 지역. 이런 데서 말라리아 환자 계속 나타나요.
1: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5: 희한하죠, 그죠? 네. 그래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이 이야기를 믿으시는 분들이 학자 중에도 많아요.
1: 네.
5: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1: 북한에서 남한, 보내는.
5: 남한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잘 관리가 돼가지고
1: 진짜.
5: 다 퇴치를 했는데, 네.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다, 계속.
1: 일부러 보낸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돼서.
5: 관리가 안 돼서.
1: 예.
5: 아니 뭐 북한에서 말라리아를.
1: 아, 전 진짜 웃기려고 보내겠으니까. 한 말이었는데 진짜 북한에서 온 거구나.
5: 북한에서 스물스물 넘어오는 거 아니냐.
1: 그런 설이 있다.
5: 라는 설이 꽤나 진지하게 의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1: 예.
5: 참고로 북한에서도 말라리아 퇴치 사업 같은 거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1: 심각한.
5: 예. 그리고 북한이 뭐 열대지방도 아니기 때문에 퇴치하려면 퇴치할 수 있을 만하거든요.
1: 예.
5: 그런데 북한에서도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절이 좀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도 이상하게. 북한에서 가끔 어떤 얘기 하냐면, 남한에서 이게 자꾸 넘어온다. 따뜻한 남한에서 말라리아가 자꾸 넘어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 당국에서는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도 있는지, 이건 약간 반은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학자분들도 하시는 우스갯소리예요.
1: 해보시죠.
5: 어떤 예. 이야기도 하냐면, 이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무장지대에 말라리아 모기들이 자꾸 숨는 거 아니냐.
1: 아, 거기서.
5: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예. 정말로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냥 던지는 이야기들이고요.
1: 아, 예, 예, 예.
5: 진지하게는 어떤 이야기 많이 나오냐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뭐 공연을 하고 뭐 북한의 아티스트들이 남한에 올려와가지고 뭐 반갑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추진하는데
1: 그렇지요.
5: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네. 혹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해볼 만한 일이 네. 말라리아 방역이다라는 아, 이야기를 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1: 아.
5: 이게 잘 서로 손잡고 잘 되면 북한도 좋고 남한도 좋은 거잖아요.
1: 네네네.
5: 이게 서로 간에 좋은 거잖아요.
1: 네.
5: 한편으로는 이게 나 땅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아, 뭐 학대기 노래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5: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1: 학대시다.
5: 그래서.
1: 죄송합니다.
5: 지난번에 영상 올라갔을 때 댓글 중에, 예, 우리 편집장님 노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1: 그렇게 형편없었나?
5: 예. 아, 네. 근데 저는 방금 전 학대시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그래,
5: 약간 그런 좀 밝은 느낌의 노래로
1: 예, 예, 예, 예.
5: 어떤 의식을 고취하는 노래.
1: 예, 예.
5: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우리가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 모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한쪽에서 문 피를 옆쪽 사람한테 옮겨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살고 있구나. 아, 이거 뭐 대결하고 뭐 이상한 핵실험하고 이딴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1: 그러네.
5: 이런 생각을 다들 한번 되새길 수 있는
1: 예.
5: 그런 어떤 그 열쇠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5: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깊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1: 제가
5: 있다.
1: 제가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5: 네네.
1: 21분이 지났는데 제가 질문한 횟수가 한 번인 것 같아요.
5: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1: 첫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은데.
5: 예. 네.
1: 아, 궁금한 거는 이게
5: 네.
1: 아무 모기나 말라리아 옮기는 게 아닌 거죠?
5: 네네.
1: 특정 모기인 거죠?
5: 네. 말라리아 모기라고도 부르고 네, 말라리아 옮기니까 말라리아 모기라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학질 모기라고도 합니다.
1: 네.
5: 좀 공식적인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말로는 얼룩 날개 모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1: 아.
5: 네, 얼룩 날개 모기라는 말도 이게 학명으로는 아노펠리스인가라는 그런 라틴어식 학명이 있습니다.
1: 아노펠리스.
5: 그래서 그게 하나의 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 지너스라고 하죠.
1: 아우, 쟤는 네. 많이 먹었네, 피를. 네,
5: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종의 모기들이 있습니다.
1: 아.
5: 네, 종과 속의 관계 뭐 이런 거 여러 번 해서 좀 기억나시죠?
1: 네.
5: 뭐 생물을 구분하는 뭐 방법으로 스피시 지너스 뭐 이렇게 종, 속, 과목, 스피시너스, 패밀리, 오더, 뭐 이렇게 클래스, 뭐 이렇게 쭉 가는 필럼, 킹덤 뭐 이렇게 가는데 예, 그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종이고
1: 예.
5: 그다음으로 넓은 단위가 속이다. 뭐 이런 거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죠.
1: 맞죠.
5: 그래서 아노펠리스, 얼룩날개 속에 속하는 모기들이면
1: 예.
5: 대체로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다라고
1: 아.
5: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속하는 모기들이 뭐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일본 얼룩날개 모기,
1: 예.
5: 뭐 한국 얼룩날개 모기 이름 좀 대충 붙인 거 같지 않습니까? 클라인 얼룩날개 모기, 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 몇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8종류가 있다 활동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5: 그 8종류 정도 되는 그 모기들 중에 어느 한 모기에 물렸는데
1: 네.
5: 그 모기가 마침 뱃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침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 모기에 침 저장돼 있는 부분까지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미생물이 와 있어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 나는 말라리아에
1: 아,
5: 걸리게 되는 거죠.
1: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미생물이 침샘까지 들어와야?
5: 그렇죠.
1: 아.
5: 그래야지 물 때, 그러니까 진짜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어요.
1: 동업한복만 했는데.
5: 이게, 아, 예. 이게, 예. 이것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5: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면, 그죠? 모기의 위장 속으로, 장 속으로 그 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배가 빵빵하죠.
5: 그래서 모기가 그걸 막 소화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1: 네,
5: 그죠?
1: 네, 네.
5: 그 다음에 모기가 두 번째로 딴 사람을 물 때, 그 뱃속에 들어있는 피가 입 밖으로 나올 리는 없죠.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으려고 할 때,
1: 네.
5: 점심 먹을 때 아침에 먹었던 게 입 밖으로 막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1: 영육성 뭐 그런 거.
5: 그런
1: 가능성은 없나요? 예.
5: 그래서 네, 네. 그 모기의 뱃속에 들어간 그 말라리아 원충들이,
1: 네.
5: 그 뱃속 밖으로 좀 나와야 돼요. 뱃속 밖으로 나와가지고
1: 네.
5: 다음번에
1: 네.
5: 모기가 물 때
1: 예.
5: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야지 사람한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1: 아.
5: 모기 뱃속에
1: 아.
5: 있다가
1: 아.
5: 그 모기의 몸속을 말해야 원충들이 막 헤엄쳐가지고 모기의 침 나오는 부분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1: 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나와줘야
5: 되나? 의지를 갖고 그렇게 의지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1: 예, 예, 예,
5: 그냥 뱃속에만 있으면 그러다가 그냥 소화돼가지고 그냥 모기의 영양분이 될 뿐인 겁니다.
1: 아, 그럼 좋은데.
5: 네, 그래서 가줘야 돼요.
1: 예.
5: 그러니까 그거 실패 그 가는 과정이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1: 예.
5: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모기의 움직임을 이 말라리아 원충들이 어느 정도 조종하지 않을까 네. 간접적으로 이런 거를 가능성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말라리아가 뱃속에 들어온 단계에서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약간 식욕을 좀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괜히 사람을 물거나 동물을 물어봐야 말라리아 원충이 퍼져나가는데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5: 신생까지 아직 못 왔으니까.
1: 예.
5: 괜히 그렇다가 아 이따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기가 사망하면 오히려 자기도 같이 그냥 세상을 떠나게 그렇죠. 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1: 예.
5: 그래서 그때는 모기들이 아 요즘 입맛도 없고 왜 그렇지? 아 뭐 잘못 먹었나? 약간 이렇게 되게 만든다라는 아,
1: 예.
5: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리아 원충이 이 침 나오는 부분 이 부분까지 딱 이동을 하면 그때 어떤 방식으로 모기를 자극을 해가지고
1: 식욕 버튼
5: 왜 이렇게 입맛이 좋아요 요즘에? 아, 요즘 좀 사람 좀 피 좀 먹고 싶지 않냐?
1: 피땡겨.
5: 아, 우리 좀 선지국 먹으러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기들을 충동질하는 그런 영향을 말라리아 원충이 유발하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1: 이거면 그 원충이 사실 모기를 조종하는 느낌이네.
5: 거의 그런 느낌이죠.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사람을 물면 그때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한테 건너오고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한테 건너오면 그때는 간에 주로 정착을 해가지고 말라리아 원충이 좀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1: 아, 사람 간에.
5: 네, 그러다 말라리아 원충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되면 그때 사람의 적혈구를 갉아먹습니다.
1: 아, 적혈구를 갉아먹고?
5: 네, 그때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가 적혈구가 공격당하니까 사람이 아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그거를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죠.
1: 그렇겠죠. 예.
5: 그 과정에서 난 방어 되기 싫은데 라고 말라리아 원충이 계속 막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병의 증상이 발현이 되죠.
1: 야.
5: 말라리아의 증상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는 고열입니다. 고열. 열이 훅 올라가요.
1: 네.
5: 열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말라리아의 학을 떼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 뭐 우리나라 지금 7, 8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기회를 타고 갑자기 훅 막 많이 퍼진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지는
1: 그러지 말란 법이.
5: 예, 그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거거든요.
1: 그러네요.
5: 예,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식도 해야 되고 아, 모기에 물리면 안 된다. 모기 피해하고 줄여야 된다. 인식도 우리가 전환할 필요도 있고
1: 네.
5: 조직적인 과학 연구로도 말라리아가 한국인이 도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도 네.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지금 말라리아 앞에서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곽식 작가와 함께 예, 50분 미만으로 예, 싹 끊어서 알아봤습니다. 곽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14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후속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계엄에 반대한 것은 한동훈 의원만의 자산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는 어신도 말라고 밝혔습니다. 주혜현은 일부 철의와 영위에서 짚어보고요. 한판 승부 5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2부 월요 직설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서 여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심의 핵심 인물 두 분을 만납니다. 철이와 영이 모두 오셨죠? 철이 장성철 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화면으로 장 소장님 했던 자세는 신전 자세라고. 예, 허리 목 디스크 앞부분. 저희가 한번 방송에 다뤘어요. 이게 직접 예, 전문의 네. 모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희를 맡고 있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3: 욕쟁이 노영희 변호사님.
0: 왜 또?
3: 땅방송 욕진하고 욕쟁이.
0: 네? 자, 일단 우신이 속이는
2: 어이, 어이가 없네.
0: 자, 박우식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우신이. 안녕하세요.
0: 아,
4: 네.
0: 진정하시세요, 오마이뉴스. 자, 왜 갑자기 또 욕했다고 그래요?
2: 왜 저러는 아, 거예요, 나한테?
1: 그게 나가가지고.
0: 아, 모 방송에서?
1: 네. 네. 그게 저기거든요, 네. 사전 토크.
0: 아, 사전 토크?
1: 네. 그쵸, 본 토크가 아니에요.
2: 네, 마상 입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아, 네. 우리 장르만 여의도 친구들이.
1: 맞아요. 네?
0: 거기, 근데 약간 저는 오프닝 음악 깔고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조용히 이 시작도 아닌 것이 뭔가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 지금 내가 한없이 가벼운 적고 장난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1: 아, 몇 명이 그거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성에 입담을 가만히 있어요.
0: 그러니까. 그 저희는 확실히 그냥 오네요. 확실히 뒹굴었다면. 자, 그래서 저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4: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예.
4: 추징금 1,396만 3,600원도 재판부는 명령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여론조사 58번 가운데 14번 2,792만여 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을 했고요.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다만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가 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0: 예.
4: 같은 혐의를 놓고 부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0: 예, 자, 1심 선고 징역 2년입니다. 자, 일단 같은 혐의의 김건희 씨는 무죄를 받았었고 하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었고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법률가인 노 변호사님.
2: 아, 저는 이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역시 이진감 부장입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 재판에서 그때 무죄 나왔잖아요. 예, 우리성 부장이. 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한테 문자를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가지고 너 고소할 거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0: 아, 예.
2: 이제 그 전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뭐 얘기를 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2: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예. 한 열댓 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보냈어요.
0: 예.
2: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문자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0: 예.
2: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고소하겠다.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냐.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봐야 정신 차리냐. 막 이런 걸 보냈는데.
0: 예.
2: 그래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0: 예.
2: 결국 이게 정말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번에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0: 예.
2: 게다가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법정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는 걸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0: 예.
2: 그리고 물론, 실제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1년밖에 선고가 안 됐지만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정치 브로커들 내지는 그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인성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면제부 줬던 것에 대해서
0: 예.
2: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판결 매우 의미가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 깨질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0: 2심도 유지될 가능성이
2: 네네네.
0: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2: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다시 법리가 좀 정리가 되겠지만
0: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태균 씨 때문에 협박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1: 네. 저요.
2: 본인도 그랬어요?
1: 저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2: 그래요?
1: 법정에서 보자 장성철.
0: 진짜.
1: 명태균 씨 좀 비판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장성철. 뭐 문자 협박 많이
2: 막 전화를 맨날 계속 하고 받을 때까지 하고 안 받으면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죠.
1: 그 김건희 씨는 무죄 받았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때 그거의 중요한 논리, 법적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0: 예.
1: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만 그걸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줬다.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가 금전적인 이득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런 판단이 하나가 있고
0: 맞아요.
1: 또 하나는 명태균 씨랑 윤건희 부부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상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협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렇게 예.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죄다 그랬는데 예. 이번 판결로 그것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예.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V0라고 우리가 불렸고 지금 여러 재판에서 보면 권력을 상당히 향유했고 남용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권력 공동체였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뭐 당선인의 배우자니까 김건희 씨는 공적인 지위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뭐 무죄. 이런 식의 논리도 이제 펴는 것이 어렵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날 더운데 명태균 씨 고생 많으실 것 같다. 안타깝다.
2: 이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0: 예.
2: 이거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평화롭게 그냥 괜찮을 거다라고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윤석열 씨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게 유죄가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그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걸 이번에 드러내준 거잖아요.
0: 예, 예.
2: 그렇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가 선거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에도 이제 보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0: 아.
2: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그 공직 선거법에서 그 거짓말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윤석열 씨가
0: 예.
2: 그게 원래 7월 10일 날 선거가 날려고 했다가 그게 27일인가로 아마 늦춰진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0: 예.
2: 그렇게 되면 그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원래 397억 원인가를 다시 국민의힘
0: 선거비용.
2: 내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도 사실은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0: 그
2: 높아지고
0: 예. 그 부분이죠.
2: 그리고 윤석열 김건 윤석열의 그 건진법사 뭐 어쩌고저쩌고 논란 관련해서
0: 예.
2: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돈을 토해내야 될 가능성.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왜냐면 재판부에서는 되게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뭐 유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당이 사실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0: 그렇죠.
2: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법리대로 판단하겠다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1: 봅니다. 오세훈 시장 거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 뭐 다 부인을 하고 있고
0: 여론조사 대답함이
1: 예. 그리고 윤건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론조사를 받았잖아요.
0: 카톡으로.
1: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건이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곧 결론 나오니까.
2: 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예, 그게 오세훈 시장 건이 22일 날.
0: 22일.
2: 예. 많은 분들이 그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한 내용. 그리고 강혜경 뭐, 그 다음에 그 의원, 김영선 의원 등등이 예. 얘기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인 김현정 씨인가? 그분은 뭐,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0: 후원자였다.
2: 예, 그 분과 서울시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박우신 기자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5: 네, 아니, 뭐, 제가 두 분 워낙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0: 아니, 박우신 기자가 궁금해요.
5: 아니, 저도
1: 명태균 씨.
0: 이틀 막.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는데.
5: 아, 그런 건가요? 그럼 자신감 있게 봐야겠다.
0: 얼마든지.
5: 아니요, 저는 그,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재판이 이전까지 몇 번 있었는데 항상 아 이게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이기는 한데 형법적으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를 증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다 했는데 이번에 좀 그 디딤돌을 하나 놓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재판이 굉장히 좀 이제 궁금해졌다. 사실 이전에도 여러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명태균 씨 재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그림은 딱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명확히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싶은 게 있었는데 특히 오세훈 시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랑 강혜경 씨 세 사람이 이분 세 분 사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0: 예.
5: 말이 안 맞는 게 많은데 오세훈 시장 재판 관련해서 말이 다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 아하.
5: 그러니까 이 증언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입증이 잘 된다면 오세훈 시장 이번에 좀 위기일 수도 있다.
0: 일심에서.
5: 네.
0: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공부 많이 했네.
5: 아니,
0: 우리 상무장님.
1: 아니, 됐어요.
0: 왜? 왜? 해주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다르다, 네. 다른 사안이다.
0: 그러니까 명태균 의원 사안.
1: 증언밖에 없다. 네. 증거도 없다. 직접 네.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단히 좀 티격태격 싸움을 많이 했고
0: 네.
1: 이 명태균 김영선 씨가 상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욕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0: 워낙.
1: 조선족 남매 같다라고 한 것을 들어가지고 상대 그 두 분이 모욕감을 느꼈다.
0: 명태균 씨도 일관되게 SNS에서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렇죠. 왜 이렇게 계속 네. 이거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1: 그 명태균 씨, 김영선 씨의 네. 증언을 입증할 만한 조그만 티끌만큼의 네. 증거 자료라도 있으면은 저도 위험하다고 하겠는데 제가 쭉 그쪽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니래요. 없어요.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로 보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0: 노 변호사님 이렇게 또 재밌는 표정을 쳐다보고.

0: 저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제를 성공시켰습니다. 1인 1표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를 생중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1: 네, 자, 정청래 전 대표의 오늘 공식 출마 선언 오늘 오후 2시에 했는데, 자, 일단 화면으로 보셨고, 지난 주말에 또 이제 당대표 출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요?
2: 네, 이게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예. 이 KDLC 정견 발표회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예.
2: 김민석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를 향해 공식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꼬집었고요. 본인은 세 차례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면서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국민의힘과 확실하게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저를 다 공격한다라며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정당 방위는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 이력을 겨냥해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을 돕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2: 두 후보의 신경전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고성이 오가면서 전당대회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제가 일단 정청래 전 당대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우리 장성철 수장님은 끝까지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불출마 못 나온다 일관되게 말씀했는데 결국 나왔는데
3: 못 나온다, 나오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1: 나오면 안 된다.
3: 네. 큰 정치인이 되기는 글렀다. 제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1: 아, 그 장 소장님 말씀만 드리면 이제 큰 정치인으로
3: 큰 정치인
1: 가는
3: 되는 거죠.
1: 저도 그냥 큰 앵커로 가기 위해서 장 소장님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요. 네.
3: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네. 진영 자체가 상당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문에 큰 분란과 갈등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면 보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 점을 내가 선당우사 정신, 백의종군 하면서 진영 내 갈등을 막는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면
1: 네.
3: 나중에 또 보답을 받아요. 당원들과 의원들과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고마워한다고요. 그러냐 눈앞에 당권의 그 현실적인 이익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판단에 대해서
1: 예.
3: 상당히 좀 아쉽다.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정말 계속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1: 예.
3: 저는 오늘 그 출마 선언문의 방점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더라고요.
1: 아, 좋네요.
3: 하나는 그냥 저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1: 진짜 의리 지킬 건 나다.
3: 네, 믿어주세요고 더 큰 방점은
1: 예.
3: 저 대선 출마할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1: 아니,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한다고 한 거예요?
3: 당대표직을 이용해서잖아요.
1: 아, 안 이용해서 나갈 거다?
3: 그렇죠. 임기가 2028년 8월이에요.
1: 그럼 총선 끝나고?
3: 총선 끝나고 2030년까지는 또 당대표 3연임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나는 그때 나는 대선 출마를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1: 야인으로 뭐 들어가서.
3: 정치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 출마 선언문을 전반적으로 듣고 나서 드는 감정은 못 믿겠다. 거짓말.
1: 정말 못 믿는 식으로.
3: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계속 그냥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인님 제발 믿어주세요. 대통령 지키고 성공시킬 사람 나 정청래밖에 없어요. 원팀 네. 원보이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걸 그냥 계속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임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예.
3: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것을 보고 정청래 믿을 수 있을까? 좀 회의감만 준.
1: 실시간 댓글에는 지금 MBC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지하는 댓글 엄청 많았어요.
3: 그러니까 뭐 딴지 게시판에서 열광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

0: 를 많이 달았을 텐데
1: 예.
0: 전반적인 인식은 그렇게 뭐 정청래 대표를 신임하고 믿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느냐.
1: 일단 대선 출마 선언 갖고 거짓말 많았다. 이게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의 두 가지 포인트.
0: 네.
1: 노 변호사님은?
2: 저도 오늘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바로 이 부분은
1: 걸렸어요. 딱 들어왔어 이게.
2: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 대선 출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줘 이 얘기라고 저는 판단했고.
1: 그렇구나.
2: 네, 왜냐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도는 어차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가 아니에요.
1: 어차피.
2: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는데
1: 예.
2: 저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을 겨냥해서 이 좀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출마
1: 그렇죠.
2: 선언을 한 거다라고
1: 예.
2: 생각을 했는데
1: 그렇죠.
2: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표면적인 해석이고
1: 해석.
2: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요즘에 평론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정청래 또뭐 옹호하고 김민석도 옹호하고 뭐 누구도 옹호하고 막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저기 박쥐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1: 민주당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시는 거죠.
2: 네, 저는 원래 민주당을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1: 예.
2: 그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1: 예예.
2: 근데 오늘 이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그 지금 말씀드린 표면적인 해석 말고 심층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서 악의적으로 해석을 보고
1: 질적
2: 그
1: 분석.
2: 말이 맞다면. 저는 오늘부터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말한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말한 김민석, 송영길에 대한 욕이 아니고 내지는 그 비난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1: 전 대표를 향한.
2: 그런 그 공격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1: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전 대표처럼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거다까지도 이해되는 문장이었다.
2: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원래 해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입만 열면 난 대통령 지킵니다. 내가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항상 이 나쁜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아까 못 믿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사실 출마 선언하는 그 타이밍이 좀 안 좋았거든요.
1: 아, 그런가요?
2: 네. 오늘도 이제 그
0: 2시에.
2: 네, 그 2시 타임에 또 네.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회의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어쨌든 그 타이밍도 물론 뭐 자기가 궁합이 안 맞아서 그냥 나도 우연히 결정했는데 하필이면 꼭 항상 뭔가 대통령에게 뭔가 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타이밍에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2: 뭐 한두 번 쌓여야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보안수석권은 무조건 뭐 닥치고 네. 보안수석권 뭐 이런 얘기도 한
1: 지금 당장
2: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약올리고 놀리는 그런 조롱하는 듯한 행동과 함께 항상 이런 게 나와서
1: 노영희 변호사의 폭탄 선언.
2: 아니 네. 저는 그 동안에는 되게 그냥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봤자 뭐 나한테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다 욕만 하고 선명하지
1: 여러분,
2: 않다 그러고
1: 노 변호사님의
2: 기회주의적이라고 그러고
1: 예. 진심을 믿어주세요.
2: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정확하게 그냥 할 생각이고
1: 예.
2: 이 정말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깔았다면 그건 되게 나쁘다. 정말 악의적이다라고
1: 악의적이다.
2: 왜냐하면 대통령을 왜 까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당대표 한 다음에 대통령 나온 거였고
1: 그렇죠.
2: 이 전직 대통령들을 다 그렇게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 말을 늘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많고 이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1: 아, 믿을 수 없다. 두 분이 공통점인데 그래도 과거신 기자님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죠?
3: 근데 저는 설마 거기 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 왜냐하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좋은 말 속에 하나 이제 칼을 숨겨놓고
1: 국민복권.
3: 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같은 이 전선에서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는 거가 정무적으로 본인에게 이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원래 정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을 이번 전당대회 주요한 의제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1: 예.
3: 정부에서도 완전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흐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3: 다시 지금 이게 전면을 하니까
1: 예.
3: 이 전면으로 꺼내놓고 100% 마무리하겠다. 다시 한번 좀 나 이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원하는 개혁들에 내가 걸게. 이걸 확실히 의제를 해서 붙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폐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당권주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1: 그렇죠.
3: 이 문제에 대해서.
1: 그러니까 예.
3: 이걸 가지고 이번 전당대 확실히 치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느꼈습니다.
0: 이게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 2030년에 대선 출마 안 합니다. 그 얘기하면 돼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당대표직을 이용해 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나 대선 출마할 거라니까. 나 그러니까 나 좀 밀어줘.
1: 나도 대선 주자야.
0: 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찰떡궁합이라고 본인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극 같아요.
1: 안 맞아.
0: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딱 그러잖아요. 2시에 대통령 행사를 했는데 2시에 지금 이게 기획되고 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소한 것조차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힘들어,
1: 해석도 다 그냥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사실은 만약에 또 지난주에 만약에 했으면 대통령 해외 순방도 이제 또 나가서 한다 또 그랬을 텐데 해외 순방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셨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 다 이번 주에 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임박해 하는데 또 2시 대통령이 안 중요한 일 하는 안 한 날은 없고 항상 중요해요. 대통령이 한 시간은 항상 중요한데 다 안 좋아 보여.
3: 아니다 사실 그 오늘 오전에 미리 야 오늘 중에 출마 회견이 있을 겁니다라고 돌았을 때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설마 2시?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2: 내 말이 맞잖아요.
3: 아, 그래? 근데 진짜 2시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또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1: 그렇지. 항상 2시에 해 원래.
2: 관심 타이밍이 맞다니까.
3: 근데 관심 사안이 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청래 전 대표 이번에 기자회견 몇 시예요? 또 설마 혹시 이거 맞춘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띄우는 것 자체가 나쁜 시그널인 거죠. 이만큼 이 청와대하고 그 전까지 관계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봅니다.
2: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악의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거 그건 악의적 해석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처음 생각했는 게 아니에요.
1: 반복이 되다 보니까
2: 이 CBS에 아주 엄청난 기자 몇 명이들이 그 얘기를 처음부터
1: 그냥 기자라고 했어요. 엄청나냐고 빼고
2: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데 그랬더니 나보고 너무 순진하다는 등 너는 또 회색분자냐는 등 너는 기회주의자냐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말해도 어쨌든 욕을 얻어먹을 텐데 그럼 좋다 한번 본질적으로 까보자. 근데 항상 할 때마다 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0: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1: 좋다,
0: 되게 격앙되어 있대요.
2: 봐봐도 맨날 격앙되어 있어요.
1: 그 청와대 언제 쉬어? 그래도 항상 화가 나 있어요.
2: 맨날 격앙되어 있어요. 청와대는.
1: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그 청와대 있는 분은 계속 화가 나 있네요.
0: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친구이자 동지라고 그랬잖아요.
1: 아 친구.
0: 어디 지금 대통령한테 동지 지금
2: 왜 그래 그런 건 이렇게, 아니지
0: 아니 엄청나게 화났대요 연락해보세요
1: 연락해보세요
2: 아 그거 가지고 화내지
1: 아니 그거 아마 대통령 아니, 그게 아니고
0: 마일리지가 그 쌓인 거잖아요
1: 주위에 이제 그 참모들이
0: 제가 청와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참모들이 스태프들은 진짜 아니 어떻게 대통령 만만하게 보이나 계속 이제 두 분 사이 관계가 좋았으면은 그런 거 그냥 그래 그럼 동지 친구지 옛날에 같이 뭐 했잖아 이럴 수 있는데 어디 대통령을 만만해 보고 또 대들고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1: 마일리지 사장님 이제 VIP 등급이 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뭘 해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
2: 그 얘기도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내가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안 했다는 등 그러지 말아라. 나 통하고 여러 번 독대했다. 뭐 내가 근데 말을 아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1: 맞아. 아까 오후에.
2: 네, 근데 사실 나는 그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독대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1: 청와대. 청와대. 아니다.
2: 그런 식으로 사실 지금 이제 격앙이라는 말을 썼긴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타이밍 마다 그러니까 마다 게다가 지방선거 때 이제 제일 사실은 그게 피크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우 불편해했었고 되게 속상해했었다는 얘기 이제 계속 나왔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약간 간보듯이 한번 찔렀다가 다시 손 내밀었다가 한번 찔렀다가 손 내밀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나 있다가. 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싫어져. 이제 이런 분위기가 사실 형성이 되고 또 한쪽에서 지난번에 그랬잖아.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나가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만한 그냥 선회에서 합시다. 이걸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지금은 아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밖에서 일단 이 정도로 하자고. 두 분 너무 좋다고. 우리 과거심도 너무 좋다고. 한판승 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노 변호사님 우리 장성준 소장님 과거심 기자 감사하고요. 2부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나가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1: 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월요 직설을 열었습니다. 오늘 월요 직설은요, 한판승부 5주년 특집 방송으로 정말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찾아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1: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표님?
2: 요즘 백수니까 43년 만에 해방이 됐죠.
1: 아, 43년 만에?
2: 그렇죠.
1: 어.
2: 그러니까, 검찰에 법조 생활을 13년, 정치 30년.
1: 예.
2: 그 43년 만에 해방이 됐죠.
1: 어.
2: 마음은 편하죠.
1: SNS에 그 손주와의 사진도 올리시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2: 손주하고 최근에 이제 마음을 좀 텄어요. 그 애들이 그, 보기가 굉장히, 네. 가까이 가기가 어렵더라.
1: 아, 요즘 또 애기들도 MZ여 갖고 힘들구나, 그죠?
2: 그렇죠.
1: 야,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또 홍준표 시장이시면 굉장히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2: 나중에 그건 커서, 예. 이야기고, 지금은, 예. 우리 집에 제일 상정이지.
1: 그러군요. 예, 또 얼굴이 흐뭇한 미소가 많으신 것 같고. 자, 일단은 요즘은 이제 진영 논리에 정치를 하다가 두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 예? 30년 동안은 이제 왜 눈으로 살았죠?
1: 예, 보수의 눈으로.
2: 그렇죠.
1: 예.
2: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한 1년 동안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1: 예.
2: 좀 균형 있게
1: 예.
2: 그래 보이더라고.
1: 좀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2: 그렇죠.
1: 어.
2: 갈등의 현장에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1: 그렇군요. 이제 좀 대선배로서
2: 예?
1: 보수의 어른으로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았던 거. 이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 명태균 씨도 그 징역 1년 6개월이 네. 나왔는데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판결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판결할 때 그 내가 실황중계로 봤는데
1: 예.
2: 저 판결은 잘못됐다.
1: 어.
2: 아, 그게 여론조사가 계약서 쓰고 뭐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1: 아, 네네네.
2: 근데 뭐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거 어디 그 정치 실무를
1: 예.
2: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을 안 하죠.
1: 그렇죠.
2: 그 네. 무죄 이유 설치한 거 보면 저거는 엉터리다. 근데 이번에 이중관 판사는 정확히 설치를 했더만.
1: 예.
2: 예.
1: 그렇군요. 그럼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다.
2: 나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요.
1: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일반적인 또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2: 그거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1, 2심에서 판결한 게
1: 예.
2: 그게 엉터리였죠.
1: 아, 그런가요? 또 이게 대통령의 부인될 뿐이었고 이게 직접 당사 후보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뇌물관계가 성립 안 된다.
2: 글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 예.
2: 그 판결을 봐줄 수가 있겠지만
1: 예.
2: 사실상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는
1: 예.
2: 1심 동체거든.
1: 공동체.
2: 1심
1: 동체. 1심 동체.
2: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1: 예.
2: 경제적 공동체를 말로
1: 예.
2: 최순실이하고 박근혜를 묶었거든.
1: 예.
2: 그거보다 더 밀착한 관계죠.
1: 아, 부부니까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인이니까 좀 봐줬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1: 예.
2: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그 여론조사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1심 판결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오세훈 시장 관련 판결에 대한 예측도 하는데 오세훈 시장 건도 유죄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2: 내가 뭐 예단은 못 하겠는데.
1: 예.
2: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1: 아.
2: 내가 걱정스럽게 본 거는.
1: 예.
2: 그 사건 터졌을 때부터, 오세훈 명태경이가 만나야 되게 된 계기를 내 좀 알아요.
1: 아, 왜 만나게 됐습니까?
2: 그게 김영선이가 소개를 해서 만난 거예요.
1: 아, 예, 그 부분은 드러난 부분이죠.
2: 그렇습니다.
1: 예, 예.
2: 김영선이가 명태경이를 오세훈이한테 소개를 했고,
1: 예.
2: 또 김영선이가 명태경이를 윤석열이한테 소개했어요.
1: 맞아요. 예.
2: 근데 그해 먼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거든.
1: 맞아요.
2: 예? 예. 거기서 한번 성공한 그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이한테 갔다고.
1: 아하.
2: 근데 명태경이라는 사람은 내가 좀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경남지사 할 때부터.
1: 예, 경남에 계셨으니까.
2: 난 그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의뢰를 하거나 한 일이 없고.
1: 예.
2: 좀 여론조작 사기꾼이라는 걸 경남지사 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론을 통째로 조작해가지고
1: 예.
2: 로데이터까지 넘겨준다.
1: 아하.
2: 대신 그 여론조작 그 조사비가 굉장히 싸다.
1: 싸다. 예.
2: 그 헐값이 안다는 거죠.
1: 예.
2: 그래가지고 경남 있을 때부터 창원에 있을 때부터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21년도 그 대선 경선 때 우리 쪽으로 하려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1: 아, 우리 홍준표 캠프에 먼저 네. 연락이 왔다가.
2: 그래서 나 그 애는 여론조작 사기꾼이다. 개붙이지 마라.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간 거예요.
1: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1심 판결까지 나왔다.
2: 그렇죠.
1: 아, 혹시 그때 받으셨으면 주인공이
2: 에이
1: 아닙니다.
2: 나는 정치를 하더라도 예. 여론 조작이나 하는 그런 애들하고는 어울려서 하지 않죠.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다. 말씀까지 듣고요. 자, 이재명 정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범 1년이 됐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기점으로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상승 국면인데.
2: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한 거는 없죠. 지지는 않았죠.
1: 예, 여당이.
2: 그렇죠.
1: 예.
2: 단지 서울시장이 이제 졌다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패배했다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한 건 아니죠. 패배한 건 아니고,
1: 예.
2: 그런데 지방선거의 민심하고 지금, 또 지지층에 지금 민주당도 지지층에 좀 분열 현상이
1: 예,
2: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뭔가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 나는 그 메가 프로젝트는 그게 이재명 정부 때만 한 게 아니에요.
1: 이전 정부부터
2: 또. 아, 예. 예. 박근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했고.
1: 예, 예.
2: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1: 아.
2: 다 했어요. 다 했는데.
1: 예, 예.
2: 그게 이제 실효성의 문제지.
1: 아, 실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2: 실효성의
1: 실효성. 문제. 예. 예.
2: 그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인데.
1: 예.
2: 그 장치 산업을 가동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건 속도전으로 안 돼요.
1: 예.
2: 전기 필요하죠?
1: 그렇죠.
2: 전기 필요하면 그 SMR이나 전광원전 새로 지어야죠?
1: 예.
2: 그 물 필요하면 그 댐을 정축하거나 또 새로운 댐 만들어야죠?
1: 예.
2: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있는 시설로는 반도체 공장을 그래 크게 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1: 예.
2: 또 지금 반도체 수요가 AI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데
1: 맞습니다.
2: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용인 클러스터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1: 예.
2: 그걸 또 완성을 다 하고 광주로 갈 것이냐. 복잡한 문제 있어요.
1: 예.
2: 발표를 할 때 수천 조씩 발표를 하는데.
1: 4,700조.
2: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응? 참 발표하는 건 좋아요. 국가 계획 프로젝트를.
1: 예.
2: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때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정치화에 만들어가지고
1: 예.
2: 거기에 맞춰서 나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1: 예.
2: 이건 좀 급조된 거로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남반도체 가는 건 난 찬성을 합니다.
1: 아, 호남 가는 건 찬성?
2: 그거는 박정희 정부 이래에 대한민국 발전은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1: 예.
2: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충청을 또 중심으로
1: 예.
2: 호남만 소외됐거든.
1: 예.
2: 그래서 호남 반도체 가는 건 찬성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못을 박아놔야 된다.
1: 아하, 불가역적으로.
2: 그렇습니다.
1: 아하.
2: 그렇지 않고
1: 아하.
2: 그냥 공수표를 날리다 끝나버리면 호남 민심이
1: 아하.
2: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1: 거의 광주 시장님처럼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한 아니, 비전으로.
2: 그게 이제 나라 전체 균형 발전인데
1: 아하.
2: 영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1: 예.
2: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면서
1: 예.
2: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이 폭발적으로 커졌죠.
1: 예.
2: 모든 수출량이 걸로 나가니까.
1: 아, 그러네요.
2: 예. 물동량이.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있었지만 그게 큰 역할을 못했어요.
1: 예.
2: 예? 주로 경부 쪽만 역할이 됐지. 거기다가 구미에는 한국 최초의 전자공단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울산에 중화학단지 들어갔죠. 창원에 중화학공업 들어갔죠. 기계산업.
1: 예.
2: 예? 거제에 그 조선소 들어갔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영남에 세팅한 거는 나라 전체의 인프라를 세팅한 거예요. 호남은 농업도시.
1: 예.
2: 그래서 호남의 반도체 가는 거는 미래 산업이 그쪽으로 가서 뿌리 내리고 잡는 거 자리 잡는 거는 그거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예요.
1: 예. 되돌릴 수 없게 임기 4년에 만들어놔야 된다.
2: 지금 뭐 광주 공항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참 좋거든요. 그 광주 공항에 하려면 공항 이전부터 해야 돼.
1: 예, 돈 많이 들네.
2: 이전하는데 그거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해요.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1: 예.
2: 그래서 거기도 돈이 아마 10조 이상 될 거야.
1: 근데 그 추경호 시장을 뽑아서 대구에 이 첨단산 못 가져왔다 이런 비판도 하셨죠.
2: 내가 그 지난번에 그 김부겸이를 지지한 거는 민주당이라서 지지한 게 아니고 대구시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지지를 한 겁니다.
1: 예.
2: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절대 추경을 뽑아서는 저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없을 것이고 예산 지원도 없을 것이다.
1: 예.
2: 그 뻔하거든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는데
1: 예.
2: 이 정부의 지금 시대적 과제가 내란 정상인데
1: 예.
2: 어떻게 대구시장이 그런 사람 뽑았는데 도와주겠어요?
1: 예.
2: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면 대구시정은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대구시정은 재정자립도가 한 46% 정도 돼요.
1: 예.
2: 서울은 80%가 넘죠. 그런데 중앙정부 도움 없으면 대구시 예산을 못 짜요.
1: 예.
2: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게 보통 뒷것이 있는 정부니까 보통 뒷것이 아니라고.
1: 예.
2: 나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를 덜렁 뽑아놨으니까
1: 예.
2: 내가 3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하던 그 사업들이 전부 이제 할 수 없게 돼버리죠. 나는 그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넘어보면 장도혁 당대표 지금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징계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나는 지금? 그걸 보면서 그래요. 예. 그게 당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입니다.
1: 예.
2: 지방선거 선전했어요. 시작 전에 15대 1이라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2: 예? 예. 서울도 누구 덕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덕에 당선이 됐잖아요.
1: 간판을 걸고.
2: 그렇죠.
1: 예.
2: 그렇게 다 했으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명분. 꼭 꼭 저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쫓아낼 때 그런 현상을 봐요.
1: 아, 그럼
2: 이준석이가 무성이거든요.
1: 예.
2: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고.
1: 그 당시에.
2: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 바람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면서 청년도 끌어들여야 됐다. 그리고 당원들이 이준석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2: 근데 되고 난 뒤에 초선들도 이준석이를 깔봤다고.
1: 예.
2: 네? 국회의원들이.
1: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2: 아, 네, 대표 네. 시절에. 네. 그래, 준석이를 당대표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 하면 안 된다. 어? 국민과 당원이 당대표가. 근데 억지로 쫓아냈잖아요.
1: 그렇죠.
2: 그것도 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냈어요.
1: 예.
2: 그 벌을 받는 거예요.
1: 어.
2: 똑같은 역할로 장동혁이가 1.5성입니다.
1: 맞아요. 예.
2: 지금 초재선들도 자기하고 동격이거나 자기 아래라고 보는 그 못된 애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덤비는 거하고 중진들은 그게 장동혁을 대표로 보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 시도도 못했다고.
1: 그렇죠.
2: 당대표 된 거.
1: 맞아요.
2: 이거 완전히 망해버린 당의 대표를 자기가 그 해보면 뭐하냐. 또 될 힘, 그, 여, 어, 자신도 없고.
1: 예.
2: 나가서 떨어지면 창피하고.
1: 예.
2: 이게 나오지도 못한 애들이야.
1: 어허. 응? 정작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2: 그렇지. 그냥, 예. 그렇게 숨어서 욕하는 거야.
1: 아.
2: 그러니까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꼴을 보면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래 할 수 있냐. 자기들 못난 거는 타단하고
1: 아하.
2: 남이 이래 1.5선배에 안 된 사람이 또 이준석이처럼 완전히 무선, 영선인 사람도 도전을 해서 당대표 됐다고.
1: 그렇죠.
2: 그럼 당대표로 인정해야지.
1: 뽑아놓고.
2: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미국 가서 그 내가 잘못한 거,
1: 예, 예.
2: 그건 내가 미국 그 정치 브로커한테 사기 당한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국 잘 알거든요.
1: 아, 예, 예.
2: 워싱턴 그게 얼마나 사기꾼 정치 브로커들이 많은데.
1: 만나게 해주겠다, 사진 찍게 해주겠다.
2: 아니, 만나게 해주는데 돈 달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당 그 뭐 총재가 미국 가서 미국 최고위층 바이스 만나는데
1: 예.
2: 100만 불 이야기가 나왔어요.
1: 어, 사진 한번 찍고.
2: 5분, 5분.
1: 5분.
2: 그래.
1: 어.
2: 그걸 전부 브로커들이 이제 만나게 해주고 돈 챙기는 거예요.
1: 예.
2: 그 이번에도 2017년도 제가 북핵 문제로 워싱턴 방문했을 때
1: 예.
2: 미국이 워낙 다급하니까 그때 국무차관도 국무장관이 공석이었어요.
1: 예.
2: 국무차관도 만나고 하원의장도 만나고 군사위원장 자기들이면 다 만나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난 왜 갔는지 뜬금없이 뭐 그거는 잘못했죠.
1: 예. 그러나
2: 하도 국내에서 권위가 안 서니까 미국 가서 좀 한번 밸류업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갈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거 워싱턴 정치 브로커한테 사기당해 가는 거다. 저 잘못 가는 거다. 그래 생각했어요.
1: 근데 징계 카드를 통해서 이제 당 기강을 잡겠다라고 이제 장동욱 대표 얘기했는데 또 당내 반발은 심합니다.
2: 나 당내 반발은 심하고 안 심하고.
1: 예.
2: 내가 그 징계 기준을 이야기를 그래 한번 했어요. 북갑 가서.
1: 예. 아, 부산 북갑. 예.
2: 도와준 사람만 징계하거라.
1: 아,
2: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1: 아, 그런가요?
2: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당의 후보가
1: 박민식
2: 있는데
1: 예.
2: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서 치킨 파티하면 시시덕거리고 또 어떤 애는 그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세 뭐 한 달짜리 집까지 얻어놓고 그 예. 돌아다녔더만
1: 예.
2: 그러면 제명시켜야 돼요.
1: 아.
2: 안 그러면
1: 예.
2: 다음 총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총선에 그런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라.
1: 예.
2: 당이라는 게 내가 대구에 2020년도인가
1: 예.
2: 무소속 출마했을 때 그때 황교안이가 지시해가지고 대구 시당부터 시작해 대구시 국회의원 전원 걔들은 이미 공천 받았으면 대구는 그게 나는 선출적으로 안 보거든. 당의 지명직으로 보고도 다 돼버렸으니까.
1: 예, 그러니까요.
2: 전부 그 수성 의뢰 와서 당원들 데리고 와서 수천 명이 데리고 와서 선거운동을 내떨어뜨린 선거운동을 했다고. 근데 그래도 내가 끝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이나 대구 국회의원들이나 걔들한테 내, 유감을 가진 일이 없어요.
1: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또 갑자기 그 한동훈 의원 복당은 절대로 안 돼.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군요.
2: 나는 그 친구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1: 안철수 의원 말씀이요?
2: 왜 그 친구 말은 예. 안철수 의원이 순진해요.
1: 선한 분이죠.
2: 예?
1: 예.
2: 순진해요. 그러니까 예. 어디까지 그 친구 말을 믿어줘야 할지. 그런데
1: 그 말씀은 안철수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뭔가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게 좀
2: 흔들리죠.
1: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
2: 바람에 잘 흔들리는 분이죠.
1: 아, 그 바람은 차기 당권을 밀어주겠다 글쎄요. 해서 좀 뭔가 뒤에서 흔드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2: 글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1: 아실 것 같은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셨을 때. 예. 그러면은 이번 장도혁 당대표는 물러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2: 이미 채워야지.
1: 아, 이미 채워야 됩니까? 아, 내년
2: 장동혁이가
1: 8월까지.
2: 지금 그만두면 장동혁이는 정치판에서 매장됩니다.
1: 아, 그런가요?
2: 네. 우선 장동욱이 지역구에 김태호미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1: 충남지사에 떨어져서 다음 총선에.
2: 그 총선 나오면 어떡할
1: 거예요? 1년 10개월에 너 나와라. 아니, 내가 간다. 나 돌아간다.
2: 그래. 우선 지역구 사정도 있고
1: 예.
2: 당대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도 예. 내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둔다고. 근데 장동욱이는 지금 그만두면 복귀 못해요. 그냥 죽는다고.
1: 아,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랄까 리더십이 있어도 지금 사실상 어떠한 대표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다 맨날 최고위에도 물러나라 막 이런 사람들.
2: 그래 하니까 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1: 아 물러나.
2: 자기들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1: 예.
2: 최고위원도 나올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돌아서서 그냥 1.5선이니까 내보다 미치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1: 예.
2: 폄훼하고
1: 예.
2: 그래 하는 건 잘못이지. 비열한 짓이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지.
1: 대표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라디오를 마칠 시간인데 조금 유튜브로만 한 연장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2: 예.
1: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장도혁 대표에게 지금 조언하신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20초 남았습니다.
2: 아젠다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1: 아젠다.
2: 자기가 추진하는 아젠다를 새로 만들지 못하고 진퇴 논란에만 휩싸이면 결국은 사그러집니다. 자기가 끌고 갈 야당의 아젠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자, 박정희 판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한판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못다한 인터뷰 이야기 추가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거북이가 약 3,000개의 알을 낳으면 그 중에 아기 거북이가 되는 건 한두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무려 억분의 1이라고 합니다. 기적인 거죠.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법한 질문. 왜 태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어줍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축복받을 만하다는 것.

0: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늘 첫 곡으로 김종진의 브라보 나의 인생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억분의 일, 엄청난 경쟁률 아닌가요? 이렇게 힘들고 귀하게 태어난 만큼 내 삶도 귀히 여겨주는 그런 월요일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과 습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구촌 소식 이어질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은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2부 끝부분쯤에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는 수요일로 자리를 잠깐 바꿨습니다. 앞으로 수요일날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41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날씨 이야기.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인 썸밋 산불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이 되면서 피해 면적이 거의 3,000에이커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현장 일대에는 긴급 강제 대피령과 함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금요일 오후 1시경 팜스데일에서 동남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138번 하이웨이 인근 야노 지역 인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불길은 100도가 넘는 폭염과 강한 바람을 타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따라 빠르게 번졌습니다. 당시 0%의 진화율에서 오늘은 15%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장에는 소방관들과 함께 10대 이상의 대형 소방 비행기 및 야간 비행 헬기들이 대거 투입이 돼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방당국은 불길이 다행히 과거 브릿지 산불로 인해 수풀이 타버린 유실 지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10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며 오늘까지 폭염

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물놀이와 관련이 된 놀이공원과 스포츠 시설도 부분 폐쇄가 되었고요. 주말에 계획되어 있던 지역 축제도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시 당국은 이번 물 위기를 폭염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물 사용량 증가와 수도 시스템의 부담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해롭다며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쫓아내는 참담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현재 중장기 해결책으로는 추가 수원지 개발과 지하수 공급을 위한 우물 파괴 등이 제안이 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시 당국이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한 채 늑장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일간 장마 기간인 몬순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려서 최소 44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만 명이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구호부에 따르면은 총 26만 7,918가구가 고립됐고 피해를 입은 주민 수만도 102만 2,9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도 7개 구역으로 조사가 됐으며 해당 구역의 총 58개 하위 행정구역도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의 도로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여러 대의 차량이 침수된 도로에 갇혔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일부 학교는 수업과 시험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폭우로 난민촌에서는 산사태가 발생을 해 여성과 어린이 등 난민 16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고 이 난민촌에는 100만 명 이상이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임시 거처는 가파르고 살림이 벌채된 비탈에 있어서 장마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DMB지요. 사고는 없는데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번 주 DMB 지역 날씨는 쾌적한 날씨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이 햇볕이 비치겠고 오후에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있겠으나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동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10으로 매우 높습니다.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점차 높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자외선 지수 역시 오늘과 같고요.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날로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최고 기온이 100도에 이르겠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10이고요. 바람은 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입니다. 목요일 역시 무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 97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도 73도, 섭씨 23도로 하루 종일 더운 하루가 되겠지만 비교적 건조한 공기 덕분에 최근의 폭염보다는 덜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도 역시 10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일요일 오후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래도 80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더위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강수지입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상큼하고 시원한 강수지의 노래 보랏빛 향기 들으시겠습니다.

건강 뉴스. 평생 병가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60대 은퇴자가 맥주 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뜻밖의 증상을 계기로 혈액압 진단을 받은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앤디 영이란 남성의 사연인데요. 은퇴 전까지 17년 동안 병가 한 번 내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던 그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 홈브루잉이라고 맥주 자가 양조를 즐길 정도로 맥주 애호가였던 그는 크리스마스 무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데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3시간이 걸릴 정도로 맛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 피로감과 메스꺼움, 가슴 통증 등 모호한 증상이 이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정밀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사 과정에서 척추 상단에 두 개의 골절까지 발견되었지만 정작 그는 심한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남성은 항암 치료와 함께 척추 보조기를 착용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례를 알리며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검진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다발 골수종 협회에서도 다발 골수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초기 단계일 때 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다발 골수종이 활동성 단계로 진입할 경우 뼈 손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붕괴, 또 피로나 무기력이 느껴지는 고칼슘 혈증 또는 빈혈, 면역체계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이러한 증상들이 노화와 혼동하기 쉽지만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즉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습관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매일 밤 수면 시간을 11분 늘리고 걷는 속도를 4.5분가량 더 빠르게 하며 채소 섭취량을 4분의 1컵 정도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5만 3천 명 이상의 영국 중년 성인이 참여했으며 연구진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해 참가자들의 수면 패턴과 신체 활동량을 분석했으며 식습관은 자가보고 형식으로 수집했습니다. 약 8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총 2,034건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사건이 발생했으며 연구진은 생활 습관과 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연구 결과 이상적인 생활 습관으로는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매일 최소 4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소를 함께 실천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강도 운동에는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춤 등이 포함되며 고강도 운동으로는 달리기나 수영, 유산소 운동 등이 해당됩니다. 연구를 이끈 시드니 대학의 니콜라스 박사는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작은 변화를 함께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디지털 도구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으로 캘리포니아 소화기 넷과 전문의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침실에서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세 가지를 지목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래된 베개인데요. 베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 먼지, 진드기와 땀, 각종 알러지 유발 물질이 축적된다며 특히 집 먼지, 진드기가 천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용한 지 1, 2년이 지난 베개는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방향제입니다. 인공방향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프탈레이트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공기 중에 퍼지며 폐로 흡수될 수 있고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현기증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 시 심폐질환 생식기능 저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에센셜 오일이나 식물성 성분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 이상 사용된 매트리스인데요. 노후한 매트리스는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세포 각질 등을 비롯해 땀과 각종 진드기로 매트리스는 더러운 세균의 온상입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는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트리스 7년 이상 사용한 것은 바꾸라고 하는데, 아, 저희 집도 이 매트리스가 7년은 더 될 것 같은데요. 이참에 큰맘 먹고 저도 바꿔야겠습니다. 이정현이 부릅니다. 바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의 발가락을 수년간 깨물며 간병한 아내의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병상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해 라는 첫마디를 건네 감동을 안기고 있는데요. 중국 허난성에 살고 있는 45살의 전직 유치원 미술교사와 방수공으로 일하던 남편은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미술 수업을 했고 남편은 산간지역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비극은 2019년 10월에 찾아왔는데 남편은 창고 지붕 위에 갇힌 3살박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붕에 올랐다가 양 6m 아래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몸으로 감싸 보호해 아이는 무사했지만 남편은 머리부터 떨어져 심각한 뇌 손상과 다발성 골절을 입게 됐는데 의료진에 따르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막대한 치료비로 가족의 저축은 바닥이 났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둔 뒤 남편을 전담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씻기고 마사지를 해주며 매일 말을 걸었고 생계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온라인으로 판매했으며 당시 구조된 아이의 아버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4만 5천 위안, 약 1천만 원을 빌려서 치료비에 보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의료진으로부터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극하면 신경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열심히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발가락을 깨물었을 때 미세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후 이후 위생을 위해 발에 비닐을 씌운 채 수년간 같은 방법으로 신경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남편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또한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이어가며 매일 노래를 불러줬고 수년간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남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으면 잠시 일어설 수도 있는 상태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글씨 연습에서도 가장 먼저 쓸 수 있었던 단어는 아내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남편은 생명을 구한 영웅이고 아내는 기적을 만든 영웅이다. 손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헌신적인 사랑이 더 감동적이다. 요즘은 자식도 부모에게 이 정도까지 하기 쉽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말로 대단한 부부시네. 아닌 말로 남편이 생계를 책임질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앞으로 우찌게 살아가려고 그러시는지 참 지는 이게 더 걱정이네요. 18년 전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유기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40대 여성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지난 2008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의 임신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3월 아이가 태어난 뒤 함께 양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외모가 동남아인의 모습을 띠게 되자 여성은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책임을 추궁할 것이 두려워 아이를 버리고 가출하기로 마음먹고 급기야 자신의 어머니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채 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이후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유기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여성이 낳은 아이의 피부색이 흑인의 모습을 보여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고 이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 정문 앞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과거 유기된 두 명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아이가 대상이었는데 경찰은 해당 사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이 됐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과거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만 한 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직접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아이를 두고 무단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다행히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네요. 아니, 이 여자 뭐하는 여자요? 이? 사는 건 한국 놈이고 재미 보는 건 외국 놈이요? 뭐요니? 한마디로 만국기 같은 여자구먼. 이? 근데 이런 여자들은 왜 그렇게 임신도 잘 되는지 몰라. 이? 무더위 속 부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육군 일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부대 사단장 등 군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9월 6.25 전쟁의 영천 대첩 승리를 기념하자는 취지로 9.13km를 달리는 마라톤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이나 작전 수행 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 등 각종 점검 사항과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달리기 대회 당시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랐고 습도도 70%로 높은 상황에서 당시 취사병이었던 20대 일병은 열사병에 의한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놈도 미친 거 아니오? 응? 이러니까 최다들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오? 정권 안 바뀌었으면 말이오 또 유야무야 없어질 사건인데 아이고 이젠 어림택도 없는 소리죠. 미국에서 경찰견 두 마리를 무더운 순찰차 안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이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셀런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코디 핸더슨은 경찰관 두 마리를 차량 안에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는 보도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벨기에 말리노이즈 종인 립과 스프링어 스페니얼 종인 부머를 약 7시간 동안 순찰차 안에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기온은 81도, 섭씨 약 27도였으며 차량의 시동은 꺼진 상태였으나 적절한 환기장치도 작동되지 않아 두 경찰관은 차량 안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핸더슨은 동물학대와 동물보호 의무 위반, 위험한 환경에 동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그는 현재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죽은 경찰견들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사랑을 받던 탐지견으로 립은 마약 탐지 임무를 수행했고 부모는 폭발물 탐지견을 활동하며 각종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활약했었다고 하네요. 에, 지가 판 사람은 말이죠. 그 경찰관도 똑같이 허겄네요. 이 해도 가까운 날씨에 시동 다 끄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주차장 한가운데 그 차 안에 한 5시간 정도 있어 보라고 해봐요. 우치겠네 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뉴욕타임즈 여 기자를 맹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매것 해걸맨은 지난 10년간 나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해왔다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한 우리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법정에 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것 해거먼은 뉴욕타임즈 소속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허버만을 일부러 잘못 쓴 것으로 풀이되는데 매것은 영어로 구더기를, 해그는 노파를 뜻합니다. 해당 기자는 이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적, 인지적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 말실수에 주목을 하며 건강 상태가 행정부 안의 블랙박스와 같다. 정보를 점점 더 적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방금 국립군의료센터에서 완벽하게 건강검진을 마쳤다.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또 한 번의 인지능력검사를 요청했는데 이 검사를 3번이나 받은 대통령은 나뿐이고 모두 만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버만의 책은 형편없다. 90%가 가짜뉴스라며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맞다면 상관없지만 그녀가 11년간 나의 선거 패배만을 목표로 삼아온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싫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이후 SNS에서는 정권 교체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아마존 차트를 게시하며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는데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이날 뉴욕타임즈 기자 여러 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꼭 우리나라 검찰들이 흐는 짓하고 비슷한 것만 그려. 아이고, 그나저나 나도 이제부터 입 조심해야겠네요. 인도 남동부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2명이 숨져 당국의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도 지난달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망자 중 52세 남성은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고 또 다른 사망자인 43세 남성은 합병증 증세를 보여 정부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사망자 발생 후 접촉자 추적 조사를 벌여 확진자 8명을 추가로 찾아내 재택 격리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면서 병원 등 인파 밀집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주문했고 주 전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염자 가족들은 곧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면 격리 병동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도 정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500만 명을 웃돌았고 사망자는 약 53만 3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식 사망자 수로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학계는 인도에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망자 수는 집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인접한 중국에서도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중국 31개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5월 확진자의 3.8배가량입니다. 6월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1명이었으며 사망자의 경우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황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아직 대규모 유행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말이오, 다
1: 다리 달린 짐승이 어디는 못 가갔냐 말이죠. 인간이 사약혀서 지가 걸리면 무시가 그리 억울한지 죄다 퍼뜨려. 그러다 보면 확 퍼지는겨. 그나저나 참 큰일이네. 우리 트럼프 형님은 돈을 안 풀 것인디 어쩔 것이오. 아이고.
0: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텀블러에 세제나 수면제 등을 넣는 사건이 잇따르자 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시중에는 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한 이물질 투입 방지 기능을 갖춘 텀블러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지난 2024년도 초 학생들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다 세제나 비눗물 같은 이상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뱉어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 유도제를 넣은 사건이 적발이 됐으며 이 밖에도 소독용 알코올이나 자석을 넣는 등 유사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보도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텀블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교육위원회는 텀블러를 교실 뒤 사물함 대신 교탁 옆에 모아 보관하도록 하고 교실 이동 시에는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갈등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이물질 혼입이 의심이 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자녀 안전을 위한 학부모들의 자구책 요구로 관련 상품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출시한 지문 인식 잠근 텀블러는 6개월 만에 만 개 이상 팔렸으며 등록된 지문 외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아 제3자의 접근을 완전 차단한다고 합니다. 원래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용으로 개발이 됐으나 최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이래서 촉법소년 나이를 내려야 한다니까요. 애돌이 얼마나 영악한지 알아요. 이 봐요. 갓난 애들도 밥 안 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죽이자뇨. 조금 커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러자뇨. 근게 이지가지로 말이오. 촉법소년 나이는 말이오. 7살로 확 줄이야요. 이. 네덜란드의 한 노부부 장례식에서 폴 댄서가 추모 공연을 펼치는 이색적인 장례식이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노부부의 합동 장례식에서 퀸의 대표곡인 The Show Must Go On에 맞춰서 폴 댄스 공연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장례식은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부부를 위한 추모식이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지난 1993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최근 아내가 별세하면서 유족들은 남편의 유해를 함께 안치해 두 사람의 합동 장례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장례식을 기획한 장례 지도자는 유족들과 상의하던 중 고인들의 삶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를 장례식에 담아보자고 제안했으며 처음에는 유족들도 망설였지만 며칠 뒤 장례식장 안에 폴 댄스 봉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해왔고 장례식 전날에는 폴 댄서까지 초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공연은 장례식이 시작된 뒤 음악이 흘러나오며 시작이 됐고 검은 망토를 걸친 폴 댄서가 통로를 따라 입장한 뒤 망토를 벗고 장례식장 중앙에 설치된 폴에서 공연을 선보였는데 조문객들은 아무도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처음에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인들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장례식의 사연을 알게 되면 대부분 생각이 달라졌다며 두 사람을 기리는데 이보다 더 어울리는 방식은 없었다고들 하네요.
1: 그쵸. 장례식이라고 해서 꼭 엄중하고 조용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왜? 호상이라는 말도 있잖요. 남은 유족들은 못 보니께 슬플 수는 있어도 장수 오문서 원 없이 살다 간 분들한테는 한마디로 원도 한도 없으니께 아이고 그나저나 그냥 조문객들만 뭐 논 눈요기하고 이 Not bad. 근데 이 얘기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오. 아이고 요새는 당체 그냥 헷갈리갖고 말이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들려드리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코너가 조금씩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민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의 셋째 주 월요일 오후네요. 억분의 일 중에 태어난 우리들 참 대단하죠? 감사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아, 쿠폰 받으셨나요? 기프트카드 잘 받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 남편의 이식수술 1주년이 되어 또한 감사했어요.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 그리고 송은경씨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복과 더불어 울고 웃는 시간들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거죠. 아이고 당근이죠. 그러시면서 박지현의 만물트럭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우, 오늘은 뭐 시간이 좀 널널하신가 봐요. 1부서부터 쭉 듣고 계시네요. 감.

아유, 노래 너무 재밌는데요. 자, 왔어요,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네가 먼저. 아, 너무 출렁거리는데. 자, 박지현의 만물 들어 잘 들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또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해야겠죠? 삶에 충족함은 끝이 없으니 내가 나의 삶의 평강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시기를. 남의 것은 다 크고 좋아 보이나 상대에도 똑같은 생각이니 피장파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오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패티 페이지의 테네시 월츠 신청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좋은 글귀, 시와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작은 노력은 내일의 큰 기쁨이 된다. 월요일은 한 주를 다시 그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화지이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시 하시면서 너무 좋은 시 보내주셨어요. 윤동주의 서시 중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은 우리 조석진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통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 이게 정말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또 글 읽어드리고 음악 들으니까 잠깐 또 잊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하시면서 조용필의 꿈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괴로웠지만 조금은 힘들었지만 부끄러움을 알기에 괴로운 것이었다라고 위로해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우리 조석진님처럼 우리 또 복별님처럼 좋은 글과 함께 또 신청곡 보내주신 분 추첨해서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라라랜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아우, 지난주 한주 스킵했다고 어떻게 된 거냐, 뭐 난리가 났어요. 인기가 너무 좋으셔. 자, 오늘 스튜디오에 로이츠 보안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아이고, 주위에서도 왜 안 나왔냐고 안 물어보세요?
1: 아유, 물어보고 뭐 은퇴했냐고 또 그러던 말도 하더라고요.
0: 네네네. 예, 아니, 차라리 은퇴하시면 더 좋아요. 자주 나오실 거 아니에요.
1: 아, 맞아요. 은퇴하면 아마 여기에 그냥 살지도 모릅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이고. 자, 날씨가 이제 내일부터 굉장히 이제 무덥기 시작을 하고.
1: 아, 그렇죠. 무지 덥죠.
0: 예예예. 예, 예. 그래도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1: 아, 근데 이 더우니까 사고도 많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얼마 전에도 그 났지만은 그 차 안에다가 어린아이 방치하고 또 동물도 개도 고양이나 이렇게 놓고 나가서 샤핑 보고 와서 잘못되거나 이러면 그거 범죄에 들어갑니다.
0: 제가 예전에 그때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안경점에 들어가서 안경만 찾아갖고 나오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아이, 그 칼슛에 있는 애를 다시 또 클러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죠. 너무 귀찮은 거야. 그렇죠. 그 앞에 놓고 걸어 들어가는데 때마침 옆에 그 주차를 하던 연세든 동네 할머니가. 예, 예. 너 애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 금방 그 픽업만 할 거다. 그때 노노노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야, 금방 나와.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서 얼른 들어갔다 나와야지. 근데요, 해필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갖고 또 한 1~2분 정도 기다렸죠.
1: 그렇죠.
0: 그리고 안경을 찾아갖고 나오니까 경찰이 제 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 지금 뭐
0: 미국 할머니가 사람, 신고한 거예요.
1: 그럼요. 미국 사람도 신고 정신이 강하고.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1분이 아니라 몇 초를 갔다 오더라도 네. 같이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0: 다행히 저 아는 경찰이라. 아이고. 일단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인 것 같으니까 일단 워닝만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벌써 기분이 나빠. 아, 그렇죠. 나빠서 가시고.
1: 맞아요. 근데 그거 잘못되면은 네. 그 CPS라 그래갖고 네. 그 Child Protective Service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는 그쪽에서 연락을 나중에 가게 돼요. 뭐 집에까지 찾아와서 예. 부모님에 대해서 집에 뭐 환경이라든지 집안 환경 이런 거 다 조사하고 갑니다. 이게 잘못되면 애도 데리고 가요.
0: 글쎄 말이에요.
1: 네, 그럼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반 자기 애완용.
0: 그러니까 애완견도. 요새는. 예. 예.
1: 잠깐만 놔둬도 왜냐하면 이 더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0: 그러게 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1: 그것도 그렇고 밖에 날씨하고 차 안에 날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신문에 났지만은 차 안에다 놓고 나서 애가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애를 그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때문인지 까먹었어.
0: 저 그거 지구촌 소식 할 때
1: 아,
0: 그거 얘기했어요.
1: 예. 나 그거는 저기
0: 회사까지 뭐, 그냥 간 거잖아요.
1: 신문에 보고 알았어요, 나는.
0: 아, 가서 응. 일 다 끝나고.
1: 그러니까.
0: 뒤늦게 발견했대요.
1: 그거 정말 뭐 또라이 아닙니까? 그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실제로 일어났었던
1: 일이니까. 그 사람도 뭐 더위를 먹었겠죠. 아무래도.
0: 그쵸, 아무래도.
1: 예, 근데 요즘에 더워서 네. 차 운전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0: 일단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인 것 같으니까 일단 워닝만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1: 더우니까 다른 생각을 하다가 뭘 까먹을 수도 있고 네. 많습니다.

0: 뭐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1: 어머 어머 어머 왜요? 아니 그 운전 얌전하게 하시는 분이?
0: 그러니까 말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자기 딴에는 기아를 변경했는 줄 알았는데 기아를 변경을 안 한 것 같아요. 리버스로 와야 되는데 그냥 드라이버에다 놨나 봐요. 그 기어가. 그래서 밟았는데 이게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가버려간 바람에
1: 그래서...
0: 그래갖고 저는 앞에 그 나무를 좀 쳤는데 다행히
1: 그래도,
0: 그래도 많이 뭐 다친 건 없고 그래도 뭐 차에만 조금 상처가 나갔고 오늘 그래서 제가 또 렌트카 갖고 왔었습니다.
1: 괜찮으시죠?
0: 예, 괜찮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나이가 이러니까 날씨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생각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좀 해이해진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이 운전할 때도 항상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 여기 방송국 지금 오는데도 옆에 앞에 뒤에 뭐 전화기 계속 들고 있는 분들 많고
1: 아이고,
0: 이게 무슨 법으로 그렇게 많이 돼 있는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1: 네네. 근데
0: 그냥 들고
1: 손으로?
0: 예.
1: 아니 요새 차에 그 홀더라고
0: 그것도 없나 봐요.
1: 잘 싸고 좋은 거 많던데.
0: 근데 그분들이 내가 어떤 분들은 뭐 손에 들고 이렇게 뭐 통화하시는 분도 있지만 텍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 텍스트 있잖아요. 예. 저도 솔직히 가끔 하긴 하는데 예. 어떻게 하냐면 보이스 마이크 모양
0: 맞아,
1: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 누르고 발음을 천천히 하면 예. 그거 다 찍혀요.
0: 근데 발음이 그 저기 우리 송경 씨는 이런 라디오 방송을 오래 하시고
1: 네네.
0: 방송을 오래 하셔서 발음이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거 발음을 하면요 엉뚱한 단어가 찍히고 그렇다가 그거 샌드하면 또 그 상대방이
1: 그치.
0: 이 사람이 뭐야 이거 고등교육이라도 받은 사람이야 이럴까 봐 또
1: 네.
0: 다시 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사고가 날 것 같고
1: 그쵸.
0: 그러니까는
1: 맞아요. 또 수정하고 고치고
0: 맞아요. 이러면. 제 미국 친구들도 이 발음 좋은 친구들 미국 애들도
1: 네.
0: 어떤 미국 애들은 진짜 발음이 저보다도 더 우진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발음 좋은 친구들은 네. 자기가 이렇게 전화기로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한다면
1: 네.
0: 굉장히 타입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뭐 그게 뭐 완전히 뭐 오타나고 이상한 뭐 단어 나오고
1: 그리고 저절로 또 이렇게 번역을 네. 자기가 스스로 또 고쳐주는 기능까지 있으신
0: 맞아요.
1: 분들은 또 엉뚱한 또 단어가 찍힐 수 있죠.
0: 근데 저도 그 영어로는 가끔 그렇게 보이스 타입을 하는데
1: 네.
0: 그래도 저는 잘 들어가던데요.
1: 아 그래요.
0: 글쎄 말이에요. 오래 살았나 봐 나도 여기서.
1: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은데 근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은 좌우 뒤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미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특히 그런 이어폰 같은 거는 네. 끼면 안 됩니다.
1: 절대.
0: 예, 운전할 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크락션 소리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이머전시 비에클 지나갈
1: 맞아.
0: 때. 안 들리잖아요.
1: 안 들리죠.
0: 그러다 사고 나면 누구 손에?
1: 내 손에죠.
0: 당연하죠.
1: 예, 그러면 또 보험금 올라가고.
0: 보험금 올라가고 돈
1: 아유,
0: 나가고.
1: 그 시간 소비되고.
0: 그럼요. 그것도 코트도 가야 되고.
1: 아이고. 참 코트 얘기 예, 예.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 지지난주죠. 방학 동안을 통해서 예. 우리 자녀들 코트 견학하는 거 그때
0: 예, 예.
1: 추천해 주셨는데
0: 예.
1: 그거 곳에 또 잊어버렸어요.
0: 아,
1: 오늘
0: 그랬어요.
1: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해서 짧게.
0: 예. 코트는 예. 지금 누구든 갈 수 있으니까
1: 네.
0: 이제 애들 방학 때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경각심을 주고 아 애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교육을 주기 위해서는
1: 네.
0: 뭐 산교육이니까 가까운 그런 코트 법정에 가셔가지고 트래픽 코트, 크리미널 코트, 뭐 서킷 코트 많잖아요. 가면은 뭐 앉아 있는 거는 돈 안 받으니까
1: 네.
0: 날씨 더운 날 타고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1: 오 코트 예. 시원합니다.
0: 거기 또 예 거기 또, 또 음식도 팔아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는 좋잖아요. 그래서
1: 네.
0: 앉아서 저지가 어떻게 하는지 또 사람들이 티켓을 받아오거나 무슨 크리미널 차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1: 주로 어떤 사람들이
0: 그렇죠.
1: 코트를 많이 오게 되는지
0: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자기 자녀분이 나중에라도
1: 네.
0: 엄마 나는 변호사 되고 싶고 검사 되고 싶어 판사 되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1: 나올 수
0: 좋습니까?
1: 있죠.
0: 나올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0: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예, 그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1: 글쎄, 어른들은 이제 코트 그러면 괜히 선입견 때문에 무섭고 가기 싫고
0: 그렇죠.
1: 두렵고 이런데
0: 네.
1: 물론 잘못을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코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0: 엄청나죠.
1: 그 여권에 나온 이름과 네. 뭐 소셜에 나온 이름이
0: 네.
1: 각 가끔 스펠링이 잘못됐을 때
0: 그것도
1: 있어요.
0: 그것도 고치려면 거기 가야 되고.
1: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은경,
0: 네.
1: 송 이거잖아요. 예, 예,
0: 그렇죠.
1: 근데 은송 이문 아무래도 한국 이름 같지가 않아서 아, 저는 예. 은경을 원월드로 예. 바꿨거든요.
0: 한국 분들은 미럴네임이 없어요.
1: 없죠.
0: 근데 미국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한국 사람 미럴네임이 없지? 그랬는데 우리는 퍼스트네임이 그냥 그 저거지.
1: 그렇죠.
0: 미럴네임은 없다.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미국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1: 그렇죠. 처음에.
0: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럴네임을 한국 이름을 넣어요.
1: 제가 그랬어요.
0: 만약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얘네들을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미를네임을 이제 한국 이름을 누르면 요걸 고쳐주는 데는 서킷 코트에 가면 그거를 바꿔줍니다.
1: 예. 그래서 코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럼요. 교통을 위반했거나 어떤 소송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0: 아닙니다.
1: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예. 요청하는 데도 또 코트더라고요.
0: 맞아요. 메리지 라이센스도 있죠.
1: 맞아요.
0: 뭐 메리지 라이센스 뭐 끊고 오면 또 디보스 라이센스도 있죠. 뭐저제 가끔 코트에 있으면 이제 사람들 오나 메리지 라이센스를 갖고 왔다 이러면 이제 가끔 제가 농담으로 뭐 지금부터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얼마 안 있다가 저 디보스 라이센스 때문에 오면은 나 그때 그 너 나 어떻게 보려고 그래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1: 네네네.
0: 예 그런 것도 많고 뭐 권총 라이센스도 받으려면 와야
1: 되고 맞아요.
0: 예, 꼭 법정 이래가지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1: 네네.
0: 여러 가지 일 저희가 많으니까
1: 그래서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네. 이제 자녀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0: 아, 그럼요.
1: 야 코트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어떠한 예. 일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예. 그러면 자녀들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다 보면
0: 맞아요.
1: 뭐 필요할 때 아 그때 코트 갔었는데 이런 거 도와줬지 그러면 일이 쉽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편하고.
0: 지금이 딱 좋잖아요. 지금 방학 때고
1: 네.
0: 애들이 시간도 있고
1: 네.
0: 맨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게임 몇 개 더 하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뭐 슬립 오버나이트 하고
1: 아유.
0: 뭐 이렇게 해다 보면은 네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얘네들이 어디 집에 가서 있는지 예? 저희 지금 송은경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애들 키워왔잖아요.
1: 말 그럼요.
0: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고 요거 지나가면 네. 또 없어요.
1: 없어요.
0: 그러니까는
1: 나중에는 없습니다.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1: 네.
0: 조금 같이 나가서
1: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몰랐던 거
0: 아, 그럼요.
1: 알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0: 아, 어른들도 지금 아마 교육 많이 했걸요?
1: 예, 그럼요. 자, 코트 견학 가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0: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1: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챙기시고요.
0: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은경 씨도 건강 챙기시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신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9: 그럼 딱 한 모금.
8: 한 모금 아니잖아.
9: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8: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9: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0: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시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 주 퀴즈는 그레이스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너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쉬울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번 주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우하우, 하우에서 드리는 식사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네, 이번 주는 가수와 노래 제목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면 너무 쉬워서요.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곡이잖아요. 하루에 한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정답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곡 듣고 계시고 있고요. 세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퀴즈를 내면 항상 1반은 우리 뽀드연두님이신 것 같아요. 예. 정답 하시면서 올려주셨네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바로 DJ 덕이죠. 자, 매일 한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퀴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DJ 덕이 부르는 여름 이야기.

0: 심리학에는 집단적 질투라는 매우 섬뜩한 개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숲속에 죽은 숫사슴의 절반이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는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가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고기에 닿을 수 없었다. 그때 한 하이에나가 다른 하이에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뛰어올라 고기 한 점을 뜯어냈다. 그 고기를 삼킨 순간 다른 하이에나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1: 왜 우리는 모두 굶고 있는데 너만 혼자 먹는 거야?
0: 바로 다음 순간 하이에나 전체가 그 하이에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잔혹하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하이에나가 거의 죽을 때까지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제야 그들은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무도 고기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모두가 만족했다. 바로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자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나무에 걸린 사슴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자기 편을 물어뜯던 하이에나들은 즉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그 누구도 사자에게 덤비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가장 냉혹하고 두려운 진실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당신 자신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때 가장 질투한다.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벌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의 질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높이 올라 더 이상 그들이 경쟁할 수 없는 위치에 서면 질투를 멈추고 오히려 당신을 우러러 보기 시작한다.

살아남는 것이, 견디는 것이 관건이겠죠 하시면서 연민님이 보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적어도 창피함을 알고,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지 말자고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예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pay-off amount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9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높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오늘 메인주에서 이민 세관단속국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DC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차인 보호와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주택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정부들이 폐쇄된 유전과 가스, 시추시설을 청정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주한미 대사로 임명된 미셸박 스틸 대사가 공식 부임을 앞두고 한국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독립 언론인 닉 셜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 뉴욕 퀸즈 플러싱 일대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둘러싼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은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 31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시에서 인종별 불균형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입학 제한을 받은 학생 절반 이상은 아시안 학생이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뉴욕시 전체 학생 구성에 비해서 크게 낮았습니다. 뉴욕의 여름 대표 행사 썸머 스트릿이 올해도 돌아옵니다. 오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뉴욕 5개 보로 주요 도로가 차량 없는 거리로 바뀝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K-Radio 이브닝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차기 주한미 대사로 임명된 미셸 박 스틸 대사가 공식 부임을 앞두고 한국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새 대사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된 미셸 박 스틸 대사가 주한 미군 대사관 공식 SNS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유튜브 쇼츠 등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미셸 박 스틸 대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건넨 뒤 영어로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다시 한국어로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Michelle Steele and I am so honored to serve as the next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I'm just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ll. Thank you. 감사합니다.
1: 이번 영상은 공식 부임에 앞서 한국 국민들과 먼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 오시는 걸 환영한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기며 새로운 대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맡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셸 박 스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으로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됐으며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부임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복원하고 미국이 상선에 사실상 통행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를 비난하던 미국이 도리어 국제 수로에서 보장되어온 항행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맞춰서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도 복원하면서 긴장 고도 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전쟁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되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선박이 이란 항구를 드나들 수 없도록 미군이 다시 막겠다는 겁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종전 MOU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전 MOU에 구속되지 않고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추가 공지 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12일 발표에 대한 맞불 성격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골자로 한 종전 MOU가 사실상 붕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지칭하면서 해협을 통해 행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제공을 명목으로 모든 선적 화물의 20%의 비율로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지 20%의 요율이 어떻게 산정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9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대응이 주된 내용일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복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상대로 통항 안전 제공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 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4: 세금 문제, SBI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에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 언론인 닉 셜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뉴욕 퀸즈 플러싱 일대의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둘러싼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셜리는 국민들의 혈세가 사기 및 리베이트 행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중국계와 한국계를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독립 언론인 닉 셜리가 보건부 산하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수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와 함께 뉴욕시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의심되는 시니어 센터에 대한 실태를 취재 폭로하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 Like $12.9 million on 7,000 patients and you say there's not 7,000 patients. Are you committing fraud? Does this daycare pay you to come here?
3: 여기.
2: She just said yes. Here, three durable medical equipment companies were launched, and so we're wondering, like, where's the equipment at?
4: One of the largest fraud schemes in America is taking place in New York City as billions of dollars is being defrauded by organized Korean and Chinese mafias, along with other foreigners operating.
1: 셜리는 Fox News The Big Weekend Show에 출연해 뉴욕시 퀸즈 플러싱 일대의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취재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셜리는 취재를 시작한 첫 번째 시설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일부 경쟁 시설들이 이용자들에게 현금이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셜리는 해당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묻자 실제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취재 과정에서는 등록 이용자가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신고돼 연방정부에 최대 1,200만 달러를 청구한 시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1층 규모의 작은 건물이었으며 신고된 이용자 수를 실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Yeah, it was super interesting. So I started this investigation on these adult daycares in Flushing, Queens. And I go to this first location and they're like, well, we're losing all our clients because this daycare is offering kickbacks. I said, well, is the fraud real? And they say, yes, the fraud is very much real. And so then I kept digging and I went to this next location. And at one location, they had 7,000 patients, more than 7,000 patients, and they were billing up to $12 million. And it's only one-story building.
1: 셜리는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수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경위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네소타에서 의료 사기 단속을 취재하던 당시 오즈 박사가 다음 취재 계획이 어디냐고 물었고 뉴욕에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하자 뉴욕 현장 취재 시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셜리가 실제로 오즈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오즈 박사가 뉴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셜리는 오즈 박사가 시니어 데이케어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기 일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고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는지를 직접 설명해줬다고 밝혔습니다.
2: Well, it's kind of a funny story. So I went to Minnesota when they did the big break and he's like, well, where are you going next? I said, well, I'm going to New York. I got a bunch of information there. He's like, oh, well, let me know when you go. And so I let him know and he came in and it was awesome because Dr. Oz was able to go and kind of explain exactly how this program works and how these people have actually been taking money and doing kickbacks.
1: 이어 납세자들의 세금이 한국계와 중국계 노인들이 탁구를 치고 태극권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Really, it really is concerning to know that your tax dollars are going towards elderly Koreans and Chinese to play ping pong and do tai chi.
1: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높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 등 은행감독당국은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미 은행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자체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대출 심사 관행

0: 유지해야 합니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경우에 대출 상환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제공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카드회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뉴욕타임스의 기사 음악계를 넘어 비즈니스, 문화계의 거물이 된 래퍼 제이지의 최근 양키 스타디움 3일 연속 공연 소식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그의 무대 기사인데요.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3일간의 매진 공연을 이어간 제이지의 각 공연은 그의 커리어를 상징하는 서로 다른 명반들을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첫날은 1996년 데뷔 앨범 Reasonable Doubt, 둘째 날은 2001년작 The Blueprint,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의 커리어를 총망라한 종합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날 공연은 관객 입장 지연으로 무려 3시간이나 늦게 시작되어 새벽 3시까지 이어졌지만 비욘세, 리안나, 에미넴, 어셔 등 역대급 게스트들이 총출동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기사의 핵심 내용과 기사 속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Over the last 3+ decades, Jay-Z extricated himself from a life of drug dealing to become one of the defining rappers of all time. 지난 30여 년 동안 제이지는 마약 거래상의 삶에서 벗어나 역대 가장 결정적인, 즉 한 시대를 정의하는 래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3+ decades, 30년이 넘는 세월이라는 의미인데요. 숫자 뒤에 plus를 붙이면 무엇 무엇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10+ years라고 하면 10년 이상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extricate oneself from, 힘든 상황이나 위험에서 무엇 무엇을 탈출시키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문장에서는 제이지가 마약 거래상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When Jay-Z finally took the stage, he leaned in like a crisis PR professional. With equanimity and certainty, he assured the crowd that their patience would be rewarded. 제이지가 마침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마치 위기관리 홍보 전문가처럼 대처했습니다. 침착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관객들에게 그들의 인내심이 보상받을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Take the stage. 공연이나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제 무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받는 자리에 서다 또는 본격적으로 활약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AI has taken the stage in modern education 이란 문장에서는 AI가 현대 교육의 중심 무대에 등장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equanimity, 침착함, 평정심이라는 단어로 당황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Assure that A에게 무엇 무엇이라고 확신을 주다, 안심시키다 라는 의미인데요. Assure 사람, that 그리고 주어 동사의 구조로 Assure는 반드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Patience will be rewarded. 직역하면 인내가 보상받을 것이다. 즉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s the show stretched toward 3 a.m., he made it clear that for him, for now at least, bedtime is a suggestion, not a rule. 공연이 새벽 3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안 그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취침 시간이 규칙이라기보다 하나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Stretch toward 시간 또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다, 연장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에서는 The show stretched toward 3 a.m.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make it clear that 무언 무엇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it은 가목적어이고 that절이 진목적어인 중요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The president made it clear that the government would continue its relief efforts 라고 하면 대통령은 정부가 구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a suggestion, not a rule은 규칙이 아니라 제안일 뿐이다 라는 뜻으로 늦은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공연을 이어간 제이지의 열정을 특유의 위트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 실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응용하기 좋은 표현은 입으로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Your patience will be rewarded. 여러분의 인내는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56세의 나이에도 힙합 제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제이지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extricate, 탈출하다, equanimity, 평정심, 그리고 Your patience will be rewarded 라는 문장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조금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83도, 섭씨 2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이 92도, 섭씨 33도로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예상됩니다. 내일 야외에서 격렬한 활동 시에는 탈수나 열사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4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로 막지만 약한 바람 불고 덥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바람은 남동풍이 시속 2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역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는 국제특별전이 뉴욕 링컨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상호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는 지난 12일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주 4.3 국제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오는 16일까지 링컨센터 내 필름앳 링컨센터 프리다 앤 루이 퍼먼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제25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제주 4.3 사건의 발생 과정과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화해와 상생의 노력 등을 기록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개막식에는 주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한인회, 지미 제주 도민회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영화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총영사는 제주의 붉은 동백꽃이 뉴욕 링컨센터에서 피어났다며 제주 4.3 사건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미 독립 250주년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국 콘텐츠진흥원, 뉴욕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오는 8월 13일에서 16일까지 문화원 극장에서 K-Music Night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깊이 있는 보컬로 사랑받는 존박, 따뜻한 감성으로 음악을 선보이는 옥상 달빛, 음악과 문학을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 요조,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인디 록 뮤지션 진아가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K-Music Night은 K-POP을 넘어 인디, 포크, 어쿠스틱 등 한국 대중음악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뉴욕 관객들에게 소개해온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곡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도 음악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과 추첨 방식으로 관람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버지니아 주정부와 지역사회의 임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집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입니다. 이럴 때 버지니아에서는 여러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훈련과 구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지니아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겁니다. 긴급 지원은 대부분 예산이 한정돼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고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면서 환자가 56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 31곳의 주소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로 꼽히는 구겐하임 미술관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은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 31곳의 명단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8: We're releasing a preliminary list of buildings that are coming back positive for the subtype of Legionella that causes Legionnaire's disease.
7: 이번에 공개된 건물은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이 확인된 곳으로 이 가운데 19개 건물은 이미 냉각탑의 배수와 세척, 소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2개 건물은 지난 주말까지 소독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180개 이상의 냉각탑에서 샘플을 직접 채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대상 건물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성 반응이 확인된 명단에는 세계적인 문화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포함됐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규정에 따라 냉각탑을 매달 검사해 왔으며 초기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즉시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뉴욕시로부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받지 않았으며 건물 내부 이용객들에게는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 7월 초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2명이 확인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환자는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56명이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레지오넬라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병은 폐렴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레조넬라균은 따뜻한 물에서 증식하며 레조넬라균으로 오염된 미세 물방울, 즉 에어로졸을 폐로 들이마실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건물이나 호텔, 병원, 쇼핑몰 등의 에어컨 냉각 시스템을 통해 감염되거나 건물 내 물이 오래 고여 있어 균이 증식한 경우 샤워기를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가습기를 통해 분무될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레조넬라 병은 사람 간의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된 공기를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으며 공기가 아니라 미세 물방울을 통해서만 전파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증상으로는 오한, 고열, 근육통과 기침 등이며 두통, 피로감, 식욕 저하나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닌 의장은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모든 냉각탑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보건당국은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냉각탑을 소독해버리면 실제로 감염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어디로 전파됐는지 추적할 수가 없게 된다며 현재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집중된 지역은 우편번호 10075, 10028, 10128 일대로 맨해튼 76스트리트에서 97스트리트 사이 Upper East Side 동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줄리 매닌 시의회 의장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건당국은 오염된 미세 물방울이 아닌 경우 안전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거나 샤워, 음식 조리, 에어컨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8: Number one, residents in the area are safe again to drink, to pour water, to shower, to cook, to use their air conditioner at home.
7: K-Radio 이화입니다.
6: 워싱턴 DC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차인 보호와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주택 법안을 추진합니다.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11일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세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두 개의 주택 관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주택투자보호법과 불법점유단속개정법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법안인 주택투자보호법은 주택수리나 재개발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안에는 보수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조 프로그램인 지역임대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택 소유자와 관리업체가 수리를 위해 세입자의 주거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특히 임대 관련 분쟁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거 심리 절차에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퇴거 관련 심리가 60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는 일정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절차 진행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퇴거 통지서가 전달되고 접수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법안인 불법점유단속개정법은 단기 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기 위한 겁니다. 이 법안은 휴가용 임대주택이나 단기 임대시설에 머무는 방문객이 계약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단기 임대 이용객에 대해 워싱턴 DC 경찰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바우저 시장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가 지난 10년 동안 수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비 상승을 완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계속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주택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비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렴한 주택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기존 세입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DC는 최근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왔으며 이번 법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0: 13일 메인주에서 이민 세관단속국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이언 팩토 메인주 하원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비비퍼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이스 요원이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팩토 의장은 주경찰과 공공안전국이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연방수사국 FBI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스와 FBI, 메인주 공공안전국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비비퍼드는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작은 해안도시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이민자 권리단체인 프로젝트 릴리프는 회원 중에 한 명이 비비퍼드에서 아이스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다른 이민자 단체가 비비퍼드의 시내 공원에 모여 아이스 규탄 시위를 기획했으며 이미 현장에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에도 메인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였다가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의 차량 검문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지 6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스는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료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그가 미국에 거주한 지 35년이 됐으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며 취업 허가 절차를 밟던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여름 대표 도심 축제 썸머 스트릿이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 5개 보로의 주요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자동차로 붐비던 도로는 이날만큼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은 도로 위를 자유롭게 걸으며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타기, 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총 20마일이 넘는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첫날 행사는 7월 25일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시작됩니다. 퀸즈에서는 버논 블러버드가 개방되고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일대의 강변 풍경 또 지역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는 리치먼드 테라스에서 하비스트 에비뉴까지 브로드웨이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어 8월 1일 8일, 15일에는 맨해튼 구간에서 썸머 스트릿이 진행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시작해 이누드 지역의 브로드웨이와 다이크먼 스트릿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차량 없는 거리로 변신합니다. 마지막 행사일인 8월 22일에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브롱스는 그랜드 콘코스, 브루클린은 이스턴 파크웨이 구간에서 열립니다. 운영 시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맨해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머지 4개 보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도심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대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에서 23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인디카 자동차 경주대회인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사전 시연에서 대회 일정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 수도에서 전례 없는 행사가 열릴 것이라며 미국인의 애국심과 엄청난 마력, 독창성을 보여주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에비뉴는 백악관과 미 의회를 잇는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대로이자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 등이 열리는 상징적인 도로입니다.
6: 증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13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6% 내린 52,498.64에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9% 내린 7,515.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 내린 25,873.1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에는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요즘 사람들은 무언가의 눈이 멀 만큼 강력한 재미를 느낄 때 도파민이 터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참 차갑고 과학적인 단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우리는 그걸 아주 단순하게 불렀습니다. 기대 혹은 짜릿한 자극이라고요. 재밌는 건 우리 뇌는 그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보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더 격렬하게 요동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할 때보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거울 앞을 서성이는 그 마주치기 직전에 시간이, 심장이 가장 가쁘게 뛴다고 하죠. 결국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이 지루한 일상을 버티게 만드는 건 결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간질간질한 떨림의 순간들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파민은 무엇인가요? 도파민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 여러분들을 재미지게 노력하는 남자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합니다. 여기는 K-Play DMB 그리고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제이든의 K-Play DMV! 첫 곡으로 요즘 굉장히 핫한 곡이죠. ATJ Bad.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직은 제 목소리가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K-Radio의 저녁 6시 새 코너죠. 앞으로 매일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퇴근길과 무료한 저녁 시간을 든든하게 책임질 새로운 친구 DJ 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단어는요, 뇌 속의 보상 시스템을 돌리는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 중 하나로 의욕, 행복, 기억, 운동 조절, 그리고 보상 예측에 깊이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생존이나 번식 혹은 성취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 그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해요. 재밌는 점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보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릴 때 도파민이 가장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버이츠로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때보다 그 앱으로 메뉴를 고르고 라이더 위치를 볼 때 뇌가 더 짜릿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근처에 오면 뭐 설레. 음식이 도착하니까 금방. 아, 너무 좋은 그런 도파민. 좋습니다. 요즘 너무 너도나도 짧고 자극적인 도파민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돌아서면 더 공허하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K-Play DM에서는요. 뇌만 잠깐 짜릿하고 마는 그런 자극 말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고 이번 한 주를 버티게 할 건강하고 찐한 재미를 제대로 채워드리고자 합니다. 자, 월요일이라 마음도 몸도 묵직하지만요. 오늘 제이든이 제대로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요. 또 특별 게스트. 아, 에너지가 멈춰?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또 그, 우리 그, 오늘의 스타. 네, 파인애플 아니죠. 안 파인애플 님 이따가 모셔볼 테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웃음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계시는데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님, 제 일상 자체가 도파민 그 자체예요.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 딱 10분만 쇼폼 봐야지 했는데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잠깐 본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4시예요. 뇌가 저려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음날 출근길에 오늘 나 진짜 스마트폰 안 본다. 내가 다시 보면 내가 진짜 뭐가 어? 이렇게 다짐해 놓고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 도파민 중독 맞죠? 팩폭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 그 오늘의 스타 예, 이분도 지금 뭐 라디오 금방 할 건데 핸드폰으로 지금 만지작 하고 있어요. 쇼폼 알고리즘 무섭잖아요. 뇌를 탁 치고 지나가죠. 정신없게. 저도 할 말 없는 게 늦게까지 원래 쇼츠 이런 거 많이 보다가 잠을 설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게임할 때 도파민이 제대로 미칩니다. 칼날님, 직장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집에 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로 밤새 컨트롤하면서 상대 팀 다 쓸어담고 역전승 딱 거둘 때 그때 그 짜릿함은 진짜 말로 표현 못해요.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육아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와이프는 맨날 야 나이 먹고 무슨 게임이냐 라고 하지만 아, 너무 남자 목소리 나이 먹고 무슨 게임이냐 라고 하지만 제이든님은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 손만 못 끊습니다. 저 수줍게 안 웃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 맞아요. 너무 힘든 날 또 게임에서 스트레스 막 풀리고 하면 너무 기분 짜릿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도 좀 잘 못하면 져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날은 그냥 다 끄고 주무세요. 장비님 도파민의 끝판왕은 역시 택배와 장비 지름 아닐까요? 요즘 취미로 운동을 하나 시작했는데 실력은 장비가 키워주는 거라면서 눈여겨보던 비싼 전문 장비를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결제 버튼 누를 때 1차 도파민, 배송 시작했다는 톡 왔을 때 2차 도파민, 그리고 퇴근길에 문 앞에 배달 완료 사진 찍었을 때 뇌가 아주 짜릿하게 폭발했습니다. 박수 뜯을 때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들, 약간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비싸게 쇼핑비를 또 지불해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그 오는 그 길 그런 거 맵으로 로케이션 찍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도파민이 짜릿해.
내가 저걸 받게 된다니. 뭐 이런 느낌. 눈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제품을 보다가 내 손에 쥐게 된다는 그런 기쁨. 아, 저 너무나도 이해하죠. 옛날에 정말 여기저기서 택배를 미친 듯이 샀던 기억이 나요. 아마존, USPS, DHL, 레이저십, 뭐 별거별거 다 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오는데 나중에는 박스가 어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프로기획력. 저는 몇 달 동안 진짜 피땀 눈물 흘려가며 준비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당일날 부스 세팅하고 사람들 꽉 들어와서 북적거리는 걸 라이브로 보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뛰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사고 없이 완벽하게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하이파이브를 탁 치는데 와! 온몸에 소름이 꽉 돋으면서 아, 이 맛에 기획하고 인생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도파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기획해가지고 뭐 사람들 와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변수가 많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준비하기로 한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예민함을 굉장히 가득 담고 예, 행사를 진행해서 잘 됐을 때 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자극적인 것만 보다가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주말에 도파민 디톡스를 선언하고 폰을 집에 두고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 이어폰도 안 끼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30분 걸었을까요? 마음이 평온해지기는커녕 지금 카톡 왔으면 어쩌지? 누가 나한테 급한 전화한 거 아니야? 불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헐레벌떡 뛰어와서 폰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제 뇌는 이미 자극에 지배당했나 봅니다. 맞아요. 그렇게 놓고 가면 불안할 것 같아. 예. 디톡스를 아예 그냥 약간 그런 데가 있으면 좋아요. 요즘에 안 터지는 곳이 많아요. 핸드폰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 어차피 못해. 예. 그런 데 가가지고 예. 좀 있으면은 어떨까. 그런 게 좀 적응되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오픈톡도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가지고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줄 수 있거든요. 눈치 보시지 마시고 예, 오늘 그 오신 그 안파인애플님도 예, 친구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예, 많이 얘기도 하고 예, 놀아주세요. 미국 라디오에서 예. 인스타 스레드, K-Play DMB, 그리고 K-Radio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들어주실 거죠?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고,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 있거든요. 그거 꾹 누르시면 바로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그냥 K-Radio 치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방송 나도 와서 얘기하고 싶다. 예, 제가 굉장히 편하게 대해줄 테니까, 입담이 더 좋으면 좋고요. 소개할 내용이라든지 광고하시는 분 하고 싶으신 분들 노잼은 안 돼요. 다 환영이고요. 방송 참여 떠들고 싶어 하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저희 방송은요. 다 같이 놀자.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차리님. 소개할 내용이 있거나 광고,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으셔서 놀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모든 이야기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파인애플님입니다. 예,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손가락 꼽는 예, 쉽지 않은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따가 약간 재밌는 시간 한번 보내도록 하고요. 자, 노래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좀 들은 지 오래됐는데, 허츠 투 하츠, 루드 듣고 올게요.

0: 심장아 나대지 마.
1: 인생 속 공포 그리고 설렘 사이 역대급 도파민 탑 5.
0: 자, 이번에 준비한 랭킹 토크 탑 5는요. 심장아 나대지 마. 역대급 도파민입니다. 자, 5위부터 알아볼게요. 월급날 통장 비밀번호 누르기 직전 스치듯 지나갈 사이버 머니인 걸 알면서도 그 숫자가 찍히기 직전의 설렘과 긴장감은 매달 느껴도 참 짜릿합니다. 맞아요. 그 통장에 옛날에 지출이 많아서 거의 숫자 거의 스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거의 뭐 네, 그랬는데 아, 그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 너무 설레는 순간이에요. 거의 고백받은 순간. 자, 4위입니다. 카톡 단톡방에 오타나 메시지 잘못 보내고 삭제 누르기 3초. 아! 이거 다른 방에 보내야 되는데 손가락 부들부들 떨면서 모든 사람에게 삭제 누르기 전에 그 식은땀 흐르는 스릴 다들 아시죠? 어른들이라든지 약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른 톡에다가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야. 아, 이럴 때의 3초. 자, 학창시절 3위에요. 학창시절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지? 13번 나와서 풀어봐 할 때. 오늘 마침 7월 13일 월요일이잖아요. 학번이나 출석번호에 13번 들어간 친구들 심장 덜컥 내려앉았던 그 추억의 도파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 눈앞에 보이면 야 너 이러면서 얘기해봐 이런 거. 2위는요. 썸 타는 사람에게 선톡 보내고 숫자 1 사라진 안 사라지나 쳐다볼 때. 아 맞아요. 스마트폰 화면은 뚫어져라 보면서 1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심장이 쿵 내려앉죠. 연애세포 심폐소생술 하는 순간입니다. 1위는요. 주차장이나 길거리에서 내가 드림카로 찜해둔 차 실물로 마주쳤을 때. 오 진짜요? 멀리서 실루엣만 보여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배기음 한번 들으면 뇌에서 상상운전 이미 끝나겠죠. 언젠가 내가 저 운전대 잡는다. 다짐하게 만드는 미래형 도파민입니다. 저는 좀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차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차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뭔지 알죠? 예, 좀 비슷한 거. 아, 저 차를 내가 타게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좀 살짝 늦은 느낌이 그 우리 또 오늘 오늘의 스타 제가 또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스타 돼가지고 챙겨야 돼가지고 달려서 제가 아이스크림 갖다 줬어요. 오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잘 챙겨드립니다. 원하시는 거 미리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아이스크림이든 초콜릿이든 과자든 뭐 어떤 과자 좋아하실지 미리 말씀해주시면 제가 다 챙겨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점심 때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힘내요라고 선톡을 보냈거든요. 아, 좋다. 깔끔하다. 귀엽다. 보낸 직후부터 폰 화면에서 숫자 1이 언제 사라지나 1분마다 확인하는데 심장이 아직 아주 간질간질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침내 1이 사라지고 땡땡님도 화이팅이에요라고 답장이 온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오, 설레. 오. 연애세포가 완전 깨어난 느낌입니다. 아, 맞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엔 누가 메시지를 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뜨잖아요. 그 카톡에. 그런 것도 너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말에 친구들이랑 포커를 쳤습니다. 제가 계속 지고 있어서 킹받아가는 찰나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온갖 포커페이스나 허세를 다 부리면서 판을 뒤흔들었죠. 결국 친구 속여 넘기고 대역전승을 거두는 순간 친구들이 그 억울한 표정을 보는데 그만큼 짜릿한 도파민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놀리고 리액션이 좋다고 해서 저는 막 근데 가끔은 저는 진짜 완전 킹받아가지고 좀 울상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직장 상사 욕을 동기 이럴 줄 알았어. 동기 단톡방에 쓴다는 게 실수로 그 당사자인 부장님을 개인창에 보내버렸습니다. 전송 버튼 누르자마자 온몸이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모든 사람에게 삭제를 누르기까지 그 2, 3초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아슬아슬한 스릴이었습니다. 다행히 안 읽으셨는데요. 와... 안 읽씹하신 거 아니야?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저 청심환 좀 보내주세요. 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쯤 있을 법한 그런 일들. 네, 저도 뭔가 있는데 엄청 큰 거는 아니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오케이. 언제 그랬어요? 어떤,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얘기하면 안 되나? 여기서 난리 나나? 알겠습니다. 노래 나올 때 저만 살짝 들을게요. 궁금하시죠? 저는 월요병을 이기기 위해서 퇴근 후 무조건 수영장으로 돌려갑니다. 방수 골전도 이어폰을 귀에 딱 걸고 물속으로 뛰어들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면서 나만의 음악과 물소리만 남거든요. 슴슴하고 잔잔해 보이지만 격렬하게 물을 가르면서 나아갈 때 느껴지는 은밀한 해방감과 희열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쇼폼 명상보다 물속에서 느끼는 이 고요한 도파민이 저에게는 최고의 힐링입니다. 라고.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가끔 이제 수영장 가는데 그 수영장에 또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골전도 이어폰으로 이제 노래를 듣거나 하면은 나만의 세상이거든요. 이게 약간 나만의 세상에서 싸우는 느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우연히 제이드님의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네요. 재치와 입담에 잠이 깹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해주세요. 매일 기다려지고 행복해지네요. 오, 최고의 찬사. 신청곡 하나 있어요. H.O.T의 행복 틀어주세요.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낼 수 있게요. 화이팅 제이드님. 하시고, 이제 코코몽님이 신청곡 윙, 도파민. 들으면 도파민 나오죠. 그거 있죠. 아까 제가 라이브로 했거든요. 뽀뽕뽀뽕. 죄송합니다. 예. 라이브로 들으시고요. 틀어드릴게요. 일단은, 윙이 부르는 도파민? 도파민이 부르는 윙인가? 잠깐만요. 맞죠? 일단은, 노래 듣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윙이네요. 예, 윙이 부르는 도파민.

0: radio. Radio.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1: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븐틴 멤버 13인 전원, 두 번째 전원 재계약 기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멤버들까지 포함해 13명 전원이 완전히 두 번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K-POP 역사상 13인조 대형그룹이 마이 7년을 넘어서 두 번째 전원 재계약까지 성사시킨 건 최초에 가까운 이례적인 대기록이라 팬덤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예계 대표 탑 커플이었던 아이유와 이종석의 결별 소식인데요. 2012년 SBS 인기가요 공동 MC로 만난 인연에서 시작해 2022년 말 연인으로 발전했던 두 사람이 공개 열애 4년 만에 공식적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최근 아이유가 절친 유인나의 유튜브 컨텐츠 유인 라디오 출연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일명 성지글처럼 파묘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이유는 연애 고민 사연을 듣던 중 나는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다. 알람시계 같은 연인이 귀여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인나는 웃기지 마라. 아이유씨는 본인이 방전된 상태에서도 위험할 수준으로 다 맞춰주다가 결국 몸져놓고 병원에 간다. 제발 앞으로는 무념무상 스타일의 연인을 만나라 라고 진심으로 어린 잔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소속사 DSP 미디어가 4인조 혼성그룹 4인조 혼성그룹 카드 KARD BMJSEP 전소민 전지우의 공식 해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카드는 오늘 7월 28일 발매되는 데뷔 후 첫 정규 앨범 Where to Now Part 2 Nowhere 활동과 8월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월드 투어 Now Here를 끝으로 10년간의 팀 활동을 완전히 마무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나오는 앨범이 이들의 생애 첫 정규 앨범이자 고별 앨범이 되었습니다. KARD는 2016년 프리 데뷔 시절부터 북미와 남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식 데뷔도 하기 전에 미주 11개 도시 투어를 돌 정도였고요. 최근까지도 해외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해체하는 이유에 대해 혼성 그룹이 불균형하게 감당해야 하는 군 백기를 한 이유로 들었는데요. 보이그룹은 멤버들이 동반 입대하거나 순차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되지만 혼성그룹은 남자 멤버가 군대를 간 22개월 동안 팀 전체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리스크를 안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앨범 시리즈의 이름이 이들의 현실을 암시합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낸 미니 7집의 타이틀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Where to Now? 라는 고민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마지막 정규 앨범의 부제는 Nowhere, 그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영화 모아나 실사판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 등극. 극장가에서는 영화 모아나가 첫 개봉하여 40만 관객을 동원하여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영화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드웨인 존슨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마오이 목소리를 연기했던 그가 실사 영화에서도 그대로 마오이 역할을 맡아서 완벽한 근육질 비주얼과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0: 뭐지?
1: 저희는 4년째 만나고 있는 김광민 작가 친구가 있어요. 워낙 오래 만나다 보니 이제는 서로 넘치는 만나도 저를 원하는 게 나는 가족 같은 한영이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 마음이 한영이 만나고 감면을 준비해야 돼.

0: 안녕하세요. 올해 겨우 서른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남들이 이름만 대면 다 부러워하는 아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월급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나오고 청년까지 보장되는 것이라 부모님은 친척들 만날 때마다 제 자랑을 하느라 바쁘십니다. 하지만 정작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출근을 할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제 오랜 꿈은 유튜브 같은 거를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 지금도 주말이나 퇴근 후 조금 시간을 쪼개서 개인 외주도 받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진짜 제 일을 할 때만 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문제는 제 나이가 이제 서른이라는 점이에요. 안정적인 이 궤도를 이탈해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으로 뛰어드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얌전히 회사나 다녀라 밖은 지옥이다라면서 뜯어 말리기 바빠요. 하지만 매일 모니터 앞에서 영혼 없이 무의미한 서류를 만지다 보니까 제 젊음과 열정이 이대로 썩어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용기 내어 제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꿈은 그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취미로만 남겨야 할까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아서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아,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나이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나한테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는 그런 걸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돈을 벌고 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을까요?
1: 하고 싶은 거 하는
0: 거.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으신데요?
1: 저요? 네.
0: 먹방 유튜버.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튼 뭐 그래도 돈을 벌어야 렌트비도 내고 가스비도 내니까, 그래야 또 이제 뭐 밥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건 하시면서, 예,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짜투리 시간 내는 게 지금은 제일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예, 뭐 난리 났네요. 네, 뭐 파인애플 안, 네, 일단은.

0: 이번 학기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남의 부탁을 단호하게, 어, 이거 좀 비슷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고질병을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것 같고, 혹시라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늘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든요. 이번 학기 팀 프로젝트 프로젝트 때도 결국 사달이 났어요. 무임승차하고 연락도 안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움받기 싫어서 쓴소리 한마디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밤을 새워가며 독박 PPT 제작의 발표 대본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성 위염까지 걸렸어요. 아, 정말 서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제 몸 상해가면서 호의를 베풀어도 사람들은 저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려먹기 쉬운 만만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뭐 PPT 이런 그 것들 많이 하잖아요. 막 그 조원 팀별로 예. 보통 그런 걸 이제 나서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묻어가기?
1: 저는 제가 리더.
0: 오, 이런 느낌. 약간 안 하게 되면 내가 하게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그 조원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무임승차 해가지고, 이제 점수는 잘 받고.
1: 이름을 뺄 순 없나요?
0: 이름을 또 이제 착해가지고 또 문제가. 네, 덜 착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실속 좀 차리고, 네, 그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민 상담 여러분들 많이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고민이 마이크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 첫 번째 고민이,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예, 신경 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배경으로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테크니션 분들이 오셔서 고쳐진다고 하니까 조만간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거 그 이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다른 타 가수 뭐 팬들 때문에 그게 조금 약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를 악물고 다 뭉쳐서 노래를 냈습니다. 르세라핌, 아일리 캐치아이, 이 세 가수가 뭉쳐서 노래를 낸 노래, 이번에, Mistake,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원래 찬바람은 겨울에만 부는 게 아닙니다. 한여름에도 혹은 따뜻한 봄날에도 우리 정수리를 서늘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코너! 들을 때는 아 정말 킹받네 하면서 집에 가면 자꾸 피식피식 하면서 더 킹받는 그런 코너! 오늘도 듣고 계신 한 분이라도 킹받으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코너! 아재 개그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옆에 우리 또 스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또 이제 상대로 한번 열심히 가지기를 한번 쳐봐야죠. 자, 가볍게 한번 갈게요. 화를 잘 내는 숫자는 뭘까요? 화를 잘 내는 숫자는 가볍게 8. 자, 피식. 자, 가장 급하게 가는 교회는 어떨까요? 급하게 가는 곳. 가는 교회. 교회는 또 급하게 가야 또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 그리고 엔진으로 귀걸이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으로 귀걸이를 만들면 엔지니어링. 자소서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자소서를
1: 글로벌.
0: 어, 아니요, 아니요. 그건 벌. 글로 벌 받는 거. 자소서를 영어로 하면 슬립. 자소서. 슬립. 자소서. 이집트 사람이 일하러 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집트 사람이 일하러 갈 때 하는 말. 뭐라고 할까요? 나 일강. 나 일강. 나 일강. 겨울에 두 번 연속. 연속으로 나는 전쟁은 겨울에 두 번 연속. 네, 전쟁을 두 번 해야 돼요. 겨울에 해야 돼.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저 경멸의 눈동자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네, 저 죽을 것 같아요. 노래 나올 때 제가 노래 나오고 제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마지막 한 번 할게요. 도망갈 또 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발이 빛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발이 빛나는 사람. 바리스타? 동전?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스타. 바리스타. 도망갈게요.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DMV 케이플레이 DMV 2부가 시작됐습니다. 후후!
1: 예!
0: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었는데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분은요, 높이 떨어져서 깁스만 10번 했고요. 콧구멍에 구슬 넣다가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목에 산낙지 걸려서 죽을 뻔 하다가 아버지가 살려준 스펙타클한 삶을 살은 액션 배우 같은 그녀, 안파인애플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파인애플입니다.
0: 네, 제가 정중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 네.
0: 내숭 좀 떨지 마시고.
1: 긴장돼가지고, 네.
0: 2월 7일생, 94년생.
1: 96년생이요.
0: 96년생.
1: 네.
0: 미안합니다. ESTJ A형이고요. 주변 친구들이 말하는 나의 실제 성격은 또라이 같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먹방이고요. 오늘 굉장히, 뭐라고 하죠? 뭔가 되게 많이 살도 엄청 빠지시고 기력이 없어 보여요.
1: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0: 네, 맞아요. 네.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시는 그녀입니다. 취미는 맛있는 거 먹히고요. 위고비 중이라 맛있는 거 먹진 않는데 코리아 바베큐 소고기 맛있다고 하셨고요. 네. 요즘 소개시켜줄 맛집 제가 여쭤보니까 꼬토부키. 네.
1: 꼬토부키. 네.
0: 어떤 곳이죠?
1: 꼬토부키요?
0: 네. 일본 가정식으로 밥 나오는 곳이라고. 네. 네. DC 조지타운 쪽에. 네. 네. 핸드폰 그만하시고요. 도파민에 절어져가지고 이 사람.
1: 아닙니다. 네.
0: 네. 장어로 된 일본식 솥밥이.
1: 솥밥과 네. 반찬이 나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0: 이런 거 좋아요. 또 소소한 느낌. 하지만 가격은 안 소소할 것 같다는.
1: 가격 소소합니다. 점심에
0: 오케이.
1: 가면 가격이 정말 괜찮습니다.
0: 오케이. 다음에 꼭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내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존재는 부모님. 그리고 내일 당장 일주일의 휴가가 비행기 표가 생긴다면 샌디에고 가고 싶다고.
1: 네. 네,
0: 이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특히 라이프가드가 잘생겼다고. 라이프가드한테 한번 그 음성편지 한번 날릴까요?
1: 음성편지요? 네.
0: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1: 어차피 외국인이요. 네. 네.
0: 번역돼서 나오지 않을까요?
1: 다음에 이제? 또 만나게 된다면 오케이. 네. 제가 프로포즈를
0: 시우슨 톰 네. 아니면 마크 네. 리차드 네. 나의 레드플래그는요. 예의 없는 거. 그리고 만약 오늘 밤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먹을 소울푸드는 스테이크. 아 이제 또 이제 멸망하니까 다이어트 나발이 그냥 스테이크 한번 때려 먹자.
1: 네, 우선 먹고 보자.
0: 그러니까 네. 네. 살면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는 순간이 미국에 온 거.
1: 네,
0: 터닝 포인트. 원래는 성격이 아니랬는데 네, 소심하시고 친구도 없던 집순이었는데 미국 와서 바뀌었다고.
1: 맞습니다.
0: 만약 하루 동안 아무도 나를 못 보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는 이거 좀 충격받긴 했어요. 네.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다이어트하는 분들만 여기 초대했냐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주로 게스트로 섭외하시나 봅니다. 코에 동전, 이분도 피치님이 코에 동전을 넣어봤대요. 이게 뭐 필수인가 봐요. 네. 그리고 왜 파인애플인지 여쭤보셔서 파인하지 않아서 안 파인애플. 단전은 저는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이런 느낌. 예. 그 피치님이 제이든에게 어울리는 테마네요. 도파민 중독. 아 그리고 라이프가드 집에 가시죠. 체리님이 저랑 MBTI 하나만 다르자고. 예. 소통 좀 해주세요.
1: 네.
0: 반갑다고 이렇게 웃어주세요. 빵끝 웃었습니다 지금. 네. 내 인생을 바꿨거나 아 맞아요. 하루 동안 아무도 나를 못 보는 투명 인간이 된다면 아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이랑 이제 퀴즈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루 동안 나를 못 보면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뭘까요? 네, 그거를 퀴즈로 맞춰주시면 기프트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꿈이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태어났을 때 꽃게처럼 옆으로 걸었대요. 앞으로 기어가지 않고.
1: 어렸을 때 네. 네, 옆으로 기었다고 합니다.
0: 체리님이 남탕이요 하고 자기가 정답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했더니 없다. 어른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나의 아이템은 선물은 커플링. 예. 그러셨고 만약에 2조 원에 내가 당첨됐다면 차 사고 뭐 집 사고 부모님 이런 얘기 하셨고요. 핸드폰 잠금하면은 이중기를 좋아하십니다.
1: 네, 저 이중기 20년 네. 팬입니다.
0: 인생 영화나 드라마 했을 때 최근에 보던 게 이제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이런 거. 뭐 나오던 거예요, 거기서? 네, 무서운 거?
1: 무서운 것도 나오고요. 뭐 살인 얘기도
0: 실제
1: 나오고.
0: 이야기.
1: 실제 이야기.
0: 아, 그런 거 재밌지. 네. 꼬리를 그거. 꼬꼬무.
1: 그렇게 너무 진지한 것까지 말고.
0: 아,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1: 궁금한 이야기 와이나.
0: 아, 그런 느낌.
1: 네, 서프라이즈 같은데.
0: 최근에 본 재밌는 그 에피소드는 뭐였나요?
1: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0: 약간 거의 약간 설거지 할 때 틀어놓는 그런 백색 소음 네, 느낌.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살고 있는 암파인애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좋습니다. 자 어른 돼서는 25센트짜리 자꾸 넣어봤다고 어릴 때는 100원 넣으셨고 아 대박이다. 신기하네요. 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방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셔가지고 온에어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송 지금 채팅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오픈톡에 kradio 영어로 쓰시면 미국 라디오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처음인데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1: 너무 떨립니다.
0: 아 떨지 마세요. 네. 물 한잔 하시고 네, 네. 오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네 좋습니다. 사연 신청곡 역시 카톡 K라디오 DC 혹은 오픈톡에서 K라디오 DMB, K플레이 DMB 보내시면 되고요. 많은 사연과 신청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코너 또 준비해봤는데요. 또 오늘 또 영화를 또 소개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분 신청곡을 제가 어떤 곡을 신청하셨냐면 린과 한해?
1: 린이랑 한해의 네. 러브라는
0: 이거 무슨 노래인가요?
1: 그 드라마 OST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냥 듣다 보니까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평소에 어떤 노래를 좀 즐겨 들으시는지
1: 전 좀
0: 네. 사근사근 노래?
1: 아니요. 살짝 네. 사근사근한 노래 좋아합니다.
0: 사근사근
1: 너무, 네. 네.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0: 약간 중간,
1: 네. 중간
0: 그 사이
1: 템포.
0: 어딘가 네. 네. 노래 듣고 와서 저희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코너 중간 코너 영화 소개팅 영화를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 그런 코너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또 이제 이분이 친구에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전화 연결 찬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노래 맞추는 코너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귀를 쫑긋 세우셔가지고 노래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올게요. 린과 한혜가 부르는 뭐죠?
1: Love.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아니 주접 아니 음악 방송 K플레이 DMV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이폰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원래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 제 인생 영화라서 한 몇십 번본 영화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우는 영화인데 이폰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시간을 되돌릴 기회를 얻게 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영화인데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평소처럼 살아가던 때에 남자 주인공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자 주인공에게 소홀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자 주인공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그 전날로 돌아가서 그 남자에게 하루의 기회가 생겼는데 그 하루를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계속 되돌릴,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그 여주인공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인데 정말 감동적이고 뜻깊고 정말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0: If Only OST죠.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듣고 오셨습니다. 안파인애플님의 그 뭐였죠? 오늘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된다면 정답을 알려주시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단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아직 없고요. 백악관을 털어보고 싶어. 그냥 어렸을 때 위험한 짓을 해서 감옥을 가는 게 꿈이었어요.
1: 백악관이나 그 은행을 털어보는 게.
0: 네. 좀 네. 어질어질한 역시 이 정도 돼야 예, 저희 그 스타 게스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허들 높습니다.

이거 이거 아는데 뭐지? 방송사고 아니고요. 네, 코너 이름 어 이거 아는데 뭐지는요. 자, K플레이의 이, 새로운 또 재밌는 놀이 이거 아는데 어떤 노래의 가사를 전혀 다른 노래의 음에 얹어서 부르면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와서 아는 노래인데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예, 듣는 청취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DM으로 정답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네. 이번 그 저희 퀴즈를 할 건데요. 음악 퀴즈 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사람들이 또 최애 영화라고 이폰이 해가지고 체리님과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뒤에 그 아직도 그 노래가

0: 소리가 났나요? 뭐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고 이번 주에 좀 최대한 고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노래를 부를 거예요. 네. 맞추면 됩니다. 두 개. 네. 맞추면 제가 기프트 카드 바로 쏩니다.
1: 네.
0: 자, 시작합니다.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너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너도 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니야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너무 자, 어려운데요?
0: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실까요? 이 노래 모르세요? 자, 첫 번째는 다들 못 맞추는 것 같으니까 자, 피치님이 나 이거 왜 맞추기 힘든지 알 것 같음 왜 이렇고 이랬는데 어? 코코몽님이 하나는 맞추셨어요. 쿨의 애상. 네, 그리고 피치님이 제 염소 바이브가 있대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아, 첫 번째 퀴즈는요. 쿨의 애상 그리고 우주의 드라우닝이었습니다. 이 노래 모르세요?
1: 저 쿨의 애상을 잘 몰라가지고.
0: 아, 까비까비. 도우노님 쿨의 애상 맞추셨는데 둘 다 맞추셔야 돼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노래 나옵니다. 귀 쫑긋하시고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다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진 같지 않다는 이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내도 변해버린 내가 나설기만 해. 너무 착한 넌데 넌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 여기까지. 잘 모르시네요. 어렵나요, 이거?
1: 음이 맞는 건가요?
0: 음 무조건 맞죠. 아, 절대 음감인데요.
1: 제가 네. 아는 노래인가요?
0: 소리님이 방송의 진심인 제이든님, 저 지금 떴나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노래는 조금 어려웠죠? 네. 바로 21의 론리, 그리고 아파트였습니다. APT.
1: 네.
0: 자, 잘 못 맞추신, 코코몽님 하나 맞추셨어요. 론리.
1: 너무 어려운데요?
0: 네, 너무 어렵죠? 자, 이거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발라드예요.
1: 네.
0: 발라드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귀 쫑긋 피치님이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막 이러면서 가겠습니다. 참 오래됐나 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혼이하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 봐 네가 힘들 때 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 또 이별 앓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제가 노래는 알 것 네, 같은데
0: 네, 난리 났네요 지금 채팅방. 아 이루 나왔어요. 이루 아니에요. 이루 아니었고요. 그 다음 노래를 하면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힌트 바로 갈까요? 네.
1: 자 제목을 모르겠네요.
0: 제목은
1: 아 박효신
0: 눈의 꽃 맞췄어요. 근데 다음 노래는 뭘까요?
1: 가사는
0: 김종국 한 남자 맞았습니다. 코코몽님께 기프트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수 처음으로 빰빰빰빰빰빰빰 어떻게 또 자신 있으세요? 저번에는 굉장히 잘 맞추셨는데 오늘은 약간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힘이 없으시네요.
1: 그 노래랑 네. 가사랑 네. 같이 하는 게 좀 어렵네요. 그냥 노래만 그러니까. 맞추는 건 하겠는데 네,
0: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마지막 여러분들 또 준비되셨으면 제가 한번 주접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예요. 귀 쫑긋 하시고요.
1: 네.
0: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산술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우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1: 이거 가사가 너무
0: 아 민망하네요. 아 덥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빨리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자, 봄바람 휘날리며.
0: 봄바람 휘날리며. 자, 그러면은 제가 너무 지금 민망하니까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이거 나야. 네, I'll leave it, it's me!

0: 아일렛의 이쯤이었고요. 그리고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코코몽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오늘부터 우리들은 뭐라고 하셨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들은 정답은요. 그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이었고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다음번에 하면 잘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1: 네, 그럼요.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이제 또 우리 그 친구 네, 또 재밌는 또 코너 친구 찬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활력소 K플레이 DMB 라디오 지금부터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바로 친구 야돌자 시간인데요.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아주 스릴 넘치는 게임을 할 분이 대기 중입니다. 대기요? 아직 안 됐는데 오늘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를 처음 쓰는 거라서 과연 네, 피치님이 절대음감이라고 한 게 충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알겠습니다. 오, 전화번호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네. 친구 없습니다.
0: 친구 없다고요? 이분들은 뭐죠 그러면? 지나가는 예. 네. 저 헤드폰을 끼고.
1: 네. 네. 그 첫 번째 친구부터.
0: 네. 첫 번째 친구부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첫 번째 친구는 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0: 베스트 프렌드.
1: 네,
0: 혹시 베트. 받을지. 안 받으면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K플레이 DMB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DJ 제이든인데요.
2: 네네.
0: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2: 네, 가능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안파인애플님이 친구 전화 찬스 쓰셔가지고 저희 친구분이 라디오 생방송 목소리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2: 아,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1: 갑자기 떠네요.
0: 바로 끊는 거 아니에요?
1: 저랑 똑같네요. 갑자기 떠네요.
0: 좋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닉네임 써도 되고. 네.
2: 아, 닉네임이요? 네. 네.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파란돼지입니다.
0: 파란돼지님, 반갑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두 분이 일단은 친한지 안 친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심전심 밸런스 퀴즈를 좀 할 건데요. 다섯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 일치하면은 두 분의 끈끈한 우정을 응원하면서 달콤한 기프트 카드 또 바로 씁니다.
2: 그 정도면
0: 네.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안파인애플링?
1: 네, 준비됐습니다.
0: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 네.
0: 물냉면 대 비빔냉면. 하나, 둘, 셋.
1: 물냉면.
2: 비빔냉면.
0: 아! 와와와와.
1: 이거 제가 좋은 걸 얘기해야 되나요? 친구랑 맞출 수 있을 만한 걸 얘기해야 되나요?
0: 아니, 그런 거 없고요. 네. 네,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2: 파인애플 네. 좋아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0: 아니요. 그냥 뭐 둘 다 잘 맞는지. 네. 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치면 되는 거예요.
1: 처음부터
0: 네, 처음부터 안 맞고.
2: 좋아하는
0: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글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혹시 메시지로 보내는 거 아니죠?
1: 아니죠? 오케이. 라디오 톡방 네. 보고 있습니다.
0: 떡은 또 밀떡과 또 쌀떡이 있잖아요. 네.
1: 잘
0: 보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밀하고 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 밀.
0: 이거는 무효. 지금 듣고서 이랬던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네, 아니요?
1: 아니래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쉬운 거예요.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1: 바다.
0: 네, 오늘 네. 그, 오늘 파란 돼지 님 네, 수고 많으셨고요.
1: 친구 사이가 이렇게
2: 네.
0: 아, 다음번에 또 한번 네. 출연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다시 예, 티끌 모아서 티끌로 예, 기프트 카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아, 네. 그, 오픈톡에 저 K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K라디오.us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파란돼지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렇게 또 친한, 또 파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1: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0: 좋습니다. 코코몽님이 리얼 인증, 친구 갈라놓기 프로젝트. 재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 한번 만나볼까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1: 자신 네. 자신
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신 있든 말든 한번 갈게요.

0: 이 친구는 여기 분이 아닌가 봐요. 번호가.
1: 아, 그. 네. 다른 데서 왔는데 여기서. 오. 어,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0: 아, 그래요?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1: 한 번만.
0: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그 소개를 아, 청취자 여러분들께.
1: 전 직장 동료긴 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0: 오, 존경까지?
1: 네. 멋있어요.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요? 신호가?
2: Hi.
0: 어, 됐다. 과연? 여보세요? 전화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2: Thanks. Please stay on the line.
0: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
2: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버지니아 라디오 K플레이 DMB 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2: 네.
0: 뭐 버지니아에서만 살아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미국 전역 뭐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0: 자기소개 한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2: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켈리라고 하는데요.
0: 버지니아 살고 계신 켈리님. 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2: 저녁 먹고 있었는데요.
0: 저녁 어떤 거 드시고 계셨어요? 맛있는 거.
2: 돈가스요.
0: 돈가스. 아, 좋습니다. 네. 평소에 저희 그 함께 연결돼 있는 분이 또 이제 안파인애플님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2: 어딨어요?
0: 네, 굉장히 또 일 동료인데 존경하시는 분이라고.
1: 네, 제가 정말 굉장히.
0: 네. 네, 그러면 켈리님, 조용히 잠깐 해보시고요. 켈리님은 그러면 우리 안파인애플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 어, 진짜 열심히 사는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0: 저기 안파인애플님은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사는 동생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떻게 또 합이 잘 맞는지 또 밸런스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2: 네.
0: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은 그 앞 글자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냉면과 비빔냉면 하면 물, 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 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시작할게요. 잘 맞는지 부먹과 찍먹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찍.
2: 찍.
0: 아, 살짝 늦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찍먹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애교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짜장과 짬뽕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짜장.
2: 짬.
0: 모아. 자,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또 드리거든요. 예. 한 다섯 개를 또 말씀드리는데, 세 개만 맞춰도, 예, 저희가 기프트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양념과 후라이드예요. 하나, 둘, 셋.
1: 후.
2: 양.
1: 맞는 게 없네요.
0: 자, 이거는 이번에 이제 한 번만 남으면은 네, 자, 맥주와 소주 되겠는데요. 자, 하나, 둘, 셋.
1: 소.
0: 아, 이거 조금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강아지와 고양이, 네, 개와 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냥.
0: 아, 좋습니다.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예, 두 분의 우정 제가 확인했고, 오래오래 또 친하게 아주 좋은 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노래.
2: 예. 저한테 여쭤보시는
0: 맞아요,
2: 거예요?
0: 맞아요.
2: 아, 동생이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어요.
0: 아, 그 두 분 다 약간 네
1: 배려심이 넘치고
0: 네 배려심 또 네. 넘치고 또 아름다운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희 방송은 지금 K 라디오 좀 US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 오픈톡 K 라디오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켈리님.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또 이렇게 네, 생방송의 묘미로 이렇게 또 좋은 또 그 시간을 또 보내주신. 우리 또 켈리님에게 네, 감사도 하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분하고 한번
1: 네, 네 마지막 친구.
0: 네. 다음 뭐 일단 노래 한번 듣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당황한 그 표정이 너무 재밌네요. 네. 베이비 몬스터가 부르는 노래 Really Like You.

0: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자, 오늘 또 재밌는 친구, 재밌는 스타, 우리 안파인애플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 테스트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안파인애플님은?
1: 조금 그냥 네.
0: 좋아하는 네. 느낌. 지금 혹시 그 연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준비한 코너니까 샤워 습관으로 보는 여러분의 후끈 연애 테스트. 넌 어디부터 씻어? 자, 오늘 첫 번째로요. 세수부터 하는 또 샤워할 때 네. 어디부터 이제 씻는지. 네. 이거 굉장히 또 유명한 거예요. 가볍게 네. 또 깔고 가는 거라서. 샤워 습관으로 보는 연애 심리 테스트. 첫 번째는 세수부터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양치질. 네. 세 번째 몸부터. 네, 목소리가 작아지죠? 네 번째는 머리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보통 어떤
1: 저는
0: 편이에요?
1: 양치부터 합니다.
0: 양치부터.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머리부터 머리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자 세수부터 먼저 하는 당신 여러분들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다들 또 궁금해하는데 네. 샤워할 때 세수부터 하는 당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성에게 헌신적이고 순종적임 배려를 잘하고 받는 것보단 베푸는 것이 먼저인 당신.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함. 두 번째 양치질 먼저 하는 당신이에요. 지적 호기심이 높으며 매사에 신중한 당신. 너무 신중한 탓에 연애 시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연애를 시작하면 지적인 탐구나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발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양치라고 하셨네요.
1: 네, 양치.
0: 맞나요?
1: 네, 맞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샤워를 할 때 몸부터 씻는 당신은요,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면서 이성을 볼 때도 패션 감각, 얼굴 등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스타일. 자, 누누님이 오, 빙고라고 하셨어요. 누누님도 아마 양치질을 하시는. 피치님은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대요. 자, 저는요, 샤워를 할 때 머리부터 먼저 감는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스타일. 겉으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론 소갈이를 하고 있음. 이런 성격이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성에게 휘둘리는 편이고요.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겠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네. 흰색의 가늘고 긴 거라고 긴 것 중에
1: 네.
0: 입에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1: 네.
0: 뭐라고 생각하세요?
1: 빨대?
0: 저 빨대는 없고요. 보기가 세 개가 있거든요.
1: 네.
0: 하나는 담배, 하나는 아이스 캔디, 하나는 우동 국수. 가늘고 긴 것 중에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1: 네.
0: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우동이요.
0: 우동. 저도 우동.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동그랗고 빛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기 전에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느 정도 떨리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담배는 아주 침착한 사람입니다. 남친 여친이 생겨서 기쁘지만 여기저기 소문낸 스타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 아이스캔디. 남친 여친이 생기면 아주 들뜨는 사람입니다. 표정, 행동, 말투까지 모두 변해서 주위에서 금방 눈치챕니다. 우동 국수.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거는 저는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맞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아이스 캔디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들뜨는. 두 번째 질문은요. 동그랗고 빛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태양, 두 번째 전구, 세 번째 돈입니다. 동그랗고 빛나는,
1: 네.
0: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1: 네.
0: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전구요.
0: 전구.
1: 네.
0: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동그랗고. 저는 그럼 동전하겠습니다.
1: 네.
0: 자, 태양, 전구, 돈 이렇게 있는데요. 동전 또 있으세요. 피치님도 동전 하셨어요. 태양은 적극적이지만 조용히 접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나 혹은 그녀가 관심을 가져줄 때까지 계속 접근합니다. 오, 적극적이네요. 두 번째는 전구, 소극적인 스타일이에요. 전구?
1: 네, 저 전구했는데.
0: 그 혹은 그녀가 당신이 존재를 알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기만 한다. 맞아요?
1: 아니요, 살짝.
0: 아니죠, 이건 안 맞는 오케이. 것 같은데. 세 번째, 저는 동전했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스타일입니다. 그와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준다 나왔는데 좋은 거니까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멀리 있는데도 가깝기도 하지만 만질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멀린데 가깝기도 하고 만질 수 없는 거.
1: 네.
0: 첫 번째 전화, 두 번째 텔레비전, 세 번째 망원경. 어? 이거 좀 애매한데? 질문이 그죠?
1: 네.
0: 이거 스킵할게요.
1: 네.
0: 자, 네 번, 마지막으로요. 하얗고 푹신푹신하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
1: 네.
0: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헤어 무스.
1: 네.
0: 근데 잡을 수 있잖아. 구름, 두 번째.
1: 구름.
0: 세 번째, 비누 거품이에요. 네. 아,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저는 구름.
1: 저도 구름.
0: 응.
1: 네.
0: 자, 마지막은요. 당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알아본 테스트입니다. 그 헤어무스 고른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 없으니까 이제 무스도 안 잡힌다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구름이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태로 현실에 불만이 많습니다. 맞나요? 스트레스 좀 있어요?
1: 네, 조금 있습니다.
0: 오케이.
1: 네.
0: 비누 거품 스트레스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참을 수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런 또 심리 테스트 오늘 또 같이 해봤고요. 자, 이제 저희 시간이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갔네요. 아, 오늘 되게 많은 걸 했는데 어떠세요? 오늘 함께 했는데
1: 너무 떨렸고요.
0: 네.
1: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0: 그러니까요. 깜짝
1: 아시죠? 네, 제가 원래 성격이 아닌데.
0: 다들 근데 게스트분들이 처음에 오면 이렇게 좀 많이
1: 낯가리시나요? 네,
0: 낯을 가린다고 해야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또 말도 잘하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1: 네네.
0: 이 친구가 굉장히 활발한 친구인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오늘 또 점액추를 닭가슴살을 또 하셨어요. 오늘 요즘 식단 하신다고.
1: 네, 다이어트 네. 중이라서.
0: 네.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저 오늘 많이 떨렸고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또 시간 나시면 한번 욕심 나시면 연락 주시고
1: 네.
0: 같이 방송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파인애플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저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파인애플님 잘 가요. 안녕.

요즘 연애나 인간관계를 두고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짧고 강렬한 자극이 끝난 뒤에 찾아올 공허함이 두려워서 아예 깊어지는 걸 피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일부러 가벼운 사이처럼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람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저 가벼운 호기심이나 스쳐가는 인연일 줄 알았는데 우연히 마주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깊은 진심이나 진국 같은 면모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사라질 감정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사라질 인연이라고 먼저 도망치고 계시진 않나요? 가끔은 그 가벼움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심을 담담하게 바라주는 연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은 조마조마한 자극 대신 내 곁에 은은하게 스며든 사람의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K-Radio 방송국 지금까지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놀아요. 지금은 K-Play!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9번째 페이지. 천만 배우 등극 단꿈에 부풀어 있는 은막의 스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유력 신인 배우상 후보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뭐 백상 쪽을 노리시나요?
2: 청룡
1: 쪽으로. 네. 청룡 신인.
2: 청룡. 네.
1: 예, 몇 년 만이야? 30년 만에 영화 출연이죠?
2: 30년 만에 정말 제가 매미입니다. 매미. 매미처럼 땅속에서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2: 드디어 팬이 터집니다.
1: 네. 브라운관의 스타에서 이제 은막의 스타로 예, 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오늘 몇 가지 예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잡지사가 대망의 1000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해서 저희가 1000회 특집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썬킴, 박광일, 곽재식, 개우공신 세 분에 더해서 딱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실,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는 두 분의 필진을 더 모시고 1000회 기념 1000초 특강 선보일 예정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2: 1000초가 1000 세컨드 특강이잖아요.
1: 그렇죠.
2: 예. 제가 그 듣는 순간, 아, 그러면 추어탕에 넣어 먹는 1000초의 역사를 한번 해볼까.
1: 1000초 특강을 1000초 얘기로
2: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센세이션 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주 노멀하게 가기로 하겠습니다.
1: 어, 궁금해지네.
2: 아, 더 궁금하시죠?
1: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라방 켤 준비 미리 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